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다들 준비됐지?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1: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바로 다치다예요.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여러분, 다치다가 무슨 말일까요?
2: 예를 들어서 다람쥐가 나무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져서 다쳤다?
1: 오, 맞아.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다쳐본 경험을 이야기해볼까요?
3: 리아! 저는 작년에 오빠랑 같이 뛰어놀다가 무릎이 까졌어요, 놀다가.
1: 그랬구나. 준성이는?
4: 전 치원 가려고 했다가 옛날에 그때 실수 넘어져가지고 무릎에 피가.
1: 그랬구나. 맞아. 다치다라는 말은 몸의 어느 부분을 맞거나 부딪혀 상처가 나다라는 뜻이에요. 방금 여러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가 집 앞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나도 다치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문이 닫혔다 할 때는 다치다가 아니라 다히다라고 해요. 네. 지금 선생님이 글 쓸 때 어떻게 쓰는지를 말해주니까 약간 어색하죠?
3: 네.
1: 다히다.
3: 다치다?
1: 어색하지. 그런데 이거 발음할 때는요, 똑같이 다치다, 다치다라고 합니다.
3: 헐.
1: 다치다는 문이나 서랍 같은 것이 다른 것에 의해 닫아졌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2: 그럼 선생님. 그럼 이제 둘 다 발음하기 좋게 다치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헷갈리면 어떡해요?
1: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단어는 문장을 통해서 어떤 뜻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다쳤어 라고 말할 때는 문을 닫을 때 그 다치달까 아니면은 무릎이 까졌을 때 그 다치달까.
2: 선생님이 다쳤다.
3: 무릎이 까졌을 때 그 다치다예요.
1: 그렇지.
2: 선생님이 갇힌 건 말이 돼도 다친 건 말이 안 되는데?
1: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큰 문이 다치다라고 했다면 그건 무릎이 까졌을 때 다치달까?
2: 다치다.
1: 그렇죠.
2: 다치다예요.
1: 우리 준성이랑 리아는 한 가지를 알려주면 다 알고 역시 똑똑하네요. 이렇게 평소 우리가 말할 때는 소리 나는 대로 편하게 말하니까 둘 다 다치다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다치다라고 들리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저건 문이 닫히다라는 뜻이구나 하고 이해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닫히다라는 말과 발음은 같지만 다른 말인 닫히다를 배워봤어요. 그러면 이 단어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0: 다치다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반드시예요.
1: 반드시.
0: 반드시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1: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할 때 반드시 이 판은 이겨야 한다.
0: 잘 이야기해줬어요.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이에요. 이번 주말에는 반드시 라면을 먹겠다. 올해는 반드시 날마다 책을 읽을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다치다랑 반드시랑 왜 짝꿍 단어인가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 이유는 다치다, 다치다처럼 반드시도 발음만 똑같고 모양과 뜻은 전혀 다른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1: 반드시랑의 뜻을? 반드시가 또 있어요?
0: 그 단어는 바로 반드시예요.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내 방 책꽂이에는 책이 반드시 꽂혀 있어요. 책상 줄을 반드시 맞춰보자. 이렇게 쓸 수 있죠.
1: 저는 지금 반드시 앉아 있습니다.
0: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다치다, 다치다 그리고 반드시, 반드시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노트를 꺼내고
2: 펼쳐서
0: 글짓기를 시작해 볼까요?
1: 잠시만요.
3: 다치다. 몸이 어느 부분을 맞거나 부딪혀 상처가 나다. 다치다. 문이나 서랍 등이 다른 것에 의해 닫아지다. 반드시, 틀림없이 꼭. 반드시, 비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0: 우리 친구들이 쓴 글짓기를 볼까요? 먼저 준성이부터 발표해 주세요.
1: 새끼 동물이 넘어져서 다치다. 이 게임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0: 잘 썼지요? 그런데 우리 준성이가 글을 쓸 때 띄어쓰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준성이가 이 문장을 읽을 때 띄어서 읽는 부분들 혹시 쓸 때도 띄어 쓸 수 있나요?
1: 네.
0: 좋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띄어서 우리 글을 쓰기로 해요.
1: 네.
0: 이제 리아의 글을 볼게요.
4: 다람쥐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다쳤다. 나는 반드시 연필을 꺾어야 한다.
0: 오늘 다치다와 반드시 이 두 단어를 공부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이 두 단어 잘 활용할 수 있나요?
2: 네!
0: 좋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2: 안녕!
5: 와, 이거 진짜야?
6: 에이, 설마. AI겠지?
5: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오늘도 그린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그럼 오늘의 속담은 무엇일까?
2: 라라한테 물어보자.
1: 그래.
3: 라라야 알려줘.
4: 똑똑. 그린남매 안녕.
3: 안녕.
4: 좋아. 그럼 오늘의 속담을 공개할게. 가랑비에 라 젖는 줄 모른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2: 가랑비가 뭐야?
5: 몰루.
2: 라라야, 가랑비가 뭐야?
4: 가랑비의 가랑은 매우 작다는 뜻으로 가랑비는 보통 내리는 비보다는 가늘게 내리는 비야. 그러니까 오늘의 속담은 아주 작은 비에 라 젖는 줄 모른다 라고 생각하면 돼.
2: 작은 비에 아주 큰 걸 젖는 거니까 너무 커서 그 젖는 걸 모르는 거 아니야?
1: 아니, 가랑비에 옷 젖는다 아닐까?
2: 집 젖는 줄 모른다.
1: 그런가? 땅 젖는 줄 모른다.
2: 많이 오면 젖는 줄 알지 않을까?
1: 그런데 가랑비잖아.
2: 가랑비.
4: 좋아, 그럼 오늘도 한번 그림으로 신나게 표현해봐요.
1: 그래.
2: 그래. 또 땅을 굴곡 있게 그릴 줬고. 땅땅땅.
4: 노아야. 응? 노아는 왜 정답이 땅이라고 생각했어?
1: 비가 오면 땅은 젖잖아. 그런데 가랑비는 너무너무 가늘어가지고 그냥 물웅덩이나만 생겨가지고 이렇게 쌓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젖으니까 몰랐던 사실을 안 거를 표현하는 속담 아닐까?
4: 아, 가랑비 같은 약한 비에는 땅이 젖지 않을 것 같았는데 땅이 젖어 있는 것처럼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 때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거야?
1: 응.
4: 그렇구나.
1: 그럼 누나는 왜 집이라고 생각했어?
2: 가랑비는 작은 비라고 했잖아.
1: 그치?
2: 집은 크잖아. 그러면 이 작은 게 떨어지는 걸 눈치챌 수 있을까?
1: 글쎄.
2: 너무 크고 부피도 엄청 넓어서 알아채기 힘들겠지.
1: 그렇지.
2: 그렇게 알아채기 힘든 사실을 말한 거야.
1: 아, 그렇구나.
4: 아, 너무 큰 집이 작은 가랑비를 알아채기 힘든 것처럼 알아채기 힘든 사실을 말할 때 쓸 수 있다는 거지. 노아야, 응? 노아는 그림에서 뭘 보고 있는 거야?
1: 가랑비에도 땅이 젖는 게 신기해서 보고 있는 거지.
4: 그럼 노아야, 가랑비에 땅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에 쓸 수 있을까?
1: 누나가 종이배 접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종이배 접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지. 누나, 가랑비에 땅 젖는 줄도 모른다더니. 에휴, 누나, 종이배 접는 방법 모르는 거야?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될 것 같아.
4: 좋아. 그럼 예진이는 가랑비에 집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을까?
2: 노아한테 작은 먼지가 붙었어.
1: 으흠.
2: 그러면 그 먼지는 너무 작아서 노아가 눈치를 못 챈 거야, 또.
1: 아,
2: 그렇지. 노아야, 응? 가랑비에 집 젖는 줄 모른다고 하잖아. 너 어깨에 먼지 묻었어.
1: 먼지다!
2: 다음에는 조심히 잘 살펴봐. 그
1: 알았어.
2: 먼지가 묻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4: 좋아.
2: 비가 왔어, 가랑비가. 그래서 나랑 노아가 뭐가 달라진 거지? 찾고 있는 거야.
4: 좋아. 그럼 두 사람 다 완성했지?
1: 응.
4: 그럼 오늘의 그림남매 과연 또 얼마나 재미있는 생각을 했을지 한번 설명해볼까요?
2: 나는 가랑비에 집 짓는 줄 모른다라고 생각했어.
1: 왜?
2: 이 집에 가랑비 하나가 묻어있어. 그러면 눈치를 챌까 못 챌까?
1: 눈치를 채지 못하지.
2: 그치, 눈치를 채지 못하지. 응? 이렇게 눈치를 채기 어려운 일을 가랑비에 집 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 아, 나는 가랑비에 땅 젖는 줄 모른다라고 생각했어.
2: 오,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1: 가랑비는 아주 얇고 가느다란 비잖아. 땅에 가랑비가 닿으면 눈덩이가 생긴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물이 땅에 흡수되잖아. 아니,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았군. 이렇게 이 속담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2: 그렇구나.
4: 좋아.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 무엇이었을까요?

0: 글쎄.
1: 나라가 알려줄게.
0: 당연히 우리가 맞히지.
1: 뾰라롱.
0: 뾰라롱.
1: 오늘의 속담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야. 비는 내리는 모양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어. 세차게 내리다가 곧 그치는 소나기도 있고, 아주 가늘게 내리는 이슬비도 있고, 장대처럼 굵고 거세게 내리는 장대비도 있지. 그 중에서 가랑비는 보통 비보다 가늘게 내리는 비를 말해. 가랑비는 워낙 가늘게 내려서 비를 맞고 다녀도 옷이 젖고 있다는 걸 못 느끼지. 하지만 계속 비를 맞고 있다 보면 한참 후에야 옷이 흠뻑 젖었다는 걸 알게 돼. 이렇듯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뜻으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을 써. 주로 나쁜 습관이 생겼을 때 사용하지. 만약 동생이 불량식품에 과자와 음료수를 즐겨 먹는다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2: 동생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잖아.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니 군것질을 좀 줄이는 게 어때?
1: 라고 말이야.
0: 아, 아깝다. 아, 내가 옷이란 아이디어 냈었는데.
3: 우와, 맞출 수 있었는데.
0: 아유, 진짜 옷이라고 할걸.
3: 옷이라고 할걸.
4: 누나, 그래도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속담 공부 열심히 하자. 방심하지 말고.
0: 오늘의 속담은
5: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6: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나중에 큰 어려움이 된다는 뜻.
0: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5: 안녕.
1: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7: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8: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네.
7: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9: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0: English.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1: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재판.
1: 뭐라고? 토끼가 재판을 한다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 얼른 보러 가볼까?
2: 오케이.
1: 니케타.
3: 응.
1: 로우니.
3: 응.
1: 소령이.
3: 응.
1: 민찬이.
3: 응.
1: 그리고 나.
4: 우승이.
1: 좋아 좋아. 다 같이 뿅뿅.
4: 뿅뿅.
5: 한 나그네가 산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발견했어요.
6: 으아! 호랑이잖아! 나그네님, 저 좀 구해주세요! 제발!
5: 나그네는 호랑이가 무서웠지만 불쌍한 생각도 들었어요.
6: 그럼 약속을 해. 꺼내줄 테니 나를 잡아먹으면 안 돼. 그럼요!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5: 나그네는 호랑이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호랑이를 어떻게 구할지 궁리했어요. 나그네는 길고 튼튼한 통나무를 구해왔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땀을 뻘뻘 흘리며 끌고 왔죠. 그리곤 호랑이가 빠진 구덩이로 힘껏 밀어넣었어요. 호랑이는 통나무를 붙잡고 겨우 올라왔죠.
6: 왜 이래?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가 고프다.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이러지 마. 해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약속은 무슨 약속? 어차피 사람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졌다가 나온 거야. 사람이랑 한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지. 그러면 누가 옳은지 재판을 한번 받아보자. 모두 내가 옳다고 할걸? 아무도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5: 나그네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커다란 나무를 발견했어요.
6: 나무야, 넌 지금까지 모두 지켜보았으니 누가 옳은지 말해줘.
7: 호랑이님 말이 맞아.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늘도 주고 열매도 주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도끼로 베어가지. 사람들과의 약속은 안 지켜도 돼.
6: 내 말이 맞지?
5: 나그네는 한 번만 더 물어보자고 사정했어요. 나그네는 길에게 물어보았지요.
6: 길아, 너도 다 지켜봤지? 호랑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
8: 약속은 무슨 약속? 사람들은 우리를 밟고 다니면서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를 하지 않아. 게다가 침까지 뱉지. 사람과의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어.
6: 들었지? 사람과의 약속 따윈 안 지켜도 돼. 잡아먹겠다.
5: 호랑이가 나그네를 덮치려는 순간 토끼가 지나갔어요.
6: 호랑이야, 마지막 소원이야. 딱 한 번만 더 물어보게 해줘. 물어보라 말하지. 좋아, 이게 마지막이다.
5: 나그네는 토끼에게 말했어요.
6: 토끼야,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져 구해주었는데 약속을 어기고 나를 잡아먹겠다고 하는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5: 토끼는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말했지요.
8: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호랑이님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6: 이 구덩이라고.
8: 에이, 거짓말. 못 믿겠어요.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는 본 적이 없거든요.
5: 그러자 호랑이는 직접 구덩이 속에 들어가 보였어요.
6: 답답해. 이렇게 빠져 있었단 말이다.
8: 아하, 나무는 어디서 가져왔죠?
5: 나그네는 나무를 원래 자리에 놓으며 말했어요.
6: 여기에 있었지.
8: 아하, 이제 다 알 것 같아요.
6: 알았으면 이제 나를 꺼내줘.
8: 이제 재판을 하겠어요. 만약 이 재판이 끝나면 호랑이 넌 분명히 나도 잡아먹으려 하겠지? 너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은혜도 모르는 호랑이

0: 계속 구덩이에 빠져 있어야 해.
1: 살려줘.
2: 토끼야, 네 덕분에 살게 됐구나. 이 은혜는 내 잊지 않으마.
3: 토끼의 현명한 재판 덕분에 나그네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1: 살려줘.
4: 어머, 토끼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5: 맞아.
6: 토끼는 참 돌려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들어가게 했고, 호랑이가 나올 수 있는 그 방향을 없앤 거니까 되게 창의적인 것 같아.
4: 나무 길은 왜 나그네 편을 안 들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 걸까?
7: 사람들이 길을 항상 밟고 지나다니는데 고마워하지도 않고 거기다 침까지 막 뱉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친구가 아프면은 그 우리가 한 행동들의 피해가 다시 우리한테로 되돌아오는 것 같아.
4: 호랑이는 왜 나그네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마음을 바꿨을까?
8: 배고프고 또 구멍에 사람이 가뒀잖아. 호랑이가 좀 화난 마음에 좀 자신의 불쌍한 척을 해서 꺼내지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
4: 호랑이처럼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7: 좀 약간 그 친구에 대한 약간 믿음? 그런 게 좀 깨질 것 같고, 그 친구한테 화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할 것 같아.
4: 그럼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6: 못하는 약속은 미안한데 내가 이 약속은 못 지킬 것 같아.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으면 꼭 지킬게 이렇게 말하고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하면 좋을 것 같아.
4: 친구들, 우리 모두 약속을 잘 지키는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보자.
9: 화이팅!
4: 친구들, 내가 토끼였다면 어떤 재판을 했을지 생각해보길 바랄게.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0: 친구들 그거 알아?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원래부터 영어를 할 수 있었대.
1: 와우!
0: 왜냐면 흩어져 있던 알파벳 글자들을 슈퍼투퍼 위저드들이 모아서 슈퍼투퍼 잉글리시 월드에 갖다 둔 덕분이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글자들이 모두 달아나 숨어버려서 우리가 영어를 잊어버리게 된 거래. 하지만 걱정 마. 새로운 슈퍼투퍼 위저드들이 숨어버린 영어를 찾아오면 우리가 다시 영어를 할 수 있대.
1: 예!
0: 우리 슈퍼투퍼 위저드를 함께 불러볼래?
1: 예! 슈퍼투퍼 위저드!
2: 짜잔! Come on!
3: Hi, everyone!
4: Hi, I'm Joy.
2: I'm Energy.
5: And I'm Melody. We are the...
1: Super Wizards!
2: Are you ready? Let's sing the Super Duper ABC song together!
1: Yeah!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Alphabet으로 시작하는 단어들과 숨바꼭질을 할까?
0: Find V.
2: V.
1: 와, 역시 V였어. 오.
3: 친구들, 이건 Big V.
1: 이건 Small V.
3: V.
1: V.
3: V.
1: V. 둘 다. V야. 자, 그렇다면 이 V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아야 하는 거 알지?
4: 맞아, 맞아. 오늘 이 V로 시작하는 단어들 어디에 숨어 있을까? 완전 궁금해.
3: Oh, boys and girls, are you ready?
5: Yeah!
4: 그럼 가본다.
1: Okay.
6: Super duper.
4: Super duper magic girl.
1: Wow!
4: Let's go!
3: Come on!
7: Let's go inside the hide-and-seek world.
8: Go, go, go!
7: Find V. I heard the V sound over here. Okay,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Ah, you're right. They are V.
9: 아유, 늦었다, 늦었어.
10: 어? 토끼야, 어디 가? Where are you going?
9: 나? 생일 잔치에 가고 있지?
7: 아하, 그래서 조끼를 입었구나.
4: Vest, vest.
10: 누구의 생일 잔치인데?
9: 아휴, 늦었다는데 왜 이렇게 말을 시키고 그래?
10: Hey, wait up! Wait for me!
11: Energy!
10: 호랑이의 생일 파티인가 봐.
12: 네, 감사합니다. 다음 축하 공연은 여우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10: 오, 여우가 바이올린 연주할 건가 봐.
7: Violin, violin.
4: 진짜 연주도 잘한다.
12: 정말 잘하죠? 다음은 호랑이님께 드리는 생일 축하 선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7: 어? 채소들이잖아.
4: Vegetable, vegetable.
13: 응? 이게 뭐야? 채소야? 내가 채소 먹는 거 봤어?
10: 응? 어? What's going on?
11: No!

0: 지난번에 거북이를 도와줬던 애들이지. 너희들이 시켰지?
1: 얘들아, 얼른 가자. Let's go to the super duper world.
0: 너희들 거기서!
2: 아니 선물 받고 저러는 게 어딨어?
3: 그러게 말이야. 아 그런데 얘들아, 우리 단어 아직 하나 못 찾고 왔잖아.
4: What should we do?
1: 괜찮아, 괜찮아.
3: 어?
1: Don't worry, I can hear the V sound.
4: 어?
3: Yeah, you're right. It is here.
4: Let's go and find it now.

0: please come out?
1: Yeah, 어디니?
2: Where are you?
0: I hear something.
1: Oh?
0: Just a second.
1: Mm-hmm.
0: 잠깐, 잠깐.
3: V.
0: Oh, I hear it.
2: 거기 꽃병 있었네, 꽃병.
1: Vase. Vase.
0: Oh, yeah. That is a vase.
1: That's right.
0: Okay, Joy. Do your magic.
1: Oh, that's right. Okay, let me finish this.
0: Okay.
1: Super duper magic card. Yay!
0: Oh yeah! 우리 오늘 어떤 단어들을 찾았는지 확인해 보자.
2: 오키도키.
0: Best.
1: Violin. Vegetable.
2: Vase.
1: Do you know what time it is?
0: Dance!
1: Dance?
2: Mm. 아니야, 왜 매번 달라?
0: Just kidding!
2: It's time to sing a song!
0: Sing it, Melody!
1: Let's go!
0: Sing.
2: 아, 오늘도 감동이었어요. 우리 애들 착착 깔끔하게 찾고 말이에요. 오!
4: 아니, 그 꽃병은요,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것도 못 찾고.
2: 아우, 칭찬해주고 싶으면서 왜 그래요, 대체? 그러니까요, Sir Energy, be honest, 솔직해 주세요.
4: 알았다, 알았어요. The Wizards did great. 아, 정말, 나 어릴 때보다 잘하기는 하네요.
2: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파벳 V 쓰는 법 가르쳐 줄까요? Big V는 크게 One, Two, V. Small V는 One, Two, V. 둘이 모양은 같지만 크기는 달라요. It's so easy.

right, kids. It's really easy. Big and small, they're all me.

0: 블루이와 빙고의 꿈의 집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1: 제 이름은 반즐리예요. 새 집사를 구한다고 해서요.
0: 네, 반즐리 반가워요. 제 이름은 몬티예요. 여기 수석 집사죠. 들어오세요. 네,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이 함정을 파놨죠. 부모님들이 잠을 자라고 할까 봐요. 그럼 가볼까요? 여기는 현관이에요.
2: 블루이가 최고야.
3: 빙고가 최고야.
0: 멋진 곳이죠.
1: 파란색 버튼은 다 뭐예요?
0: 그건 버블티 자판기가 4미터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언제든 버튼을 누르면 버블티를 마실 수 있답니다.
1: 아, 재밌네요.
0: 꿈의 집에 있는 모든 발명품들은 과학자 집사 제리 리가 만들어요.
1: 지금 뭘 만드는 거죠?
0: 아이들의 드레스에서 반짝이가 카펫에 많이 떨어지는데 제리 리가 그걸 줍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반짝이 집사 프레드가 떨어진 걸 다시 붙여요. 할로예요. 주방 집사죠.
1: 안녕하세요.
0: 잠깐, 할로가 꿈의 집에서 제일 바쁘기 때문에 절대 방해하면 안 돼요.
4: 어떡해.
0: 저 벨소리는 아이들이 음식을 주문한 소리죠.
5: 좋아. 블루이가 요정빵 소시지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오렌지 가루는 빼고 소시지는 잘라야 하고 케첩은 무설탕 말고 일반 케첩으로 뿌려달라는 건. 좋아, 만들 수 있어. 이건 뭐야? 주문 음식을 바꿨네. 요정빵 소시지 샌드위치 주문은 취소하겠다고? 좋아. 이제 원하는 건 상큼한 라임 아이스크림인데 손가락으로 구멍을 파서 터널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터널 안으로 얼음 초콜릿을 넣어야 하고 그대로 얼려달라는 거네. 아이스크림 위에 이름까지 새겨달라고 하는데 이름과 성 그리고 가운데 이름까지 모두 다 쓴 다음에 그 글자 위에는 반짝이로 장식까지 해달라는 거야? 정말 아빠 따라서 은행원이나 할걸.
0: 주방 집사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화장실 집사도 마찬가지죠. 꿈의 집에는 50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모두 냄새가 고약해요. 그렇죠, 젠킨스?
6: 또 지워야 돼.
0: 아이들은 항상 물 내리는 걸 까먹어요.
1: 그럼 저는 어떤 일을 하는 집사죠?
0: 목욕탕 집사를 하시면 돼요. 탕을 깨끗하게 하는 게 일인데 탕 안에 끼어있는 장난감을 꺼내주시면 돼요.
1: 그렇군요. 나쁘지 않은데요.
0: 네. 간단한 일이 맞기는 한데.
7: 집사, 지금 찰리의 꿈의 집으로 가고 싶어.
0: 꿈의 집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8: 비행모드로 전환합니다.
0: 잘해봐요. 금요일 저녁에 집사 휴게실에서 다시 만나요.

0: 지금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아와 함께요.
1: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0: 그럼요. 오늘은 모래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보!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3: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0: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치즈 감자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4: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5: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4: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5: 심이 안에 있는데.
0: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4: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6: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7: 저 사람들이에요.
5: 어서 빨리 보고 싶어.
7: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5: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4: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6: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8: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9: 탐험할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8: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9: 너무 신나.
8: 청소할 게 잔뜩 있겠는데.
9: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10: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4: 그래, 너희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5: 너무 귀여워.
4: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6: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5: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4: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8: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9: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8: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6: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빌더 출동!
8: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9: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8: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티.
10: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8: 그리고 하늘을 나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멋진데!

0: 도와줘야 해. 좋아. 기가 들다.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1: 마이티몬 변신 완료.
0: 레이군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루루트랑 변신 완료. 기다려 준비 완료.
2: 괜찮아? 안 다쳤어?
3: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2: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0: 기가 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것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 빌더. 너희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 빌더.
4: 다들 우리를 좋아할 줄 알았어.
2: 테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 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홍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홍수. 여보세요? 119 안전신고센터입니다. 와! 물이 떠내려간다고? 그렇다면 홍수가 발생한 게 분명해. 홍수는 큰 물 또는 하천의 물이 넘쳐흐르는 자연현상으로 수의 일종이지. 자, 침착하세요. 지금부터 이 펭수대원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했다면 높은 곳이나 대피소로 빨리 피해야 합니다. 단, 비탈길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같이 전기가 흐르는 곳, 물살이 센 하수도 맨홀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은 절대 금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둡시다. 홍수가 예상될 때에는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또한 홍수가 지나가면 수돗물이나 저장되어 있던 식수가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홍수, 올바른 대처법으로 당황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어서 들어와. 오늘은 실험실에서 일할 거야. 사탕 실험실. 새로운 사탕을 발명하려고. 초콜릿이랑 반짝이 가루 같은 재료로.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과학 실험용 스포이드처럼 재료를 똑똑 떨어뜨려서 넣을 때 쓸 거야. 뿌룩 뿌룩.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 사탕 과학자거든. 친구들 같이 사탕 과학자 놀이할래? 나랑 말이야. 오, 좋다고? 우리 새로운 사탕을 발명해보자. 우와, 신난다.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뿌룩 뿌룩. 꿀 한 방울이랑 또 탱탱 젤리에 한 방울 하고 체리맛 한 방울. 또 뭘 더 넣어볼까? 좋아, 너희가 넣어줘. 우와,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사탕 과학자 놀이. 그럼 사탕 실험실로 출발.

0: 안녕 우지,
1: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우리 사탕 과학자 놀이 중인데 같이 새로운 사탕 만들어 볼 친구 있어?
2: 샤넬!
3: 난 과학자야. 실험 전에 결과를 예상해 미리 맞춰보는 거지.
2: 나도 과학자인데 내가 하는 건 웃긴 실험이야.
3: 예를 들면
1: 재료 섞는 과학자라고? 좋아! 이제 필요한 건 실험컵, 재료, 또 보호안경이야.
2: 예! 여기 실험 재료야. 엄청 강력한 거라고. 그래서 아주 조금씩만 넣어야 해. 우선 반짝 핑핑 팔콩가루, 그리고 느릿느릿 새콩가루하고 노탱탱 젤리액하고 쫀득쫀득 캐러멜, 또 바삭한 초콜릿 코팅,
1: 그리고 이건 재료를 골고루 섞을 실험컵이야. 이제 새로운 사탕 만들 준비 끝. 봐봐, 우리 재료를 한 방울씩 넣어보자. 통통 젤리액 한 방울. 뾰록. 다음은 누구지?
3: 내 차례. 근데 스포이드가 없으면 어떡해?
1: 아무거나 써도 돼.
3: 스포이드, 스포이드.
2: 찾았다.
3: 느릿느릿 새콩가루 한 방울 넣을게. 뾰록.
2: 우와, 된다!
3: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네!
1: 이제 재료를 섞어보자!
2: 잠깐만! 반짝 핑핑 달콤가루를 깜빡했어! 조심! 조심!
3: 조심! 조심!

0: 어떡해. 과학자 B씨가 변해버렸나 봐. 달콤핑핑 B씨로.
1: 어, 그럼 어떡하면 좋지?
0: 빨리 원래대로 돌려놓자.
1: 어떡해. 내 예상이론 말이야. 느릿느릿 새콤가루를 더 넣으면 B씨도 느려질 거야.
0: 그럼 다시 원래 B씨로 돌아오겠지? 느릿느릿 새콤가루 뿌룩.
1: 그리고 탱탱제이 애기랑 뿌룩. 색소도 넣자.
0: 좋아.
1: 다 됐어 B씨.
0: B씨? B씨!
1: B씨!
0: 어, B씨가 안 보여. 사탕과학자들 우리 좀 도와줘. 손상안경 준비. 혹시 달콤핑핑 B씨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0: 마시고 이씨가 계속 퉁퉁 튀어다녀. 텐텐젤리엠! 엄마야, 내가 너무 많이 넣었나? 아, 맞아. 너무 많이 넣었어.
1: 어떡해. 달콤 핑핑 BC가 변해버렸어. 통통 튀는 젤리 BC로.
2: 그럼 이제 어떡하지?
0: 오, 쫀드 캐러멜을 쓰면 어때? 그럼 BC가 바닥에 착 달라붙지 않을까? 우린 BC를 소풍탁자로 데려갈게. 넌 쫀드 캐러멜을 가져와. 어서 가. 이쪽이야.
2: 그래, 바로 그거야. 나왔어.
0: 우륵. 엄마야, 캐러멜이 아니라 비눗방울이잖아.

0: 괜찮아. 해결하면 돼. 그게 바로 사탄과학자가 하는 일이거든.
1: 근데 BC가 계속 떠오르는 걸 어떻게 막아? 둥둥 뜨잖아.
2: 바삭바삭 초콜릿 코팅! 저걸로 붙잡아두자.
0: 우와, 빨리! 나도 둥둥 떠오르겠어!
2: 바삭한 초콜릿 코팅 준비 다 됐어!
0: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초콜릿이 찬바람 때문에 굳으려고 해. 빨리 여기서 나가자.
2: 나 갇혔어.
0: 나도 그래.
1: 어떡해, 이제 어떡해.

0: 네, 과학적인 의견으로 말이야. 나도 정말 모르겠어.
1: 다시 과학자로 변했네.
0: 근데 우린 어떻게 나가?
2: 피피
0: 콕콕 쪼면 된다고? 아하, 그렇게 한단 뜻이구나. 잘했어, 비씨.
3: 우와, 봐봐! 재료들이 골고루 잘 섞였어.
0: 내 생각엔 말이야, 초콜릿 코팅이랑 쫀득젤리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 냠.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3: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5: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3: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4: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완전히 망가졌잖아. 너무해.
1: 하, 애써 만들어준 마지막 기회조차 살리지를 못하네.
0: 그래서 뭐야? 저도 노력은 했다고요.
1: 뭐, 나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어. 관심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그분께서는 실망하시겠지. 이제 내 차례니까 넌 계속 그 고물이나 만지고 있으라고.
2: 모두 집합! 훈련 시간이야!
3: 휴일인데 좀 쉬면 안 돼요?
2: 생명을 구하는 일에 휴일이 어디 있니?
4: 일렉트로도 물리쳤잖아요. 한동안은 조용하지 않을까요?
5: 테디 형이 일렉트로를 물리치는 걸 직접 봤어야 했는데.
6: 괜찮아.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겠지.
4: 다들 잊은 것 같은데 나도 같이 물리쳤거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형이 아니라 에어로 제트가 대단한 거라고.
7: 에이, 너 질투하냐? 코찔찔이 꼬맹아.
4: 이게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7: 아야야, 코찔찔이 꼬맹이가 사람 잡네.
5: 에이, 왜 저래?
6: 아, 테디 오빠가 태호를 그렇게 부르거든.
5: 와, 아직도 코를 흘리나? 애도 아니고.
4: 뭐야? 이 꼬맹이가 거기 안 서? 거기 서!
1: 그만!
2: 모두 집중해. 당분간은 일렉트로가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8: 메가대교 근방에 다수의 빙판길이 생겨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5: 빙판길이요? 한겨울도 아닌데요?
6: 맞아요. 말도 안 돼요.
8: 그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이다.
9: 지난번 눈보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2: 다행히 아직 메가대교까지는 사고 소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번지고 말 거예요.
8: 그러니 그 전에 출동해 시민들을 돕는다.
10: 네!
8: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

0: 앞은 벌써 빙판길이야.
1: 이 주변 시민들은 내가 도울게. 너희는 그대로 메가 대교로 가.
2: 부탁해.
3: 얍, 얍. 얍, 얍, 얍.
4: 와, 와, 와, 와, 와, 와, 와.
1: 이카로스 액션. 다음부턴 계단에서 장난하지 마. 미끄러우면 꼭 난간을 잡도록 하고.
5: 아, 뭐야?
4: 다시 내려가야 하잖아.
2: 태호 씨는 잘 지내고 있나?
1: 조심해요.
2: 고마워요, 파이어 로봇.
1: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으면 위험해요. 이제 조심하세요.
2: 네, 죄송해요.

0: 얘들아, 다행히도 대교에는 아직 이상이 없어.
1: 그럼 괜찮은 건가?
2: 아니,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진 다리를 통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빙판이야!
3: 시작됐어!
1: 어? 근데 저거 사람인가?
3: 잠깐만.
1: 누가 빙판길을 타고 오는데?
4: 네, 아이스걸 선수 빠릅니다. 하이어로브 꼼짝도 못하는 순간!
2: 어? 뭐야?
1: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4: 아, 대단합니다. 아름다운 점!
1: 어? 그냥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빙판길을 만들어냈어. 둘 다 조심해! 피해! 어느새 여기까지 빙판이.
4: 이래도 피할 수 있을까?
1: 뭐야?
2: 이런!

0: 내게 맡겨! 에어로 젯! 액션! 에어로 만젯! 미안 미안 차가 좀 막히더라고. 차량을 통제했으니 이제 괜찮을 거야. 좋았어. 이제 저 녀석만 잡으면 되겠어.
1: 다 같이 포위하자.
2: 뭐 좀 하네. 인사는 잊지 마고 또 보자고. 어? 안녕.
1: 안 돼.
0: 아, 도대체 무슨 짓을.
1: 사라졌어.
0: 오늘의 안전 교육.
3: 오늘은 타이어 로봇가 빙판길 사고에서 사람들을 구했지. 그렇다면 겨울철에 안전하게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1: 추운 겨울에는 눈이 내리거나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지기 쉬워요.
4: 그래서 춥다고 웅크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요.
0: 조심해야지. 나처럼 씩씩하게 걸으면 된다고. 안 돼, 안 돼. 미끄러운 곳에서는 항상 조심, 조심. 천천히 걸어야 해요.
5: 손은 주머니에서 빼고 평소보다 보폭을 짧게 해서 걸어요.

0: 이것만 알면 100까지 다 센다. 누구나.
1: 좋아요. 다음. 하나, 둘, 셋. 너무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아, 그러면 이번엔 토토끼끼.
2: 토토, 우리 차례래.
3: 아, 벌써?
2: 아우, 뭐야, 토토.
3: 아, 왜? 월간 수학이 좋아 잡지에 실릴 건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쵸, 기자님?
1: 어, 진짜 우리 잡지 팬인가 봐요.
3: 아, 그럼요, 그럼요. 저 1호부터 10, 20, 30, 40, 50, 아, 그리고 60, 70, 80, 90 쭉 와서 96, 97, 98, 99까지 다 봤다고요.
2: 저도요. 99 다음은 100. 바로 그 100호 특별판에 우리 유원 학교가 나오다니.
1: 잠깐만요. 근데 곰기 요원은 언제 오죠?
2: 곰기? 곰기 이제 올 때가 됐을걸요?
3: 그럴걸요?
4: 으리으리 기왓제 포탈에 사건 발사! 누군가 미세먼지 폭탄을 설치했다!
2: 미세먼지 폭탄? 그게 터지면 온 세상이 미세먼지 투성이가 될 거야.
1: 안 돼! 미세먼지?
5: 기장님!
4: 모두 나만 믿으라고! 공개 출동!
3: 조심해야 해, 컴기!
4: 이야! 미세먼지 폭탄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고, 곰기온 오셨어. 저기 저 안뜰 100번째 방에 폭탄이.
6: 아하, 100번째 방 어디로 가면 됩니까?
4: 아, 그러니까 쪽쪽으로 나가서 요렇게 요렇게 꺾고 요렇게 요렇게 요래 이렇게 이렇게 요래 요래 가면 끝에 있습니다. 에? 아유 참 난감하네. 아 참 올커니 이 갈림길이 나오면 몇 번째 방인지 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더 큰 쪽으로 가면 나온다오.
6: 아하 수가 더 큰 쪽이요. 그거라면 쉽죠. 폭탄아 기다려라. 이 곰기님이 가신다. 야!
4: 조심하시오!
6: 자! 아, 나왔다! 갈림길! 11, 14.
4: 더 큰 쪽으로만 가면 나온다오.
6: 아하!
4: 11 다음 12, 13, 14니까 당연히 14가 더 크지! 차! 오! 37, 36, 36 다음에 37이니까 당연히 37이 더 크지! 차! 차! 차! 아, 수가 더 커졌잖아!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42, 44 모두 10개씩 묶음이 4개로 갔고 낱개를 비교하면 2개 4개니까 44가 더 크지롱. 최하 58, 55 58! 차! 차! 차! 차! 다음은 뭐야? 62! 64!

0: 넷은 알겠는데 예수는 뭐였더라? 60보다 큰 건가? 작은 건가? 큰 건가? 작은 건가? 모르겠다. 도와줘, 요원들!
1: 알았어, 곰끼!
2: 곰끼가 술을 잇다가 헷갈린 것 같아, 요원들!
1: 벽에 62하고 또 뭐라고 써있었지?
3: 64!
2: 그래! 62는 12, 6, 60에 둘이 더 있어서 62! 이제 64의 예순이 뭔지만 알면 되는데 혹시 아는 요원은? 승아 요원 말해볼까?
4: 60!
1: 오호! 역시 아는 친구가 있었어!
2: 하지만 혹시 모른대도 걱정 마! 지금부터 알아보면 되니까!
1: 그니까! 다 같이 수를 읽어볼까?
4: 1은 하나, 2는 둘, 3은 셋, 4는 넷, 5는 다섯, 6은 여섯, 7은 일곱, 8은 여덟, 9는 아홉.
2: 그렇지! 10개씩 묶은 수는 어떻게 읽냐면
1: 10은 열, 20은 스물, 30은 서른, 40은 마흔, 50은 쉰,
2: 60은 예순, 70은 일흔, 80은 여든, 90은 아흔.
1: 요원들도 해봐.
3: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1: 와우! 잘했어! 이것만 기억하면 100가지 세는 건 식은 당근 수프 먹기라니까.
2: 예! 우리 한번 해보자! 자, 이건 바로 61. 또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4: 예순 하나.
2: 맞았어.
1: 이건 72. 또 어떻게 읽을까?
4: 1은 둘.
1: 그렇지.
2: 자, 그럼 85는
4: 여든 다섯.
2: 바로 그거야.
1: 99는
4: 아흔 아홉.
2: 잘한다.
1: 그리고 99에서 하나 더 크면
3: 네.
2: 오 예. 이제 알겠지, 곰끼도?
1: 에?
5: 곰끼? 폭탄을 처리했나요?
6: 아니요.
4: 아니요. 아니요.
5: 안 돼!
1: 정신 차려요!
2: 이제 우리 곰끼가 처리할 거라고요! 그렇지, 곰끼!
0: 그래, 맞아! 나도 생각났어! 고마워, 요원들! 62와 64! 당연히 64이 더 크다고! 드디어 찾았다! 100번째 번! 여기 있었구나, 폭탄! 남은 시간 7초! 영원히 멈추게!

0: 드셨구려. 헷갈렸을까봐 걱정했소이다.
1: 저 헷갈리다뇨. 헷갈림이란 이 공기 사전에 거의 없습니다.
0: 역시 최고요.
1: 보았나 친구들, 100가지의 수를 잘 읽을 수 있으면 누구다 멋진 요리 될 수 있다. 누구?

0: 새끼.
1: 뚜었구나 슈퍼맨.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수학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
0: 오구구구구구구. 수학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걸 풀면 너의 그 사랑 인정해 주지. 받아라. 아! 자, 둘 중에 작은 수는 뭐게 뭐게?
1: 진짜 작은 수. 차례대로 놓으면 81, 92. 친구들, 더 작은 수는 뭐지?
2: 81.
1: 맞아, 81이 더 작아.
0: 아이, 이건 못 풀걸. 받아라. 자, 둘 중에 작은 수는 뭐게 뭐게?
1: 아, 헷갈려. 너 걱정 없어. 연들이 있으니까. 연들, 더 작은 수는 뭐지?
2: 1은.
1: 좋았어. 차례로 놓으면 1은 여든 아흔. 1은이 더 작다고.
0: 다 풀었단 말이야?
1: 잘 가라, 슈퍼맨! 차!
0: 곰기, 다음번엔 각오해!
1: 얼마든지!
3: 공기
4: 우에마
3: 내가 바로 공기
4: 공기
3: 공기
4: 우에마
3: 우주 최고 요원
4: 공기
5: 렛고
6: 1,2,3,4 우리 7,8,9,10
5: 오케이
6: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3: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5: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3: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큐브 본부 침투 작전!
1: 잘했어, 어리석은 슈퍼윙스 녀석들아. 너무 어지러워! 아야, 내 엉덩이. 여기가 어디지? 이런, 내 스타코어! 안 돼! 어이, 오지 마! 저리 가, 꼬마야! 이건 내 거야! 채, 별것도 아닌 걸 울긴! 어? 네가 오해하는 거야! 정말로! 우와! 안 돼! 우와! 내 스타코어!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어? 아니, 여긴 바닷속이잖아? 휴! 이제 공룡 같은 건 없겠지.
2: 골든보이가 우릴 배신하고 스타코어를 갖고 달아났어.
3: 골든보이, 그럴 줄 알았어.
4: 그럼 호기랑 아리, 샛별이는 아직도 골든보이를 쫓고 있어?
2: 바로 쫓아가긴 했는데 그게...
4: 큰일 났어!
2: 다들 괜찮아? 골든보이는 어떻게 됐어?
5: 골든보이가 스타코어의 힘을 쓰기 시작했어!
2: 뭐?
4: 골든보이를 막아야 해!
2: 응!
4: 알았어. 우지야, 지금 골든보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6: 확인해볼게. 이상하네. 어디에도 안 보여. 위치가 우주 전체 어디에서도 감지가 안 되고 있어.
7: 뭐? 순간이동이라도 한 거야?
2: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런 적 있거든.
6: 다른 차원을 살펴볼게. 잠깐, 다이노월드? 아니야, 깊은 바닷속?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어. 시공간을 계속 넘나들고 있나 봐.
4: 그럼 골든보이를 어떻게 쫓아가?
6: 다음 장소를 예측할 수가 없어.
4: 아하, 반드시 돌아가게 될 곳이 딱 한 군데 있지. 바로 큐브본부.
5: 맞아, 우리가 먼저 가 있는 거야.
4: 그래, 골든보이가 돌아오기 전에 큐브본부에 잠입해서 스타코어를 되찾아오자.
3: 거긴 내가 잘 알지. 전에 잡혀간 적이 있잖아.
6: 오, 조심할 게 있다면 알려줘.
3: 복도를 지나가면 관제실이 나오는데 골든 AI가 항상 작동 중이야. 들키는 순간 자동 방어 시스템이 켜질 거고.
4: 그럼 진입할 때 특히 더 조심해야겠네. 좋았어. 호기, 아리, 도니, 샛별아, 출동 준비!
7: 출동!

0: 얘들아, 다들 준비됐지? 이번 작전 꼭 성공해야 해.
1: 알았어.
2: 도니만 믿어. 나라 도니의 슈퍼 공구 상자. 골든 AI의 감지를 피하려면 관제실로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야 해.
3: 서둘러 도니.
2: 잠깐만 기다려. 우회 통로를 거의 다 찾았어. 됐다!
0: 잘했어, 도니!
2: 조심해야 해.
3: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네.
0: 근처에 관제실로 이어지는 길이 있을 거야. 김밥 속에 쌓여있느라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2: 그럼 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면. 뭐 방금 뭐였지?
0: 조심해 도니.
2: 어떻게 된 거지?

0: 여기가 관제실인가?
1: 식별 불가. 당신들은 누구죠?
0: 우린 골든보이의 친구야.
1: 골든보이 주인님에겐 친구가 없을 텐데요.
0: 우린
1: 슈퍼윙스 확인. 방어 시스템 가동. 진입자 제압 완료.
2: 그렇게는 안 되지.
1: 시스템이 종료됩니다.
0: 고마워 더니. 골든보이가 돌아올 거야. 일단 숨어서 기습할 준비를 하자.
3: 저게 뭐지?
4: 와우. 휴. 해냈어. 여긴 우주잖아? 집에 온 건가? 하! 큐브 본부도 가까운 곳에 있네. 다행이다. 나랑 집에 가자, 스타코어. 아, 진짜 피곤하군. 휴,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골든 AI, 안 열고 뭐해? 내가 뭘 가져왔는지 알아? 골든 AI!
0: 골든보이를 잡아!
4: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풀어!
0: 우리한테 돌려줄 게 있을 텐데!
4: 뭐? 이거 풀어! 당장 풀어달라고! 골든 AI, 구경만 하지 말고 뭐든 좀 해봐!
2: 골든 AI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4: 뭐? 내 골든 AI 전원을 끈 거야? 안 돼!
0: 넌 우릴 속였어, 골든보이! 난 우리가 친구가 된 줄 알았어. 널 믿었다고.
4: 웃기시네. 난 너희 같은 친구 필요 없어.
5: 좌표 살짝 완료. 목적지는 아주 먼 우주.
4: 응? 먼 우주?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춰.
5: 포기. 빨리 여기서 나가라.
0: 어서 가자, 얘들아. 잘 있어, 골든보이.
4: 안 돼. 스타코어는 두고 가. 그건 내

0: 골든보이도 한동안은 말썽을 못 피우겠네. 월드우즈 본부, 우리가 스타코어를 되찾았어. 지금 바로 본부로 돌아갈게.
1: 정말 잘했어 얘들아. 조심히 돌아와.
0: 드디어 스타코어가 장착됐어.
2: 좋았어. 솔라, 밖에 대기 중이지?
3: 난 준비 완료야.
4: 셋, 둘, 하나. 슈퍼 유니스몰 에너지.

쏠라 슈퍼 윙스볼 에너지 발사! 우주본부 복구 작업 20%, 40%, 60% 이 속도라면 금방

0: 골든큐브 인공지능 작동!
1: 안녕하세요, 골든보이 주인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0: 그동안 슈퍼윙스를 방해하느라 바빴거든.
1: 제 데이터에 따르면 매번 슈퍼윙스한테 당하기만 하셨네요.
0: 난 왜 맨날 슈퍼윙스한테 당하는 거지? 이게 방법을 알려줘!
1: 기다려주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분석한 결과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 방법에는 큰 위험이 따를 수가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0: 그걸 말이라고 해! 슈퍼윙스를 이길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할 거야!
1: 네, 알겠습니다. 블랙홀의 에너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 그렇게 간단한 방법을 알고 있었으면 진작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당장 실행해!
1: 알겠습니다, 주인님.
0: 어? 뭐야! 갑자기 왜 이래!
1: 목적지 블랙홀로 설정.
0: 어떻게 된 거야?

0: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힘이 온몸에서 솟아오르고 있어.
1: 무슨 일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원인 모를 우주 폭풍 때문에 우주본부가 고장났어. 지구 곳곳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2: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3: 그래, 부탁해. 우린 본부를 고치고 있을게.
1: 아리, 도니, 봉반장, 지구로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줘. 좋아, 그럴게.
4: 우리만 믿어.
5: 지구로 출발!
1: 임무 완료! 나 돌아왔어!
3: 무슨 일 있어?
1: 네가 없는 사이에 우주폭풍이 일어났어. 게다가 월드 우주본부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배달을 할 수 없게 됐고.
3: 그치만 배달이 내 임무인데?
1: 그건 걱정 마. 너한테는 새로운 친구와 함께 새로운 임무가 주어질 테니까.
3: 새로운 친구?
6: 안녕, 호기. 난 맥스야. 다기능 스마트 자동차지.
1: 우와! 만나서 반가워, 맥스!
6: 나도 반가워, 호기.
1: 맥스가 고장난 우주본부 대신 이동식 본부 역할을 해줄 거야.
3: 특별한 능력도 갖고 있으니까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아봐.
1: 본부가 이렇게 돼서 정말 안타까워. 하지만 걱정 마. 우리가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올 테니까 우리만 믿어. 어?
7: 어?
1: 중국 청두에서 출동 요청이 들어왔어. 호기, 맥스, 지금 당장 출동해.
8: 알았어. 잠깐만.

0: 여기 이거 가져가.
1: 이게 뭐야?
0: 슈퍼박스란 건데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될 거야.
1: 우와!
2: 이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주 멋져 보이는걸.
1: 슈퍼박스가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2: 어떤 기능이 있을지 너무 궁금해.
0: 곧 알게 될 거야. 잘 다녀와.
1: 어서 타, 호기.
2: 야호! 고마워, 맥스.
1: 꽉 잡아. 중국 청구로 출발! 중국 청두에 도착했어.
3: 언제까지 서 있어야 하는 거야? 갑자기 차가 꼼짝도 안 해. 어떻게 된 거지?
4: 도와줘요. 응급 상황이에요.
1: 저기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봐.
2: 가서 확인해보자.
1: 알았어.
4: 어떡하면 좋지?
1: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4: 응급 환자가 타고 있는데 차를 꼼짝도 할 수가 없어. 제발 도와줘. 빨리 병원에 가야 해.
2: 이런. 긴급 상황이잖아. 맥스, 구급차를 도와주자.
1: 알았어.
2: 준비됐죠? 보기, 일렉트릭 스피드!
4: 우와, 고마워, 슈퍼윙스. 그럼 난 갈게.
1: 정말 잘했어, 호기.
2: 슈퍼윙스! 얘들아, 나 좀 도와줘.
5: 반가워. 어떤 도움이 필요해?
6: 안녕, 슈퍼윙스. 난 샤오준이야. 할머니가 만두 가게를 하시는데 만두를 배달할 수가 없게 됐어. 배달부 아저씨 스쿠터가 고장났거든.
2: 걱정 마, 샤오준. 우리가 만두 배달을 도와줄게.
6: 할머니! 슈퍼윙스가 도와주러 왔어요. 호기, 너희가 배달해야 할 만두 여기 있어. 만두는 중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지.
2: 최고로 빠른 배달 비행기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배달할게.
6: 탈방라! 정말 고마워.
1: 잠깐 멈춰!
7: 골든보이! 뭐야? 내가 알던 골든보이가 아닌데?
1: 당연히 아니지. 과거의 난 잊으라고. 난 이제 세계 최고로 강력한 다크 골든보이로 돌아왔다.
2: 알겠는데 난 지금 너한테 신경 쓸 시간 없어. 빨리 만두를 배달해야 하거든.
1: 그래? 그거 재밌겠네. 이참에 최고의 배달왕을 가려보는 게 어때?
2: 배달왕을 가리자고?
1: 그래, 맞아. 너한테 정식으로 만두 배달 대결을 신청한다, 호기.
2: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네가 배달해서 내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
1: 당연하지. 니콜을 납작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해.
6: 그 누구도 배달 대결에서 호기를 이길 수는 없어. 그치, 호기?
1: 그래, 맞아. 실력을 보여줘, 호기. 내 계산에 따르면 네가 이길 확률이 99.99%니까 무조건 이길 거야.
2: 그래, 좋아, 골든보이. 네 도전을 받아들이겠어.
1: 그 선택 후회하게 될 거다. 내가 진짜 배달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말겠어.
8: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세계 최초의 배달왕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도전자의 임무는 복잡한 골목길을 돌며 만두를 배달하는 거예요. 먼저 모든 배달을 끝내는 쪽이 승자입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2: 만두 배달 왔습니다.
0: 우와, 고마워.
2: 따뜻할 때 드세요. 거의 다 끝났어. 역시 난 배달 왕이라니까.
6: 넌 만두 배달하러 안 갈 거야?
1: 가야지. 잘 봐. 가라, 다크 골든 주막.
6: 우와.
1: 내 다크 골든 주먹을 이용하면 힘들게 날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2: 마지막이다.
1: 이렇게 간단한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려?
2: 괜찮아. 집중하자. 이제 하나 남았어. 저기다.

0: 난 구경이나 해.
1: 어! 미칠 수 없지. 거기 일렉트릭 스핀. 넌 나 못 이겨. 만두 배달은.
0: 여기 주문한 만두야.
2: 고마워.
0: 만두 배달 임무 완료.
3: 말도 안 돼.
4: 고기.
3: 내가 졌다고? 배달 대결에서? 이럴 리가 없어.
1: 호기, 넌 괜찮아?
0: 유후! 이제 배달왕은 나야.
5: 이번 배달 대결의 승자는 골든보입니다.
0: 봤지, 호기? 최고의 배달왕 자리는 이제 이 골든보일 거라고.
5: 아직 그렇게 기뻐하긴 일러. 진짜 대결이라면 세 판 중에 두 판은 이겨야지.
0: 진심이야? 한 번 이긴 걸로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많이 대결을 해도 결과는 똑같을 텐데.
1: 그건 모르지.
5: 대결하기 싫어? 설마 질까봐 무서운 거야?
0: 무서워? 내가? 그럴 리가. 좋아, 원한다면 또 대결해줄게.
5: 잘됐다, 대결할 거지? 준비됐어?
1: 그럼.
5: 이젠 절대 지지 않아.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토끼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색깔 따라 세계여행.
1: 이빨 해저. 의외로 인기에 집착하는 캐릭터.
2: 내 인기가 얼마나 올라갔을까? 검색해봐야지.
3: 검색어가 없습니다.
2: 에? 없어? 없다고? 에? 아무도 날 모른다는 거야? 아, 억울해. 그동안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4: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이거지?
2: 신무기로 세상을 아주 깜짝 놀라게 해주마.
1: 이빨 해적은 검색어 1위를 하기 위해 폭주하는데, 과연 세상을 놀라게 할 이빨 해적의 신무기는 무엇?
2: 안 가르쳐 주지. Coming soon.

0: 지구는 여전히 빛나는군. 푸른 바다, 초록숲, 빨강, 노란 꽃들. 지구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같아. 어? 번개톡?
1: 번개맨, 내 색깔 좀 찾아줘.
0: 색깔?
1: 나 좀 봐. 판다 뿌앵.
2: 얼룩소 후줄줄줄줄줄줄.
3: 호랑이도.
0: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동물들 색깔이 엉망이 됐잖아.
4: 깜짝 놀랐지. 내 신무기 공포의 색깔 방귀 덕분이지. 이제 내 검색어가 확 뜨겠지? 어디?
5: 검색어가 없습니다.
4: 응? 아직도?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 이거지? 초강력 색깔 방귀 발사! 3, 2, 1!
0: 번개맨, 도와줘!
6: 누군가 이상한 방귀를 낀 다음부터 세계의 색깔이 바뀌고 있어!
0: 이럴 수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수사해봐야겠어. 번개맨 특수수사팀 가동! 번개아이, 방귀 데이터 분석!
7: 번개코 출격. 냄새로 성분 분석 중. 지금까지 이런 냄새는 없었다. 악당 DNA 검출, 악당 향기 검출.
0: 악당의 짓이라 이거지? 하지만 어떤 악당인지 아직 나오지 않았어.
2: 번개 누나의 출격. 띵띵 띵띵. 방귀 데이터 분석 시작. 지금까지 이런 색깔은 없었다. 방귀에서 이빨 해적 DNA 검출.
0: 뭐? 이빨 해적? 아휴. 어? 이빨 스타그램?
4: 뿌앙! 뿌앙! 아름다운 건 내 방귀가 용서 못해. 다음은 어디? 그래, 너로 정했다. 바꿔주마, 인도의 파란 도시!
0: 기다려라, 이빨의 적. 번개아이, 인도의 파란 도시 어디지?
8: 인도의 파란 도시는 조드푸르, 인도의 조드푸르가 검색되었습니다.
0: 고마워, 번개아이. 인도의 조드푸르로 번개 이동!
8: 파란 하늘을 닮은 도시, 인도의 조드푸르예요. 온통 파란색으로 칠해진 집. 집밖뿐 아니라 집안도 파랗게 칠해져 있답니다. 조드푸르는 왜 파란 도시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도의 뜨거운 날씨와도 관계가 있답니다. 파란색이 뜨거운 햇볕과 벌레들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0: 아, 언젠가 이런 파란 골목을 본 적이 있는데. 친구들, 기억나? 모로코의 셰프샤오엔 말이야. 모로코의 더운 날씨 때문에 집과 골목들을 파란색으로 칠했잖아? 그러니까 파란색의 비밀은 더위를 막기 위해서였다는 거. 색깔과 날씨가 관계가 있다니 정말 놀라운걸?
4: 지금부터 더 놀라게 될 거야.
0: 이빨의 적!
4: 색깔 방귀 발사!
0: 어? 어? 이럴 수가. 안 돼! 이빨의 적 방귀 흡수!
4: 자. 왜 저래? 왜 맨날 나만 따라다니는 거야? 야 몰라. 더 세져서 돌아오마. 커밍 쑨.
0: 친구들, 이제 걱정하지 마. 조드풀의 파란색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 시원한 파란색이 우리 친구들도 시원하게 지켜주길. 어? 또 이빨 스타그램?
4: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도화지를 찾았지 뭐야? 그 하얀 도화지 내가 망쳐주마. 기다려라, 그리스 도화지.
0: 그리스 도화지? 거기가 대체 어디지?

0: 그리스 도화지 어딘지 알려줘.
1: 그리스 도화지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0: 뭐? 그렇다면 검색어로 한번 바꿔볼까? 그리스 하얀 섬.
1: 그리스의 하얀 섬은 산토리니, 산토리니입니다.
0: 산토리니. 좋아. 그리스의 산토리니로 번개 이동.
1: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초승달 모양의 섬 산토리니예요. 언덕 위 하얀 집들이 옹기종기. 마치 하얀 요정의 나라에 온 것 같아요. 산토리니의 집은 왜 하얀색으로 칠해진 걸까요? 인도나 모로코가 뜨거운 날씨 때문에 건물을 파랗게 칠한 것처럼 우리도 뜨거운 태양 때문이었어요.
2: 하얀색은 햇빛을 반사시키거든요.
3: 근데 칠하고 보니까 하얀색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4: 그래서 우린 약속했어요.
2: 이제부터 통일합시다.
3: 산토리니 섬의 집은 모두 하얀색.
5: 산토리니 섬은 하얀색을 사랑해요.
6: 하얀색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망치러 왔지. 무시무시한 걸 준비했거든. 이번엔 색깔 뾰족 방귀. 방귀에 날카로운 칼날을 장착했지. 방해하는 뭐든가 이 칼날에 완전 혼이 날 거다. 이제부터 진짜 내 실력을 보여주지. 슈바라 슈바라 색깔 뾰족 방귀.
7: 안 돼!
8: 도와줘요! 원기맨!
0: 자, 멈춰 이빨의 적! 이럴 수가. 이번에도 이빨의 적 방귀 흡수! 아니, 이럴 수가. 방귀 안에 칼날을 숨겨놓다니.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번개토?
1: 세계 비밀 소호대원 뽕뽕이님이 번개맨을 초대하였습니다.
9: 번개맨,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0: 아, 그렇지. 뽕뽕이는 방귀 대장이니까.
9: 방법은 방귀를 삑삑삑 하는 거야. 비밀이니까 이 소리는 번개맨만 들을 수 있어.
0: 뽕뽕아, 고마워. 그렇다면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풍선 파워!
6: 풍선? 내가 악인 줄 알아? 내 방귀로 아주 혼쭐을? 에이, 아니, 방귀가 왜 다 나한테 오는 것 같지? 야, 풍선이 점점 커지네. 내 방귀에 내가 당하다니.
5: 번개맨, 고마워.
10: 뽕뽕이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 세계 색깔 여행, 네덜란드로 슝! 네덜란드는 축제에도 오렌지색 물결. 거리마다 오렌지색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왜 오렌지색을 좋아하는 걸까요? 오렌지색은 네덜란드의 독립을 상징하는 소중한 색깔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500여 년 전, 네덜란드는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11: 스페인은 스페인꺼, 네덜란드도 스페인꺼, 다 스페인꺼야.
12: 우리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사람들의 것. 네덜란드 독립을 위해 싸웁시다! 예!
1: 오랑주 마을 사람이 네덜란드의 독립을 이끌었고, 오랑주 마을은 특히 오렌지가 많이 나는 곳이었다고 해요.
13: 오랑주 만세!
1: 네덜란드의 독립을 이끈 오랑주 가문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오렌지색을 많이 사용하게 된 거랍니다. 이번엔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초록초록한 숲이 많아 에메랄드 섬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답니다. 그래서 초록은 아일랜드에서 행운을 상징해요.
0: 노래로 떠나는 세계

색깔과 함께한 모험 정말 멋졌어. 이빨 해적이 아무리 망치를 해도 지구의 아름다운 색깔은 결코 변하지 않아. 이 번개맨과 세계의 비밀 수호대원들이 지켜낼 테니까. 그럼 우린 다음에 더 멋진 모험으로 다시 만나. 번개

0: 박지원의 반개.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하쿠나 마타타. 문제없어.
1: 하쿠나 마타타. 아름다운 대자연. 그들은 행복했다. 그가 오기 전까지는.
2: 이빨 해적이 간다.
1: 그는 왜 이 아름다운 케냐를 찾은 것일까? 사건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자.
2: 뒤죽박죽 울룩불룩 행성 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삐죽빼죽 구멍뽕뽕 행성 스타일? 완전 별로. 오징어다리, 문어다리 행성 스타일? 아니야! 아니라고! 내 패션 감각을 우주가 따라가질 못하는군.
1: 이빨 해적은 우주 쇼핑몰의 추천 아이템들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데.
2: 우주 대스타 이빨 해적에 어울리는 그런 패션 어디 없나? 야? 저

0: 미치는 거친 매력? 어, 저건 또 뭐지? 감각적인 핑크 패션? 오, 그렇지. 날개가 달려도 좋겠지? 그래, 바로 저거야. 이빨 해적의 새 패션. 얘들아, 뭐하냐? 옷 갈아입으러 가자. 와!
1: 어? 어? 이 분홍색 깃털은 대체 뭐지? 아니, 구조 신호잖아. 대체 무슨 일이지? 수사해봐야겠군. 번개맨 특수수사팀 가동! 이 분홍색 깃털을 분석해줘.
2: 번개 누나, 띠용띠용, 띠용띠용. 깃털 데이터 분석 중. 깃털에서 아프리카 케냐의 홍학 DNA 발견.
1: 케냐? 좋아. 아프리카의 케냐로 번개 이동!
3: 케냐는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4: 안녕, 케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3: 케냐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으며 다양한 야생동물들도 만날 수 있답니다. 핑크색 깃털, 휘어진 부리, 긴 다리, 홍학이에요. 케냐의 호수에 가면 수천 마리의 홍학을 만날 수 있답니다. 홍학은 플라밍고라고도 불리며, 플라밍고는 라틴어로 불꽃이란 뜻이에요. 홍학의 깃털색이 불꽃처럼 붉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도 홍학은 불새라는 별명을 갖고 있답니다.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고 있네요. 이 온천수에는 소금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소금물은 홍학 같은 새들에게 영양분이 되어준답니다. 홍학은 학용품이나 의류 등의 디자인으로도 많이 쓰일 정도로 인기 최고랍니다.
0: 슝! 바로 그거야. 이빨 해적도 인기 최고가 되고 싶다고. 저 부드러운 날개, 환상적인 색깔. 저 홍학들을 몽땅 차지하면 상상만 해도 맘에 쏙. 뭐하냐? 홍학대를 몽땅 이빨 행성으로 데려가지 않고.
1: 안 돼! 멈춰!
0: 네?
1: 이빨 해적, 케냐의 홍학들은 우리의 친구야. 함부로 해선 안 된다고.
0: 싫은데? 함부로 할 건데?
1: 어?
0: 슈바라 슈바라! 네!
1: 지구의 동물 친구들을 괴롭히다니 번개맨이 용서할 수 없지.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레이저 그물은 이빨 해적에게로.
0: 안 되겠어, 일단 피하자.
1: 휴. 홍학 친구들,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는 케냐어로 아무 문제 없어 라는 뜻이야. 홍학 친구들이 케냐의 호수에서 행복하게 지내길. 하쿠나 마타타. 어? 이빨 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0: 우주 해적들아, 지금부터 이빨 라이브 방송 시작한다. 지구별 케냐에 괜찮은 패션이 엄청 많더라고. 다음 중에서 어떤 패션이 최고인지 추천 부탁. 얼룩말, 기린, 표범, 가젤, 코끼리. 이빨 해적 라이브 인기 폭발, 조회수도 폭발.
1: 아, 정말 못 말리겠군. 아프리카 케냐의 동물 친구들을 구하러 번개 이동!
3: 케냐에는 크고 작은 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고 있어요. 하얀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멋진 기린.
5: 안녕.
3: 악플소 친구들.
2: 안녕.
3: 사자도 막 잠에서 깼어요.
2: 나 건드리지 마.
1: 쉿.
3: 멋쟁이 얼룩말이랑 코끼리. 가젤까지 모두들.
5: 하쿠나 마타타. 아무 문제 없어.
0: 이제부터 문제가 생길 거야. 내가 너희들을 몽땅 데려갈 거니까. 월요일은 기린 스타일, 화요일은 사자 스타일, 수요일은 얼룩말 스타일, 목요일은 흰 코뿔소 스타일, 금요일은 코끼리 스타일, 주말은 치타 스타일. 그러니까 너희들 몽땅 이빨 행성으로 데려가야겠다.
1: 쟤 뭐래?
2: 우리 고향은 여기 아프리카 케냐거든.
1: 근데 쟤 누구? 무섭게 생긴 거 보니까 하나, 둘, 셋, 뛰어!
0: 도망가도 소용없어. 나에겐 좀비 마법이 있으니까.
1: 안 돼!
0: 네?
1: 이빨의 점, 지구의 동물들을 괴롭히지 마. 그들이 살 곳은 이곳 케냐라고.
0: 그럼 이빨 해적 패션은?
1: 어휴, 그건 너가 알아서 하고. 널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로 가봐. 이빨 해적을 케냐의 세계 비밀 수호대원에게로 전개. 커!
0: 그게 누군데?
2: 케냐는 우리 마사이 부족이 지킨다. 얍!
0: 무셔무셔. 근데 패션은 멋진데. 간다.
1: 와, 마사이 종 여러분 고마워요. 번개맨과 함께 케냐를 지켜냈군요. 이제 케냐는
5: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1: 맞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쿠나 마타타. 아름다운 케냐를 노래로 만나볼까요? 케냐의 멋진 친구들 나와주세요.

아프리카 케냐에 관한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케냐는 못 쓰는 타이어로 신발을 만든다? 진짜? 정답은 진짜! 케냐의 신발 시장이에요. 시장 곳곳에 폐타이어가 가득가득 쌓여 있어요. 폐타이어로 신발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신발을 만들 수 있어요. 발치수에 맞게 타이어를 자르고 바닥부터 다듬으면 신발 완성! 신발이 낡으면 이번엔

0: 멋진 조각품을 만든답니다. 정말 멋지죠? 어느 해양학자가 슬리퍼를 먹고 죽어가는 동물들을 보고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배 타이어가 신발이 되고 신발이 그냥 버려지지 않고 예술품이 되는 케냐 사람들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아름답죠?
1: 이빨 해적은 그 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빨 해적 최악의 우주 패션.
2: 두고 보자, 번개맨!
3: 동물 친구들과 함께한 케냐에서의 모험 정말 멋졌어. 우리는 다음에 더 멋진 모험으로 다시 만나, 번개!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3: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4: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5: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6: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4: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2: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3: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숲 가운데 하나가 머나먼 남반구의 건조한 환경에서 태양의 열기를 맞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거대한 호주 대륙은 방대한 종류의 동식물에 일종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대부분 수천만 년 동안 오로지 이 대륙에서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서식하는 생물 가운데 이 섬의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건 유대류 동물들과 유칼립투스 나무일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건조함, 그리고 고립. 이 불가피한 요소들 덕분에 이곳엔 무척 독특한 생명체들이 서식하는 다채롭고 특별한 숲이 탄생했습니다. 이 색다른 자연의 무대에선 배우들은 모두 다 독창적입니다. 그리고 다재다능하지만 정적인 주연 배우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돼 있죠. 바로 향기로운 유칼립투스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숲의 고요하고 조심스러운 주인공이죠. 유칼립투스의 원산지는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주변의 작은 섬들입니다. 하지만 유칼립투스가 가장 번성한 건 호주 대륙 중앙부의 거대한 사막을 제외한 내륙 지방이죠. 600종 이상의 유칼립투스가 호주의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만년설이 덮인 산봉우리부터

건조한 내륙을 거쳐 습한 연안 지대까지 널리 펼쳐져 있죠. 유칼립투스는 호주 숲의 대표 스타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숲의 자그마치 95%를 차지하거든요. 유칼립투스 나무는 모양과 크기가 무척 다양한데 대체로 잎이 1년 내내 돋아나고 잎에서는 달콤하고 진한 향기가 납니다. 나무의 몸통은 다양한 질감의 나무 껍질로 덮여 있는데 두께가 두꺼워서 불에도 잘 견디죠. 무수히 다양한 유칼립투스과 나무들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속치식물로 꼽히는 것도 있는데 그중 몇몇은 높이가 77m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의 고유동물군은 유칼립투스에 의해 생성된 생태계와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나뭇가지에서만 사는 동물도 있죠. 바로 코알라입니다.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그 잎만 먹고 삽니다. 유칼립투스의 먹이와 거처까지 의지하지만 취향이 까다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코알라는 호주의 동부와 남동부에서만 사는데 이 지역은 태평양 해류의 영향으로 습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자라는 600여 종의 유칼립투스 가운데 코알라가 먹이로 택한 건 고작 20종 정도입니다. 코알라는 오로지 잎사귀만 먹는데 이런 식사는 영양가가 낮기 때문에 단백질은 풍부하고 목질수와 섬유질은 덜 함유된 잎을 선택해야 하죠. 한 가지 더 적응한 것이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잎에는 고농축 시안화물이 들어있지만 코알라는 이 물질의 대사가 가능하죠. 만약 다른 동물이 코알라처럼 하루에 400g의 유칼립투스 잎을 먹는다면 시안화물에 중독돼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코알라가 먹는 유칼립투스의 잎은 얇고 질기며 증산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되는 기름 때문에 향이 좋습니다.

유칼립투스 나뭇잎은 대부분 수직으로 달려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닿는 직사광선을 피해 수분 손실을 줄이는 거죠. 호주 대륙의 대표적인 동물들은 이 유칼립투스 숲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 잎과 열매, 꽃을 먹고 사니까요.

배짝이 개미는 유칼립투스 잎을 다른 용도로 씁니다. 애벌레가 분비하는 비단실로 잎을 엮어 단단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죠. 이들은 나뭇가지에 50만 마리 이상의 개체가 살 수 있는 모듈형 도시를 짓는 방식으로 군체를 확장합니다. 그러나 배짝이 개미는 나무에 해롭기보다는 유익한 쪽입니다. 활동적인 식충동물이라 수많은 곤충을 먹어치우기 때문이죠. 유칼립투스에 매달린 이런 보금자리는 개미들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새들도 유칼립투스의 나뭇가지와 몸통 구멍에 둥지를 짓거든요.

흰 유황 앵무는 언제나 시끌벅적합니다. 호주의 가장 특징적인 새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종종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며 간식으로 먹을 씨앗을 찾아 숲을 탐색합니다. 가끔은 몇몇이 나뭇가지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는 나무 아래 풀밭을 점령하기도 하죠.

많은 유칼립투스가 건조한 반사막지대를 서식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강이나 규칙적으로 물이 차오르는 홍수터가 분포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검은목 황새가 사는 영역입니다. 이 녀석들은 사교성이 안 좋은 편이라 외갈이나 오리 같은 동료들과 먹이는 물론 영역도 공유하기 싫어하죠. 검은목 황새는 새에서 물고기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작은 척추동물을 사냥합니다. 심지어 곤충도 잡아먹죠. 사냥이 끝나면 서둘러 둥지로 돌아갑니다. 보통은 키 큰 나무에 커다란 둥지를 들고 그걸 여러 해 동안 사용하죠. 성체들은 번갈아가며 둥지를 지킵니다.

아직 어린 새끼들은 되새김질한 먹이를 달라고 열심히 부모를 조르는군요. 서너 달 동안은 부모가 가져다주는 먹이에 의존하지만 그 후부터는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죠. 유칼립투스 숲 안에 물이 있는 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뜨거운 곳을 좋아하는 파충류도 종종 유칼립투스를 찾죠. 숲속의 빈터를 찾는 새들도 단골 손님입니다.

왈라비 공동체는 체계적이라 수컷들은 경쟁을 통해 짝짓기 권한을 얻습니다. 암컷이 번식기에 이르면 공기 중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죠. 때로는 싸움이 꽤 치열해지기도 합니다. 단순한 놀이가 아니니까요. 그럴 경우 결과는 매우 가혹합니다. 핥히거나 발길질과 주먹질이 오가다 보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져 생존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바위 왈라비는 계절에 따라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먹이를 두루 먹는 초식동물입니다. 가뭄이 들어 풀이 마르면 나무에 먹이를 의존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건조한 환경에선 낙엽을 먹으며 버텨야 합니다. 건기에는 간간이 오는 폭풍우를 잘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5분 동안 체중의 10%에 이르는 물을 들이켜기도 합니다. 건조하고 넓게 펼쳐진 서식지는 돌물대새에게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 새와 새끼의 안전은 두 가지 요소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낙엽으로 위장한 깃털과 포식자가 지나갈 때까지 마치 마비라도 된 것처럼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는 능력이죠.

엄마 새가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는 동안 아빠 새는 날개를 펼쳐 포식자의 눈길을 끌거나 상대를 위협합니다. 푸른 혀 도마뱀은 몸집은 크지만 그리 위험한 존재는 아닙니다. 엄격한 채식주의자거든요. 그러나 비단뱀은 다릅니다. 돌물대새의 알이나 새끼를 한 입에 집어삼키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군요.

개구리 입속 독새도 깃털을 이용해 위장했습니다. 비단뱀이 다가오는 걸 지켜보며 태연하게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보이게 눈속임을 한 거죠.

이들은 둥지도 나무와 어우러지게 만듭니다. 아래쪽에서는 비단 정원사슬의 수컷이 동물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물 중 하나를 세밀하게 손보는 중입니다.

정원사서에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랑의 보금자리를 무대처럼 짓고 춤을 추어서 암컷을 유혹합니다. 최고의 건축가답게 완벽한 무도회장을 만들기 위해 몇 달씩 공을 들이기도 하죠.

수컷은 우선 잔가지를 모아 정자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고 암컷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게 색색의 물건으로 장식합니다. 달팽이 껍데기부터 깃털, 돌멩이, 씨앗까지 눈길을 끌만한 건 뭐든 다 가져다 전시하죠.

하지만 자신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웃들과 종종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이 녀석은 호주의 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슬 칠면조입니다. 하필 여기서 먹이를 찾아 낙엽 더미를 집요하게 파헤치네요. 숲에는 구슬 칠면조가 크고 이상한 둥지를 만드는 데 쓸 재료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바로 낙엽이죠. 암컷은 이 위에 알을 낳습니다. 수컷이 정성껏 모은 낙엽 더미는 부식하면서 열을 발생하는데 이 열로 알을 부화시키죠. 수컷은 부식 중인 낙엽 더미에 구멍을 내거나 틈을 막아서 섬세하게 부화 온도를 조절합니다.

한편 칠면조한텐 관심이 없는 코알라가 나뭇가지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군요. 이들의 식사는 열량이 무척 낮아서 하루에 4시간 정도만 활동을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평화로운 수면으로 채워지죠.

유칼립투스 숲은 대체로 평온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숲을 특별하게 만드는 특성들. 유칼립투스 잎의 향기로운 기름. 뜨겁고 건조한 환경. 그리고 수북이 쌓인 낙엽더미. 이 모든 게 불에 잘 타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칼립투스만 보자면 내열성이 강한 나무 껍질과 뿌리, 특이한 발화 방식 덕분에 불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씨앗의 발화는 화재 후에 더 활발해집니다. 지구상에서 호주의 유칼립투스 숲만큼 동물과 식물이 서로 밀접하고 독특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곳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곳의 조건은 매우 가혹해 보입니다. 잦은 화재로 숲의 상당 부분이 무참하게 파괴되고 수년 동안 계속되는 가뭄으로 나무들은 성장을 멈추죠. 하지만 이 숲의 무대에 오른 모든 배우들은 이런 악조건에 적극적으로 적응했으며 자신들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갑니다. 그 결과가 바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특별한 식물과 독특한 유대류와 파충류, 조류가 가득한 이 기적의 대륙인 것이죠.

0: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 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2: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2: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2: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너무 슬퍼.
1: 너가 왜 울어?
0: 그 유치원에서 키우는 거북이가
1: 죽었어.

0: 거북이가 머리를 등딱지 안으로 집어넣은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쏙.
1: 어? 거북이가 머리를 집어넣어? 에이, 어떻게 집어넣냐?
0: 진짜라니까. 너 거북건 고수 이야기 기억 안 나?
1: 거북건 고수 이야기?
0: 아!
1: 기억 안 나. 아이고.
0: 어떻게 해야 코떡이 머릿속에 이야기를 잘 집어넣을 수 있을까?
1: 나는 학원이 좋은데.
0: 아, 좋아. 기억이 날 때까지 계속 얘기해주는 거야. 코떡아, 누나가 지금 다시 얘기해줄게.
1: 와, 역시 우리 누나가 최고야, 최고!

0: 거북은 어떻게 머리를 집어넣어요? 어느 날 무림고수 통통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1: 드디어 찾았다 통통! 아니 누구냐 넌? 내 이름은 단단. 10년 전 넌 내 부모님을만
2: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하겠군. 그냥 덤벼라.
1: 간다.
2: 마이코 마이코 마이코. 그렇게 느린 공격으로 내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1: 열아!
2: 토끼의 움직임을 따라 맞는 토끼꼬이냐. 자, 간다! 땅쭉, 땅쭉, 땅쭉!
3: 빠르다. 너무 빨라.
2: 자, 이제 마지막 공격이다! 땅쭉, 땅쭉, 땅쭉, 땅쭉, 땅쭉!
0: 위기의 순간 단단은 10년 전 스승의 가르침이 생각났어.
4: 거북의 특징은 무엇이 있느냐?
3: 느립니다. 또 등딱지가 딱딱합니다.
4: 또
3: 잘 모르겠습니다.
4: 바로 이것이다. 거북권 제1무궁 머리 집어넣기. 욕!
0: 거북!
3: 아, 머리 집어넣기!
4: 그렇다! 누군가 너의 머리를 노린다면 머리 집어넣기로 피한 후 반격하거라.
3: 어떻게 반격하면 좋겠습니까?
4: 거북권 제2무공! 등딱지 공격!
3: 등딱지?
4: 욕!
0: 거북!
3: 아, 등딱지 공격!
4: 잘 봤느냐?
3: 네!
4: 좋다! 그럼 훈련을 시작하거라!
3: 네! 머리 집어넣기!
1: 얍! 등딱지 공격! 얍! 얍! 얍!
4: 한 번 더!
1: 얍! 얍!
0: 통통의 공격을 머리 집어넣기로 피한 후
1: 딱지 공격!

0: 수승님,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1: 그렇게 판다는 거부권으로 통통을 물리친 거야.
2: 거부권 제1호, 머리 집어넣기. 아뇨.
1: 이제 거북이가 머리 집어넣는다는 거 알겠지?
2: 응, 누나. 근데 누나, 응? 거북이가 머리를 어떻게 집어넣는 거야? 거북이가 머리를 어떻게 집어넣는 거냐고. 어떻게.
1: 어떻게 말하면 좋지?
2: 뭘?
1: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2: 괜찮아 누나, 호기심 딱지가 있잖아.
1: 아 맞다,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볼까? 호기심 딱지

0: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거북딱지. 거북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1: 아, 거북건 스승님이다.
2: 난 거북귀, 귀도사다.
3: 난 거북귀.
1: 안녕하세요.
2: 무엇이 궁금해 우리를 불렀는가?
1: 거북이가 머리를 쏙 집어넣잖아요.
3: 맞다. 거북.
1: 그런데 어떻게 머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2: 그것이 궁금한가? 거북아, 우리가 잘 알려주도록 하자.
3: 거북.
2: 땅에서는 느릿느릿 움직이는 거북이. 하지만 물속에서는 제법 빠르게 움직이는 파충류다. 그리고 몸을 보호하는 단단한 등딱지가 있는데, 등딱지에 있는 무늬를 보고 나이를 예상할 수도 있지. 나이테 같은 선이 많을수록 나이가 많은 거북인 거야.
1: 아,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나? 어? 먹을 건가?
2: 거북은 이렇게 위험을 느끼면 등딱지 안으로 머리와 다리를 숨긴다.
0: 등딱지가 공사장에서 쓰는 모자처럼 위험해서 지켜주네요.
3: 맞아, 맞아.
2: 거북은 추운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는데, 이때도 머리를 등딱지 밑으로 넣고 다리를 바짝 붙이지.
3: 아, 그럼 유치원에 있는 거북이도 겨울잠을 자느라 그런 건가?
1: 그럴 수 있다. 거북.
0: 그런데 머리는 어떻게 집어넣는 거예요?
2: 거북이 종류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디귿자 모양으로 목을 옆으로 접어서 등딱지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과, 목을 수직으로 접어서 등딱지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이다.
1: 우와, 신기하다.
0: 목이 생각보다 긴가 봐요.
3: 그렇다. 거북. 그런데 둘은 어디서 만난 거예요?
2: 아주 오래전 바닷가였지. 바다에 사는 거북은 해변으로 나와 알을 낳는다. 적당한 깊이로 모래를 파낸 후에 알을 낳지.
4: 두 달 정도 지나면 알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올 수 있다.
1: 거북.
2: 그리고 일부 거북이는 알이 묻힌 곳의 주변 온도에 따라 성별이 정해지지.
4: 모래 밖으로 나오면 모든 힘을 다해서 바다로 달려가야 한다. 거북. 왜냐하면...
5: 야, 동생아, 조금만 더 힘을 내.
1: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좀만 쉬었다 가자.
5: 무슨 소리. 다른 동물들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고. 어서 일어나. 어서.
1: 알겠어.
5: 가자, 어서.
3: 새끼 거북들아, 어디 가니?
5: 동생아, 넌 꼭 바다로 가야 해. 알았지? 어서 가, 어서! 어서 가, 어서!
1: 꼭 다시 와야 해!
0: 슬프다! 그 이후로 형이랑은 다시 못 만난 거예요?
2: 어? 어제도 왔다 갔어.
3: 네?
1: 우리 형 힘 세다.
3: 에이, 놀랬잖아요.
2: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다 풀렸는가?
1: 네.
2: 그럼 우리 이만 가보도록 하마.
1: 안녕.

0: 거북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렸대.
1: 나도 가서 뵙고 싶다.
2: 나도.
1: 누나, 이제 나 거북딱지 주면 안 될까요?
2: 노래 잘하면 줄게.
1: 우와, 신나.
2: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1: 고고고!

0: 뛰자. 어? 근데 왜 깡충깡충 뛴 거야?
1: 꿈에서 불이 났는데 뜨거운 연기가 바닥에 막 깔리는 거야. 그래서 깡충깡충 뛰면서 피했지.
0: 에휴, 꿈은 반대라더니. 불이 나면 연기는 바닥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거야.
1: 뭐? 연기가 위로 올라간다고?
0: 그래. 너 불이 난 건물에서 겨우 탈출한 고맹맹 탐정 이야기 기억 안 나?
1: 아, 코가 막혀서 맹맹한 소리를 내는 고맹맹.
0: 아,
1: 기억 안 나.
0: 아이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는 거냐?
1: 근데 고맹맹 탐정은 코를 안 푸나?
0: 에휴, 괜찮아. 언젠간 기억나겠지. 그럼 이 누나가 고맹맹 탐정 이야기 다시 해줄게.
1: 와, 우리 누나 완전

0: 불이 나면 연기는 왜 위로 올라가요? 코맹맹 탐정이 시장님과 회의를 하고 있을 때였어. 그래도 카멜레온을 잡으려면
1: 잡으려면
2: 불이야! 불이야! 불렀어요!
3: 도망가자!
0: 잠깐! 아직 문을 열지 마세요! 먼저 문고리가 뜨거운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오세요. 아, 뜨거! 아, 뜨거!
4: 아직 만지지도 않았잖아요.
0: 뜨거울 것 같았어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어서 나가시죠.
5: 시장님 다시.
6: 잠시만요. 시장님이 사라졌어요.

0: 왕님이 어디 가셨지?
1: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0: 어? 아우, 시장님,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아유, 거기 있으면 더 위험해요! 빨리 나오세요!
2: 나오세요!
1: 나. 너무 무서워! 아유, 빨리 나오세요!
0: 불길이 거세지기 전에 어서 피해야 합니다!
2: 어! 여기 보세요! 화재 연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3: 어서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0: 잠깐!
4: 또 왜요?
0: 먼저 수건에 물을 적셔서 코와 입을 막아야 합니다. 아. 자, 수건 여기 있습니다. 물이 어디 있지?
3: 여기 있습니다. 여기.
0: 물에 푹 담그세요.
3: 담고.
0: 푹 담가서. 자, 이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자세를 낮춰서 이동해야 합니다. 자, 따라오세요.
1: 하지 마.
0: 이쪽입니다.
3: 엘리베이터. 얼른 탑시다.
0: 멈추세요. 엘리베이터는 위험합니다.
2: 아이, 그럼요.
0: 우리는 계단으로 가야 합니다.
2: 어디로 가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5: 에이.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서 밖으로 나가야지.
0: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 가야 합니다. 자,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어서요.
2: 아유, 같이 가요.
3: 같이 가요.
0: 호맹맹 탐정과 일행들은 검은 연기와 뜨거운 불길을 피해 옥상으로 올라갔어.
5: 코맹맹 탐정, 이제 어떡합니까?
0: 이제 모두 함께 소리쳐야 합니다. 하나, 둘, 셋.
4: 사람 살려! 옥상에 사람이 있어요!
0: 다행히 불이 더 커지기 전에
2: 소방차가 왔어요! 마실 사람들!
0: 소방차가 도착해서 구사할 수 있었대.
6: 모두 괜찮은 거야?
0: 그럼 코맹맹 탐정 덕분에 모두 무사했어.
6: 우와, 다행이다. 근데 나 불이 났을 때 연기는 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연기가 왜 위로 올라가는 거냐고. 왜?
0: 아하, 어떻게 하면 답을 할 수 있는지 긴 누나는 알고 있지.
6: 어떻게 하면 되는지.
0: 그건 바로 홍신딱지에게 물어보는 거야.
6: 좋은 방법이다. 어서 불러.
0: 좋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화재 연기 딱지. 화재 연기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7: 우와, 코맹맹 탐정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 여러분이 그 유명한 호빵 거덕입니까?
7: 탐정님이 더 유명하세요.
0: 그래요? 내가 좀 유명하지요.
6: 근데 탐정님, 불이 났을 때 연기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0: 사람들과 함께 화재 현장을 탈출했던 그날이 생각나는군요. 무서운 화재 현장에는 항상 검은 연기가 함께 있습니다.
8: 연기.
9: 나무 가구를 활활 채우는 불꽃에서 나왔지.
10: 난 창문을 가리는 커튼이 불에 타면서 만들어졌어.
9: 플라스틱 장난감이 탈 때도 연기가 아주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10: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9: 독한 가스가 아주 많다고.
0: 그런데 연기는 왜 위로 올라가는 걸까요?
9: 멀리 퍼져서 앞이 보이지 않게 만들자.
10: 좋아. 근데 지금 우리가 뭘 타고 올라가는 거지?
9: 아유, 뭐긴 뭐야. 이건 공기라고.
0: 불이 나면 뜨거운 기운이 공기를 가볍게 만들죠. 그리고 연기는 독한

0: 가스와 함께 가벼워진 공기를 타고 위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나면 연기를 피하기 위해 몸을 낮춰서 움직여야 합니다.
1: 하지마.
2: 아, 그렇구나.
3: 아 참, 근데 아까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입을 막았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0: 어우, 그건 말이죠. 물에 입 푹 담그세요.
4: 담궈.
0: 푹 담가서 코와 입을 가리고. 이쪽입니다.
2: 왜 이렇게 꽉 막힌 거야? 아, 이게 뭐야? 꽉 막혔다고!
0: 물에 젖은 수건은 연기 속에 독한 가스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젖은 수건의 물 성분은 독한 가스를 조금이나마 녹여줘서 우리의 호흡기를 보호합니다.
3: 아, 그렇구나.
0: 그리고 하나 더! 일단 불이 나면 엄청 뜨겁겠죠?
5: 네!
0: 이런 열기가 코나 입으로 들어오면 안쪽에 있는 피부가 크게 다칠 수 있어요. 하지만 물에 젖은 수건은 뜨거운 열기를 막아준답니다.
2: 우와, 불이 나면 꼭 해야겠다.
3: 맞아. 아참, 그런데 아까 문을 열려다가 왜 멈춘 거예요?
0: 아... 잠깐! 아직 문을 열지 마세요. 먼저 문고리가 뜨거운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손잡이가 뜨겁다면 문 반대편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때 문을 열면 아우 에란! 뜨거운 불꽃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하죠.
3: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아까 내려가지 않고 왜 위로 올라간 거예요?
0: 왜냐하면 연기가 아래층에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래층에서 불이 났다는 뜻이죠.
2: 아, 그래서 위로 올라갔구나. 근데 엘리베이터는 왜 위험해요?
0: 불이 나면 전기가 끊어져 엘리베이터 안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연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3: 도망갈 수 없어서 위험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따라서 불이 나면 계단으로 이동하면서 불이야! 하고 크게 소리쳐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알았죠?
5: 네, 알겠습니다.
0: 그리고 119에도 전화를 해서 불이 난 사실을 알려주면 더 좋답니다.
2: 난 완전 큰 소리로 외칠 거야.
3: 난 재빨리 119에 전화해야지.
0: 어우, 그럼 여러분들을 믿고 돌아가도록 하지요. 아직 조사할 것이 남았거든요. 그럼 안녕!
5: 안녕히 가세요.
3: 불이 나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2: 몸을 낮춰 연기를 피해 이동하자.
3: 꼭 기억하기.
2: 약속. 근데 누나, 코맹맹 탐정님은 뭘 더 조사한다는 거야?
3: 그게 뭐냐면
0: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찾았다! 이건!
6: 화재의 원인을 발견했습니까?
0: 그렇습니다.
7: 뭔가요?
0: 바로 이겁니다. 불이 난 원인은 바로 전원 코드가 너무 많이 꽂혀 있었던 오래된 멀티탭이었어.
6: 이런 안 되겠군. 지금 당장 우리 마을의 안전을 위해 시장인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8: 같이 가요! 아우 조심하세요! 아우 시장님!
0: 오늘도 이렇게 사건을 해결한 것인가? 역시 난 세계 최고의 명탐정 코맹맹 탐정. 코맹맹 탐정이 또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마을은 더 안전해졌대.
2: 범인도 잡고 사건도 해결하고.
3: 코맹맹 탐정 정말 바쁘겠지?
2: 맞아. 근데 누나, 나 이제 화재 연기 딱 찢으면 건들까요?
3: 좋아, 노래 잘하면 질게.
2: 우와, 신나.
3: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고고고!

0: 해볼까? 불이 나면
1: 계단을 이용해
0: 대피하며
1: 불이야 불이야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1: 활동 1만 받아서 해결해 보십시오.
0: 선생님이 내준 문제를 풀고 정답을 확인하는 이런 수학 시간 어떤가요?
2: 문제가 어렵고 지루해요. 하기도 어렵고 계속 문제만 풀고 지겨워가지고
3: 별로 재미가 없어요.
0: 그러면 이런 수학 시간은 어떨까요?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생각을 확인하는 수학 시간?
4: 퀴즈 카페 같은 느낌이에요. 퀴즈 카페도 막 그거 막 뛰면서 막 재밌게 노는데 여기는 선생님이 재밌게 가르쳐줄 때도 약간 뛰는 느낌이에요.
2: 번개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10분 같은 시간이 1시간이 돼버리니까 조금 하루가, 아니 학교가 조금 빨리 끝나는 기분이에요.
0: 이렇게 즐거운 수학 시간을 만드는 비결은?
5: 이 발바닥에는 에너지를 좀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고 에너지를 발산하게 해주면 그 수학 시간이 굉장히 즐거워지겠다.
0: 교실을 벗어나 온몸으로 수학하는 즐거움을 선물하는 장태영 선생님.
6: 지금 무슨 시간?
0: 에너지 가득한 수학 교실을 만나봅니다. 전남 광주의 한 초등학교, 개구쟁이 4학년 아이들의 교실입니다. 교실인지 운동장인지 모를 만큼 신나게 노는 아이들. 교실 한 구석에 이렇게 놀이매트가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공간을 꾸민 데는 다 이유가 있대요.
5: 초등학교 아이들 에너지는 발바닥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바닥에는 에너지를 좀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고 에너지를 발산하게 해주면 그 수학 시간이 굉장히 즐거워지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0: 이런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담긴 수학 시간은 어떨까요?
4: 그 수업은 체육을 제가 좋아하는데 체육이랑 같이 해서 더 재밌었어요.
3: 몸을 움직이면서 하니까 더 재미있어요.
5: 제가 수학 수업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적극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동 쪽으로 가만히 앉아서 수학 시간이 지나기만을 바라는 아이들을 수업에 풍덩 빠뜨릴 수 있느냐를 가장 고민합니다.
0: 수학 시간을 앞두고 수업 준비에 몰두하는 선생님. 아이들이

0: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 중인데요.
1: 어떤 교구가 필요하고 어떤 규칙과 어떤 동선이 지금 어떤 동선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좀 머릿속으로 미리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아이들의 황당해서 이루어지는 수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상의 위험도 있고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효율적인 놀이 장소, 방법 등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수학 수업을 감당해서 한다고요? 그러고 보니 준비물도 좀 특이한데요. 팀조끼나 공처럼 체육 시간에나 볼 법한 물건들과 큼지막한 숫자 카드입니다.
1: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강당에서 애들이 많이 흥분을 하기 마련인데 통짜기도 가장 수월한 이런 놀이가 바로 숫자카드 놀이라서 숫자카드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0: 이런 체육 교구들을 활용해서 수학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으로 바꾼 장태영 선생님. 그 해법은 무엇이었을까요?
2: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수학을 재밌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내린 저의 결론은 딱딱한 수학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즐거운 수학 시간을 만들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머리가 즐거워지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이 즐거워지는 시간. 네, 지금부터 수학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0: 머리가 즐거워지는 교실 수학은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2: 맛있는 과자를 준비했어요. 과자가 몇 개 있냐면 181개 있어요.
0: 먼저 맛있는 과자로 동기유발을 해보는데요.
2: 이 과자를 친구들하고 맛있게 나눠 먹으려고 여기 있는 접시에다가 30개씩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 몇 개 있다고요? 한 접시에 몇 개씩 담고자 한다고요?
3: 30개.
2: 몇 개의 접시가 필요할까요?
0: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아이들이 배울 학습 내용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
2: 수학이 좀 어려운 이유가 또 위계가 굉장히 강한 학문이거든요. 즉 3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4학년에 올라와서도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의 시작을 전 학년에 배웠던 개념에서 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0: 선생님이 꺼내든 것은 수모형인데요. 수모형으로 3학년 때 배웠던 나눗셈의 기본 원리를 떠올려 보는데요. 나눗셈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어떤 수에서 같은 수만큼 반복해서 빼는 동수누감법이 있습니다.
2: 수모형이라는 조작자료를 아이들이 직접 조작해 보면서 동수누감을 말로만 아닌 직접 손으로 움직여 보는 거죠. 180 나누기 30은 180에서 30이 몇 번을 빼야 하는가를 직접 확인해 보고 개인 활동으로 조작한 것을 모두만 해서 이야기하고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의 계산 원리를 파악을 합니다.
0: 이건 모둠 활동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4: 180 모형에서 신모형이 3개씩 30개씩 나눈다 하시니 이렇게 30개씩 나누면 6묶음이 되니 6묶음인 것 같습니다.
5: 18개 신모형에서 3개 신모형으로 나누면 6이 나오니까 80 나누기 30은 6입니다. 이상으로 모둠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0: 학습지로 한 번 더 정리하면 동수누감을 이용한 나눗셈 원리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2: 167에서 20을 뺍니다. 몇 번을 뺄까요? 뺐더니 0이 되었죠.
6: 아니, 7 남아요.
2: 어?
6: 남아요.

0: 뭐가?
1: 치유해요.
2: 제가 좋아하는 전략은 인지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전략입니다. 나 저거 다 아는데 라는 아이들에게 이상한데? 저거라고? 하고 만드는 전략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동기 유발이나 그런 인지적 갈등을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을 가장 좋아합니다.
3: 나머지로 남아야 돼요.
0: 이 7이요?
3: 네.
0: 나머지로 남아야 되나요?
3: 네.
0: 이놈 보시면
4: 돼요. 20개씩 묶었을 때 모두 8묶음에 묶여졌으니까 20을 8번 빼는 건 맞는데 그 옆에 남은 거 낮게 7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또 남는 게 7개가 있어요.
5: 이번엔 곱셈구구를 활용한 세로셈 계산과 검산식으로 확인하는 것도 해보는데요. 모두 3학년 때 해봤던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나눗셈을 문장제로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나눗셈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6: 40마리씩 구했어.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남은 공명 몇 마리라고 했지?
7: 40마리를 구하면 850 빼기 40이네?
6: 너가 쓴 글을 보니까 40마리씩 팔았어. 근데 남은 공룡은 몇 마리냐고 그랬잖아. 남아있다라는 개념은 빼기인데. 남은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40마리씩? 아, 혹시 나머지를 지금 생각해서 말한 거야? 40마리씩? 몇 묶음을 팔았고 몇 마리가 남았느냐?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해했어. 이제 뭐 그렇게
2: 아이들이 나눗셈을 수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지 그 공책위에 계산으로만 이해하고 많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눗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직접 아이들이 실생활의 상황으로 써보라고 함으로써 아, 이 나눗셈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를 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0: 마지막! 나눗셈 보물찾기 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8: 네!
0: 아직! 뛰다가 다칠 수 있어요.
8: 네!
0: 사뿐사뿐 걷기, 오케이?
8: 네!
0: 네, 시작!
5: 마치 소풍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것 마냥 열심인 아이들. 마음껏 뛸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교실에서도 종종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요.
2: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까요? 오늘 이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좀 아이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좀 마지막에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활발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까 이 부분을 고민합니다.
5: 선생님은 수업 전 미리 교실 곳곳에 나눗셈 문제를 숨겨두었는데요. 이 문제를 한 장씩만 떼서 풀이하고 친구에게 검산식으로 확인받으면 보물 획득. 보물을 획득해야만 또 다른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총동원해 보물을 획득해 나가는데 잘 보면 문제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면 도전, 아니면 다른 문제를 찾아야죠. 스스로 선택해서 도전한 문제들로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요. 보물 획득 방법으로 친구에게 검산받도록 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종이 울려도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수학의 재미. 그렇다면 이 기세를 이어서
0: 잠시 후에 우리 강당에 가서 탕수육 2탄! 강당에서 재밌는 놀이 수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머리로 하는 즐거운 수학도 물론 충분히 수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몸이 즐거운 그 수학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수학에 좀 더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 촉매제 역할을 이 강당 수학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지금 무슨 시간?
1: 먹는 탕수육이 아니고요. 수학의 수와 체육의 요기에 만난 수업이라서 탕수육이래요. 바로 이 아이들이 직접 붙인 이름이라는데요. 맛있는 탕수육만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0: 우리가 강당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놀이를 하다 보니까 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떤 미덕에 좀 울타리를 치고 경기를, 놀이를 시작해볼까요?
2: 그게 미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친구가 틀리면 왜 틀렸냐고 말하지 않고 그냥 격려 같은 걸 해주면서 자기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해주는 것 같습니다.
0: 친구들, 존중의 미덕 지켜줄 수 있나요?
3: 네! 사랑의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하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우리 즐겁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놀이합시다. 알겠죠?
4: 네. 네.
0: 그럼 첫 번째 놀이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10에서 90까지 써진 훌라후프 안에 선생님이 제시한 나눗셈식의 몇십만큼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털공을 넣으면 되는데, 마지막 성공한 아이가 나눗셈식을 설명하면 먼저 성공한 팀은 5점, 나중에 성공한 팀은 3점을 획득하는 게임입니다.
0: 네, 예입니다.
1: 첫 번째 문제는 150 나누기 50. 50점 훌라후프 안에 털공 3개를 먼저 넣는 팀이 승리하는 거죠. 교실 수학에서 배웠던 동수누감의 원리를 적용한 게임입니다.
0: 이제 강당 수학을 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수학 교실에서 배운 개념을 얼마나 유의미하게 놀이와 연결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데, 연필로 100 나누기 50은 100에서 50을 두 번 뺀다. 그래서 0이 되는구나. 에서 끝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관역에다가 털공을 집어넣어보면서 100에서 50을 나누는 것은 50이 두 번 100 안에 들어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몸으로 움직이면서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럼 몸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과정들은 결국은 다시 수학적 개념으로 돌아가고 또 오랫동안 또 아이들이 그 개념을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5: 어려워요.
1: 관역 맞추기 마지막 문제는 360 나누기 90.
5: 예입니다. 고!
1: 거리가 늘었으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5: 일단 해야 돼요.
0: 실패. 성공!
1: 아이들이 몇 번씩 공을 던진 다음에야 극적으로 성공하는 빨간 팀.
0: 자리에 앉아주세요.
1: 그런데
0: 네 개 아니야? 다섯 개야? 네 개야, 다섯 개야. 잘 봐보자. 360 안에 90이 몇 번 들어있나요?
6: 네 번.
0: 네 번 들어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빨간 팀.
1: 이렇게 끝내기가 너무 아쉬웠던 거죠. 두 번째 경기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카드 게임인데요. 각 팀의 주자 네 사람이 순서대로 뛰어서 무작위로 숫자 카드를 뽑고 주어진 식의 빈칸에 숫자를 넣어 나눗셈 식을 완성하는데, 이 식을 팀원 모두가 풀어서 정답을 맞히면 성공?
0: 처음에는 제가 문제를 주고 그 목과 나머지에 해당하는 답을 아이들이 뒤집어져 있는 카드 세트에서 찾아오는 거였는데, 그 게임도 굉장히 즐거워 하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들이 직접 숫자를 뽑아와서 문제를 만들어보면 좋겠어요. 그 좋은 생각이다.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5: 준비!
1: 숫자 카드 게임은 아이들이 뛰어서 숫자 카드를 획득하고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풀이하는 것까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임인데요. 과연 네 장의 카드로 만든 첫 번째 문제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죠.
0: 네, 다섯 번째 주자 나와주세요. 네, 숫자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립니다.
7: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더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숫자 카드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주었어요.
8: 있어? 이렇게?
1: 있어? 이것이 진짜 첫 번째 문제입니다.
0: 풀어주세요. 시작하세요.
1: 수학 문제 푸는데 웃음이 절로나는 빨간 팀 아이들.
9: 멋있잖아.
1: 직관적으로 나오는 답 때문인데요.

0: 왜 1위랑 사랑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1: 쉬우니까요, 그게 더.
0: 네. 왜 그게 더 쉬워요?
2: 그냥 47이니까
1: 40보다 10이 더 작으니까요.
2: 더 작은 수가 유리예요.
0: 더 작은 수가 유리예요?
1: 네.
3: 반면 현관팀은 문제를 두 번에 걸쳐 세문해야만 풀 수 있었는데요. 첫 문제는 두 팀의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4: 오늘 한 아이들을 관찰해보니까 일단은 나누는 수를 좀 계산하기 쉬운 10, 20으로 만드는 경향을 좀 보였고 또 반대로는 나누는 수를 크게 만들어서 몫을 작게 하려는 그런 전략도 보이더라고요. 네, 물어보니까 그걸 어떻게 아이들이 언어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데 본능적으로 더 쉬운 계산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5: 아, 마지막 게임 갑니다. 준비!
3: 스피드 게임이 아님에도 최선을 다해 뛰는 아이들. 누가 이 시간이 수학 시간인 줄 알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수학에 빠져들 수 있었던 건 수학을 몸으로 익히는 덕분 아닐까요?
5: 화이팅!
3: 두 팀이 비슷한 숫자 카드를 뽑았는데요.
5: 자, 바꿀 친구 바꿔주세요.
3: 빨강 팀은 이번에도 나누는 수를 작게 만들고 형광 팀은 큰 수를 선택하는 전략을 쓰는데요. 한 번만 셈하면 되니 술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광 팀.
6: 친구는 굉장히 쉬워요.
7: 아까 풀었어요. 여기 답이에요.
8: 이거 다 풀었어요.
3: 반면 빨강 팀은
9: 이상하지?
10: 이거 어렵다.
11: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12: 18 아니야?
3: 비록 문제는 어려웠지만 아이들은 즐거운가 봅니다.
5: 자, 빨간 팀 다 됐나요?
13: 네!
5: 아, 빨간 팀부터.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고. 어디 보자, 보자. 선생님 보이게.
14: 몫이
5: 18, 나머지가? 20. 오, 어려운 나눗셈 시기였는데 잘 풀어줬어요. 잘했습니다. 앉아주세요. 형광팀도 들어보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몫이 8, 나머지가?
14: 10.
5: 와, 여기 누가 이렇게 문제를 쉽게 잘 만들어줬지? 잘했네.
3: 이 게임의 진짜 재미는 점수 획득 방식인데요. 아이들이 뽑아온 숫자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그 점수를 갖는 겁니다.
5: 0점 나왔습니다. 네, 0점이에요.
15: 정광님 미안해.
16: 실전에서 뽑아야지.
3: 이런 운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게임에 더 빠져들게 되는 거죠.
17: 이렇게 수학하면 재밌어요?
7: 네,
18: 네, 재밌어요.
7: 재밌고.
4: 아이들의 문제를 만들고 또 아이들의 나눗셈 식의 그 숫자의 위치도 바꾸고 그래서 다 함께 풀고 또 풀면서 아이들이 서로 모르는 걸 도와주고 알려주면서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까지 길러졌으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즐거운 했던 것 같고 수학에 대한 좀 두려움, 걱정들을 더 떨쳐낼 수 있는 놀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사실 수학 수업을 교실을 벗어나서 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수업을 하게 된 걸까요?
4: TV 뉴스를 보는데 우연히 이렇게 책상 아래쪽에 자전거 페달을 설치해놓고 그 페달을 굴리면서 수업을 하는 외국의 교실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교실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국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할 수 있단 말이야? 아, 좀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나도 한번 저런 비슷한, 그러니까 몸을 좀 움직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업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몸을 움직이는 수학 시간의 시작이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19: 오늘 달리기 안 해요?
6: 할 거예요, 이제.
3: 체육을 잘하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탕수육 수업에 꽂힌 술래잡기. 이 게임은 런닝맨 방식의 게임인데요. 흰 조끼를 입은 3명의 술래가 문제를 선택해서 풀고 자신이 푼 문제의 목과 나머지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잡는 겁니다.
4: 아이들이 흥분 상태가 올라가면 이렇게 참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몸을 움직여서 수학을 하자고 했으니까 직접 움직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0: 활동력이 많은 놀이입니다. 먼 공간을 헥헥거리면서 숨이 턱에 찰 정도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놀이고요.
1: 이 게임의 장점은 수학이 서투른 아이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거죠.
0: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죠. 네,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1: 문제를 직접 풀고 잡는 술래들만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도망치는 아이들도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하는데요.
0: 조끼를 입은 친구들은 그냥 마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 나눗셈 식의 목과 나머지가 얼마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도망쳐야 되는지 아니면 또 살살 도망쳐도 되는지 또 판단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그 나눗셈 식의 계산하고 또 그에 맞는 전략을 짜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 한 게임이 끝나고 나면 다음 술래는 누가 될까요?
2: 혹시 이 문제 컴산식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3: 70 곱하기 2 더하기 5는 145. 오.
1: 나눗셈식을 검산식으로 바꾼 사람이 다음 순례가 되는데요. 순례가 되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0: 학습자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려면 수업이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공부도 즐거워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친구들과 신나게 놀면서 몸으로 익히는 수학시험.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4: 몸을 움직이면서 하니까 기분이 좀 상쾌해지고 머리도 좀 잘 돌아가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5: 만약에 수학을 지루했던 사람인데 체육을 좋아하게 되면은 만약에 수학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수학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게 될 것 같아요.
2: 우리 친구들이 몸으로 직접 움직이면서 오늘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 놀이를 해보았습니다. 재밌었나요?
6: 네!
2: 재밌었나요?
6: 네!
2: 네, 이상으로 탕수육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수업이 끝났는데도 자리를 뜨지 못하는 아이들.
7: 두 번만 더 하고 가면 안 돼요?
8: 이거 남았잖아요.
2: 아, 남았으니까 더 하고 싶어?
8: 네, 저도요.
1: 이런 수업이 어떻게 기억에 안 남을 수 있겠어요?
0: 그냥 교실에서 익힌 수학은 곧 잊어버릴 수 있지만 놀이를 통해서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익힌 개념은 파지력,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또 원할 때 쉽게 기억해서 꺼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교실에선 머리가 즐거워지고 강당에선 몸이 즐거워지는 수학 시간. 발바닥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수학 시간. 몸으로 체득한 수학의 원리를 머리로 끌어올리는 수학 시간. 그것이 장태영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

0: Yes, I am ready.
1: 보자, 어디 보자. 어서 오세요.
2: Hi.
0: I'm here to challenge you, sir.
1: Okay.
0: Right on.
1: But I hurt my right arm.
3: 사장님이 어제 짜장면을 만들다가 오른손을 다치셨습니다.
1: Oh, how about left arms?
2: Can you do it with your left arm?
0: Sure, I could do it.
3: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eady, steady, go! 사장님, wins!
0: 야! I'm going to make my left arm strong. 부. Right arm, left arm, both are ready.
2: 2.
3: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Go, right, go.
3: Ready, steady, go.
0: 사장님! I can do it. I can be the arm wrestling champion again.
4: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0: Thank you, thank you. Now, I want some free 짜장면.
2: Yes, 공짜 짜장면.
3: 어? 이벤트 기간 어제까지였는데?
0: What? Oh my god!
1: 계산은 나가실 때 부탁드립니다.
0: Sunday, can you help me?
2: Oh, sure.

0: Sunday's playtime.
1: 네, 저는 지금 레슬링 챔피언전이 펼쳐질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저기 지금 선수가 입장하네요. 우리의 세계적인 레슬링 챔피언 레슬링 도전자, 우리의 라이징 스타, 썬데이! Yes! Now, let the match begin! Ha, I'm going to win!
2: Ha! No, I'm going to win!
1: I am the king! No,
2: I am king!

0: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제일 먼저 쿤타 노래해 볼까요?
1: 나는 장난감 만드는 장난감 공장 마법사가 될 테야.
0: 그래서?
1: 절대 고장은 나는 슈퍼 마법 장난감 만들 거라고.
2: 뭘 해도 부서지지 않지. 야!
0: 다음으로 누가 노래해볼까요?
3: 저요!

0: 다음은 베리가 노래해볼까요?
1: 그런 거 말고 전 그냥 예쁜 걸 만들고 싶어요.
0: 베리, 지금은 만들기 시간이 아니에요.
1: 전 그냥 예쁜 거 만드는 게 좋아요.
0: 베리, 만들기는 다음에 하고, 자라서 어떤 마법사가 될지도 중요한 거예요. 꼭 생각해둬야 해요. 알겠지요?
2: 피고하자!
3: 베리야! 피고하자, 피고!
1: 아름다운 나에겐 어울리지 않아? 너희도 같이 예쁜 거 만들래?
3: 아니야, 우리 괜찮아.
1: 예쁜 걸 만드는 게 어때서?

0: 마법 장난감들이 다 어디 갔지? 어?
1: 가셔!
2: 그런데 왜 숨는 거야?
1: 해리가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쿤타가 괴롭히는 것만큼 엄청난 고통이라고! 과거의 기억이 생각하기도 싫어!
0: 마법 장난감이 없다면 대신 너희들이라도
3: 놀이터 흙먼지를 죄다 끌고 들어와 버리다니. 어지르는 아이들 따로, 치우는 로블리 따로. 아니지.

0: 쓰고 닫고 반짝반짝 순식간에 깨끗해지는 마법 유치원.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마법 청소 도구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요?
1: 저요, 저요, 로블리. 어때요? 예쁘죠?
0: 예쁘지요? 하지만 예쁜 게 다가 아니라고요. 마법 청소 도구들이 청소를 못하게 꾸미면 어떻게 하란 건가요?
2: 으하, 저게 뭐야? 공주 빗자루야?
1: 공주 빗자루 핑!
3: 으하, 저걸 다 언제 떼어내?
1: 아름다움이 뭔지도 모르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 내가 직접 보여줄 거야! 무서워. 싫어. 슈리야, 무슨 일이? 야, 빌려달라는데 왜 싫어?
4: 싫어.
1: 내가 예쁘게 만들어서 돌려주겠다니까.
5: 베리, 슈리 손수건이잖아. 슈리가 싫다는데 억지로 뺏으면 안 돼. 어? 야.
1: 됐어, 다른 거 찾으면 되지 뭐. 아하, 준이, 나 모자 좀 빌려줘라.
5: 모자는 안 돼.
1: 뭐야, 너도야?
5: 어? 나이나이, 물건 좀 빌려줘.
6: 베리가 좀 심한 것 같은데.

0: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1: 페리가!
0: 페리라고요? 친구들 물건에 마법 스탠드까지 대체 뭘 하려고?
2: 싫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몰래 가져가 버렸어요.
0: 억지로요?
3: 몰래 다 가져가 버리다니.
0: 더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베리를 찾아보죠.
1: 네!
0: 주리 토니, 베리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 아하! 마법사로 변신하라는 이야기죠?
0: 아니 아니,
4: 주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토니! 변신!
5: 다녀올게요, 로블리!
0: 오늘만큼은 마법을 쓰지 않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5: 베리는 분명 유치원 안에 있을 거야. 다들 못 찾은 모양이네.
0: 정말 이상하네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5: 아! 얘들아! 베리가 어제 우리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뭐라고 했었지?
6: 예쁘게 만들어서
7: 돌려주겠다고 했어.
5: 그래! 돌려준다고 했잖아. 근데 여길 봐. 마법 스탠드는 돌려줄 주인이 없잖아. 이건 어둠을 밝히기 위해 가져간 거야.
2: 그런데 유치원에 어두운 곳이 있었나?
5: 생각나는 곳이 있지. 어?
7: 뭐야? 깜짝이야!
1: 베리!
6: 그러니까 나는
2: 여기서! 물총!
8: 나이!
5: 안 돼! 마법 조리 도구들이 위험해!
3: 추피, 추피, 추피, 추! 반짝반짝, 비누 방울!
0: 베리, 친구들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6: 그치만...
0: 베리! 절대 안 돼요!
6: 그게 아니라...
0: 베리, 친구들의 물건은 정말 소중해요. 친구들의 물건에 손 대면 안 돼요. 빨리 사과하세요.
6: 미안, 얘들아.
2: 그래? 와, 뭐야? 로봇 전사잖아.
7: 엄청 멋지다, 피.
6: 내 손수건이 멋진 망토가 됐네.
7: 그치? 마음에 들지?
9: 그래도 손수건으로 쓰는 게 더 좋은데.
3: 맞아, 모자가 로봇 전사에게 잘 어울리지만 우리도 모자가 필요해, 베리.
6: 역시 내가 만든 건 소용이 없었어. 얘들아, 미안해.
0: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건 아니랍니다. 그렇지요?
1: 맞아요!
6: 얘들아...
0: 그래도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겠지요.
6: 벌이요?
0: 벌은 친구들의 물건을 모두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기.
6: 네...
3: 베리야,

0: 더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어?
1: 정말? 물론이지.
0: 어? 나도 부탁하고 싶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2: 너도?
3: 나도.
1: 정말? 고마워 얘들아.
0: 내가 모두 진짜 예쁘고 아름답게 꾸며줄게.

0: 저도 베리에게 어울릴만한 마법사를 찾았답니다. 무엇이든 아름답게 변신시켜주는 패션 마법사. 어때요, 베리?
1: 패션 마법사? 좋아요. 그 다음에 커서 꼭 패션 마법사.

0: 어린 꿀벌의 첫 임무. 야호! 와! 신난다, 신나!
1: 어? 저기.
0: 꿀벌이네. 안녕, 난 핑이야.
1: 아, 안녕, 난 베베야.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조금만 비켜줄래?
0: 아!
1: 고마워. 꿀을 만들려면 이렇게 달콤한 액체를 모아야 돼.
0: 와, 그렇구나.
1: 꽃가루는 이렇게.
0: 다리에 주머니가 있네. 우와, 신기하다.
1: 꿀벌과 꽃들은 친구야. 우린 서로 도와주거든.
0: 서로 도와준다고?
1: 응. 우리 꿀벌들이 꽃가루를 모을 때 다른 꽃에 꽃가루를 옮겨주게 되거든. 그러면 열매가 맺히게 된대.
0: 우와, 대단하다.
1: 사실 오늘 처음 임무를 나왔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0: 걱정 마. 이 고고다이노 핑이 도와줄게.
1: 정말?
0: 그럼 나만 믿어. 우린 잘할 수 있을 거야.
1: 드디어 집에 간다. 도와줘서 고마워, 핑.
0: 이 정도 가지고 뭘. 근데 베베야, 이 길이 맞아? 뭔가 이상한데.
1: 이쪽이었는데. 근데 핑, 설마 겁먹은 거야?
0: 뭐라고? 겁먹다니. 난 고고다이노 핑이라고. 하나도 안 무서워.
1: 이 냄새는.
0: 베베야, 너 괜찮아?

0: 베베야, 제발 정신 차려. 꿀벌 정보 수집 완료. 근데 핑이 어디 갔지?
1: 그러게.
2: 어? 렉스!

0: 무슨 일이야?
1: 아기 꿀벌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초록색 괴물한테 잡혔어.
2: 어?
3: 우리 좀 살려줘.
1: 위치 정보 보내줄게.
0: 알았어. 여기야. 빨리 가보자.
1: 응? 어?
4: 어? 어? 어? 저건 대체 뭐야?
3: 흔히 말한 괴물인가 봐.
0: 곤충을 잡아먹는 식충식물이야.
4: 식충식물?
0: 응. 파리지옥은 먹잇감을 잎사귀에 가둔 다음에 소화시켜서 먹는데.
4: 아, 어떻게 하지?
1: 얘들아, 우리 여기 있어.
3: 도와줘.
0: 얘들아, 변신하자.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출동!
5: 출동!
0: 렉스, 레드파워 변신!

0: 힝, 우리가 꺼내줄게. 야! 꼼짝도 안 해!
1: 어떻게 입을 열게 하지?
0: 이 방법은 어때? 어? 자, 그럼 시작하자! 응! 간질간질. 주걱부터 해결하자. 응! 레스큐 킹 워터 캐논 발사.
2: 떨어졌어.
0: 레스큐 킹 메가 부스터 발사.

0: 도전 성공!
1: 구해줘서 고마워.
2: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뭘. 앞으로는 식충식물은 조심해야 해.
1: 응, 꼭 조심할게. 그리고 핑, 네 덕분에 첫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2: 그것 봐, 나만 믿으라고 했지? 다 내 계획이었다고.
3: 근데 말이야, 식충식물한테 잡아먹히는 것도 계획이었던 거야?
2: 이 스톰다! 야, 고개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행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초,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2,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전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100.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공룡이 된 루시오.
1: 완벽해. 지구에서 찾은 코어를 퀀텀 터널에 집어넣는 건 천재적인 생각이었어. 야! 좋아, 이거야.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이군. 이제 곧 다이노어스 어딘가에 퀀텀 터널이 열릴 거고, 내가 오랫동안 꿈꿔온 대로 지구의 크고 사나운 어른 공룡을 보낼 수 있게 될 거야.

0: 뭔가 이상해.
1: 부르셨어요, 박사님?
0: 그래, 루시오. 퀀텀 터널에서 계속 이상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서 말이야. 로디랑 랩터카를 타고 가서 조사해보겠니?
1: 그럼 단독 임무인 거네요? 저만 믿으세요.
2: 로디 너요.
0: 제발 방심하지 말고 조심히 다녀와 해, 루시오.
1: 걱정 마세요. 빨리 해결할 테니까요. 다녀올게요. 랩터팀 단독 임무 출동! 특별히 이상한 건 안 보이는데? 잠깐! 저게 뭐지?

0: 어디 가세요? 전 아무것도...
1: 어떻게 된 거지?
0: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내가 공룡이 됐다고? 안 돼! 이건 아니야! 퀀텀 터널을 지나고 있었고 공룡이 달려오는 걸 봤고 다음엔 뭐지? 어떻게 된 거냐고!
2: 잡았다!
0: 얘들아 와줬구나!
3: 서둘러! 빨리 제압해야 해! 변신하기 전에 빨리 기절시키자!

0: 전 사람이라고요. 도망칠 필요 없어요.
1: 멈춰.
0: 루시오는 어딨지? 추격전은 절대 안 빠지는데.
2: 루시오는 나중에 찾고 우선 공룡부터 잡자. 오즈, 캐논으로 공룡을 제압해.
0: 알았어. 하인라인 발사. 안 돼, 하지 마. 어? 공룡이 무지 똑똑한데?
1: 원격 에러우 결사! 이건 높이 할걸?
0: 원격 에러우잖아! 우선 본부로 돌아가야 해. 그리고 나서 어? 어, 안 돼. 저건 나잖아.
2: 왔구나. 루시오, 어서 내려서 도와줘.
0: 얘들아, 나야, 나 풀어줘.
2: 루시오?
3: 야, 뭔가 좀 이상한데? 원래 이상했지만.
1: 저리 가!
4: 루시오! 공룡! 바뀌었다!
2: 루시오?
5: 예약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루시오가 어떤 이유로 퀀텀 터널에 있던 공룡과 몸이 바뀐 것 같구나. 어? 루시오, 당연히 많이 놀랐겠지만 최대한 침착하렴. 내가 해결책을 찾아볼 테니까 그럼 다시 연락하마.
2: 들었지? 우리가 몸을 되돌릴 방법을 찾아줄게. 약속해.
6: 저기 좀 봐. 공룡이 다이노스터를 제압했어.
7: 팩스가 퀀텀 터널로 무슨 실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보낸 공룡이 틀림없어요.
6: 맞아. 이대로 있다간 저 공룡이 다이노스터를 물리친 공을 독차지할 거야. 빨리 테크노사우루스를 불러서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자고.
2: 어? 메카 다이노야!
0: 메카다! 몸이 예전보다 너무 둔해졌잖아! 루시오를 도와줘야 해!
8: 이 기술을 언제쯤 시험해볼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지금이 적당한 때 같군.

0: 공룡 전용 암호?
1: 저건 뭐지?
2: 로디가 크면 주려고 만들어둔 거야. 메타트론으로 합체하렴. 루시오를 도와줘야 해.
3: 메타트론! 사단 합체!

0: 다이노가 다이노스터한테 계속 당하고 있어요. 어떡하죠, 대장? 백스가 또 우리한테 소리 지를 텐데.
1: 이게 다 저 공룡 녀석 때문이야. 저 녀석이 다이노스터 편이라면 우리한텐 적이라는 뜻이지. 메카팔 작동!
2: 해보자는 거야? 좋아!
3: 메탈트로 파치!
4: 루시오!
2: 빨리 녀석의 약점을 찾아야 해, 재민!
4: 알았어! 찾았다! 꼬리였어! 꼬리를 노려! 나한테 맡겨!
2: 지민, 지금이야!
4: 메타 프테라 에롱, 발사! 하!
2: 메타 킬러! 펀치!
5: 우리가 이겼다.
6: 충격파 때문에 기절했나 봐. 괜찮아질 거야.
4: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공룡이잖아. 몸을 찾아준다고 약속했는데.
7: 나 보고 싶었어?
2: 돌아왔구나.
4: 루시오,
6: 돌아와서 다행이다.
8: 반가워.
7: 알아, 아주 이상한 날이었지. 내 몸 잘 지켜줘서 고마워.
2: 가자, 이 녀석을 다이노스에 보내줘야지. 그리고 루시오, 이번엔 몸 잘 지키고, 알았지?
7: 백스 언투의 위험한 계획!
5: 하하, 루시오,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뺏어 먹는다니까.
9: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나 20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단 말이야. 너무 배고프다고.
5: 루시오, 너 괜찮아? 기다려봐.
10: 고통이라고?
6: 고마워.
10: 그러게,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더라니. 아니야, 배달은 걱정 말고 얼른 병원에 가봐. 내가 알아서 할게.
6: 로라이모, 무슨 문제 있어요?
10: 토미, 오늘 배달을 못하게 됐단다. 배달할 게 이렇게 많은데 큰일이네.
5: 도와드릴까요?
7: 네, 배달은 저희한테 맡겨두세요. 완전 자신 있어요. 저희는 랩터만큼이나 빠르거든요.
10: 오, 다행이다. 너희들 덕분에 살았네.
7: 갔다 올게, 로디.
5: 다이너스터 보신? 근데 로라 박사님이 우리가 슈트를 입고 배달하는 거 알면 싫어하실 텐데.
7: 그러니까 절대 모르시게 해야지, 안 그래?
5: 해보자고.
7: 다이노이치 배달입니다.
11: 음식이 벌써 왔다고? 오, 와, 대단한데. 오늘따라 엄청 빠르네.
5: 스밀러 클로 발사!

0: 정말 기가 막히는군. 너희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한심한 부하들이야, 알아? 난 너희들한테 모든 걸 줬어. 천하무적의 카보스, 최강의 메카 다이노까지. 그런데도 아직까지 다이노스터를 처리하지 못하다니. 계속 이런 식이라면 나도 더는...
1: 나 저기요? 백스? 제발 들려요?
0: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작전을 세워놓도록 해. 티렉스의 먹잇감이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2: 공룡이 좀 배고파하는 것 같은데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3: 저건 분명 배고파서 내는 소리야. 어건 빨리 당장 다이노버거 12개 주문해. 저 녀석 점심거리가 될 수는 없으니까.
4: 거기 햄버거 가게죠?
5: 루시오, 방금 39번 부두 창고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어. 아주 급한 배달인지 서두르던데. 치툰두랑 둘이 가줄래?
4: 바로 갈게요. 치툰두, 새 주문이 들어왔어. 급한 배달이래. 와! 하고 있어! 야!
6: 여기가 정말 확실한 거야?
7: 글쎄, 문을 한번 두드려볼까? 계세요? 다이노이치 배달입니다.
6: 응? 아!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7: 계세요? 햄버거 주문하신 분...
6: 쉬, 그 밀렵꾼들이야.
0: 뭐? 작전을 세워두라고 했더니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다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 내 계획이 성공하려면 지구에 있는 9개의 코어를 모두 손에 넣어야 해. 근데 너희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있잖아.
3: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코어를 찾을 때마다 다이노스터가 가져가는데 어쩌라고요?
0: 그 어린애들 네다섯 명이 너희보다 뛰어나단 뜻인가?
6: 아이 뭐 그런 뜻이죠. 맞아요.
3: 징그러!
0: 입다물어. 다이노스터가 가져간 코어를 전부 되찾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내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메카 다이노를 만들었지. 당장 가서 코어를 찾아와. 그래야 다이노스와 지구를 하나로 합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이 백스헌터가 지배할 수 있을 테니까.
6: 저 말대로라면 세상이 멸망하게 될 거야.
7: 어서 가서 박사님께 알리자. 잠깐, 저기 봐.
6: 코어잖아. 백스 손에 둘 순 없어.
8: 이봐! 어? 부자 쓴 친구, 거기서 뭐 하는 거야?
9: 저희 그냥 배달 왔어요. 여기요.
10: 컨텀코?
9: 저희는 돌아가 볼게요. 주문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갈게요.
3: 잡아! 다이노스타, 그럴 줄 알았어. 절대 놓치면 안 돼. 여기서 이 성가신 녀석들.
7: 정원하신다면 적킥 기다려.
8: 회장!
7: 지금이야, 지금도.
2: 잠깐, 두 명이었잖아.

0: 그만 갈까?
1: 그래.
0: 미치고 싶진 않은데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박사님.
2: 루시오, 무슨 일이야? 저건 메카다이노?
0: 주문한 사람이 백스헌터의 부하들이었어요.
3: 그럼 앞으로 쿠폰은 주지 말아야겠구나. 다이노모빌을 보내줄게.

0: 마이너모빌 배달이요!
1: 2단 합체를 시작해!
0: 마이너스터 2단 합체 시작! 랩턴 트럭 액션 준비 완료! 스트레거 블래스트 윙 전투 준비 완료!
2: 맥시멈 파워 당장!
3: 또 시작이네. 어떻게 멈추지?
0: 맞잖아.
4: 더 이상은 못 버텨. 이제 한계야.
1: 버틸 필요 없어. 녀석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면 돼. 손 놔줘, 제이님.
5: 계획은 확실히 있는 거지?
1: 파워 펀치! 지금이야!
0: 스테이크 캐논 발사!
5: 마무리는 내가 할게! 스밀런 미사일 발사!
2: 뭐 하는 거야? 계속 싸워! 안 돼! 메카타이노 업그레이드!
5: 퀀텀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어. 그것도 엄청 많이. 엄청 커진 것 같은데?
4: 알아들이는 힘도 더 강해졌어.
3: 아직 무사해.
5: 오래 못 살 거야. 저기 봐.
3: 저기 떨어지면 모두
5: 나루가 되고 말 거라고.
3: 잠깐, 나 오늘 엄청 빨리 먹다가 질식할 뻔했었지. 컨테이너를 던져보자.
2: 됐어, 성분이야.
6: 대장,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0: 메타트론 X! 5단 합체 버스!
7: 우리 보고 싶었어?
2: 아니!

0: 이제 안전해. 백스가 퀀텀 코어를 손에 넣어서 다이노스와 지구를 합칠 거라고 했어요.
1: 그게 가능한가요, 박사님?
2: 안타깝지만 가능해.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구나.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백스를 막아야 해.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0: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를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2: 내가 다닌 중학교는
3: 군남중학교.
2: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3: 강숙현 과학선생님.
2: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3: 음악 70점.
2: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나 단어는 없다.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2: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3: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2: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2: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3: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3: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도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3: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2: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3: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2: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3: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2: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3: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2: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0: 눈보라를 조심해.
1: 그래서 공중 구조에 대응하고 또 일렉트로도 상대할 겸 서둘러 에어로제트를 완성했단다.
2: 그리고 너희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테디가 파일럿인 것도 숨겼는데 어때? 깜짝 놀랐니?
3: 당연하죠.
4: 마침 일렉트로 때문에 귀찮았는데 잘 됐네요.
5: 그럼 테디 오빠도 이제부터 파이어로봇 대원인 거예요?
6: 물론이지. 잘 부탁해, 선배님들.
4: 그래, 선배들만 믿고 잘 따라오너라. 에헴.
2: 태호도 오랜만에 형과 함께 지내게 되어서 좋겠네.
7: 전혀요.

0: 테디 형이 파이어로버가 된 게 그렇게 싫어?
1: 내가 볼 땐 딱 적임자 같은데? 국제 소방관이라 능력도 있고.
2: 그런 거 아니야.
0: 그럼 뭐 어릴 적 기억 때문인가? 옛날부터 날 못 살게 굴었단 말이야. 재밌는 건 모두 독차지. 맛있는 것도 몽땅 독차지.
3: 글쎄 아니라니까.
4: 그런 거였어? 그건 어릴 때 얘기지. 그만 잊어버려 동생아. 가서 잠이나 자자. 당분간 여기서 지내기로 했으니까 형제의 우애를 가져보자고.
3: 뭐? 같이 지낸다고? 진짜 싫어!
4: 에이, 여 귀여운 녀석. 그럼 선배님들 잘 자요.
5: 잘 자요.
6: 여보, 우리 좀 쉬었다 가자.
7: 힘내 여보, 5분만 더 올라가면 돼.
6: 어? 아까도 5분이라면서. 그 전에도 5분, 전전에도 5분. 혼자 타임머신이라도 탔어?
7: 아, 이번엔 진짜야. 저기 봐, 메가봉 보이잖아.
6: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0: 누가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학교에 오는 거야?
1: 처음 보는 차인데 누구지?
0: 어떻게 된 거야?
2: 형이 태워다 줬어. 싫다는데 굳이.
3: 그렇게 말하면 형 섭섭하다. 그 찔찔이 꼬맹아.
1: 저분이? 눈부셔.
2: 그놈의 그 찔찔이 소리 좀 그만해.
1: 그 찔찔이?
2: 정말
1: 왕자님은 이름이 뭐예요?
3: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베이비들. 그리고 우리 꼬맹이한테 또다시 저런 짓을 하면 이 오빠가 대치할 거야.
1: 네, 왕자님.
3: 우리 코찔찔이 꼬맹이 괜찮아?
2: 또! 코찔찔이도 꼬맹이도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왜 형이 오는 걸 싫어하냐고? 이래서 싫어해! 맨날 잘난 척하고 내 인기 다 뺏어가고 또! 날 어린애 취급하니까!
4: 얘들아, 긴급구조 요청이야.
5: 오늘 아침 내가 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 두 명이 돌풍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이후 곧바로 구조 헬기가 출동했지만 믿기지 않게도 눈보라로 인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0: 아니, 겨울도 아닌데 웬 눈보라요?
4: 우리도 믿을 수 없긴 마찬가지지만 사실이야. 구조 헬기를 돕기 위해서는 일단 공중으로 접근해야 해. 태호와 테디, 너희들에게 맡길게.
6: 네!
5: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정말 저기만 눈보라가 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1: 날씨 얘긴 나중에 하고 우선 구조에 집중해, 꼬맹아.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야.
2: 아이고, 있다고. 이럴 때까지 잘난 척을...

0: 너무 흔들려서 절벽에 부딪히겠어. 어서 끌어올려.
1: 여보, 정신 차려. 빨리 올려주세요, 빨리.
2: 흔들림이 심해서 쉽지 않아요.
1: 여보!
0: 제가 부스터 최대 출력. 걱정 마세요. 모두 무사해요.
1: 여보.
2: 고마워요, 파이어 로보.
0: 천만에요. 어서 병원으로 후송하세요.

0: 무슨...
1: 뭐하는 거야? 안전한곳까지 유도했었어야지, 이 꼬맹아! 에어로 젠츠 액션! 구조 헬기 확보 완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0: 저것도 뭐야? 조심해! 안 돼! 어느 쪽을 구해야 하지? 그래!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산에 오르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어린이 혼자서는 절대 산에 오르지 말아요. 반드시 어른과 함께 가요.
0: 또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해서 다녀야 해요. 그리고 위험 또는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요.
3: 너무 무거운 배낭도 메지 않도록 해요. 중간중간 꼭 쉬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어른에게 말해요.
4: 그래, 어린이는 쉽게 지치니까. 우리 꼬맹이처럼 말이야.
0: 꼬맹이 아니라고 했지!
1: 구급약품을 챙기고 손전등, 건전지, 비상식량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2: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허성보입니다. 작곡이 옛날에는 정말 천재들의 영역? 막 베토벤, 모차르트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새는 AI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음악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AI로 음악을 만드는 법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오늘은 바로 옆에 또 특별한 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전경민입니다.
0: 자, 그럼 오늘 사용해볼 AI는 어떤 친구죠?
1: 네, 오늘 사용할 AI는 수노 AI라는 친구고 음악 생성해주는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수노 웹사이트에 먼저 들어오시면 이렇게 가운데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어나 어떤 간단한 문장 하나로 곡을 생성해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왼쪽에는 내가 만든 곡을 공유할 수 있는 익스플로러라는 탭이 있고 네.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곡을 생성할 수 있는 탭이 있고 그다음에 스튜디오는 내가 만든 곡을 더 편집해서 새롭게 바꿀 수 있게 만드는 페이지고 라이브러리는 내가 만든 곡들을 쌓아놓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죠?
1: 저희는 가사랑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크리에이트 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0: 바로 왼쪽에 네. 크리에이트 페이지 눌러주시고요.
1: 크리에이트 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앞으로 내가 생성할 곡들 리스트가 나타나는 곳이고 음흠. 이 리릭스라는 부분은 가사를 입력하는 곳이고 아. 이 스타일이라는 부분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곳이에요.
0: 아, 네. 이게 아직 서비스가 한국어 지원이 안 되나 봐요?
1: 네, 맞아요. 영어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먼저 가사를 한번 써봐야 되는데 네. 뭐 성범 씨나 뭐 음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사를 써본 적이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 아니면 문장 하나로 전체 가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한번 써볼 건데 여기 리릭스 보시면 네. 오른쪽에 마술봉 같이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0: 네.
1: 버튼을 누르면 Write Full Song이라는 전체 가사를 쓸 수 있는 기능이 생겨요.
0: 아 그러네요. 저 누르면 탭이 두 개 뜨는데 밑에 걸 누르면 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걸 누르면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창이 하나 뜨는데 뭐 성범 씨가 혹시 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오늘 느낀 기분이 있다면 뭐 한 단어나 문장으로
0: 저는 어릴 때 물놀이 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1: 물놀이요?
0: 물놀이나 여름방학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뭐 이런 것들 이 좀 노래로 담기면 재밌지 않을까요?
1: 네 그러면 기다려지는 여름방학
0: 좋아요. 기다려지는 여름방학 즐거운 마음
1: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들어가면 훨씬 좋은 가사를 써주기 때문에 엔터를 치게 되면 네. 이렇게 제목이 다른 두 개의 가사가 생성이 됐습니다.
0: 아니 근데 서비스가 한국어 지원이 안 돼서 좀 네. 걱정을 했는데 지금 한국어 가사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네. 선풍기 앞에 서서 계획을 세우자. 내일은 더 멀리, 오늘은 더 크게. 와...
1: 가사도 정말 잘 써주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가사 보면 그 위에 괄호로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네. 이제 이게 곡의 구조라고 하는 건데, 네, 먼저 벌스, 그다음에 프리코러스, 코러스 이렇게 코러스. 세 가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0: 네.
1: 벌스는 곡의 도입, 곡의 시작을 알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아요. 코러스는 곡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감정이 가장 쌓여있는 부분이고 프리코러스는 코러스의 전 단계다라고 해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코러스에서는 어떤 반복되는 단어들이 반복되는 멜로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거를 더 머릿속에 기억 남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0: 노래의 중독성을 느끼면 다 코러스 파트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제목도 보통 저 안에서 짓잖아요. 반복되는
1: 단어. 그렇죠. 그럼 둘 중에 어느 거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2: 그러면 오른쪽이 더 끌리는 거
1: 오른쪽이요. 그럼 이 가사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가사 창에 그대로 나오게 되고 네. 혹시 가사를 바꾸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2: 종이 가방을 왜 드는 거지? 책가방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책가방으로.
0: 물놀이 한 가득 오늘은 우리 차례가 좀 별론데요?
1: 그러게요.
0: 물놀이
1: 한바탕. 네, 한바탕.
0: 오늘은 첨벙첨벙 좋습니다.
1: 이 정도로 한번
0: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1: 가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프롬프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0: 이 프롬프트라는 거는 이 어떤 음악의 장르, 아니면 분위기, 어떤 빠르기, 템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타일 칸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일 칸에 있는 이 요술봉을 또 활용을 할 겁니다.
1: 어허.
0: 성엄 씨가 이 가사를 보고
2: 네.
0: 어떤 장르가 제일 잘 어울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장르는 또 어린이 친구들이 불러보면 좋을 테니까 동요로 한번 먼저 해볼까요?
0: 좋습니다. 네, 그럼 어린이 동요. 그리고 어떤 분위기나 곡의 빠르기도 네. 넣으면 좋거든요.
1: 아, 약간 리듬, 템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빠르게. 그리고
1: 신나게.
0: 신나게. 그리고 악기가 하나 들어가면 좋거든요. 어떤 악기가 하나 들어가면 좋을까요?
1: 막 하프 이런 거.
0: 하프, 네. 하프.
1: 이런 것도 돼요?
0: 네, 네, 네.
1: 오, 멋있다.
0: 이제 여자 가수냐 남자 가수냐 성별을 또 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1: 아, 여자 가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러면 동요는 남자 아이들이 불러도 그때는 변성이 안 왔을 때라서 다 높아요.
0: 네. 가수의 성별이랑 악기, 그다음에 뭐 템포, 빠르기, 그다음에 장르 이런
1: 장르.
0: 식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다 들어가서 이렇게 적은 다음에 요술봉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1: 눌러보죠.
0: 이제 누르게 되면
1: 와 이렇게 바꿔주는 거구나.
0: 전환을 해주는데 칠드런 송 동요
1: 네.
0: 그 다음에 빠르기
1: 빠른 4분의 4박자
0: 네. 그 다음에 하프
1: 오.
0: 하프 아르페지오라는 주법까지 자세하게 네. 나오고 사실 이렇게까지 가사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면 끝납니다.
1: 오.
0: 네.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네. 곡이 생성이 됩니다.
1: 와 너무 신기한데?

0: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끌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에 1픽이 있거든요. 어? 하나 둘 셋 해볼까요? 손가락으로.
1: 네, 좋습니다.
0: 1 아니면 2를 네. 해가지고
2: 하나
0: 둘 셋.
1: 오, 오,
0: 역시 듣는 기가 비슷한가 봐요.
1: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 하나의 곡을 완성을 했잖아요.
0: 네네.
1: 가사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이번에 장르만 한번 바꿔볼게요.
0: 어.
1: 성호 씨가 원하시는
0: 그럼 K-pop 스타일에
1: 네.
0: 약간 우리 소다팝처럼 가야 되겠네 그러면.
1: 좀 청량한 느낌.
0: 청량한 느낌. 네. 청량한 느낌.
1: 고 이것도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0: 가보시죠.
1: 네. 두 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0: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갑자기 1등 하는 거 아니야? 음원 차트?

아, 근데 확실히 재밌네요. 그 케이팝 포인트를 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만의 음악 만들기, 수노 AI, 그리고 정경민 작곡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소리, 프랑스의 랜디온 루팡의 기운이 느껴져. 어? 이 모양은 설마? 그 그림은 루브르의 대표적인 건축물 루브르 피라미드를 가리키는 거야. 이곳을 통해 루브르 박물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루브르 박물관은 낭만과 예술의 나라 프랑스를 대표하는 장소 중 하나야. 모나리자부터 밀로의 비너스, 니케상까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예술품들이 있어. 어라? 아니, 이건 전부 가짜라고! 루팡의 짓이 틀림없어! 이 반응, 역시 루팡이 이곳에 있어!

0: 나의 초대 응해줘서 고맙군.
1: 루팡! 예술품들의 무슨 짓을 한 거야?
0: 이 몸이 받아갔다. 예술품의 진짜 가치를 모르는 놈들에게 낚아온 것들이라 말이지.

0: 그 누나는 가짜라니까. 으팍! 누나를 돌렸죠?
1: 돌려받고 싶다면 랜드마블의 규칙에 따라 게임으로 승부를 내자. 과연 너희들이 진짜를 파악할 수 있을까?
0: 이건 모나리자.

0: 릴러의 비너스는 팔이 없는 쪽이 진짜라고.
1: 지금까지 봤다면 알겠지. 어떤 쪽이 너에게 있어 진짜여야 하는지를 말이야.
0: 소매가! 뭘 망설이는 거야? 시간이 없어! 진짜 누나는 널 평소에 괴롭히고 짐을 떠넘기고 마카롱을 빼앗아 먹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이 착한 가짜 녀석! 어서 정체를 드러내!
1: 시간 초과라. 고르지 못한 자에겐 벌칙이 있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건 쉽지 않은 법이지. 하지만 서로를 믿는 마음은 결국 진짜를 이끌어내는 건 어떤 예술품보다 값진 구경이었다.

0: 0.013 곱하기. 짜증나.
1: 완전 웃겨.
0: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짜증나.
1: 집에서 TV도 못 봐?
2: 왜 이렇게 짜증이니?
0: 아, 매미 소리랑 공사 소리 때문에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아, 왜 더 시끄럽게 하냐고!
1: 아니, 갑자기 그게 왜 짜증나? 여름이니까 매미가 우는 거고 공사를 하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
0: 뭐야, 아빠는 동생 편만 짜증나, 더 짜증나! 에이, 진짜 나 짜증난다고! 나는 왜 짜증이 날까?
3: 내가 책상이 창문 옆에 바로 있거든? 근데 밖에서 이사를 하거나 공사를 하면 막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잖아.
4: 공사장에서 땅 뚫는 소리가 있잖아. 두두두 하면서. 너무 시끄러운 거야. 아무리 창문을 닫고 방문을 닫아도 그 소리가 계속 들려.
5: 솔직히 공사장이나 매미 같은 소리는 솔직히 나한테는 잘 안 들리거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 왜냐면 감정 없이 다니면 딱히 그런 게 없거든.
6: 감정 없이.
5: 근데 그 밖에 막 TV 소리가 나고 막 떠들고 있는데 그게 가장 거슬리 되는 뭐다? 내가 숙제하고 있을 때. 나는 혼자 숙제를 하고 있는데 치사하게 TV로 보면서 웃고 떠들고 그게 제일 짜증나. 그게 진짜 사탄이야, 사탄.
6: 사탄.
5: 사탄도 아니고 오탄도 아닌 오라고.
6: 재미없어.
5: 미안해.
3: 이건 편집해주세요.
5: 근데 나는 그 짜증이 나쁜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해. 화나 짜증이나 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내는 감정이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3: 강화? 같은 거랑 비슷한 거야.
5: 왜 사람이 짜증이 나면 힘이 세질까?
3: 아, 방금 얘기했잖아.
5: 그런 본능을 왜 만드는 걸까?
6: 혈압이 오르면서.
3: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5: 왜 굳이 짜증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자신을 지키려는 감정을 담았을까, 사람들이?
3: 아니, 아니, 아니.
5: 이렇게 짜증이 나면은 이렇게 약간 몸이 강화되는 이유가 뇌에서 이렇게 짜증을 받아들여. 그러면은 그걸 뉴런이 감지해. 그러면은 뇌 신경세포인 코르티솔 나와. 그러면 그 코르티솔이 근육과 뉴런을 자극해서 그러면은 갑자기 힘이 그렇게 폭발하는 것 같지? 살짝 강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 아닐까?
3: 모두 활동을 할 때 내가 좀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 내 의견에 막 잘 들어주지도 않고 막 짜증내고 제대로 참여 안 할 때랑 모든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짜증이 나는 건 당연한 것 같아.
7: 나는 짜증이 난다는 거에 짜증나는 것 같아.
3: 그러면 넌 무한으로 짜증을 멈출 수 없는 거야?
7: 그럴 수도 있지.
5: 짜증이 약간 바이러스 같다고 하는 거네.
7: 맞아.
4: 짜증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그걸 극복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5: 나 모기 이런 게 여름철에는 제일 짜증이 나.
3: 맞아.
5: 짜증이 모기는 짜증이죠.
3: 화가 나요.
5: 그럼 짜증부터 먼저 얘기해보자.
3: 너희들 포켓몬 알지?
5: 포켓몬?
3: 포켓몬 몰라? 피카츄가 진화를 하면 라이츄가 되잖아. 그런 것처럼 약간 짜증이 이렇게 쌓여서 진화를 하면은 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포츄를 하는 거.
5: 짜증이 포켓몬이라는 거구나.
3: 짜증이라는 것은 화랑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0: 좋아하는? 짜증이 커지면서 화가 된다는 건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 짜증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 근데 화랑 다른 게 뭐냐면은 화는 이미 그게 잘못된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아무래도 짜증은 화랑은 다르게 좀 민감한 감정이거든. 화는 약간 좀 둔탁한 약간 몽둥이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칼처럼 예민한 그런 감정이어서 내 예민함들을 이렇게 건드리는 사례가 되는 거지.
1: 나는 아무래도 밖에서 짜증의 원인이 온다고 생각해. 그 애니메이션 속의 주인공처럼 매미가 맴매 물고 막 공사장에서 두두둑하고 막 아하 재밌어 이러고 TV 보면서 그러면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니까.
2: 근데 난 다르게 생각하는 게 결국 우리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는 게 그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판단하는 게 결국 우리잖아. 뭐 예를 들어 내가 너에게는 계속 툭툭 쳤다 해. 근데 너는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 나는 그걸 너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긍정적인 방법이라 생각했어. 결국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짜증이 되느냐 아느냐가 정해지잖아.
1: 근데 그 물어본 거는 이제 원인이었잖아. 그 시발점.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는 그냥 나한테 달려있는 거고 그냥 온전히 원인은 밖에서 오는 거 아닐까?
2: 그러니까 그 원인을 판단한 사람이 우리니까 나는 그 원인 자체까지 다 우리라 생각하는 거야.
3: 그러면은 그 뭐지? 이렇게 나쁜 말이 왔어. 그래서 내가 그걸 들었어. 근데 살짝 짜증이 나. 근데 그걸 참을린 해가지고 짜증을 이렇게 내진 않아. 그러면 그건 뭐야?
0: 근데 그거는 네가 밖으로 표출 안 한 거고 참을린 한 거면 그래도 네가 짜증이 났다는 거니까
1: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은 나한테 짜증이라는 감정이 올라왔으니까 이거를 내려보내는
0: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네가 감정이 나지 않는 건 아니잖아.
1: 그럼 니네는 그 짜증이라는 원초적인 감정이 부정적이라 생각해? 긍정적이라 생각해?
2: 난 방패라고도 생각해. 그리고 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참을 했던 것처럼 그게 결국 참은 건 짜증 덕분이잖아. 짜증 난데 내가 내려보낸 거잖아.
4: 나는 짜증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해. 내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연마의 사람을 공격했어. 짜증은 커지면서 전쟁이 되고 전쟁은 사람들이 죽이니까 난 부정적인 감정이라 생각하고 짜증이 커지지는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방해한다고 생각해.
0: 감정이라는 것이 단점이자 장점인 게 만약에 우리가 짜증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에어컨 같은 거. 아 더운 거 너무 짜증나. 아 그냥 나 시원하게 입고 싶어 해서 에어컨을 만든 거지. 아, 나 손으로 밥 먹기 싫어. 너무 끈적끈적하고 더러워져. 해서 젓가락 만들고 숟가락 만들고. 이런 것처럼 우리한테 쓸모없는 감정은 거의 없지.
1: 제발 나 좀 내버려줘.
4: 나는 짜증을 내는 이유, 속마음은 내 의견을 들어주실 것 같아. 내 동생이 그러는데 짜증을 내면 엄마가 조금 혼내다가 결국은 들어줘.
5: 나도 짜증이 그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0: 너 말할 게 있나? 솔직히 말해봐. 내가 속마음으로 짜증이 나.
2: 짜증.
0: 그게 문자 그대로 짜증이지.
2: 짜증.
0: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든 어찌됐든 짜증.
1: 짜증은 지구를 뒤집어도 짜증이니까.
3: 그래. 근데 궁금한 게 있어. 그 언니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1: 언니?
3: 편집해 주세요. 근데 누나가 아까 짜증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라고 했잖아. 그러면
6: 누구세요?
3: 그 누나다.
6: 애니메이션 누나다.
7: 안녕하세요.
8: 여기가 앉아있어 짜증나. 여기가 여섯 명에서 짜증나. 아 너희가 너무 찾아와서 짜증나.
6: 목소리가 되게 순탄해 나오는.
3: 우리가 너무 짜증나서
1: 어쩌면 이 사람은 그 가족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상한 걸지도 몰라.
3: 우리 없애버릴
1: 때 사람 못한 거 아니야 이제?
5: 나는 보통 집에서 짜증이 많이 나. 짜증이 나면 일단 내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쿵 닫은 다음에 침대로 누워. 그리고 베개를 때려. 그러면 난
7: 나는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알아?
9: 베개를 이렇게 팍팍
7: 때려.
0: 집에 사는 아직 진화가 덜 된 애가 있단 말이야.
7: 걔가 진짜 진화가 덜 된 것 마냥 갑자기 우와 하고 쫓아오고 너는 누구야?
0: 우리 막 문고리를 부셔가지고 문고리가 날아갔어. 그래서 지금 안에서 문을 닫으면 밖에서 문을 못 열어서 지금 문 닫지도 못해. 아직도 문고리 안 붙였다 이놈아. 네가 살아 문고리. 야 밤에 내가 어둡게 자는 걸 좋아하는데 문 열어놔가지고 밖에 TV 소리 다 새고 안 그래도 밖에 식탁 그 불 그거 쎈데 안 그래도 불 쎄가지고 잠 안 오는데 그 활짝 열어놓으면 그 2층 침대에서 자는데 얼굴함이 얼마나 센 줄 아냐?

0: 모두 편하게 앉았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1장 처음. 옛날 옛날에 작은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예, 너무나 신나. 나는 예, 블록 하나. 이게 내 숫자야. 힐이라는 뜻이야. 나. 그리고 여긴 하나뿐인 세상. 어? 하지만 일은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기로 했죠. 우와! 맛을 거리다. 안녕, 난 일이야. 안녕, 난 또 다른 일이야. 테니스 칠래? 오! 1 더하기 1은 바로
1: 2! 나는 바로 2! 모두 안녕! 제2장! 나랑 너!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안녕! 나는 2야! 나는 1, 2, 블록 두 개야. 그리고 이건 2라는 뜻이야. 난 두 개면 다 좋아해. 1, 2, 춤추는 신발 두 개. 1, 2, 1, 2, 2.
0: 더하기 1은 바로 3.
2: 나는 3이야. 날 좀 봐.
3: 제3장
2: 버글링도 해. 1, 2, 3. 공 3개로. 그리고 이게 바로 나야. 3. 어? 1, 2, 3. 난 정말 굉장해. 이런 건 아무도 못 따라할걸.
1: 우와.
2: 네. 3
0: 더하기 1은 바로
4: 4. 나는 4야. 혹시 본 적 없니? 제 4장 4의 집. 안녕. 나는 1, 2, 3, 4. 블록 4개야. 그리고 이 작은 친구는 4라는 뜻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양은 뭐게? 맞아. 정사각형이야. 난 1, 2, 3, 4. 선이 4개. 난 1, 2, 3, 4. 모서리도 4개. 이런. 누가 구멍을 4개나 뚫어놨어. 내 식탁보에다가. 네모야. 이 장난꾸러기 녀석. 이걸 어떻게 고치지? 1, 2, 3, 4. 접시 4개. 안녕 얘들아. 정사각형 쿠키 먹을 사람. 팔이 안 닿아. 4
0: 더하기 1은 바로
3: 5. 나는 5야. 살아 숨쉬지. 제5장 스타 탄생. 나는 1, 2, 3, 4, 5. 블록 5개. 하이파이브. 난 별을 정말 좋아해. 점이 5개 있거든. 날 락스타로 만들어주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자요.
2: red, red, red, red!
0: Now, where am I? Not much to see around here. Hello, little crab. Oh! Now you're red. Red like me. I'm so excited.
2: I wonder what else I can call her.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Thank you.

0: 미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한 달 후 대표적인 IT 억만장자들을 초대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1: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미국 IT 업계의 분위기는 심각했어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야 했죠. 인터넷 시대를 연 개척자들은 심각한 위험 신호들을 놓치고 있었어요.
2: Elon Musk, CEO of SpaceX and Tesla, building rockets and cars and solar stuff in the U.S. I'm really excited about expanding our manufacturing footprint in the U.S.
3: Jeff Bezos, Amazon.com. I'm super excited about the possibility this can be the innovation of the administration.
4: Larry Page, Alphabet and Google, probably the youngest company here.
5: The youngest person.
4: Yeah, really glad to be here.
6: Sheryl Sandberg, Facebook. Excited to talk about jobs.
1: IT 업계는 황금기를 만끽했습니다. 명절에 금이 환영한 기분이었죠. 다들 칭찬을 해줘요. 억만장자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명절을 맞이해 고향으로 돌아와 쉬고 있는데 삼촌이 식탁에서 추궁을 하시는 거예요. 큰일을 해낸 게 아니라 사고를 친 것처럼요.

테크업계에서는 문샷 목표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해요. 당장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가리키는 말이죠. 목표부터 과감하게 잡는 거예요. 당장은 그걸 실현할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 걸 알지만 일단 노력해보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단계들을 밟아 나가요.

0: 테크업체들은 이런 방식을 자주 씁니다. 미래를 발명해내려면 당장 불편한 것들이나 시급한 문제만 고쳐서는 안 되죠. 뭐가 더 필요하고 어떤 점이 불편한지를 파악한 다음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애써야 해요.
1: SpaceX is go for capture. The flight control team here is go for capture.
2: 2016년이 되자 머스크의 SpaceX는 국제 우주 정거장 왕래를 공원 산책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1: Capture confirmed.
2: 머스크는 기사회생했고 문샷의 실현 가능성은 점점 높아졌죠.
3: A few years we'll be the largest rocket company in the world. It's probably not that far off. Maybe it's 3 or 4 years. And that's just a function of having the best rocket technology in the world. I mean that tends to follow. But I don't regard that as kind of the end goal. The real end goal is to use that that market position and the revenue that it provides to continue improving the rocket technology such that we can one day be able to take people to Mars. That's the ultimate objective.
4: 2014년 초에 저는 한 기자회견 취재를 맡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름만 들어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착륙 로켓 얘기를 한다고 해서 흥미가 생겼죠.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일이었어요. 로켓을 다시 지구로 가져와서 착륙시키는 것 말입니다. 재사용 로켓은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주비행 미션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술이죠. 화성 개척은 여전히 먼 미래의 일이지만 일론 머스크는 재사용 로켓이 인류의 화성 개척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확신해요.
2: 재사용 로켓은 발사 후 자동으로 지구에 귀환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켓 하나로 여러 차례 반복해 비행체를 발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세계 최초로 재사용 로켓을 만든 건 스페이스X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IT 억만장자가 세운 회사였죠.
5: You pulled off something unprecedented in space history, and you guys did this on your second try. Can you explain where you succeeded, where others had failed?
6: What we've done is we've demonstrated that it's possible. We now know without any doubt that you can build a reusable rocket booster. This is the first of what will be many test flights. And then when we're highly confident in it, we're going to start taking people up into space with it.
5: Elon Musk this morning tweeted congratulations to you and your team for landing this rocket. Now, SpaceX has tried several times to land a rocket booster and has failed. Now, granted, they are different rockets, but he was also very quick to point out the difference between space and orbit, suggesting that perhaps what Blue Origin pulled off is somewhat easier. Is he right about that?
6: No, he's not. You know, what SpaceX is trying to do is actually very similar because the first stage of their orbital rocket is the only stage that they're trying to recover. And that first stage is suborbital. It's exactly like what we're doing.
7: 목표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목표가 단순히 승리이든 세계를 바꾸는 것이든 경쟁을 하게 되죠. 게다가 둘은 남자예요. 내게 더 커, 더 멀리 나라 하는 경쟁을 피하기 힘들죠.
4: 베이조스와 머스크는 닮은 점이 많지만 최종 목표는 서로 달라요. 머스크는 화성에 도시를 세우는 게 최종 목표고 반면에 베이조스는 우주로 나아가서 소행성에서 각종 자원을 채굴하고 그걸 활용해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걸 돕고 싶어 해요.
6: What we want to see is millions of people living and working in space. You know, we're finding that the Earth is a very finite place and we humans need to go into space if we're going to continue to evolve our civilization.
4: 베이조스의 최종 목표는 지구 궤도를 도는 대규모 거주 공간을 우주 공간에 건설하는 거예요.
6: Let's take a look at what they might look like inside. High-speed transport, agricultural areas. These are short-sleeve environments. This is Maui on its best day, all year long. No rain, no storms, no earthquakes. What does the architecture even look like when it no longer has its primary purpose of shelter? We'll find out.
2: 베이조스의 로켓이 재착륙에 성공을 하고 몇 주 뒤 머스크도 같은 일을 해냅니다. 억만장자들의 우주

0: 우주 경쟁이 본격 시작됐죠.
1: 제프 베이조스도 원래 우주 마니아였어요. 베이조스에 따르면 5살 때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지켜봤답니다. 대학 시절에는 프린스턴 대학 우주동호회 회장이었고요. SF 소설, 영화도 좋아했죠. 아마존으로 큰 부자가 된 뒤 베이조스는 친구한테 말했대요. 내가 예전부터 우주개발회사 세우고 싶어 했던 거 알지? 그 친구는 SF 작가 닐 스티븐슨이었는데 스티븐슨은 당장 세우라고 했죠. 그래서 2000년에 진짜 창업을 했어요.
0: 개인 재산으로 우주개발 벤처회사를 운영한 베이조스와 달리 머스크는 기업들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주며 돈을 벌었습니다.
2: A nightmare at Cape Canaveral. A rocket engulfed in flame. It was being readied for a test, but look to the left. Falling through the smoke is the satellite that was due to be launched. $300 million just crashing to the ground.
0: 불에 탄 위성의 주인한테 이런 일은 작은 걸림돌에 불과했죠. 저커버그는 억만장자의 삶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1억 달러를 들여 하와이 카와이 섬의 부동산 2.8제곱킬로미터를 매입하기도 했죠. 컴퓨터만 들여다보던 아이는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문제의 위성은 저커버그의 문샷을 도와줄 도구였죠.
3: When you visit the Facebook campus, you get the sense that anything is possible.
4: We want the campus to feel like a little city or village.
3: Right? And now Zuckerberg wants to make the entire world like the Facebook campus in a way, by providing internet access to the entire world. The idea is called internet.org. Its target, the 5 billion people around the globe without access to the net.
4: I mean, here we use things like Facebook to share news and catch up with our friends, but there, they're going to use it to decide what kind of government they want, get access to healthcare for the first time ever, connect with family hundreds of miles away that they haven't seen in decades. Getting access to the internet is a really big deal.
5: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서비스를 개발 도상국들까지 넓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직원들은 말했죠. 우리 서비스는 장점이 많다.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어부는 인터넷으로 생선을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소규모 자영업자는 업체 홍보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이거야말로 윈윈이다라고요.
0: 저커버그는 휴대전화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어 쉰 곳이 넘는 개도국에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페이스북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너희 나라에 인터넷을 깔아줄게. 누구든 공짜로 쓸 수 있는 인터넷이야. 그리고 덧붙여요. 페이스북은 전 세계인이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투자해 전 세계가 연결돼야 한다고 믿거든.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페이스북을 통해 연결돼야 한다고 믿죠. 디지털 식민지 같은 거예요.
6: 'Please raise your right hand and repeat after me.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7: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6: that I will faithfully.
0: 페이스북 서비스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한편, 저커버그는 미국 SNS 시장에서의 지위도 확고히 다지기로 합니다. 정치인들한테 페이스북 활용을 적극 권장했죠. 사용자 수가 20억 명에 육박하며 저커버그의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재선을 위한 선거를 앞둔 트럼프 캠프도 SNS의 힘을 잘 알았죠.
1: 트럼프 지지자 중엔 트위터와 페이스북 사용자가 모두 많았고 트럼프는 SNS로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했어요. 전통적인 미디어엔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8: We are not going to let the fake news tell us what to do, how to live, or what to believe. We are free and independent people, and we will make our own choices.
9: SNS들은 성장했고 사람들 눈길을 끌려고 경쟁을 벌였어요.

0: 사람들 관심을 쉽게 끌려면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든 감정을 자극하면 되죠. 사람들을 제일 쉽게 흥분시키거나 짜증나게 만드는 방법은 분노를 자극하는 거예요.
1: 트럼프가 SNS에 무슬림들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올리자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런 포스팅은 이후에도 계속됐죠.
0: 페이스북 게시물 중에서 제일 격한 반응이었어요. 그 말을 놓고 모두가 싸웠으니까요.
1: 정말 짜증이 나죠. 하지만 솔직히 그걸 무기화한 트럼프 진영이 똑똑했던 건 인정합니다.
2: Since you're attacking us, can you give us a question? Since you're no, Mr. President-elect, Mr. President-elect, since you are attacking our news organization, can you give us a chance?
3: Your organization.
2: You are attacking our news organization. Can you give us a chance to ask a question, sir? Sir, can you state, Mr. President-elect, can you state categorically, Mr. President-elect, can you give us a question? You're attacking us. Can you give us a question?
3: Don't be.
2: Can you give us a question?
3: I'm not going to give you a question.
2: Can you state categorically?
3: You are fake news.
2: Sir, can you state categorically that nobody.
0: 2016년 미 대선 기간에는 러시아 댓글 부대가 페이스북을 이용해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목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흠집내고 공격하는 것이라고들 했죠.
1: 전 제가 개최하는 테크노미 컨퍼런스에 매년 저커버그를 초청했고 우연히도 2016년 컨퍼런스는 미 대선 이틀 뒤에 열리게 돼 있었어요. 제가 저커버그한테 던진 질문 중 하나는 가짜 뉴스에 관한 거였죠.
4: I've seen some of the stories that you're talking about around this election. You know, personally, I think the idea that you know fake news on Facebook, of which you know it's a very small amount of the content, influenced the election in any way, I think is a pretty crazy idea.
1: 그날. 저커버그가 한 말은 그해 최악의 망언 중 하나로 회자됐어요. 완전히 틀린 말이었으니까요.
0: 저커버그를 둘러싼 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분노를 산 억만장자는 저커버그만이 아니었죠. 그 무렵 미국 테크 기업들은 미디어의 비판적인 관심과 정치적인 압박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 회사들한테 상을 줬죠. 전례 없는 규모로요. 주가가 폭등했어요. 영업이익도 사용자 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주가도 자꾸 올라갔고요. 상장된 기업의 CEO한텐 주주들이 돈을 벌게 해줄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주주들한텐 억만장자들이 자기 의무를 다한 거예요. 저커버그의 마스터 플랜에는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과거의 경쟁자들은 여전히 성공 신화를 써나가고 있었죠.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구글은 세계에서 방문자 수가 제일 많은 웹사이트가 됐고 시가총액은 7천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5: Larry and I received this ice bucket challenge for ALS.
6: 구글은 금요일마다 맥주를 마시며 모두가 소통하는 TGIF란 행사를 열었죠. 페이지와 브린을 보면 직원들은 스타라도 만난 듯이 환호했어요. 두 창업자도 약간은 그런 분위기를 즐겼을 거예요.
0: 페이지와 브린도 구글의 영업이익으로 문샷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죠. 그중 하나는 실리콘밸리의 전설인 안드로이드의 아버지 앤디 루빈이 이끌었습니다.
6: 페이지와 브린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TGIF가 금요일에서 목요일로 옮겨졌죠. 섬 하나를 사들인 페이지가 더 오래 주말을 즐기고 싶어 해서요. 그때부터 두 사람을 덜 존경하게 됐어요. 실망은 점점 커졌죠.
0: 구글 직원들은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경영진이 회사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줄 거라는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이죠. 그러다 앤디 루빈의 사내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는데 경영진이 거액의 퇴직금을 주고 루빈을 퇴사시킨 게 밝혀졌습니다.
6: 루빈 사태가 결정적이었어요. 사내 여론이 부글부글 끌어올랐죠. 썩은 냄새가 풍겼어요. 사회에서 목격하던 문제, 삐걱거리는 시스템, 불공정 같은

0: 것들이 구글에서 제언되자 직원들은 변화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파업에 돌입했죠. 두 창업주한텐 어색한 상황이었죠. 브린도 스캔들이 있었거든요.
1: Google Sergey Brin is facing a story right out of the pages of the gossip magazines. Brin and his wife of 6 years, Anne Wojcicki, have separated, and this comes amid reports that Brin is having an affair with a Google staffer.
2: 구글은 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메모에서 회사의 대응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난 2년간 성추행을 저지른 48명을 이미 해고했으며 퇴직 보상금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죠.
3: Google knew that he was still an employee. So here I am trying to get young women into this industry and they are being harassed when they walk in the front door.
2: 헤이지와 브린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앤디 루비는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페이지는 루빈이 성적 위법 행위로 조사를 받던 기간에 직접 고액 보너스 지급을 결정했죠.
0: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더니 회사 측이 화상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제 상관은 냉정한 태도로 말했죠. 연휴 동안 생각을 해봤고 구조조정을 결정했다고요. 사실 주변에서 걱정들을 해줘서 약간 예상은 했죠. 앞장서서 회사를 비판하면 커리어에 좋지 않고 공격받기도 쉬울 거라고요.
2: 다시 논란이 일었고 스테이플턴은 병가에 들어갑니다. 석 달 후에는 결국 사직을 했죠. 구글 파업 1년 후 페이지와 브린은 구글의 CEO와 회장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는 여전히 막강한 의결권을 행사했고 창업자인 만큼 구글의 진로에도 계속해서 적극 관여할 계획이죠.
1: And we also hear, as you mentioned, that Sergey Brin and Larry Page will continue to be actively involved. They'll remain active as co-founders. I don't know what that means. They're going to be, and they remain, big shareholders in the company.
4: Yeah, I mean, as far as we know, nothing's changed in the shareholders. So they are still the largest, you know, private shareholders. This is probably meant to be more of a public-facing, okay, we've actually, you know, handed everything over to you now. And in some ways, this is definitely a vote of confidence in Sundar Pichai, but also now he has to deal with the endless number of regulatory issues, internal tensions that the company has had, and then, you know, just kind of pushing this nearly trillion-dollar business forward.
5: 구글 파업이 업계에 미친 영향은 아직 남아있어요. 경이로운 순간이었죠. 엄청나게 빨리 뜻을 모았어요. 길게 이어지진 않았지만 여파는 오래 남았죠. 오늘날까지도요.
6: That's how passionate I am about getting these higher-ups that are billionaires to do what's right by the people who made them billionaires.
5: 아마존의 노조 설립 노력은 물류창고 직원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시내 기업 직원들도 지지를 보냈죠. 계약직이 아닌 화이트 칼라 정규직들도 처음으로 이런 노력에 가세했어요.
7: It's just time to stop running and we need to do what we can to make our workplace better.
8: Transition to the role of executive chairman, Andy Jassy will now take over the CEO role.
9: 이사회 의장이 되는 것하고 물러나는 건 다르죠. 바꿔 말해서 이건 일상적인 경영 문제엔 신경을 쓰지 않고 이제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더 본격적으로 펼쳐보겠다는 얘기일 겁니다. 새로운 방향을 정하고 혁신적인 걸 도입하겠다는 거죠. 그 편이 더 재미있을 거예요.

0: So maybe to around $500,000. Then I think you would have enough people would buy a ticket and move to Mars to be part of creating a new planet and be, you know, be part of kind of the founding team of a new civilization.
1: 1년 만에 민간 우주 비행은 그때까지의 우주 비행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다양한 사람을 우주로 보냈어요. 저는 세계 최초의 흑인 여성 우주 비행사가 됐고요. 얼떨떨할 정도였죠.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1년 만에 저는 어린 시절의 꿈 두 가지를 이뤘어요. 비행사가 됐고 우주로 나갔죠. 정말 경이로운 경험이었어요.
2: On top of the global wealth leaderboard, Elon Musk officially becoming the richest person in the world today with a net worth of more than $185 billion, surpassing Amazon's Jeff Bezos. Tesla stock already up double digits this year after climbing more than 700% last year. Musk reacting to the news on Twitter with six words in two tweets, how strange, and, well, back to work.
3: I think what Elon's done with Tesla is fantastic. It's, you know, probably the biggest single contribution to showing us that electric cars are part of how we solve climate change. And now he's got a carbon removal challenge. So we need more Elon Musks.
4: 지구의 미래에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억만장자는 베이조스와 머스크만이 아닙니다. 저커버그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가 만난 난관은 훨씬 큽니다.
5: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이라는 거대 플랫폼 덕분에 세상이 훨씬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죠. 실제 페이스북 사용자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가입자 수가 전 세계에 기독교와 무슬림을 합친 것보다 중국과 인도 인구보다도 많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국가처럼 보죠. 세상 누구도 간섭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태도에는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죠.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4: 세계 각국에서 사용자 수를 급격히 늘린 페이스북은 개발 도상국들에서 특히 선명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6: 미얀마에선 누구나 페이스북을 썼죠. 페이스북이 인터넷이었어요. 뉴스를 보고 채팅을 하고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국민 SNS 서비스였죠. 하지만 관리 직원은 두 명뿐이었고 범하우는 했지만 거기 살진 않았어요. 그 결과 증오범죄를 예방할 방법이 없었죠. 로힝야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라고 부추기는 포스팅이 올라오는데도 가려내고 차단하지 못했어요.
4: 미얀마는 버마족 외에도 100여 개의 민족이 모인 국가입니다. 무슬림인 로힝야족과 불교도인 민족주의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갈등을 빚어왔죠. 2017년 군부의 지원을 받은 민족주의자들은 페이스북을 써서 갈등을 고조시킵니다.
7: The government said the fires were started by Rohingya villagers. They say the government's version of events is false.
8: They set fire to our homes. They only killed Muslims. They even killed people as they tried to escape.
5: 페이스북은 그 계정들을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로힝야족 학살에 페이스북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증오 발언이나 부추김이 없었으면 희생자는 훨씬 적었을 수도 있어요.
4: 2018년 한 연구에 따르면 로힝야족 학살 희생자는 2만 4천 명이 넘습니다. 70만 명 이상이 미얀마를 떠나야 했죠.
9: The Myanmar issues have, I think, gotten a lot of focus inside the company. I think it is clear that people were trying to use our tools in order to incite real harm. Now, in that case, you know, we our systems detect that that's going on. We stop those messages from going through, and hopefully, we're able to prevent any kind of real-world harm there.
4: 현실 세계에 피해를 끼친 메시지가 페이스북 덕분에 차단됐다는 식의 발언이 방송되자 저커버그는 다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커버그는 사과했고 로잉야족 대표단을 회사로 초청했습니다.

0: 성장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죠.
1: 미얀마의 경우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초기엔 모두가 흥분했어요. 페이스북은 대안 언론 같은 기능을 했고 모든 게 순조로웠죠.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이후 페이스북이 그런 나쁜 목적으로 쓰이는 걸 알게 되자 충격이 정말 컸고요. 직원들 사기도 크게 저하된 것 같았죠. 어떤 플랫폼이 악용되면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예상하듯이 직원들도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껴요. 끔찍한 일에 연루되면 더 충격이 크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일 출근하면 최대한 문제를 바로 잡아야겠어.
2: 제가 페이스북 직원이었으면 항의의 뜻으로 사임하거나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드러내놓고 항의를 한 페이스북 직원은 없었죠. 유엔은 페이스북도 로힝야족 학살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어요. 유엔의 발표가 나온 뒤에야 페이스북은 현지어 대화를 관리하는데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변명이 불가능한 대응이죠.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더 일찍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개발 도상국들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해외로 사업을 확대하려면 그 나라의 국민들을 이해하고 내 서비스가 악용될 여지가 있다 싶으면 예방 조치를 미리 취했어야죠. 물론 그렇게 하려면 돈이 들어요. 그래서 하지 않은 겁니다. 기업을 운영하려면 이윤이란 잣대로만 세상을 보고 돈만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러면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로힝야족 학살과 페이스북 사태는 제가 비즈니스 저널리스트로 일하며 목격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겁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바로 이 회사의 역사에 비극과 이야기거리가 많은 게 마음 아프죠.
3: You are CEO and chairman of Facebook. That's an extraordinary amount of power, given that you rule a kingdom of 2 billion people digitally, essentially. Shouldn't your power be checked?
4: You know, I always talk about how we need to partner with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nd other companies and nonprofits and other sectors. So, yes, I don't think fundamentally that we're going to be able to address all of these issues by ourselves.
3: So you are not stepping down as chairman?
4: That's not the plan.
3: That's not the plan. Would anything change that?
4: I mean, like eventually over time, I mean, I'm not gonna be doing this forever, but I certainly I'm not currently thinking that that makes sense.
1: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이 고귀한 임무를 수행 중이고 과학 발전을 위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종 청소 같은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생각하죠. 과학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치르는 비용이야. 제 대답은 이겁니다. 아니요, 그건 그냥 사업이에요. 과학을 위한 게 아니고 그냥 자아도취죠.

스캔들과 비난이 증폭되자 미 상원 사법위원회와 상업위원회는 합동 청문회를 열어 저커버그를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페이스북 창립 14년 만이었죠. 억만장자가 된 저커버그한테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대중의 눈길이 쏟아졌습니다.

0: Facebook is an idealistic and optimistic company. For most of our existence, we focused on all of the good that connecting people can do. And as Facebook has grown, people everywhere have gotten a powerful new tool for staying connected to the people they love, for making their voices heard, and for building communities and businesses. Just recently, we've seen the Me Too movement and the March for Our Lives organized, at least in part, on Facebook. After Hurricane Harvey, people came together to raise more than $20 million for relief. And more than 70 million small businesses use Facebook to create jobs and grow. But it's clear now that we didn't do enough to prevent these tools from being used for harm as well. And that goes for fake news, for foreign interference in elections and hate speech, as well as developers and data privacy. We didn't take a broad enough view of our responsibility, and that was a big mistake. And it was my mistake, and I'm sorry. I started Facebook, I run it, and I'm responsible for what happens here.
1: Zuckerberg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후에도 페이스북은 더 다양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2: 2019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선 테러범이 모스크에서 51명을 살해하며 그걸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죠. 2020년에는 코로나 가짜뉴스 이듬해엔 미의회 난동이 있었어요. 모두가 심각한 문제였고 그 피해는 해가 갈수록 커졌죠.
1: 저커버그는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가상세계와 현실을 결합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중이 페이스북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해졌지만 저커버그는 동요하지 않았고 여전히 미래를 낙관했죠.
0: Hey, and welcome to Connect.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metaverse. I want to share what we imagine is possible. The experiences you'll have, the creative economy we'll all build, and the technology that needs to be invented, as well as how we're going to all do this together.
3: 날이 갈수록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는 글로벌 기업에서 마크 저커버그의 영향력은 더 커졌어요. 거의 독단적으로 회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런 CEO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은 인류 역사상 제일 힘이 센 인물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죠. 손가락만 한번 까딱하면 전 세계의 공적 담론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0: If you told me in 2004 when I was getting started with Facebook that a big part of my responsibility today would be to help protect the integrity of elections against interference by other governments, I wouldn't have really believed that that was going to be something that I would have to work on 14 years later.
4: I'm going to challenge
0: you. We're here now.
4: I'm going to challenge you. Have you
0: done? And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we do a good job at.
4: Have you done a good enough job yet?
0: I think we will see.
3: 이렇게 사악한 일을 하려고 페이스북을 창립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만함과 순진함, 저돌적인 성격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저커버그는 지배적인 위치에 서고 싶어 했고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죠. 문제는 그로 인해 전 세계가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0: Hi, I'm Mark Zuckerberg, founder of Facebook, an online social directory.
5: 인터넷 시대는 이런 모습이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IT 억만장자들이 만들어낸 제품과 접촉하지 않고는 하루도 넘어가기 힘든 곳이 됐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사정은 다르지 않죠.
6: You think we'll divide time into before web and after web?
5: 엄청나게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 극소수가 엄청난 행운을 만나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0: Hi.
5: 테크 기업들은 어쩌다 그렇게 커졌고 억만장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얽히고 설킨 정치, 문화, 사회 상황, 사람들의 선택과 실수. 커다란 행운, 현명한 판단, 눈부시게 발전한 정보 기술 모두의 결과물이죠.
3: 테크 억만장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그렇게 태어난 이 세상을 억만장자들이 떠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우주로 날아가든 가상세계로 가든 말이죠. 억만장자들도 이 세계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나 봅니다.
0: At every step along the way, the future is built by the people who believe it can be better.

0: 40년 중식 외길을 걸어온 여경래 셰프의 최고의 중화요리. 흔한 식재료 새송이버섯도 여경래를 만나면 특별해진다. 초스피드 초간단 새송이 덮밥부터 늘 잡채에만 넣어 먹었던 목이버섯의 재발견. 오돌오돌 식감에 한 번, 매콤새콤한 양념에 두 번 반하는 매운 목이버섯 무침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아들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경래입니다.
1: 예, 셰프님 반갑습니다. 이 중식의 대가 여경래 셰프님과 함께하는 이번 주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요리가 귀찮을 때 덮밥이 정말 딱이에요. 버섯이 들어가 건강함까지 살아있는 새송이 덮밥 재료를 살펴볼까요?
2: 네. 그 버섯 향이 잘 살아있는 밥 요리입니다.
1: 네.
2: 새송이 버섯, 그 다음에 팽이버섯, 네. 오징어가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요.
1: 예.
2: 그 다음에 대파와 생강도 조금 필요합니다.
1: 오, 굉장히 지금까지 재료가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중식의 덮밥은 한식의 가진 양념과 확실히 달라 보이는데요. 특별한 이 중식 양념도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볶을 때는 식용유와 고추기름을 같이 사용할 예정이고요.
1: 예.
2: 아, 소스로는 굴소스하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 때문에 아마 되게 쉽게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중식 대가 여경래 셰프님의 덮밥 요리 정말 실용 만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새송이 덮밥 시작해볼 텐데요. 자, 그럼 버섯 손질을 먼저 해야겠죠?
2: 네.
1: 셰프님 오늘 두 가지 버섯 준비해주셨어요.
2: 자, 새송이가 메인 재료고요. 팽이버섯은 네. 약간 부재료로 할 수 있는데요.
1: 네.
2: 새송이는 일단 이렇게 썰기, 그냥 썰게 되면 너무 크고 그죠. 기르니까
1: 예.
2: 절반을 자르고 여기를 또 절반을 또 가르겠습니다.
1: 오.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편을 쓸 예정이고요.
1: 시원시원하게. 이 버섯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선생님, 이 새송이 버섯보다 팽이버섯이 조금 더 이 씹는 식감이 또 재밌는 것 같아요.
2: 네, 쫄깃쫄깃하고 예.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인데,
1: 예.
2: 그래서, 어쨌든가 오늘 새송이 버섯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1: 예.
2: 이 친구들은 조금만 넣어갖고,
1: 예.
2: 약간 보조 역할을 할 것이고요.
1: 오.
2: 새송이는 절반 자른 후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편으로 쓸어 주겠습니다.
1: 오, 먹음직스럽게.
2: 네. 자, 이런 식으로
1: 예.
2: 조금씩 다 썰어 주시고요. 지금 이게 막 튀어나가잖아요.
1: 예.
2: 그러면 싱싱하기 때문에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1: 그러게요. 탱글탱글하고. 중식에서는 양송이 버섯이 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새송이 버섯 들어가요.
2: 네, 요새는 또 대중화되어 있는 것이 새송이다 보니까
1: 예.
2: 그 양송이 버섯으로 만드는 양송이 덮밥에 같이 이제 응용을 한 겁니다.
1: 오, 오늘 새송이를 집어넣어서.
2: 이렇게 해갖고.
1: 네. 요거는 약간 이 팽이버섯은 씹는 식감이 면 같지 않나요?
2: 예, 그렇죠.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이라서
1: 예.
2: 이거는 오랫동안 끓이고 한다 치더라도
1: 예?
2: 이게 그
1: 식감이
2: 죽진 않더라고요.
1: 오.
2: 그래서
1: 예. 자, 오징어도 사실 이 중식에 잘 어울리는데 오늘 덮밥과도 잘 어울리는 거죠?
2: 네네.
1: 이건 어떻게 썰면 될까요?
2: 편으로 쓰러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예. 약간 비슷하게 길이를
1: 오.
2: 이런 식으로 한 입에 먹기 좋은 정도의 크기로
1: 예.
2: 썰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 길이를 내서.
2: 네, 이거는 이제 한번 살짝 다 데칠 것이고요. 지금
1: 예.
2: 물을 옆에서 끓이고 있는데 이
1: 네.
2: 부분들은 조금씩 더 놓으셔도 됩니다.
1: 네, 취향에 따라.
2: 네.
1: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뭐 시켜 드실 때도 그렇고 따로 만들어질 때 중식 정말 좋아하잖아요.
2: 중식은 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다 됐어요.
2: 그 다음에 재료 손질돼 있고, 옆에
1: 예.
2: 썰 거를 다 썰어 놓을게요.
1: 그럴까요?
2: 파, 마늘, 생강까지.
1: 자. 또 이 중식에 향채소가 들어가는데,
2: 툭툭 쳐서
1: 예.
2: 절반 자르고요.
1: 절반 자르고요.
2: 한 번 더 잘라서.
1: 예.
2: 적당한 길이로 한 3-4cm 정도로.
1: 예.
2: 이거는 이제 폭향할 때 쓸 거라서.
1: 네.
2: 마늘, 생강 등은 마늘은 편으로 썰고요.
1: 네.
2: 자잘하게.
1: 네. 중식뿐만 아니라 많은 요리에 파마늘이 들어가긴 하는데 생강이 중식에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2: 생강도 많이 씁니다.
1: 예.
2: 그래서 마늘은 편을 썰어주시고 네. 생강은 마늘 크게 한 절반 정도만 넣으시면 되는데 네. 그거는 꽝 해서 네. 두들겨서
1: 아 많이 봤어요. 맞아요. 셰프님 이렇게 하신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2: 네, 이렇게 해서 자잘하게 다져주시고 왜냐면 이거 생강은 좀 크다 보면은 네. 향이 되게 강해서 씹혔었을 때 네. 식감을 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마늘 생강은 같이 놓고 볶을 겁니다.
1: 예.
2: 치워주시고.

0: 지금 확실히 생강이 들어가서 그런지 향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1: 네, 그래서 중식에서는 파마늘 생강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향신이고요.
0: 네. 자, 이제 재료 손질했는데 이 다음은 뭐 하면 돼요, 셰프님?
1: 지금 제가 물을 끓이고 있는데 이 네. 재료들을 한번 살짝 데칠 겁니다.
0: 그럴까요?
1: 뚜껑 잠깐 열고. 이 데치는 거는 네. 다 같이 데칠 거지만 따로따로 데치는 게 훨씬 음식이 깔끔해집니다.
0: 네.
1: 그래서 버섯들을 먼저 집어넣고 네. 데칩니다. 물이 끓을 때 집어넣었다가 한번 저었다가 금방 건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아, 근데요, 셰프님. 어차피 한번 저희가 이제 덮밥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볶듯이 이제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따로 데쳐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
1: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깔끔합니다.
0: 오.
1: 자, 한번 끓을 때 집어넣었다가 다 네. 건져주시고요.
0: 저.
1: 건지고.
0: 네.
1: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네. 아까 쓸어 놓은 오징어도.
0: 네.
1: 집어넣었다가 한번 살짝 어차피 볶으면 금방 익히니까요.
0: 예.
1: 집어넣었다가 살짝 이거는 데쳐갖고 하는 거는
0: 예. 아주 살짝이네요, 셰프님.
1: 예. 이물질이나 그러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을 아. 다 걷어내는 겁니다.
0: 이 오징어에 혹시나 모를 비린내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비린내 향이
1: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0: 예. 자, 덮밥에 들어갈 덮밥 소스, 덮밥 양념을 만들어 볼 텐데요.
1: 고추기름하고 그 식용유를 같이 섞어서 할 건데요.
0: 예. 자, 이렇게 두 가지 섞는 이유가 뭔가요, 셰프님?
1: 아, 한 가지 식용유만 하게 되면 색깔 전체가 너무 하얗고
0: 예.
1: 빨간 것만 넣으면 전부 빨갛기 때문에 이렇게 예. 절충 방식으로
0: 오.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0: 약간 중화해주는 역할을 하네요.
1: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0: 예?
1: 기름이 살짝 뜨거워지기는 파마늘 생강을 중식에서는 파마늘 생강을 먼저 넣습니다.
0: 오.
1: 이렇게 하게 되면 향이 이 재료에 다 들어가고 음식이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0: 맞아요.
1: 기름이 살짝 이제 흐르는 느낌이 틀리거든요.
0: 맞아요. 벌써. 아까보다 달라요.
1: 네, 그럴 때는 이제 파마늘 생강 넣으시고 파 향이 날 때까지 볶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 중식의 느낌인 것 같아요. 항상 그쵸?
1: 네.
0: 이런 팬이나 웍 앞에서 그쵸? 저, 선생님 지금 파마늘하고 생강을 볶고 있는데 얼마 정도 볶으면 될까요?
1: 자, 이거는 이제 시간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0: 예.
1: 볶을 때 파 향이 점점 나올 거예요.
0: 예.
1: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근데 사실 벌써부터 이제 좋은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파 하나 볶는데, 그쵸? 파마늘 볶는데.
1: 네, 그래서 이거를 파 기름이라고 많이 이제 칭을 하는데요.
0: 네네.
1: 이 음식의 향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서
0: 네.
1: 좀 오래 볶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오늘 셰프님의 의상과 오늘의 요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지금 과정과 굉장히 어울리지 않나요?
1: 이렇게 한번 해요. 자, 볶아주시면서
0: 예.
1: 파 향이 지금 많이 올라오게 되면
0: 아주 먹음직스럽게 올라오고 있어요.
1: 이게 술 좀 넣어주시고요.
0: 자, 맛술이에요.
1: 자, 이런 식으로 폭향이라고 그러거든요. 하게 되면 이제 이 친구들.
0: 예.
1: 이 친구들만 먼저 볶아주시고요.
0: 버섯을 먼저 넣었어요.
1: 골고루 섞어주시도록 하시고.
0: 예. 사실 이 과정에서 우리 맛있는 기름들 있잖아요. 이 맛있는 기름들이 이 버섯 안에 싹 배겠어요. 맛있게.
1: 네, 골고루 섞이는 걸 보셔야 됩니다.
0: 예.
1: 그래야지 이게 어떤 경우는 그 향이나 그 맛이
0: 예.
1: 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0: 덮밥이고
1: 하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물을 넣을 건데요.
0: 네.
1: 이 물을 살짝 재울 정도.
0: 아, 살짝 잠길 정도?
1: 네.
0: 살짝.
1: 그래서.
0: 오. 아무래도 덮밥이다 보니까 촉촉하게 네. 먹어야죠.
1: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네. 오징어는 간을 넣고 난 상태에서 넣어주실 거예요.
0: 아, 거의 마지막쯤에.
1: 간은 굴소스를 많이 넣게 되면 색깔이 진해져 버리니까.
0: 네.
1: 굴소스하고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깔끔합니다.
0: 아, 굴소스와 소금으로.
1: 네, 이렇게 해주시고 후춧가루 좀 넣어주시고. 네.
0: 물론 분량에 이렇게 양념들을 덜어 넣으셨지만 이거를 조금 조금씩 넣으시면서 하시나 봐요.
1: 네, 그래서 간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주시고요. 치킨 스택은 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0: 예.
1: 일단 살짝 넣고요. 그럼 맛이 좀
0: 진해지겠죠.
1: 더 진해지고 맛있겠죠.
0: 예.
1: 그 상태에서 이제 다 됐다 싶으면 끓게 되면은 전체 다 골고루 섞이고
0: 예?
1: 간이 된 것 같으니까
0: 예.
1: 데쳐놓은 오징어 이때 넣어주시고요.
0: 아.
1: 한번 젓었다가 물 전분을 풀어서
0: 예.
1: 전분 물은 이제 물 섞게 되면 1:1 비율이라 좀 좋을 것 같아요. 섞다
0: 예?
1: 보면 이런 식으로 우유가 나오거든요.
0: 네.
1: 우유 같은 느낌.
0: 예?
1: 그래서 삥 둘러주시고
0: 아, 둘러서
1: 천천히 젓어주세요.
0: 아, 두른 다음에 천천히. 이때 농도 내는 게 중요하죠.

0: 그래서 농도를 내기 위해서인 건데 한 번에 많이 넣어갖고 농도를 하지 마시고요.
1: 네.
0: 상황을 보고 조금씩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2: 맞아요. 이 덮밥이다 보니까 촉촉하면 좋은데 너무 되직해지면은.
0: 네, 되직해면 부드러운 그 맛이 없고.
1: 맞아요, 맞아요.
2: 자, 셰프님께서.
0: 여러분 넣어도 되니까.
2: 예.
0: 농도가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2: 자, 이게 요리대가의 비결인 것 같아요. 요리대가님의. 왜냐면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이 전분도 그냥 한 번에 넣거든요.
0: 아, 그러면 좀 약간 이게 전분이 물이 그 뜨거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덩어리가 지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 농도가 나왔어요. 덮밥의 네. 농도가.
0: 자, 완성이 됐고요.
2: 그럴까요?
0: 마지막은 참기름 한 방울 넣어주시고.
2: 어, 중식에도 마지막에 참기름 올라가요?
0: 참기름은 고소함 플러스 예. 중식의 윤기 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2: 오, 막.
0: 자, 불 끄.
2: 불 끄고.
0: 자, 준비가 됐고요.
2: 예.
0: 이 상태에서 밥을 옮길게요.
2: 자, 근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덮밥이 정말 금세 만들어졌어요.
0: 예, 눈 깜빡할 사이에 만들어졌죠?
2: 예. 정말 이제 중식은 우리가 집에서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선생님이 만드시니까 정말 금세 되네요.
0: 제가 만드는 것처럼 재료 같은 거 미리 쓸어 놓고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제 그때 볶아서.
2: 예.
0: 일사천리로 마지막에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뚝딱.
0: 뚝딱.
2: 예.
0: 뚝딱 소리 났죠?
2: 예.
0: 자, 이 상태로 이제 옆에다가.
2: 예. 아, 너무 촉촉해요. 이 덮밥의 매력은 이 촉촉함이거든요.
0: 네, 같이 비벼 드셨을 때.
2: 예.
0: 그리고 약간 윤기도 나와야 되고 해서.
2: 네. 사실 오징어랑 버섯을 함께 먹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징어의 식감도 살려주셨잖아요, 셰프님께서.
0: 식감상으로 이게 훨씬 맛있죠.
2: 자, 너무너무 맛있는, 촉촉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새소미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새송이 덮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새송이 버섯은 반 갈라 큼직하게 썬 뒤 편 썰고 팽이버섯은 밑동을 제거해주세요. 오징어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대파는 반 갈라 송송 썰고 마늘은 편 썬 뒤 생강은 다져주세요. 끓는 물에 새송이 버섯, 팽이버섯을 넣어 데쳐줍니다.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오징어를 넣어 데쳐주세요. 팬에 고추기름,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대파, 마늘, 생강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맛술, 새송이버섯, 팽이버섯을 넣어 볶다가 물, 굴소스, 소금, 흰 후춧가루, 치킨 스톡을 넣어 끓여주세요. 데친 오징어를 넣고 전분물을 나눠 넣어가며 농도를 맞춘 뒤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이렇게 전분물을 나눠 넣어줘야 덩어리지지 않고 농도가 깔끔하게 생겨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밥을 담은 뒤 버섯 소스를 얹으면 새송이 덮밥이 완성됩니다.
2: 버섯으로도 맛나는 별빛 밑반찬,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모기버섯으로 간단한 반찬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요.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 봐요.
0: 네, 버섯 중에서 모기버섯은
2: 예.
0: 부드러운 식감으로 유명합니다.
2: 맞아요.
0: 무침 요리에도 최적의 재료라고 생각하고요.
2: 네.
0: 모기버섯과 양파, 그다음에 튀김 땅콩을 준비했습니다.
2: 오.
0: 고수도 가져왔지만 싫으신 분들은 빼주셔도 됩니다.
2: 네. 자, 이 튀김 땅콩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셰프님, 이 버섯 양념은 어떤 걸로 할지도 궁금해져요.
0: 아, 여름에는 새콤한 양념이 잘 어울려져서 식초와 함께 두반장 설탕, 간장을 준비했고요.
2: 네.
0: 양념에 모기버섯을 넣어서 조물조물 부쳐줍니다.
2: 이 과정은 초간단, 비주얼은 메인 반장 같은 버섯 요리.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0: 네.
2: 아, 셰프님, 일단 이 모기버섯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모기버섯으로만 저는 메인으로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 본 적은 처음이에요.
0: 아, 이제 모기버섯은 사실 되게 부드러운 음식이다 보니까 예. 한국에서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2: 네네.
0: 중식에서 많이 쓰는 편이라서,
2: 예.
0: 이거는 말린 그 모기버섯이고요. 자, 이거를 물에 담그겠습니다. 거꾸로 이쪽으로 담글게요.
2: 예. 그게 또 양이 많이 불어나나요?
0: 이게 좀 웃기는 얘기지만 옛날 초창기 때 제가 입문했었을 때 1975년도에 아주 오래전에 입문했는데요.
2: 예, 예.
0: 주방장이 가게 되니 목에 옷을 담그라고 하고 이만큼 있었길래 통에 넣고 다음날 왔더니 직살나게 욕먹었죠.
2: 아주 그냥 목에 옷을 바깥으로 다 빠져나와서.
0: 그 아주 어릴 때 실수를 했는데 그 후에는 기억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2: 아니 셰프님도 실수를 하셨다니까 믿기지가 않아요.
0: 처음에 입문할 때는 잘 모르니까요.
2: 아 그런가요?
0: 자 이런 식으로 물에 담궈서 예. 불려주시면 됩니다.
2: 자 얼마 정도 불리면 되나요?
0: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네? 부풀러 올라옵니다.
2: 아 이렇게?
0: 예 그렇습니다.
2: 그렇죠?
0: 한 5배 정도는 불은 나는 것 같더라고요.
2: 예 이렇게 커지는데요. 자 이렇게 부들부들 이건 지금 딱딱하지만 이거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0: 네 이건 이제 불려놓은 건데 이 예? 부분은 아직은 익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게 버섯이다 보니까 이 안에 이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2: 예?
0: 이걸 그 밀가루를 넣었고 한번 팍팍 문대가지고 씻어낼 겁니다. 그다음에 아~ 끓는 물로 한번 살짝 데치면 훨씬 식감이 더 좋습니다.
2: 저 셰프님 사실 이런 과정은 해산물 할 때 오징어나 낙지 할 때 이렇게 바락바락 씻어내잖아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를 좀 묻혀가지고 예. 물이 있었네요. 자, 상태로
2: 예.
0: 이렇게 해갖고
2: 원래 물기를 좀 뺏어야 되는 거죠. 완벽하게 뺏어야 되는 거고.
0: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따 다듬을 때 예? 문대면서 밑에 꼬다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예? 것은 다 잘라서 제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꼭지 같은 건 제거를 해주고
0: 예?
2: 이 과정을 통해서 혹시 모를 불순물들이 빠져나오는 거죠?
0: 네,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2: 예?
0: 한 번씩 헹겨가지고
2: 한번 헹궈서
0: 이렇게 하면서 여기 두툼한 부분에 꼬다리 같은 부분은 예? 제거를 해주시면 또 큰 거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아 근데 이 목이버섯이 식감이 굉장히 또 부들부들하고 맛있잖아요.
0: 네, 약간
2: 신의 식감이.
0: 약간 이거보다 자잘한 걸 집에서 가정에서 하실 때는
2: 예.
0: 자잘한 걸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식감이 탱글탱글하고 통통하고 해서.
2: 확실히 셰프님 조금 이렇게 구석구석 씻어내서 그런지 깔끔해요.
0: 네.
2: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목이버섯
0: 물을 끓이고 있고요.
2: 밀가루에 한번 저희가 또 깨끗이 헹궈봤고요. 이제 한번 데쳐볼게요.
0: 물이 끓고 있습니다. 그럼 예. 집어넣고요.
2: 자, 셰프님 집어넣은 상태에서 한 얼마 정도 데쳐주면 되나요?
0: 물이 끓을 때 집어넣고 다시 끓을 때 건져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끓을 때 집어넣고
2: 예?
0: 다시 뚜껑 덮어하고 다시 끓어서 건져냅니다.
2: 네, 다시 참을 준비했습니다.
0: 네.
2: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셰프님?
0: 네, 부드러워지고 또 이제 아까는 불리기만 한 거라서 안 익은 거라
2: 예?
0: 안 익은 건 아니지만 완전히 익혀내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까보다 확실히 더 탱글탱글해지고 부드러워졌어요. 그렇죠?
0: 네.
2: 자, 물론 오늘 목이버섯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같이 곁들여서 먹어야 하는, 같이 어우러져 먹어야 할 채소 썰어볼게요.
0: 네, 그래서 이제 양파가 좀 들어갈 건데
2: 네.
0: 이쪽 부분보다는 이 안쪽이 네. 또 부드러운 거니까 그쪽 부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쪽부터?
0: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2: 아, 오늘 목이버섯이 굉장히 또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양파에서도 부들부들한 쪽을 사용할게요.
0: 네.
2: 안쪽을 사용하겠습니다. 약간 식감까지 이렇게 맞춰주시네요.
0: 그 다음에 홍고추는 약간 색감
2: 내주기 위해.
0: 네, 좀 매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무침이니까 이거는 양파에다 같이 넣을게요.
2: 그럴까요? 이게 중식도라고 하나요, 셰프님?
0: 예.
2: 중식도로 하면 확실히 또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0: 개고, 썰고,
2: 네.
0: 닦을.
2: 닦고. 이건 고수인데 고수는 언제 넣는 거예요?
0: 고수도 같이 넣을 건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수는 빼주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약간 별미이기 때문에.
2: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한 줄대로 다. 잘 챙겨서
2: 기호에 따라 가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2: 근데 고수의 향은 또 먹다 보면 이렇게 또 매력적이더라고요.
0: 저는 좋아요.
2: 저도 좋아합니다. 예.
0: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네. 자, 이렇게 채소 손질도 다 됐는데요. 이 다음은 양념 한번 만들어 보죠.
0: 양념을 만들도록 할게요.
2: 예.
0: 주방장 친구 두 반장.
2: 무슨 친구요, 셰프님?
0: 저 주방장이잖아요.
2: 주방장 친구?
0: 저는 항상 두 반장을 기억하고 있어요. 주방장 친구 비슷하니까 두 반장, 주방장.
2: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거... 오늘 두 반장님과, 두 반장님입니다. 주방장님과 최고의 요리 비결 촬영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2: 친구, 어, 정겹다.
0: 그 다음에 식초 두 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2: 예. 셰프님, 두 반장이 들어가면 확실히 그 매콤한 맛이 나는 거죠.
0: 예, 근데 칼칼한 그 맛이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 다음에 간장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2: 네. 참기름.
0: 참기름 하나 다 넣어주시고요.
2: 예. 어우, 굉장히 맛있는 향이 올라와요.
0: 그 다음에 마늘.
2: 예. 근데 이제 뭐 중식 양념이라 해서 조금 우리가 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친근한 향이에요. 맛이고.
0: 네, 그리고 평소에 많이 쓰는 그런 재료들로 하는 거라서.
2: 예.
0: 자, 이 상태에서 된 것 같고 얘네들은 이제 물기를 다 뺄게요.
2: 예, 물기를 빼서 한번.
0: 자, 여기다
2: 칠게요. 아, 진짜 목이버섯 반찬 처음 해봐서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목이버섯.
0: 네, 이것도 별미다 보니까요. 예. 여름철엔 좋은 것 같습니다.
2: 자, 이렇게 물기를 뺐고요.
0: 다 넣어주시고.
2: 네, 목이버섯 넣고요.
0: 아까 소스 만들어 놓은 거 집어넣고.
2: 네.
0: 채소도 집어넣어 주시고요.
2: 근데요, 사실 목이버섯 이외에는 다 저희가 있는 재료들이에요. 양파 있고, 뭐 홍고추 있고.
0: 네.
2: 고수야 뭐 있으신 분들 넣으시면 되고요.
0: 섞어주시고.
2: 예. 이때 섞을 때 어떻게 섞어주면 돼요, 셰프님? 뭔가 이렇게 바락바락 해야 되나요?
0: 아니야, 살짝. 왜냐면 그 쓸어놓은 것들이 다 으스러지고 하다 보니까요.
2: 예.
0: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땅콩도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2: 아, 중식 가면 이런 튀김 땅콩, 네. 땅콩 튀김 많잖아요.
0: 그렇죠.
2: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중식에서는 그 튀김 땅콩은 현장에서 곧장 튀겨서 만듭니다.
2: 어, 껍질째 많이 먹고 하세요?
0: 네, 껍질이 더 영양이 있다고 그래갖고요. 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껍질 까놓은 거를 많이 먹는 습관이 됐는데,
2: 예.
0: 껍질 있는 거, 껍질 벗겨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또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2: 예. 날씨 더울 때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탱글탱글하게.
0: 네, 냉채 겸해서.
2: 맞아요. 야, 씹는 식감도 좋고.
0: 색깔도 골고루 나온 것 같아서.
2: 예.
0: 예쁘장하네요.
2: 역시.
0: 저 여씨입니다.
2: 아니, 역시 중식의 대가는 다르신 것 같아요.
0: 음식을 만들 때 조금씩 웃겨줘야 재밌어요.
2: 그러게요.
0: 아, 맛있어요.
2: 너무 감사해요. 또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매운 목이버섯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3: 매운 목이버섯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물에 목이버섯을 담가 불린 뒤 밀가루를 넣어 주물러 씻은 다음 찬물에 헹궈줍니다. 이렇게 목이버섯에 밀가루를 넣어 주무르면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어요. 불린 목이버섯은 한입 크기로 찢은 뒤 끓는 물에 넣어 데치고 찬물에 담가주세요. 양파는 얇게 채 썰고 홍고추는 다진 뒤 고수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두반장, 설탕, 식초, 진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물기 제거한 목이버섯에 양념, 손질한 채소, 튀긴 땅콩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매운 목이버섯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간짜장과 물짜장의 매력이 고루 섞인 진시황 짜장부터 중식의 만능 소스 굴소스로 맛을 낸 중화풍 불고기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1: 군산 원두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모두 편하게 앉았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1장 처음. 옛날 옛날에 작은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예! 너무나 신나. 나는 예! 블록 하나. 이게 내 숫자야. 힐이라는 뜻이야. 나. 그리고 여긴 하나뿐인 세상. 어? 하지만 일은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기로 했죠. 오! 마술거울이다. 안녕, 난 일이야. 안녕, 난 또 다른 일이야. 테니스 칠래? 오! 1 더하기 1은 바로
1: 2! 나는 바로 2! 모두 안녕? 제2장 나랑 너!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안녕? 나는 2야! 나는 1, 2, 블록 두 개야. 그리고 이건 2라는 뜻이야. 난 두 개면 다 좋아해. 1, 2, 춤추는 신발 두 개. 1, 2, 1, 2, 2.
0: 2 더하기 1은 바로 3.
2: 나는 3이야. 날 좀 봐.
3: 제3장
4: 나.
3: 나는 1, 2, 3. 블록 3개 저글링도 해. 1, 2, 3. 꿈 3개로. 그리고 이게 바로 나야. 3. 어? 1, 2, 3. 난 정말 굉장해. 이런 건 아무도 못 따라할걸.
1: 우와. 예.
3: 3
0: 더하기 1은 바로
5: 4! 나는 4야! 혹시 본 적 없니? 제 4장 4의 집! 안녕! 나는 1, 2, 3, 4! 블록 4개야! 그리고 이 작은 친구는 4라는 뜻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양은 뭐게? 맞아! 정사각형이야! 난 1, 2, 3, 4! 선이 4개! 난 1, 2, 3, 4! 모서리도 4개! 이런! 누가 구멍을 4개나 뚫어놨어! 내 식탁보에다가! 네모야! 이 장난꾸러기 녀석! 이걸 어떻게 고치지? 1, 2, 3, 4! 접시 4개! 안녕 얘들아! 정사각형 쿠키 먹을 사람! 발이 안 닿아. 4!
0: 더하기 1은 바로?
6: 5! 나는 5야! 살아 숨쉬지! 제5장 스타 탄생. 나는 1, 2, 3, 4, 5 블록 타.

하이파이브! 난 별을 정말 좋아해. 점이 다섯 개 있거든. 날 락스타로 만들어주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자요. 잘 자렴.

멋지지 않아? 더 도와줄 일은 없어? 곰마! 곰마 제발 멈춰봐! 그 꽃을 정말 몽땅 다 버린다고? 저기 있는 것도?

토끼야! 토끼야 잠깐만! 잠깐만 거기 서봐! 멋진데? 아주 잘한다!

난 누구 거냐 하면 네 거야. 너 이것 좀 잘 봐봐.

나는 그거. 그럼 어린이는 불이 나면 뭘로 끄는데? 만세! 나도 불 끄는 거 생겼다. 엄마, 이건 다른 거잖아.

Thank you.

내꺼 내꺼 내꺼.

Oh!

다양한 놀이 마음에 쏙 들어 먹는 것도 자신있다.

0: 길가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큐브 본부 침투 작전!
1: 잘 있어, 어리석은 슈퍼 윙스 녀석들아. 어? 아, 무슨... 어? 어? 어? 어? 여기가 어디지? 어? 어, 이런! 내 스타코어! 안 돼! 어이! 오지 마! 저리 가, 꼬마야! 이건 내 거야! 채! 별것도 아닌 걸 울긴! 어? 네가 오해하는 거야! 정말로! 와! 안 돼! 와! 내 스타코!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어? 아니, 여긴 바닷속이잖아? 휴! 이제 공룡 같은 건 없겠지.
2: 골든보이가 우릴 배신하고 스타코어를 갖고 달아났어.
3: 골든보이, 그럴 줄 알았어.
4: 그럼 호기랑 아리, 샛별이는 아직도 골든보이를 쫓고 있어?
2: 바로 쫓아가긴 했는데 그게...
5: 큰일 났어!
2: 다들 괜찮아? 골든보이는 어떻게 됐어?
5: 골든보이가 스타코어의 힘을 쓰기 시작했어!
4: 뭐? 골든보이를 막아야 해!
5: 응!
4: 알았어. 우지야, 지금 골든보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3: 확인해볼게. 이상하네. 어디에도 안 보여. 위치가 우주 전체 어디에서도 감지가 안 되고 있어.
6: 뭐? 순간이동이라도 한 거야?
2: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런 적 있거든.
3: 다른 차원을 살펴볼게. 잠깐, 다이노월드? 아니야, 깊은 바닷속? 어?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어. 시공간을 계속 넘나들고 있나 봐.
4: 그럼 골든보이를 어떻게 쫓아가?
3: 다음 장소를 예측할 수가 없어.
4: 아하! 반드시 돌아가게 될 곳이 딱 한 군데 있지. 바로 큐브 본부.
5: 맞아! 우리가 먼저 가 있는 거야!
4: 그래! 골든보이가 돌아오기 전에 큐브 본부에 잠입해서 스타코어를 되찾아오자.
7: 거긴 내가 잘 알지. 전에 잡혀간 적이 있잖아.
3: 어? 조심할 게 있다면 알려줘.
7: 복도를 지나가면 관제실이 나오는데 골든 AI가 항상 작동 중이야. 들키는 순간 자동 방어 시스템이 켜질 거고.
4: 그럼 진입할 때 특히 더 조심해야겠네. 좋았어. 호기, 아리, 도니, 샛별아, 출동 준비!
6: 출동!

0: 얘들아, 다들 준비됐지? 이번 작전 꼭 성공해야 해.
1: 알았어.
2: 도니만 믿어. 나와라, 도니의 슈퍼 공구 상자. 골든 AI의 감지를 피하려면 관제실로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야 해.

0: 잠깐만 기다려. 우회 통로를 거의 다 찾았어. 됐다!
1: 잘했어, 도니!
0: 조심해야 해.
1: 관제실로 이어지는 길이 있을 거야. 김밥 속에 쌓여있느라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0: 그럼 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면. 뭐 방금 뭐였지?
1: 조심해 도니.
0: 어떻게 된 거지?

0: 여기가 관제실인가?
1: 식별 불가. 당신들은 누구죠?
0: 우린 골든보이의 친구야.
1: 골든보이 주인님에겐 친구가 없을 텐데요.
0: 우린
1: 슈퍼윙스 확인. 방어 시스템 가동. 진입자 제압 완료.
2: 아, 그렇게는 안 되지.
1: 시스템이 종료됩니다.
0: 고마워 더니. 골든보이가 돌아올 거야. 일단 숨어서 기습할 준비를 하자.
3: 저게 뭐지?
4: 휴! 해냈어. 여긴 우주잖아? 집에 온 건가? 하! 큐브 본부도 가까운 곳에 있네. 다행이다. 나랑 집에 가자, 스타코어. 아, 진짜 피곤하군. 휴,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골든 AI, 안 열고 뭐해? 내가 뭘 가져왔는지 알아? 골든 AI!
0: 골든보이를 잡아!
4: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풀어!
0: 우리한테 돌려줄 게 있을 텐데!
4: 뭐? 이거 풀어! 당장 풀어달라고! 골든 AI, 구경만 하지 말고 뭐든 좀 해봐!
2: 골든 AI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4: 뭐? 내 골든 AI 전원을 끈 거야? 안 돼!
0: 넌 우릴 속였어, 골든보이! 난 우리가 친구가 된 줄 알았어. 널 믿었다고.
4: 웃기시네. 난 너희 같은 친구 필요 없어.
5: 좌표 설정 완료. 목적지는 아주 먼 우주.
4: 응? 먼 우주?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춰.
5: 포기. 빨리 여기서 나가.
0: 어서 가자, 얘들아. 잘 있어, 골든보이.
4: 안 돼. 스타코어는 두고 가.

0: 추억을 못 피우겠네. 월드우즈 본부, 우리가 스타코어를 되찾았어. 지금 바로 본부로 돌아갈게.
1: 정말 잘했어 얘들아. 조심히 돌아와.
0: 드디어 스타코어가 장착됐어.
2: 좋았어. 솔라, 밖에 대기 중이지?
3: 난 준비 완료야.
4: 셋, 둘, 하나. 슈퍼 유니스몰 에너지 발사!

슈퍼 윙스볼 에너지 발사! 우주본부 복구 작업 20%, 40%, 60%. 이 속도라면 금방 100%.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골든큐브 인공지능 작동!
1: 안녕하세요, 골든보이 주인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0: 그동안 슈퍼윙스를 방해하느라 바빴거든.
1: 제 데이터에 따르면 매번 슈퍼윙스한테 당하기만 하셨네요.
0: 난 왜 맨날 슈퍼윙스한테 당하는 거지? 이길 방법을 알려줘!
1: 기다려주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분석한 결과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 방법에는 큰 위험이 따를 수가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0: 그걸 말이라고 해? 슈퍼윙스를 이길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할 거야!
1: 네, 알겠습니다. 블랙홀의 에너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 그렇게 간단한 방법을 알고 있었으면 진작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당장 실행해!
1: 알겠습니다, 주인님.
0: 어? 뭐야! 갑자기 왜 이래!
1: 목적지 블랙홀로 설정.
0: 어떻게 된 거야!

다크 에너지 흡수 모드 시작.

0: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힘이 온몸에서 솟아오르고 있어.
1: 무슨 일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원인 모를 우주폭풍 때문에 우주본부가 고장났어. 지구 곳곳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2: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3: 그래, 부탁해. 우린 본부를 고치고 있을게.
1: 아리, 도니, 봉반장, 지구로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줘. 좋아, 그럴게.
4: 우리만 믿어.
5: 지구로 출발!
1: 어? 임무 완료! 나 돌아왔어!
3: 무슨 일 있어?
1: 네가 없는 사이에 우주폭풍이 일어났어. 게다가 월드 우주본부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배달을 할 수 없게 됐고.
3: 그치만 배달이 내 임무인데.
1: 그건 걱정 마. 너한테는 새로운 친구와 함께 새로운 임무가 주어질 테니까.
3: 새로운 친구?
6: 안녕, 호기. 난 맥스야. 다기능 스마트 자동차지.
3: 우와! 만나서 반가워, 맥스.
6: 나도 반가워, 호기.
1: 맥스가 고장난 우주본부 대신 이동식 본부 역할을 해줄 거야.
3: 특별한 능력도 갖고 있으니까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아봐. 본부가 이렇게 돼서 정말 안타까워. 하지만 걱정 마. 우리가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올 테니까. 우리만 믿어. 어?
1: 어? 중국 청두에서 출동 요청이 들어왔어. 호기, 맥스, 지금 당장 출동!

0: 맥스! 기다려! 여기 이거 가져가.
1: 이게 뭐야?
0: 슈퍼박스란 건데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될 거야.
1: 우와!
2: 이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주 멋져 보이는걸!
1: 슈퍼박스가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2: 어떤 기능이 있을지 너무 궁금해.
0: 곧 알게 될 거야. 잘 다녀와.
1: 어서 타, 호기.
2: 야호! 고마워, 맥스.
1: 꽉 잡아. 중국 청도로 출발! 중국 청도에 도착했어.
3: 언제까지 서 있어야 하는 거야? 갑자기 차가 꼼짝도 안 해. 어떻게 된 거지?
4: 도와줘요! 응급 상황이에요!
1: 저기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봐.
2: 가서 확인해보자!
1: 알았어!
4: 어떡하면 좋지?
1: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4: 응급 환자가 타고 있는데 차를 꼼짝도 할 수가 없어. 제발 도와줘. 빨리 병원에 가야 해.
2: 이런! 긴급 상황이잖아! 맥스, 구급차를 도와주자!
1: 알았어!
2: 준비됐죠? 호기, 일렉트릭 스피드!
4: 우와, 고마워, 슈퍼윙스. 그럼 난 갈게.
1: 정말 잘했어, 호기.
2: 슈퍼윙스! 얘들아, 나 좀 도와줘.
5: 반가워. 어떤 도움이 필요해?
6: 안녕, 슈퍼윙스. 난 샤오준이야. 할머니가 만두 가게를 하시는데 만두를 배달할 수가 없게 됐어. 배달부 아저씨 스쿠터가 고장났거든.
2: 걱정 마, 샤오준. 우리가 만두 배달을 도와줄게.
6: 할머니! 슈퍼윙스가 도와주러 왔어요. 호기, 너희가 배달해야 할 만두 여기 있어. 만두는 중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지.
2: 최고로 빠른 배달 비행기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배달할게.
6: 탈방라! 정말 고마워.
1: 잠깐 멈춰.
7: 골든보이, 뭐야? 내가 알던 골든보이가 아닌데?
1: 당연히 아니지. 과거의 난 잊으라고. 난 이제 세계 최고로 강력한 다크 골든보이로 돌아왔다.
2: 알겠는데 난 지금 너한테 신경 쓸 시간 없어. 빨리 만두를 배달해야 하거든.
1: 그래? 그거 재밌겠네. 이참에 최고의 배달왕을 가려보는 게 어때?
2: 배달왕을 가리자고?
1: 그래, 맞아. 너한테 정식으로 만두 배달 대결을 신청한다, 호기.
2: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네가 배달해서 내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
1: 당연하지. 니콜을 납작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해.
6: 그 누구도 배달 대결에서 호기를 이길 수는 없어. 그치, 호기?
1: 그래, 맞아. 실력을 보여줘, 호기. 내 계산에 따르면 네가 이길 확률이 99.99%니까 무조건 이길 거야.
2: 그래, 좋아, 골든보이. 네 도전을 받아들이겠어.
1: 그 선택 후회하게 될 거다. 내가 진짜 배달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말겠어.
8: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세계 최초의 배달왕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도전자의 임무는 복잡한 골목길을 돌며 만두를 배달하는 거예요. 먼저 모든 배달을 끝내는 쪽이 승자입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2: 만두 배달 왔습니다!
9: 우와, 고마워!
2: 따뜻할 때 드세요! 거의 다 끝났어! 역시 난 배달왕이라니까!
6: 넌 만두 배달하러 안 갈 거야?
1: 가야지. 잘 봐. 가라! 다크 골든 주막!
6: 우와!
1: 내 다크 골든 주먹을 이용하면 힘들게 날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2: 마지막이다.
1: 이렇게 간단한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려?
2: 괜찮아. 집중하자. 이제 하나 남았어.

0: 저기다!
1: 난 구경이나 해!
0: 미칠 수 없지! 호기! 일렉트릭 스윙! 넌 나 못 이겨! 만두 대전에!
1: 여기 주문한 만두야.
2: 고마워.
1: 만두 배달 임무 완료.
3: 말도 안 돼.
4: 고기. 내가 졌다고? 배달 대결에서? 이럴 리가 없어.
0: 호기, 넌 괜찮아?
1: 유후! 이제 배달왕은 나야.
5: 이번 배달 대결의 승자는 골든보입니다.
1: 봤지, 호기? 최고의 배달왕 자리는 이제 이 골든보일 거라고.
5: 아직 그렇게 기뻐하긴 일러. 진짜 대결이라면 세 판 중에 두 판은 이겨야지.
1: 진심이야? 한 번 이긴 걸로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많이 대결을 해도 결과는 똑같을 텐데.
0: 그건 모르지.
5: 대결하기 싫어? 설마 질까봐 무서운 거야?
1: 무서워? 내가? 그럴 리가. 좋아, 원한다면 또 대결해줄게.
5: 잘됐다, 대결할 거지? 준비됐어?
0: 그럼. 이젠 절대 지지 않아.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7화 암흑보석과 가짜 번개맨.
1: 자,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에그마요 샌드위치 짜자잔.
2: 잘 먹겠습니다.
1: 많이 먹어.
2: 딸들이 아니라 큰딸이 좋아하는 거겠죠. 나는 햄치즈가 더 좋거든.
3: 얘나 그럼
2: 오늘부터 에그마요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4: 아, 참, 사랑아. 너 방 정리했어? 요즘 아주 지저분해. 여기 봐봐, 주름 봐봐. 녹는 거 보여? 안 보여?
2: 아니,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3: 청소 좀 스스로 해. 저게 사람 방이야? 돼지 우리지.
2: 흥!
4: 아이고, 우리 희망이처럼 스스로 청소하면 아빠가 잔소리도 안 하죠. 희망아, 많이 먹어?
2: 나도 방 정리하면 되잖아.

0: 아이고, 사랑이 가방 안 챙겨왔네. 사랑이 가방이 어디 있을까요? 어이, 깜짝이야! 야, 이게 뭐야? 왜 이래? 뭐나?
1: 보긴, 내가 치운다 했잖아.
2: 헐, 이상한데?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1: 그럼 내가 하지. 돼지갈게.

0: 오빠 천천히 늙으라고 열심히 정리했어요.
1: 사랑이 최고다. 아이고 이뻐 우리 딸.
2: 내가 아빠한테 칭찬을 다 받네. 암호보석 최고야.
3: 사랑엔 암호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악당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받아내야 해.
0: 안녕하세요.
4: 사랑 친구 안녕. 있잖아.
0: 네?
4: 선생님이 할 얘기가 좀 있는데.
2: 설마 암호보석 얘기?
5: 안녕하세요. 사랑아 안녕.
4: 지구 하늘이 안녕.
5: 한문교 쌤, 오늘 간식 키위예요?
4: 키위? 오, 아닌데.
5: 키위를 먹어야 키 위로 끊는데.
4: 오?
0: 얘들아 같이 가.
4: 사랑아.
5: 키위 먹고 싶다. 아침부터 왜 키위 타령이야? 우리가 어제 키루나 언니 영상을 봤는데

0: 희로나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1: 그치?
0: 응. 이따 우리 집에서 키위 먹으면서 키로나 영상 볼래?
1: 좋아.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2: 뭐야? 질투나게?
0: 하늘아, 키위.
1: 우와, 이거 어디서 났어?
0: 나도 먹어도 돼?
3: 당연하지. 우리 다 친구잖아.
0: 고마워.
3: 먹어, 먹어.
2: 너무 맛있겠다.
3: 니들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피자나 치킨. 어때?
4: 없어서 못 먹지.
3: 있기는. 짜잔!
1: 우와! 이거 웬일이야? 우리 생각할 애가 아닌데?
3: 아니긴,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0: 사랑아.
1: 나도 너 너무 좋아.
0: 나도.
3: 사랑해.
5: 사랑해.
6: 사랑해.
7: 사랑해.
2: 뭐야? 친구들이 사랑받는 거 정말 쉽잖아?
8: 너 사랑 또 암흑보석으로 장난해?
9: 번개맨 잡아왔습니다.
10: 네? 바로 여기.
3: 장난하지? 이건 누가 봐도 모르지잖아.
11: 어떻게 알았지?
10: 그게 모로지를 며칠만 굶겨서 살을 쫙 빼면 번개맨이랑 똑같아질 것 같거든요. 제가 기가 막힌 작전이 하나 있는데.
11: 굶어? 내가 왜 굶어? 안돼. 난 마라탕도 먹어야 되고.
10: 야, 식구도 먹어야 되고.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11: 아니.
12: 머리 만지지 마!
3: 니들은 AI도 모르냐?
11: AI요?
3: AI! 인공지능! 요즘은 AI로 얼굴,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은 가짜를 만들 수 있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악당이라고.
0: 또 배 아파. 나도.
4: 뭘 키위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1: 키위 말고 다른 걸 먹은 거 같은데?
13: 여러분, 원장쌤이 방금 그 키로나 영상 봤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1: 가짜요?
14: 저는 밥을 많이 먹었을 뿐입니다. 가짜 AI 영상에 속지 마세요!
13: 요즘은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꼭 진짜인지 확인하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0: 그럴게요. 또 화장실. 나도.
13: 왜? 왜 달라져? 냄새.
0: 괜히 키위 만들어줬나.
8: 사랑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0: 네? 무슨 얘기요?
8: 사랑이도 알 것 같은데, 그치?
0: 저... 아, 몰라!
8: 사랑아! 너 사랑! 야, 너 진짜... 너? 사랑아! 얘기 좀 하자니까!
0: 빨리! 한국에서 올라! 더 빨리!
8: 사랑아, 암흑보석. 이리 줘, 어서.
0: 왜요?
8: 악당들이 찾으러 올 거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0: 아니요. 암흑보석이 잘 지켜줄 거예요.
8: 그게 널 언제나 지켜주지 않아. 얼마 전 보석 때문에 할머니 된 거 벌써 잊은 거야?
1: 나 어떡해.
8: 암흑 보석은 변덕스러워서 함부로 쓰면 안 돼. 나한테 맡겨.
0: 싫어요.
8: 너
0: 이건 절대 안 줄 거예요. 얍.
8: 어, 선아가, 그거 아니야.
0: 얍.
8: 사랑이 돈!
0: 해오리 분신술!
8: 오! 야! 야! 오! 차! 야! 하! 아, 사랑아! 그만해! 아! 아! 어디라!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야! 하!
0: 했자!
8: 암흑보석, 어서 줘.
0: 번개맨 것도 아니면서.
8: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0: 어떻게 믿어. 절대 안 믿겨.
8: 사랑아, 이제 그만해.
0: 번개포, 진짜 짜증나. 존스러운 뾰족머리도 진짜 싫어.
8: 사랑아! 사랑아! 아, 얘 괜찮나? 너 사랑! 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0: 야!
8: 설마... 어? 어? 사랑아! 사랑이 너...

0: 머리? 무슨 그만해 이게 뭐야? 사랑 너 정말
1: 다시 커져라. 어? 뭐야? 왜 안 커져?
0: 봐봐, 아무개너지를 변덕스럽다고 했지? 어, 잠깐만, 그럼 내 머리도 계속 너 진짜. 좋아, 네가 먼저 주기 전까지 내가 억지로 뺏지 않을게. 근데 암흑보석이 왜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
1: 마법이 재밌기도 하고, 또 이게 있으면 아빠랑 친구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2: 아이고 이뻐 우리 딸.
3: 나도
1: 사랑해.
4: 사랑해.
1: 사랑해준다고요. 그래서 꼭 필요해요. 암흑보석이 없으면 다 나를 싫어하니까.
0: 아니야, 그렇지 않아.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널.
1: 아니야?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요. 하긴 범기민이 내 맘을 어떻게 알겠어. 모두가 좋아해주는데.
0: 그래, 나도 잘 몰라. 가족들끼리 아웅다웅하는 기분. 어릴 적에 아버지가 사라지셨거든. 근데 사랑아,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나중에 느껴지는 사랑도 있다. 나도 아버지 사랑을 이제야 느끼거든. 사랑해도 분명 사랑을 느낄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아, 그나저나 이 마법 언제 풀리니?
2: 아유, 막 가려워 이제.
1: 마법 풀리면 암흑보석 번개면 드릴게요.
0: 그래, 기다릴게.
5: 우와, 내가 작아지니까 진짜 영화관 같네. 번개맨이랑 핑키?
6: 하마터면 노사랑이 이 번개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뻔했지 뭐야.
5: 뭐야?
6: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1: 번개맨, 나쁜 거짓말쟁이.
5: 주고받. 나도 모두가 번개맨을 싫어하게 만들 거니까.
7: 이야, 진짜 대박이지. 번개맨 아빠가 봐도 진짜 번개맨이지.
8: 그러니 사랑이가 가짜 영상에 속을 수밖에.
9: 또 이상일까 나빠지면 암흑보석을 되찾는 건 시간 문제지.

0: 그림자 도둑 찾기.
1: 최근 곳곳에 도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지나가면 갑자기 놀고 있던 딱지나 제기가 사라진다는데요. 그림자 도둑을 봤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2: 아, 그림자 도둑이라니.
3: 에이, 그런 게 어딨어.
4: 아, 참. 아,
5: 이게 다 웬 딱지랑 제기? 잠깐, 뉴스에 나온 그림자 도둑이 너였어?
4: 아유,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얘요, 얘. 얘요, 얘. 제 그림자요.
5: 내 그림자?
4: 예, 그게요. 천지 대장님이 만든 그림자 카드는 무슨 마법 카드지? 그림자! 오! 오? 그림자가 움직여? 어디가? 그러더니 막 제기며 딱지며 빡 가져가는 거예요. 아이. 그림자 너, 내가 그러지 말랬지.
5: 그림자 도둑이라 재밌군. 그림자 도둑, 내 힘을 더 키워주지.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기어, 으, 드, 릴, 이, 미음, 릴, 지읒, 아, 자. 그림자.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세져라, 그림자 도둑!
4: 이런,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한글 용사 아이야, 지금 출동하세요. 오늘 파괴된 글자는 디귿과 디귿이 들어간 글자.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0: 어? 저게 뭐지? 뭐?
1: 저머 모머, 무슨 일이야?
0: 방금 그 그림자 도둑이.
2: 그림자 도둑?
3: 도둑이야!
1: 어서 가보자. 그래.
4: 도둑이야!
3: 저거 그림자 도둑? 잡아라!

0: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1: 어, 저기. 오, 이런, 사라졌어.
2: 그림자 도둑이 진짜 있었다니.
3: 아, 그림자가 어떻게 움직이지?
0: 천지가 오늘 파괴한 글자, 디귿과 디귿이 들어가는 글자야.
2: 디귿과 디귿이면
4: 도둑?
5: 맞아. 도둑 글자에 그림자 마법을 걸어서 저런 그림자 도둑이 생긴 것 같아.
0: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도둑 글자를 찾아야 해. 그럼 그림자 도둑도 사라질 거야.
6: 그림자 도둑, 우리가 꼭 없애주마.
7: 좋아! 자음, 모음, 변신!

0: 자, 천지 대장님이 한글 세계에서 내 그림자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1: 그림자를 찾으시나요?
0: 네.
1: 동굴에서 그림자 도둑을 잡으면 그림자도 찾고 도둑 글자도 찾을 수 있습니다.
0: 정말요? 어떻게 들어가?
1: 들어가려면 그림자 문제를 마치세요.
0: 지긋지긋이면 다다? 도둑? 두둑? 아, 아닌데. 그림을 보면 스프레이 같은데.
2: 새벽 여기서 뭐 하는 거야?
0: 그림자 찾고 있었죠. 제 그림자 가지고 대장님 진짜 너무해.
2: 그깟 그림자 뭐 필요하다고?
0: 그나저나 대장님, 이거 뭐 같아요?
2: 글쎄, 스프레이?
0: 지긋지긋이 들어가잖아요.
3: 천지 개벽?
2: 아이야.
4: 응? 근데 뭔가 이상한데? 응? 개벽님만 그림자가 없어.
5: 설마 그림자 도둑이 개벽 네 그림자였어?
0: 맞아. 그렇지? 다이아! 이 동굴 안에 있는 그림자 도둑을 잡으면 글자도 찾고 내 그림자도 찾을 수 있대! 제발 내 그림자를 찾아줘!
2: 너 뭐 하는 거야?
0: 제발 찾아줘!
2: 개병, 너 정말! 이리 와!
5: 그림자 도둑이 이 동굴 안에 있다고?
4: 이 그림자 그림은 지긋지긋이니까 증대 아니야?
3: 우와! 맞았어! 맞았어!
4: 오, 이건 중! 중! 북친 소리 같다.
6: 오, 동굴 문이 열렸어! 어서 들어가 보자!
5: 모두 조심해.
4: 네. 그런데 너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5: 어두워서 그림자 도둑을 찾을 수가 없어.
6: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나타나. 빛이 약해지면 그림자도 흐려지고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져.
4: 그럼 그림자를 나타내게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겠네요.
5: 그렇지. 자음모음 마법진을 펼쳐서 빛을 만들자.
7: 좋아요.
4: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5: 비읍, 이, 치읍. 빛, 빛을 비추다.

0: 그림자 도둑이다!
1: 도망가지 못하게 빛속에 가둬야 해. 가두다! 빛에 가두다!

0: 바르게 읽어줘.
1: 네! 지그시 우를 만나 도! 지그시 우와 기억을 만나 죽! 도! 죽!
2: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 내 그림자! 어? 그림자? 어? 어? 내 그림자가 돌아왔어! 와! 와! 와! 와!
4: 그림자 도둑이 훔쳐갔던 물건이 다시 돌아왔다! 와!
5: 도둑! 도둑이 들어왔다고? 꼼짝 마라, 도둑! 이 할아버지가 다 잡아주마!
4: 예, 도둑은 저희가 벌써 잡았자!
5: 다음이랑 모음이가? 어떻게?
4: 그건 비밀이에요.
5: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1: 도둑!
5: 도둑!

0: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0: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대로 쌀 거야.
1: 아, 지난번에 로마 했잖아.
0: 아, 싫어. 이거 할 거야.
1: 안 돼.
0: 안 비켜.
1: 안 돼.
0: 안 비켜.
1: 안 돼. 못 비켜.
0: 저기 엄마다.
2: 어디, 어디? 라고 할 줄 알았냐?
0: 다른 거 해. 아, 정말. 지난번에 우리 카이사르 이야기 재밌었잖아.
2: 카이사르?
0: 맞아.
1: 재밌었지.
0: 어, 하자, 하자. 하자, 하자. 옥타비아누스 이야기. 시간을 달리는 옥타비아누스 이야기. 기원전 44년.
3: 수정관님, 수정관님. 전쟁 덕분에.

0: 아니,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오더니 이 문은 왜 닫힌데?
1: 너희들은 누구냐?
2: 전 영길인데요.
3: 전 승환인데요. 아저씨들은 누구세요?
0: 우리는 원로원 의원들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3: 아, 저희랑 게임을 하면요 돌아가실 수 있어요.
4: 응? 게임?
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 현대사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다시 로마

0: 돌아갈 수 있어요.
1: 아, 진짜?
0: Really?
1: Really? 아,
2: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 도전하시겠습니까?
3: 네, 도전!
2: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아싸, 오늘은 내가 먼저. 아니 이거 이래도 우리 못 가는 거 아니야?
0: 걱정하지 마세요. 보너스 이동이 있으니까요.
2: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여기 양아들로 삼고 후계자로 하라시네요.
2: 카이사르의 양아들 안토니우스, 브루투스, 옥타비아누스 이 세 사람 중 누가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될까요?
5: 잠깐! 왜?
6: 아저씨들이 맞췄다간 천둥번개 치고 난리 나거든요.
1: 근데 아저씨, 카이사르는 양아들이 세 명이나 돼요?
7: 더 많았지. 카이사르님은 마음에 드는 청년들은 다 양아들로 삼으셨거든.
8: 이 카이사르님은 평생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바꿔가지고 종신 독재관이 되신 분이거든.
1: 여러분의 것입니다.
8: 그랬더니 일부 원로원 의원들이 못마땅해가지고
9: 저러다 원로원도 없애고 황제가 되려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10: 그건 안 될 말이죠. 이건 독재예요.
11: 아니 브루투스, 카이사르 편 아닌가? 양아들이잖아.
10: 그래도 로마에 독재자가 나온다는 건 참을 수 없어요.
8: 결국 카이사르님은 원로원 일부 사람들과 양아들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지.
12: 아유, 우리 불쌍한 카이사르님.
1: 여러분! 제가 카이사르님의 죽음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이 손으로 처벌하겠습니다!
8: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를 죽인 일당을 처벌하겠다고 했어.
12: 야, 역시 안토니우스님이야.
13: 안토니우스 집정관이 카이사르님 후계자가 되겠죠?
14: 당연하죠. 딴 사람 누구 있겠어요?
8: 이렇게 모두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에게만 공개된 유언장에는 글쎄
4: 여기 옥타비아누스를 양아들로 삼고 후계자 하라시네요.
8: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라고 되어 있던 거야.
1: 내가 후계자가 아니라니까. 18살밖에 안 된 애 송이가 후계자라니. 좋아. 최대한 천천히 시간을 끌면서 카이사르님의 재산도 후계자도 모두 다 차지할 거야.
8: 안토니우스는 화가 났지만 어린 옥타비아누스를 약보고 시간을 끌면서 유언장을 집행하지 않았어.
13: 집정관님, 유언장 집행해 주시고 제 유산도 주세요.
1: 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좀 바빠가지고. 천천히 하자.
15: 응? 저건 유언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13: 아그리파, 참아. 나한테 생각이 다 있어. 유언장을 집행해야 할 수밖에 없을 거야.
8: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옥타비아누스는 시민들을 모아놓고 카이사르의 유언 내용을 다 공개해버렸지.
13: 저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님의 양자로서 카이사르님의 유언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카이사르 아버님께서는 재산 3분의 1을 로마 시민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14: 돈을 준다고?
1: 시민들이 알아버렸으니 유언을 집행 안 할 수가 없잖아. 저의 얄미운 녀석.
8: 이 일로 시민들은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인정하게 되고
13: 나는 카이사르님의 뜻이라면 옥타비아누스님을 지지할 거야.
8: 카이사르의 군사들도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게 되면서 옥타비아누스의 힘이 조금씩 커지게 되지.
1: 아, 정답!
2: 네,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1: 옥타비아누스!
2: 정답! 맞습니다!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0: 다음 문제를 풀려면 계속해서 주사위를 굴려주세요.
1: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볼게. 얍!
0: 오! 오! 다섯 갈려! 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를 죽인 브루투스와 카이사르 반대파 원로원들을 처벌하기 위해 누구와 손을 잡았을까요?
1: 응? 누구와 손을 잡는다고?
2: 아이고, 안토니우스가 싫으시죠?
3: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확 쳐버리세요.
4: 네? 당신들 잔기에 넘어갈 줄 알고 이번엔 안토니우스지만 다음엔 나를 쳐내겠지?
1: 일부 원로원 의원들이 안토니우스를 같이 쳐내자고 했거든? 옥타비아누스는 오히려 안토니우스를 찾아갔어.
5: 나랑 같이 힘을 합치자고?
4: 네. 우리끼리 싸우면 원로원들만 좋아할 거예요. 힘을 합쳐야 해요.
5: 좋아. 그럼 먼저 카이사르님을 죽이고 도망간 브루투스와 원로원들을 처벌해야겠구만.
0: 바로 그거예요.
1: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를 손을 잡고 먼저 원로원에 남아있는 카이사르 반대파를 몰아내고 그리스 필리피로 도망갔던 브루투스의 잔당까지 싹 몰아냈지.
0: 카이사르님을 죽인 적들을 무찔러!
1: 아, 정답!
0: 네, 옥타비아누스는 누구와 손을 잡을까요?
1: 안토니우스!
0: 정답입니다. 와!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6: 엄청 많이 나왔네.
1: 아, 나 보너스 너무 적을 뿐이고 나 집에 가고 싶을 뿐이 엄마 보고 싶을 뿐이고 우리가 이번에는 많이 가볼게요.
0: 자,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내가 자, 많이 나와라.
6: 우와, 7가지.
7: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6: 많이 간다. 좋아.
0: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4: 안토니우스가 분명히 날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일단 로마에서 멀리 보내버리자.
0: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에게 자원이 풍부해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동방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 후 안토니우스는 누구의 힘을 빌려 로마를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5: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데가 좋은 데 아니에요?
1: 그런 데를 왜 보낸 거예요? 아, 옥타비아누스가 왜 그랬냐면은
5: 역시 어려서 뭘 몰라. 동방이랑 이집트 쪽은 세금도 많이 거치는데 왜 날 주지? 클레오파트라도 있으니까 나한테 완전 땡큐지.
0: 신나서 갈 줄 알았지. 자, 이제 안토니우스도 멀리 이집트로 떠났으니까 나는 이 로마를 확 잡아 힘을 키워봐야겠어.
7: 오,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1: 한편 이집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줄만 알았던 안토니우스도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어.
8: 자기야, 로마 어떻게 할 거야? 내 아들들 좀 왕으로 좀 만들어줘.
5: 그럴까?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를 몰아내고 카이사르님의 친아들인 당신의 아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우리가 로마를 꿀꺽하는 거지.
9: 어우, 우리 자기 역시 똑똑해.
1: 이집트의 왕 클레오파트라의 도움을 받아 옥타비아누스를 몰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4: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이요. 읽어보시오.
1: 옥타비아누스도 안토니우스를 물리칠 작전을 실행하고 있었지.
10: 내가 죽으면 클레오파트라와 나 안토니우스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묻고? 알렉산드리아?
11: 죽어서 묻히고 싶은 것이 로마가 아니라 이집트란 말이오?
12: 로마 사람이 아닌가 보군. 이집트 사람이니 우리의 적입니다.
11: 맞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적입니다.
1: 그건 바로 미리 써둔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을 공개해서 로마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만든 거야.
6: 성민이 이집트에 묻히고 싶다 그랬대요.
13: 아니, 그러면 로마를 배신한 거잖아.
14: 집정관님, 전쟁을

0: 체포하셔야 됩니다.
1: 네, 로마의 적을 처치하겠습니다.
2: 전쟁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3: 아냐! 아, 뭐야! 이길 수 있다며!
4: 결국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을 받은 아그리파는 아퀴움 바다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군사들을 크게 물리치지.
5: 아, 정답!
6: 나도 정답!
1: 안토니우스는 로마를 차지하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6: 클레오파트라!
1: 정답입니다. 예! 결국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5: 우와, 황제!
4: 우리 원로원은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한 자라는 의미의 호칭을 줘서 그때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되었지.
6: 아, 그럼 옥타비아누스랑 아우구스투스랑 같은 사람인 거예요?
4: 그렇지. 아, 근데 우리 뭐 보너스 이동 안 주나?
1: 네,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예! 예! 예! 이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6: 똑똑한 친구들 잘 있어.
1: 오늘도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7: 와, 오늘도 진짜 재밌었어.
8: 얘들아, 오늘은 치킨이다. 얼른 내려와라.
6: 치킨! 아, 같이 가요. 형, 대리.
9: 내가 먼저 갈 거야.

0: 오늘은 누구를 알아볼까?
1: 글쎄, 찾아보자.
0: 어? 이사벨 1세? 왕인가?
1: 왕인지 확인해보면 되지. 와, 된다. 오늘부터 제가 카스티아의 왕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이사벨 1세 이야기. 1468년.
2: 아니, 여기가 어디야? 너희들은 누구야?
3: 안녕하세요. 전 영길인데요.
1: 전 승환인데요.
2: 우리가 어떻게 여길 왔지?
4: 그러게요.
1: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쇼 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 시간을 달려?
1: 우리가? 네,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5: 어머, 신기해라.
1: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6: 네, 도전!
1: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0: 야, 많이 나와라. 야!
7: 우와, 8칸!
2: 이야. 우와. 이야, 그게 이 시작 때 많이 많이 가야 우리가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거잖아.
0: 네, 그리고 저희가 문제를 맞히면요. 보너스 이동도 할 수 있어요.
2: 보너스 이동.
1: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난 안 할 거예요.
1: 해! 그래야 우리나라가 강해져.
0: 우리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2: 당시 유럽에서는 이것을 해서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3: 나라를 강하게 하는 방법?
4: 많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5: 일단 우리 이사벨 공주님이 살던 나라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카스티아라는 나라였는데 주변 나라보다 컸지만은 왕이 무능해서 귀족들끼리 전쟁도 많았고 나라의 힘이 약했어.
6: 우리나라도 빨리 강한 나라가 돼야 할 텐데.
7: 아유, 공주님은 맨날 나라 걱정만 하시고.
5: 그러던 어느 날 일부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이사벨 공주님을 왕위에 올리려고 했어.
1: 왕이요?
8: 싫어요. 아니 공주님, 지금 왕이 공주님과 어머니가 다르고 궁에서 공주님을 쫓아내려 하던 걸 잊으셨습니까?
6: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9: 공주님,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6: 저는 지금 폐하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겠어요.
9: 아, 공주님!
5: 이사벨 공주님은 귀족들의 청을 거절하고 오빠이자 왕인 엘리케 4세와 협상을 하자고 했지.
6: 잊지 마세요. 저는 폐하의 편을 확실하게 들었어요.
1: 잊을 리가 있겠니.
6: 폐하가 살아계신 동안엔 그 누구도 왕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겠어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동생.
6: 하지만 저를 지지하는 귀족들을 달래야 하잖아요. 저를 왕위 후계자 1순위라고 발표해 주세요.
1: 오, 그게 좋겠구나.
10: 요거 봐라. 왕위를 포기 안 했다 이거지.
6: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왕이 될 순 없으니까요.
1: 대신 조건이 있다.
6: 뭔데요?
1: 결혼할 때 꼭 내 허락을 받아야 해.
6: 그렇다면 남편은 제가 선택하겠어요.
1: 내 허락은 꼭 받아야 해.
5: 협상을 무사히 마쳤지만 엘리케 4세는 꿍꿍이가 있었어.
1: 왕위에 눈이 멀어서 협상을 덜컥 하다니.
11: 아니 그래도 그 왕이 계신 1순위라뇨.
1: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나라로 시집 보내서 이 카스테엘은 끼어들지 못하게 할 거니까.
5: 저 때는 왕이 누구와 결혼을 해라 하면 그대로 따라야 했어. 특히 공주들은 싫어도 가야만 했지. 하지만
6: 다른 나라로 시집가면 내가 왕위를 포기할 줄 알고 나는 내 남편도 내가 선택할 거야.
9: 공주님! 공주님.
5: 이사벨 공주는 스스로 남편을 정하겠다고 우리 수도사들에게 청혼한 사람들의 정보를 알아오라고 한 거야.
6: 그래서 정보를 알아오셨어요?
9: 네. 네. 아, 맨 먼저 이 프랑스는요. 나라가 아주 강해서 좋긴 좋은데 이 청혼한 왕의 조카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6: 됐고요. 다음.
12: 아, 네. 저기 그리고 포르투갈인데요. 포르투갈은 대서양 쪽으로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나라가 부자거든요. 근데 거기는 왕자가 아니라 왕이 청혼했네.
1: 어머. 도둑!
6: 됐고, 다음이요.
9: 아, 네네. 다음은요. 이 아라곤이란 나라인데, 이 나라는, 이 나라 자체가 힘이 좀 약하긴 약하지만은, 이 프랑스와는 가깝고, 시칠리아 같이 지중해 쪽에 영토가 있습니다.
6: 오, 그러면은 지중해 쪽 상권을 가져오면, 우리 카스티아가 더 강해지겠네요?
9: 그렇죠.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왕자님이 아주 잘생기셨어요.
12: 근데 공주님보다 한 살 어려요.
6: 딴 나라는 됐고 아라곤의 왕자랑 결혼한다고 얘기하겠어.
5: 그런데 얼마 뒤.
7: 공주님!
9: 아니 무슨 일이시죠?
7: 폐하께서 포르투갈 왕이랑 결혼하시래요.
9: 뭐?
7: 공주님!
0: 전 안 할 거예요.
1: 해! 그래야 우리나라가 강해져.
0: 우리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1: 포르투갈 같이 부자 나라랑 결혼하는 거, 그거 결혼 동맹만큼 빠른 방법이 어딨어?

0: 그렇다면 아라곤도 나쁘지 않아요. 시중이랑 무역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아라곤에 페르난도 왕자랑 결혼하겠어요.
1: 아라곤은 반대야. 넌 내 허락 없이는 결혼 못해!
0: 선택은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저 분명히 싫다고 말했어요.
2: 아, 정답!
3: 네, 당시 유럽에서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했던 방법은
2: 결혼 동맹!
3: 정답 맞습니다. 예! 엔리케 4세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부분의 왕들은 대대로 다른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고 나라의 힘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 맞아. 이 왕자와 공주들을 결혼시켜가지고 사돈이 되고 사촌이 되니까 그냥 서로 돕고 전쟁도 안 하고 잘 살았던 거지.
3: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 아이, 그래도 좀 보너스 줄 거면 좀 더 주지.
4: 에이, 그래도 많이 갔잖아요.
1: 그렇긴 한데.
3: 자, 다음 문제를 계속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5: 이번엔 제가.
0: 오, 8칸.
3: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아라곤으로 가서 페르난도 왕자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왕이 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3: 공주인 이사벨 1세가 왕이 되기 위해 최초로 제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6: 어렵다. 뭘 제안했지?
1: 일단 들어봐봐. 이사벨 공주님은 포르투갈 왕과 결혼하면 왕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
7: 내가 네 남편이니까 네 나라도 내 거야.
0: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1: 공주님은 결국 몰래 궁을 빠져나와 도망쳤지.
0: 아라곤으로 가서 페르난도 왕자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왕이 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8: 알겠습니다.
1: 그리고는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자님께 편지를 보냈어.
6: 결혼서야? 결혼을 한 뒤에 아라곤과 카스티아를 공동 통치한다. 이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 저랑 결혼을 하시겠다.
8: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폐하께서 포르투갈 왕과 결혼을 시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카스티아로 직접 오셔서 결혼식을 하시면 어떻겠냐고 하십니다.
6: 해야죠. 결혼. 이 적극적인 성격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갑시다.
8: 감사합니다.
6: 이리야! 어서 빨리 아름다운 공주를 만나러 가자! 이리야!
1: 이렇게 해서 이사벨 공주님과 페르난도 왕자님은 카스티아의 한 성당에서 만났고,
0: 어머! 듣던 대로 정말 잘생기셨군요.
6: 듣던 대로 정말 용감하군요. 참, 우리 백년해로 합시다.
1: 몰래 결혼을 해버렸지. 이 사실을 알게 된 엔리케 4세는
7: 당장 자랑하죠.
1: 공주님을 가둬버리고 말았어.
7: 어?
0: 이제 이사벨은 공주도 아니고 왕위 계승도 탈락이야.
9: 페아, 그럼 다음 왕위는 누구로?
0: 내 딸 후아나 있잖아. 포르투갈로 시집 보내고 왕위 계승도 물려줄 거야.
10: 결혼했다는 이유로 왕의 자격을 박탈하시다뇨. 이사벨 공주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11: 예, 후아나 공주님은 안 됩니다.
12: 에헤이, 페아 게임 무슨? 후아나 공주님이 어때서요?
10: 우리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요.
1: 이 일로 이사벨 공주님을 지지하는 세력과 후아나 공주님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근데 지긋지긋한 귀족들, 내가 이것들 그냥 전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엘리케 4세가 돌아가시고 말았어. 이사벨 공주님은 얼른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했지.
0: 오늘부터 제가 카스티아의 왕입니다.
1: 그러자
7: 이제 부르
6: 왕이라니야. 대국국을 만들어! 지금부터 전쟁이야!
1: 포르투갈에 아폰소 5세까지 참전하면서 전쟁은 끝이 날 줄 몰랐어. 긴 싸움 끝에 아라곤에서 페르난도 왕자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포르투갈의 항복을 받아내고 전쟁이 끝이 났지. 2년 뒤 페르난도가 왕위에 오르자
9: 계속되기 틀리지 않았어요.
7: 남편도 고르는 이사벨은 귀염둥이.
1: 둘은 결혼 전 약속한 대로 카스티아와 아라곤을 공동통치로 하기로 하고 에스파냐 연합왕국을 만들어.
2: 아, 정답!
3: 네,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 이사벨 1세가 왕이 되기 위해 최초로 제안하는 방법은
2: 공동통치!
3: 정답입니다! 예! 이사벨 1세는 에스파냐 연합왕국을 만든 뒤 그라나다까지 통일해 지금의 스페인 영토를 만들어냈습니다.
4: 우와. 우리 공주님, 이사벨 1세 대단하지?
2: 네.
3: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 알겠어. 얘들아, 잘 있어.
11: 안녕하세요.
4: 괜찮으세요?
1: 아유, 얘는 수도사가 이렇게 침착지 못해.
3: 네, 오늘 어땠나요?
2: 재밌었어요!
3: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2: 쭉!
3: 우와, 이사벨 1세 진짜 멋있다.
11: 맞아, 진짜 멋있어.
4: 영기라, 승환아, 저녁 먹어야지.

0: 창조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지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영리하고 똑똑한 학생들.
1: 제가 만든 건 독서를 감지하는 장치예요. 특히 금속 독서를 감지하죠.
0: 우리 미래를 열어갈 해결사들.
2: 각각의 발전소가 지닌 장단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0: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참고하기 좋죠.
1: 우리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차세대 주자들.
0: 싱크홀이 어떤 식으로 생겨나고 발달하고 변하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1: 이번 시간엔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용감하게 뛰어든 멋진 학생들을 만나봅니다. 그간 지구탐사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우린 쉽지 않은 기회를 많이 얻었습니다. 현장의 학자도 만나고 동물도 보고 신비로운 자연경관도 감상했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간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 학생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영감을 주는 우리 미래의 희망이죠. 아직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들의 열정에 빚지고 있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인데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귀중한 물질을 지키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곳을 메우고 있는 건 미국 50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의 학생들, 스톡홀름 청소년 수자원 지킴이상 미주 최종 예선에 오른 재원들이죠. 이들은 앞으로 이틀간 물에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우승자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날아가서 30여 개국에서 온 학생들과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과학도를 꿈꾸는 학생에게 이건 엄청난 기회죠. 축구로 치면 월드컵이랄까요? 각지에서 온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들이 들고 온 문제의 다양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제가 사는 켄터키주는 비소오염 문제가 심각해요. 석탄 채굴이 주요 산업이거든요. 제 목표는 주정부에 사용하는 비소 감시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3: 제 프로젝트는 환경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으면서 저렴한 방식으로 중금속을 정화하는 거죠.
4: 제가 사는 미시건 플린트는 아직도 물 오염 문제가 심각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물을 테스트할 방법을 찾아봤죠. 이 물을 써도 괜찮은지 알아볼 수 있게요.
1: 개구리 밥 없는 세상이 싫어요? 한번 봐야겠네요. 흥미진진해요. 그러니까 개구리 밥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식물이라는 얘기죠?
2: 저는 수색 미소 식물이 물속의 중금속을 어떻게 정화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해보고 싶었어요.
1: 수색 미소 식물이 뭐죠?
2: 물 표면에 사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보통 아주아주 작아요.
1: 개구리 밥?
2: 맞아요.
4: 탄소가 더 많이 대기 중으로 풀리고 더 많이 바다로 흡수되는데 정말 큰 문제예요.
5: 독청버섯이라고 불리는 종이 농업으로 인해 과다 배출된 질소와 인을 흡수하더라고요.
1: 하나같이 똑똑한 학생들이었는데요. 공통된 주제는 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
4: 저는 장비를 하나 만들었어요. 물에서 중금속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집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결과도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현재 쓰이는 건 수천 달러씩 되는 비싼 장비죠. 그걸 보고 물을 정확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보다 저렴한 장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렴하다는 건 26달러면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1: 해양 산성화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로군요.
4: 제 프로젝트의 목표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존 장비는 13,000달러거든요. 네, 조심하세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 중요한 거예요?
4: 네, 제가 만든 건 250에서 300달러니까 훨씬 저렴해요. 누구나 만들 수 있게 최대한 단순하게 제작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렴하고 만들기 쉽다는 게 장점이에요.
2: 괜찮으세요?
1: 이게 뭔가 싶어서 그래요. 마술 상자인가요?
2: 아니요,
1: 대체 뭐죠?
2: 아니에요. 보통 센서 하나에 수천 달러씩 들어가고 그리고 단순히 테스트를 하는데도 건당 수백 달러씩 지불해야 해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샘플 하나 보내서 결과를 얻는데 몇 주씩 기다려야 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 센서는 15분이면 결과를 알려주고 300달러면 충분해요.
1: 대회장을 둘러보는 동안 경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곧이어 누가 당당히 미주 지역 예선 우승을 차지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갈 기회를 얻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과학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학생을 만나봅니다. 자, 지금 여기가 스톡홀름 청소년 수자원 지킴이상 최종 예선 현장인데요. 미국 50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에서 최종 예선에 오른 학생들이 각자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들고 와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죠. 우린 물을 지키고자 하는 학생들로부터 직접 발명한 근사한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었죠.

0: 각자 접근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모두 변화를 열망하는 재능 있는 청소년들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1: 여기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현재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들을 수 있거든요. 물 문제뿐 아니라 환경 전반에 걸친 문제예요.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는 많아도 해결책은 별로 없는데 여기선 정확한 해결책을 볼 수 있어요. 전문학자의 연구가 아닌 학생들의 아이디어라서 더 좋아요.
2: 우린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전 그런 마음과 태도가 정말로 좋아요.
3: 우리 청소년들이 한 마음으로 여기 모여 있다는 게 참 좋아요. 희망이지만 언젠가 결과를 얻었으면 해요.
0: 희망이요?
3: 우리가 미래에 반드시
0: 옳지.
3: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0: 지금 그 말 잊지 말아요.
3: 네.
0: 언젠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3: 네, 알겠어요.
0: 여러분이 해낼 테니까요. 지금부터요. 네. 대회 내내 심사위원들이 각 부스를 돌며 학생들과 소통, 누구를 뽑을 것인지 고민했는데요. 심사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4: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택하고 완성했는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가 중요해요. 우리는 현장에서 발로 뛴 학생을 원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봤을 테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잘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질문에 대한 답도 명쾌해야 합니다. 그 주제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0: 이틀간의 대회가 마무리되자 주말에 폐회식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자리는 하나뿐이었죠.
4: 스톡홀름에 가게 되는 학생은 전 세계에서 온 학생 대표와 소통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오클라호마주 대표입니다.
0: 올해 우승을 차지한 주인공은 미국 오클라호마주를 대표해 출전한 16세의 브레이든 밀포드.
1: 실감이 전혀 안 나요. 솔직히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0: 브레이드는 우리와도 대화를 나눴던 학생이죠. 폐광에서 물로 녹아든 중금속을 제거하는 게 그의 목표였는데요.
1: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폐광이 50만 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0: 와.
1: 하지만 환경청에선 1,332개만 인정하고 있어요. 정화 비용이 너무 비싸거든요.
0: 브레이든의 해결책은 소위 생물적 환경 정화를 활용하는 것. 살아있는 유기체를 이용, 오염된 지역을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방식이죠. 브레이든은 박테리아와 조류를 뭉쳐 작은 구슬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1: 그 구슬을 물에 넣으면 중금속을 빨아들이는데 나중에 오염된 걸 건져내고 새 걸로 교체하면 돼요. 제가 실험한 바로는 2주 동안 구슬이 80%의 중금속을 빨아들였어요. 중금속을 80% 줄이는 구슬을 만드는 비용은 10달러면 충분해요. 매년 정화 작업에 3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그에 비하면 저렴하죠. 잠재력은 충분해요.
0: 브레이드는 멋진 아이디어로 멋진 기회를 얻는 데 성공했죠. 자신이 개발한 해결책을 세계에 선보이게 된 건데요. 그는 고등학생도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1: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지키는 게 꿈이죠. 이번에 우승하고 나니까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0: 포기하지 말아요. 끈기야말로 혁신을 이뤄내는 데 꼭 필요한 덕목이니까요. 잘했어요.
1: 네,
0: 고마워요.
1: 고맙습니다.
0: 와, 곧이요. 이번엔 시애틀로 가서 컴퓨터 게임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하고 있는 학생을 만나봅니다. 과학교육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방법도 달라야 하는데요. 시애틀에서 한 학생이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라이언 크리슈나는 여름 한철을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방식을 바꾸는 데 바쳤죠.
5: 원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문제를 교육하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기후변화가 한창 이슈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고등학생 정도면 벌써 관심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어린 학생들에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쉽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죠.
0: 그렇다면 어린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접근 방식을 택했나요?
5: 제가 초등학생 때 아주 좋아했던 방식을 쓰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0: 그래서 라이언은 유지작전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5: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싫어했던 게 컴퓨터를 켜고 기사를 검색해서 읽고 보고서를 쓰는 거였거든요. 컴퓨터를 오로지 읽고 쓰는 데만 썼어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이 사실 엄청 많은데 말이죠. 제가 만든 게임은 상호작용과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0: 팀워크?
5: 맞아요.
0: 이 게임의 목적은 어린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것. 해볼까요?
5: 네, 좋아요.
0: 유지 작전 게임은 오로지 나무로만 뒤덮인 텅 빈 세상에서 시작됩니다.
5: 한번 클릭해보세요. 저기부터요.
0: 재밌는데요. 곧 집과 농장과 발전시설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주어지는데요.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과학 레벨. 과학에 더 많은 돈을 쓸수록 도시가 더 효율적으로 바뀌죠.
5: 게임을 통해서 각 발전시설의 장단점을 배우고 어떤 게 더 미래에 좋은지 배울 수 있어요.
0: 성공적인 도시를 만드는 게 과제네요.
5: 맞습니다.
0: 환경오염, 식량, 에너지, 물, 그리고 도시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행복까지 전부 균형을 맞춰야 하는군요. 그 밑엔 과학 레벨이 깔려 있고요.
5: 네, 맞아요.
0: 도시를 건설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학에 투자하지 않으면 옵션이 거의 없죠. 현재 옵션이 석탄뿐이네요.
5: 그러네요.
0: 석탄은 별론데 화력발전소는 저기 멀리 둬야겠어요.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5: 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0: 멋진데요. 도시를 개발하면서 과학에 투자를 하자 화력발전소가 태양전지와 풍력발전으로 바뀌었죠. 태양전지판은 여기로 에너지를 다시 채우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네요. 전기차와 전기버스를 도입해 배기가스도 줄였는데요. 도시가 깨끗해지자 주민들의 행복도가 쑥쑥 올라갔습니다.
5: 사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담은 게임이죠. 오염이 심해지면 도시가 망해요. 오염을 줄이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요.
0: 유지 작전엔 게임 이상의 목적이 있죠. 학생들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라얀이 만든 문제지를 풀어야 하고 게임을 통해 여러 경험을 한 뒤 한 번 더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5: 첫째 날과 넷째 날의 문제지를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배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점수가 처음보다 두 배 이상 더 나오거든요. 훗날 과학도가 될 기반을 잘 닦고 있다는 뜻이죠.
0: 라얀의 멘토 중 하나가 워싱턴 대학교의 다간 프라이어슨 교수. 프라이어슨은 어스게임의 총감독으로 라얀이 게임을 가져왔을 때부터 재능을 알아보았다고 말합니다.
6: 솔직히 라얀 같은 학생은 처음 봅니다. 과학적인 컨셉을 잡는 데 있어서도 꼼꼼하고 왜 이 게임을 만들어야 하는지 목적도 뚜렷하고요. 아이들이 게임을 보면 아주 신나잖아요. 일부러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려고 하고 게임 속 규칙도 금방금방 배우고요.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게임을 통해 환경 문제를 가르치는 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0: 멋지죠.
6: 새로운 시대죠.
0: 과학 교육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에
6: 맞아요.
0: 훨씬 효과적이고요.
6: 네, 네.
0: 전 이 게임의 타깃 연령대가 아닌데도 계속 하다 보니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라얀에게 있어 이 게임은 시작일 뿐이죠.
5: 저는 학교로 더 깊숙이 파고들 방법을 찾고 있어요. 따로 학생용 커리큘럼을 만들었거든요. 고등학생 중에도 저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싶은데 코딩을 잘 몰라서 게임을 못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제 커리큘럼이랑 게임을 활용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 돼요. 언제 어디서든요.
0: 훌륭해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서 전국의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고 영감을 주고 있다니 대단해요. 누가 해주길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이고 있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아직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요즘처럼 심각한 문제가 산적한 세상에선요. 하지만 라야는 나이에 상관없이 넓은 시각과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행운을 빌어요.
5: 저도 감사합니다.
0: 곧이어 이번엔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 싱크홀의 비밀을 파헤치는 학생들을 만나봅니다. 탐사는 계속됩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선 말이죠. 일단의 학생들이 모여 관청과 힘을 합쳐서 자칫 큰 말썽을 일으킬지 모를 골칫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데요. 밤새 큰 비가 지나간 펜실베이니아의 아침. 웨스트체스터 대학교의 마틴 헬름키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7: 깊이를 재보니까 약 1m쯤 돼요. 여기 싱크홀이요. 지난번엔 60cm 정도였거든요.
8: 더 깊어졌군요.
7: 네.
0: 마틴과 학생들이 하는 작업은 싱크홀 감시. 혹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까 염려해서인데요.
7: 싱크홀이 생기는 조건은 세 가지예요. 먼저 카르스트 지형이어야 합니다. 카르스트 지형이란 석회암이 침식되어 지하의 동공이나 동굴이 있는 지형을 말하죠. 그리고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은 흙과 물이 있어야 해요.
0: 싱크홀은 동굴 시스템

0: 바로 위에 자리한 지하의 구멍을 말합니다. 위를 덮고 있던 흙이 물에 쓸려 나가면 밑에 빈 공간이 드러나죠. 보통 싱크홀 하면 자동차나 집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거대한 구덩이를 상상하기 쉽지만 보통은 그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습니다.
1: 다른 조건이 다 들어맞는 상태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 금방 발달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씩 영화에서처럼 큰 사고가 나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천천히 커집니다. 우리는 저쪽에 보이는 것처럼 아직 작은 구덩이일 때부터 크기를 꼼꼼히 재가며 감시를 합니다. 얼마나 커지는지 관찰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두 개의 싱크홀 중 더 큰 쪽인데 2주 전에 발견했죠. 그냥 눈으로 봐도 위치도 바뀌고 크기가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물가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0: 매번 싱크홀의 크기를 재는 이유는 커지는 속도를 추적하기 위해서인데요.
1: 좋아요. 이쪽은 약 2.4m, 그리고 또 2.4m.
0: 이렇게 물가 가까이에 있는 싱크홀일수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2: 싱크홀과 하천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천이 범람하면 이 부근에 물이 들어차는데 이따금씩 퇴적물을 싣고 와서 싱크홀을 메워버려요. 그래서 더 작아지거나 깊이가 얕아지기도 하고 입구가 넓어지기도 하죠.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특히 하천 부근의 범람원에선 싱크홀이 생겼다가 메워지기를 반복하게 되죠.
0: 지상에서의 관찰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한눈에 조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행히 대학원생인 대니얼 보키키오에겐 드론을 조종했던 경력이 있죠. 제니퍼와 함께 하늘에서 싱크홀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안전점검을 마친 드론이 서서히 날아오릅니다. 드론을 활용하면 전엔 볼 수 없었던 각도에서 싱크홀을 관찰할 수 있죠.
3: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지상에서는 안 보이던 게 보이기도 합니다. 줌으로 당겨서 이미지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어딘가에 싱크홀이 생기면 드론을 띄워서 어떤 식의 변화가 생기는지 또 어떻게 발달하는지 관찰합니다.
0: 드론은 하천을 따라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가 새로이 나타난 변화가 없는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싱크홀 바로 위로 날아가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일도 어렵지 않죠. 이렇게 얻은 영상은 연구실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1: 이게 전에 탐사를 나갔던 그 하천이고 이게 큰 싱크홀이에요.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을 땐 싱크홀을 3차원 이미지로도 마음껏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싱크홀 안도 들여다보고 제법 선명한 화질로 주변의 변화도 관찰하죠. 밖으로 나가서 보면 그냥 거기 풍경의 하나로 스쳐갈 수도 있지만 3차원 이미지로 만들어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들여다보면 싱크홀이 우리가 주시하는 구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0: 3차원 이미지는 주변의 깊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1: 여기 싱크홀이 보이는데요. 이게 아까 본 두 개 중에 더 큰 싱크홀이죠. 드론이 찍은 영상을 분석하면 고도, 그러니까 높이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청색 부분이 가장 낮은 곳이고 적색 부분이 가장 높은 곳이죠. 그 중간색도 있고요. 이걸 보면 큰 싱크홀이 꽤 깊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청색 부분은 제가 서 있던 곳이기도 해요.
0: 곧이어 기술을 활용해 땅속을 들여다보고 다음 싱크홀이 어디에 생길지 찾아내는 학생을 만나봅니다. 이곳은 펜실베이니아 웨스트체스터 대학교 학생들이 싱크홀을 연구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지상에서 관찰하든 드론을 띄워 조망하든 이미 일어난 일밖에 알 수 없지만 알렉스 로케라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미래를 예측합니다.
4: 이건 지표 2가 레이더라는 장비입니다. 박쥐가 동굴 안에서 날아다닐 때 초음파를 쏴서 내부를 파악하는 것과 같은 위치로 작동하죠. 이 레이더를 활용하면 싱크홀이 지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미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0: 지표2가 레이더는 땅의 깊이를 측정해줍니다. 싱크홀은 지하의 동공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레이더를 보면 어느 방향으로 커질지 예측이 가능하죠.
4: 여기 작은 싱크홀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 경사면 지하로 동공이 계속 이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 지하가 층층으로 보여요. 길게 보이는 가로선이 바로 땅속의 층이죠. 그런데 동공 위로 지나가면 가로선에 갑자기 V자 모양으로 움푹 파인 부분이 나타나요.

0: 그 부분이 푹 꺼져 있다는 뜻이죠. 그걸로 그 구역에 싱크홀이나 동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 어디에 싱크홀이 생길지 미리 알면 주변 도로나 가옥에 생기는 피해를 막는 게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지역 관청과 협업, 근처 도로가 영향을 받기 전에 이 구역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데요.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은 알렉스와 제니퍼, 그리고 대니얼은 자료를 모으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2: 알렉스는 싱크홀이 생기기 전 땅속의 상황을 알려주고, 대니얼은 드론을 활용해 3차원 이미지를 만들어서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어디를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거죠. 저는 현장에 나가서 여러 싱크홀을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지나치게 커지거나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1: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부터,
3: 제 센서는 15분이면 결과가 나오고 $300면 충분해요.
1: 어린 학생들을 흥미롭게 교육하는 일.
4: 한번 클릭해보세요.
1: 재밌는데요. 현장으로 나가 중요한 자료를 모으는 작업까지.
2: 점점 커지고 있어요.
1: 우리의 청소년들은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실하고도 열정적인 활약이야말로 우리 미래의 희망의 등불이 아닐까요? 굉장하네요. 멋져요.
3: 고맙습니다.

0: 산청의 슬기로운 여름나기를 소개합니다. 맑은 경호강에서 신나는 래피팅하고 제철낮은 은어 낚시로 짜릿한 손맛도 즐기세요. 그러다 지리산의 대원사 계곡에서 발 담그고 놀다 보면 한여름밤의 별들이 내 가슴에 폭 안기죠. 자, 그럼 지금 산청으로 떠나보실까요? 경상남도 삼천군은 예부터 산이 푸르러 산청, 물이 맑아 수청, 인심이 좋아 인청으로 불리는 삼청의 고장입니다. 지금 그곳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러 가볼까요? 지리산 천왕봉을 품고 있는 산청은 첩첩이 솟아있는 산들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땅이죠. 그 산지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굽이굽이 흘러 경호강을 이루는데요. 여름만 되면 몰려드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랍니다. 그건 바로 요것 때문이라죠. 짜릿한 래프팅으로 더위 탈출 제대로 할 수 있는데요.
1: 이 산청 경호강이 거울처럼 맑다고 해서 경호강이라고 불리는데 경호강 자체가 강폭이 넓어서 일단 풍경도 좋고 수량도 풍부하고 유속도 빨라서 래프팅에 최적화된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준비운동하고 기념사진 찍었다면 자 이제 출발해볼까요? 경호강은 낙동강 제1주류인 남강의 상류를 이루는 말로 낙동강에서 가장 맑고 아름다운 강줄기로 꼽히죠. 덕분에 강원도 영월 동강, 인제 내린청과 함께 국내 3대 래프팅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어디서는 오셨어요?
3: 울산에서 왔습니다.
2: 어떤 모임이세요?
3: 동창 모임이에요.
4: 초등학교.
5: 초등학교 동창 모임입니다.
0: 그래서 호흡도 척척. 센스도 만점이네요.
4: 아, 산책 물 좋고 공기 좋고 예 최고입니다. 예 이렇게 래프트도 즐기고.
5: 좋아요.
4: 좋아요.
6: 좋아요.
4: 좋아요. 다 좋아요.
6: 다 좋아요.
0: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물속으로 풍덩. 더위를 날려버리는데요.
7: 이야, 잘하는데요.
0: 어느새 놀이터가 된 이곳에 물 만난 동심이 가득합니다.
4: 시원해.
0: 정말 시원하겠네요. 야야야야.

0: 부럽습니다. 경호강 래프팅은 물 수량에 따라 코스나 시간이 달라지는데요. 약 8km 되는 코스에는 유속이 느린 구간부터 급류까지 다양한 코스가 형성돼 있어 급류 타는 재미를 톡톡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올여름 경호강에서 신나게 래프팅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맑은 경호강에는 명물이 또 하나 있답니다. 여름만 되면 돌아오는 그 녀석들 보러 전국에 강태공들이 찾아온다는데 벌써부터 자리 잡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네요. 뭘 이리 열심히 잡나 궁금하던 차에 때마침 물고기가 낚싯줄에 걸렸습니다. 바로 일급수에서만 산다는 귀한 은어인데요. 연이어 낚싯줄에 은어가 쌍쌍이 올라오네요.
1: 가 바로 은어 낚시의 성지 아니에요, 성지. 경호강은 돌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다른 강에 비해서 굉장히 구박돌들이 많다 보니까 은어가 먹고 자라는 이끼가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맑은 물에서 자란 풍부한 이끼가 많다 보니까 은어가 살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0: 그런데 낚싯대가 유난히 길죠. 왜 이렇게 긴 거래요?
1: 낚싯대가 굽니다. 은어는 굉장히 예민해서 낚시꾼들이 가까이 오면 멀리 도망가 버려요. 9m 정도 떨어지고 있는 애들은 그래도 좀 경계심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고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낚싯대를 좀 길게 씁니다.
0: 그만큼 기술이 필요한 낚시라 민물 낚시의 끝판왕이라 불린답니다.
2: 왔다!
0: 희귀성 어종인 은어는 바다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4월에서 5월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죠. 그래서 보통 5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은어 낚시는 7월부터 8월 말까지가 성수기죠.
1: 우와, 한번 보세요. 예쁘죠? 우와. 이게 바로 산천 경호강 은어 아닙니까?
0: 23년차 베테랑 낚시꾼 김태화 씨.
1: 혼자서 낚시 조용히 다니면 조각 훨씬 많아요. 왔다! 이야, 우리 입에서 어복 맞네.
0: 그런데 아까부터 낚싯줄에 은어가 두 마리씩 걸려있죠. 이게 바로 은어 낚시의 독특한 방법이랍니다. 보통 낚시에 쓰는 미끼 대신 살아있는 은어를 미끼로 사용하는 건데요.
1: 은어에는 노란 반점이 보입니다. 노란 반점. 이 노란 반점이 진하고 많을수록 성질이 고약한 놈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주변에서 대장이에요, 대장. 은어는 자기 영역을 지키는 어종이에요. 내 땅에 들어오면은 왜 와서 저리 쫓아낸다고 성격이. 살아있는 은어를 낚시꾼이 가져오는 거야. 가져와서 남의 땅에다 넣는 거야. 넣으면은 영역싸움을 해. 왜 내 땅에 왔지 하고 밀어내기 하다가 낚시꾼이 숨겨놓은 바늘에 걸려서 나와요. 한 마리 보내서 한 마리 더 잡아오는 원 플러스 원 낚시.
0: 덕분에 손맛도 두 배랍니다.
1: 자, 저도 친구 하나 데리고 온나. 가자. 그래서 은어 낚시를 시어너 놀림 낚시라고 해요. 살아있는 은어를 잘 놀려서 잡아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0: 잡은 은어는 곧바로 씨 은어로 쓰는데 새로 잡힌 은어가 활동성이 더 좋기 때문이죠.
1: 드디어 왔어.
0: 여기서 하루에 336마리를 잡은 적도 있다는 김태화 씨. 그야말로 프로시네요.
1: 오, 뭐야. 오, 예쁜 고기가 잡혔어요.
0: 이렇듯 한번 그 짜릿한 손맛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은어 낚시. 김태화 씨가 고향 산천으로 귀촌한 이유인데요.
3: 젊은 시절 25년간 건축을 하다가 은어에 너무 매료돼가지고 은어를 좀 더 알고 싶고 더 관리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전국을 알아보니까 우리 고향 내 고향 산천이 최고더라고. 등잔 밑을 제가 못 본 거죠. 그래서 많은 망설임 끝에 산천 고향으로 다시 왔습니다.
0: 그렇게 은어처럼 고향으로 돌아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손맛 충분히 봤으니 고기 맛도 봐야겠죠.
4: 고기 좋대요.

0: 가뭄 속에서도 애들이 잘 먹고 잘 컸어요. 통통해요, 지금요. 이 시기에 이 정도 사이즈 놓으면은 사이즈 좋은 거거든요. 잘 컸어요.
1: 아, 이 정도 거의 좋은 거야. 생긴 거 잘 생겼어요, 이거는.
0: 우와, 힘이 장난이 아니다, 봐라. 우후.
2: 은어는 비린내가 전혀 없고, 은어는 수박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7, 8월에는 살이 차올라 단맛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3: 오늘은 은어로 튀김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은어로 도리뱅뱅 하는 요리가 잘 없어요. 도리뱅뱅하고 같이 두 가지 맛 보여드릴게요.
2: 자, 본격적으로 요리에 들어가는데요. 경호강 맑은 물에서 살며 깨끗한 이끼를 먹고 자란 은어. 그냥 요렇게 회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맛있게 요리를 해준다고 하니 좀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벌써 이 튀기는 소리에 군침이 돌기 시작합니다.
3: 은어 세 조각 튀김하고 있습니다. 보통 콩으로도 튀기고 하는데 지금 은어가 많이 컸어요. 많이 커가지고 혹시나 뼈나 머리 쪽이 부담스러울까봐 살을 양쪽으로 잘라서 세 조각을 내가지고 튀기는 거예요.
2: 조각을 내 빨리 익은 은어 튀김. 자, 다음은 도리뱅뱅이입니다. 원래 도리뱅뱅이는 피라미나 빙어 같은 작은 물고기로 조리하는데 먼저 프라이팬에 빙어를 빙 둘러 기름에 튀기죠. 그리고 매콤한 양념장을 입혀 약불에 조립니다.
3: 양념이 주사는 굉장히 해놓으면 제가 이렇게 해놓은 양념으로 맛있게 먹죠. 아무래도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집사람이 할 때 양념이 훨씬 맛있더라고. 똑같은 양념을 해도.
2: 아마 아내의 손맛에 사랑도 추가돼 더 맛있겠죠? 드디어 완성된 은어 한 상과 옛날 수라상을 받는 임금님도 요 은어 별미들은 맛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눈으로 먹는데도 행복해지는 느낌. 지금 이 순간 식탁 앞에 앉은 이분들이 제일로 부럽네요.
3: 내가 잡아서 내가 먹으니까 더 맛있네.
4: 어우, 맛있게 생겼네요.
5: 드세요.
3: 잡은 자의 특권 아이가. 잡은 자가 맛있게 먹는 거지. 자, 돌격량 먹겠습니다. 그냥 통째로 먹은데도 녹나 녹아.
2: 이 맛에 은어 낚시를 하는 거겠죠.
3: 우리 앞에 친구는 동해에서 오셨고 옆에 계신 우리 또 친구는 저 무주서 오셨어요. 이 멀리서도 여름만 되면은 무조건 은어 잡으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5: 우리 부모님하고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처음 낚시 시작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인연이 이어지고 있죠. 네. 암만 해도 거리가 멀어도 어쨌든 이 경호강에 오면은 늘 은어가 있으니까 은어 하나만 바라보고 오는 거죠. 은어 낚시에 죽고 은어 낚시에 살죠. 네. 은생 은사.
2: 금강산도 식후경. 제철 은어로 배 든든히 채웠으니 자 이제 다시 산청의 여름 명소로 찾아갑니다. 푸른빛이 완연한 지리산 품 속에 폭 안겨있는 천년 사찰 바로 대원사입니다. 창건 당시 평원사로 부르다 몇 차례 소실되고 재건되며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지금은 비구니들이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3대 비구니 사찰입니다. 또 우리 시대 큰 스승 성철 스님이 출가하기 전 48일 동안 참선을 했던 곳으로도 유명하죠.
6: 대원사는 신라 진흥왕 때 연기조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그때 창건한 이후로 여러 전란을 만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대원사로 바뀌었고 현재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참선 정진하는 그런 전통 사찰입니다.
2: 이곳엔 보물이 하나 있는데요. 1992년에 보물 제 1112호로 지정된 대원사 다청석탑입니다.

0: 646년 선덕여왕 시절 자장률사가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기 위해 만든 탑이죠. 갑자기 내린 빗소리도 부처님 말씀으로 들리는 평온한 산사. 오로지 이곳은 멀고도 아득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참선하는 스님들의 도량이 됩니다. 참선은 모든 번뇌와 생각을 없애고 마음의 평정심을 얻는 것. 이 방에서 스님들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마음 공부에 매진하는데요.
1: 우리 노스님이 폐허 속에서 제일 먼저 지은 집이 선방입니다. 진정한 어떤 그 수행의 높은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스님들이 나오시라는 그런 어떤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량은 스님들이 수행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노스님의 유훈입니다.
0: 고요함 속 스님들의 깊은 정진이 이어집니다. 오후가 되자 조용한 산사를 찾은 이들이 있는데요. 비 오는 와중에도 계속 줄을 잇는 사람들의 발길. 바로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곳이랍니다. 대원사가 오래된 절인 만큼 템플스테이도 유명한데요. 전통 산사 문화를 느끼고 마음의 휴식을 얻기 위해 선택한 곳이랍니다. 염주 만드는 시간. 하하,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고사리 손으로 염주를 꿰는데요. 하하.
2: 지금 뭐 하고 있어요?
3: 지금 뭐 하고 있어요?
4: 할지 말고 있어요. 할지 말고
0: 있어요. 다 만들고는 자랑도 있지 않습니다. 내 것도 하나 만들어줄랭. 그 한편에는 산사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참가자들도 있습니다.
5: 과 친구들인데 일주일 전까지 졸업 전시를 마치고 내려와서 힐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산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게 제일 즐거웠어요.
6: 몽골은 약간 초원이긴 한데 한국이 산이 많아가지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소리 여기 있어도 잘 들려가지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0: 이들처럼 북적거리는 곳이 아닌 고젓한 산사로 마음의 피서 떠나는 것도 좋겠죠. 자, 대원사 옆쪽으로 이어지는 계곡은 또 다른 여름 피서지. 지리산 깊숙이 이어진 계곡길은 숲 향기와 물소리를 따라 이어지는데요. 수많은 지리산의 계곡 중에서도 가장 깊고 청량함을 보여주는 곳이랍니다. 잘 닦인 탐방로도 만들어서 많은 이들이 이곳 자연과 생태를 즐길 수 있게 해놓았죠. 사실 이곳은 옛 선조들이 유람길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는 탁족처로도 유명했는데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소개되면서 인기 관광지가 됐답니다. 이 천의 물놀이장에서 보일을 시키고 있는 분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7: 아유, 일하다가 있잖아요. 계곡에 놀러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놀러 나왔어요. 옛날 어렸을 때 시골에 이렇게 깨끗한 동네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산청에 오니까 또 물이 이렇게 깨끗하고 좋네요, 아주. 그래서 어떻게 20년째 이래 살고 있지만 산청처럼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산 좋고 물 좋고 별 좋고. 그래서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우리 남편이 또 멋지잖아요. 들어보니까 진짜 사람도
8: 우리가
7: 좋고.
8: 천문대를 하고 있어요.
9: 천문대요?
8: 예, 별보는 천문대.
7: 보시면은 알겠지만 뚜껑이 열려요.
8: 천문대. 예.
7: 뚜껑 열리는 집이에요. 자기 마음의 별을 따가지고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꼭 오셔야 돼요.
0: 여기서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봅니다. 지리산 소랑봉에서 시작된 맑은 물길이 이어진 대원사 계곡. 그곳에서 마음까지 깨끗이 씻어냅니다.

0: 이제 여정은 마음속 별을 따러 가는데요. 공기 맑은 산청은 별 보기에도 좋은 천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답니다. 그곳에 자리 잡은 작은 천문대. 이곳은 별 사랑에 빠진 김도연 씨가 별을 관측하기 위해 손수 설계하고 지은 곳입니다. 안양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며 아내와 함께 두 아이를 키우고 살았던 도연 씨. 그러다 별을 쫓아 이곳 산천까지 온 것인데요.
1: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2: 지금 망원경 만들고 있어요.
1: 그게 망원경인가요?
2: 네, 예, 망원경입니다. 저 여기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망원경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까만색 망원경, 저것도 이제 만든 망원경이죠.
0: 30여 년 전 가족 여행 중 우연히 들린 천문대에서 별을 본 후 어린 시절 꿈이 되살아났답니다.
2: 제가 어릴 때부터 별을 참 좋아했어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산골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전기도 없었어. 그래서 별이 굉장히 좋았죠. 밤에 나와서 별을 보면서 아, 나도 저 달에 가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우주비행사 되는 게 꿈이었죠.
0: 이후 별 관측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별에 대해 알아갈수록 도시에선 더 살 수 없어 귀천한 것이죠.
2: 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직접 만들고 싶어 하는데 사실 만드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직접 설계해가지고 부품을 다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같이 저랑 이제 뭐 칠도 하고 나서 조고 해가지고 같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간 그런 워크샵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2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아마추어들 갖고 있는 망원경에서 가장 큰 망원경. 사실 이렇게 망원경이 크면 클수록 더 어두운 것들, 은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누구나 더 큰 망원경을 만들고 싶어 하죠. 예. 지금도 제가 제일 아끼는 망원경입니다. 예.
1: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뭐 갖고 나갈 수도 없는 거
2: 그렇죠. 그걸 갖고 나갈 수가 없죠. 물론 뭘 준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조리해서 다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는 지붕을 열고 바로 이 자리에서 봅니다.
1: 한번 보여주셨어요?
2: 네. 열겠습니다. 그럼 지붕을. 자, 이제 열겠습니다.
0: 그런데 그때, 아니 정말 지붕이 열립니다. 와! 영화에서나 봄직한 지붕이 자동으로 열리는 최첨단 시설. 아하, 신기하네요. 지붕이 천천히 열리자 천문대 천장이 뻥 뚫립니다. 이제 이곳에서 산천이 밤하늘을 담을 준비 완료. 드디어 별 사냥에 나선 도현 씨. 한참을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별보기 삼매경에 빠집니다. 와, 그야말로 별이 쏟아지는 산청의 밤이네요. 우리 같이 별 구경할까요?
3: 아유, 지붕 열려있는 거 보고 지금 또 별 보는지 알았어요.
2: 아이고, 예. 어서 와요. 최고하네. 그럽시다.
3: 아이고, 좋아요.
2: 좋습니다. 자,
3: 아이고. 어떻게 별 보는데 그렇게 그냥 자, 정신이 아이고, 팔려가지고 맛있는 차 가져왔습니다. 꽃도 열을 끌고 왔어요.
2: 이쁘네.
3: 오늘은 메리고도 잡니다. 아.
0: 가끔 별에게 질투를 느끼는 아내지만 함께 꿈과 낭만을 키워갑니다.
2: 맛있네요. 제가.
4: 맛있지. 그렇다네. 요즘에는 별 사진 찍으면 너무 오래도록 그렇게 한다.
2: 아이고, 별 사진은 원래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별 보는 게 제일 좋아, 어쨌든 간에.
4: 아니, 언제까지나 그래, 별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할 거냐고.
2: 평생을 뭐 별 보면서 사는 거지. 지금까지. 그게 제일 큰 즐거움이지.
4: 그 즐거움보다 이게 마누라를 보는 즐거움이
2: 있는 거지. 마누라 말을 해야 항상 되는 보고 거지. 있지.
4: 진짜, 아이고.
2: 못 봐, 좋은 건 여기가 공기 깨끗하고. 별을 보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빛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 빛이 적어야 되는데, 여기가 별 보기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산청으로. 네, 정했습니다.
4: 그래,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여기서 와보니까 지리산이 큰 산이 있잖아요. 그래, 큰 산 밑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들이 순수하고 그리고 또 물이 너무 맑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왜 제가 소백산 밑에서 자랐던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0: 저는 이곳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가.
1: 꿈을 지키며 평생을 살자는 별지기 부부.
2: 아유, 나 저, 아주 희미하게 볼까? 아주 희미하게 볼까?
0: 다정하게 보인다.
1: 아버지와 아들 모습 같다 해서 부자 은하라고도 불리는데요.
0: 그러니까 저게 엄청 먼 거죠, 거리가. 네,
2: 몇 천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1: 부자 은하처럼 부부가 딱 붙어서 별을 봅니다.
2: 좀 어쨌든 계속 이렇게 뭐 둘이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별 봅다가 예, 맞추는 게 제일 소원입니다. 네.
0: 여보, 사랑해요.
1: 산청에 반짝이는 별들이 머무는 부부의 집. 그곳에서 한여름밤의 꿈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3: 봉화꽃이 이꽃이라고 인간에게 가장 이롭다고 이꽃이라고 합니다.

0: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2: 이게 펜가 봐.
1: 밀폐 생태계 속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해양구역 안에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3: 아, 여기 있네. 애기 산호들이.
1: 오래전 심긴 씨앗이 있지만 아직 어둠 속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생명의 온기를 건네십시오.
4: 왼쪽부터 갈까요?
1: 가장 많은 씨드를 품은 사람에게는 씨드를 현물 가치로

0: 아, 뭐야 이거? 빵인가? 진짜 미스터리다.
1: 아, 미스터리 박스야?
0: 네, 그게 종이가 나는데.
1: 기록을 하라는 것 같은데?
0: 아, 기록 전담?
2: 뭐 하는데, 저게?
0: 아니, 미스터리 박스 뽑았는데 편지지 나오고 끝났어.
1: 편지지 7개밖에 안 나왔어.
2: 어, 누가 뽑았어요?
0: 내가.
1: 우리가 각자 최후의 기록을 한번 남겨보라는 얘기 아닐까요?
3: 좋은데요? 이거 다들 각자 펜 있으시죠?
1: 제가 있습니다.
3: 돌아가면서 쓰면 될 것 같아.
4: 후손들에게 쓰는 편지.
3: 어. 가족들한테 남겨도 되는 거죠?
0: 다들 열심히 쓰고 있구만.
1: 제가 읽어드릴까요?
3: 어, 그래요, 그래요.
2: 아,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이거 뭐 안 읽으면 큰일 나겠네.
1: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누군가요?
2: 아, 행운 편지인 줄 알았네.
1: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저는 최후의 인류 7인으로 이 바이오스피어에 오게 되었어요. 이를 읽고 있는 당신은 누구일까요? 거기는 어떤가요? 며칠인가요?
3: 뮤지컬 배우.
1: 지구인가요?
2: 일어나서 해주세요.
3: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1: 노안이 와서. 거기는 어떤가요? 며칠인가요? 지구인가요? 지금 지구에 있다면 지구를 아껴주세요. 어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무언가의 대박이 필요해요.
3: 대책.
1: 무언가의 대책이 필요해요. 이곳에 갇혀 우리는 다양한 마법을
3: 미션을 아, 왜 읽는다는 거야?
1: 노안이 왔다니까요. 다양한 미션을 진행해요. 기압, 식량 문제, 배설물 배출 문제 등등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화이팅.
3: 아, 잘 읽으신다.
4: 대충 썼는데.
3: 구연동화 같네.
2: 그러니까.
5: 홍재 선생님 편지를 봤는데 제가 이거가 이름도 안 적혀 있어요. 근데 보자마자 홍재 선생님인 줄 알았어.
3: 아. 읽어주세요.
5: 너무 귀여워요. 이거 봐. 라스트 노드 여러분,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지막 시간을 함께해 좋았습니다. 뇨끼가 맛있었다. 화장실 잘 먹히고 층간소음 심합니다.
3: 아니, 선생님이 편지 어떻게 썼어요, 작가님?
2: 저는 우리 특성을 파악해봤습니다. 비비, 날렵, 신속, 눈치 빠른, 적게 먹은, 탐색에 적합함, 은지, 다정다감, 유머, 적게 만큼.
1: 적게 먹음.
2: 레크레이션 담당, 다툼을 줄일 수 있다. 장동선, 힘쌤, 과감, 아주 많이 먹음. 승호, 잘생긴, 목소리 좋음, 요리 스킬 출중. 협상, 요리 등 다툼을 줄일 수 있다.
1: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2: 적당히 먹음. 한결, 체력, 지구과학 지식, 적당히 먹음. 생태계 조정에 유리할 듯.
3: 네?
2: 낙준, 잡지식, 기록, 적게 먹음. 단석, 짜맞추기, 잡일을 잘할 것 같다.
6: 20을 290.
2: 장홍대, 침착, 무던, 화학 지식. 기술과 더러운 담당.
6: 됐나? 이게 인간이 쌀 수 있는 양이긴 해?
2: 적게 먹음.
1: 적게 먹음.
5: 적게 먹는 게 도대체 뭔.
2: 바이오스피어트는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저는 적게 먹는 것도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다 되게 적게 먹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밸런스가 되게 잘 맞는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이게 누굴까요? 최후의 인류. 우리는 이 기지에 온 지 5일이 되었다. 7인 모두 건강하게 생존 중이고 팀워크가 좋다. 팀워크의 비결은 웃음을...
2: 누가 쓴 거예요?
1: 웃음을 포함? 심리적 안정감, 일단 읽어볼게요. 심리적 안정감인 것 같다. 협업이 잘 되는 팀의 비결은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공기를 확보하고 함께 식량을 구하고 위생체계를 감춰야 하며
2: 갖춰야
1: 하며 어떻게 하세요?
3: 어떻게 알아요?
2: 어떻게 알았어요?
1: 보이시나요 이게? 갖춰야 하며 해양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7: 아, 끝난.
8: 한결님 거 아, 읽어줘요. 제가 갖고 있어요. 후손들 안녕, 난 카이라야. 한국에서 한결이라고 불렸어. 너도 만약 100%

0: 지구인이면 도움이 될 만한 지구에서의 생명 유지 방법을 조금 알려줄게. 1번 물순환, 정화는 우선시할 것. 2번 공기 중 산소 비율 유심히 관리할 것. 3번 싫어하는 전갈이라고 죽이면 안 돼. 해충 위험 있음. 4번 팀이랑 사이좋게 지내. 더 쓰고 싶은데 손시려.
1: 이건 둥이 건데?
2: 읽어주세요.
1: 읽어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둥이 김영서입니다. 지금 이 바이오스피어2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1번. 누스가 시키는 일을 하시는 편이 좋다. 시드를 줍니다. 음식과 음료 등 유희도 시드에 의지해야 하니까요. 2번. 열심히 찾으면 많은 작물이 있습니다. 요리할 수 있게 마련된 공간이 있으니 요리를 해드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온 바이오스피어 전체에 바퀴가 득실거려요. 그러니 식사를 하시고 바로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완전.
3: 아, 맞지.
1: 3번. 이곳 생태계는 한 곳이, 한 부분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마치 작은 지구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돕니다. 우리의 분뇨가 우리의 마실 물, 먹을 음식이 되고 우리가 내쉰 숨이 남들이 들이킬 숨이 됩니다. 오, 멋있는 말이다. 둥이는 과학자가 아니어서 뭘 모르지만 우리가 찾은 모든 퍼스트 노드에 그리고 우리의 정보를 남깁니다. 인류는 사람을 남깁니다. 우리는 라스트 노드가 되지 않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2: 역시
1: 안녕.
2: 작사가야.
3: 시인이야.
1: 너무 잘 썼다.
2: 작사를 잘하잖아.
3: 야, 대단하다. 진짜.
2: 너무 잘한다.
3: 은지님이 안 읽지 않았어요?
2: 한번 읽어볼게요.
3: 좀 늘려주세요.
2: 이거 너 목소리를 읽어요. 유승우 씨 목소리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4: 네. 흘러가는 대로 행운을 빕니다. 7인 중 유승우.
5: 깔끔하다.
2: 밑에다가 유 조밥도 써요.
3: 조밥.
4: 조밥 중에 조밥 이렇게 쓸까요?
2: 이거 진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
3: 그러니까.
2: 그쵸.
6: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의자가
3: 어? 하나가 더 늘었네?
6: 하나가
2: 에?
6: 벼 있는데
2: 원래 몇 개였지?
3: 원래 항상 일곱 개.
7: 원래 항상 이게 남는 적이 없었는데?
1: 에? 진짜?
4: 그러네.
1: 갑자기 히든룩으로 바뀌었어.
6: 언니. 나 너무 무서워.
7: 진짜 놀랐어.
6: 나 진짜. 진짜 무서워.
3: 저거 뭔데? 바뀌었다.

0: 저도 그걸. 이게 뭐예요?
1: 이 현금을 가봅시다.
2: 가보자. 가보자.
3: 되게 무섭고 놀랐어요. 충격을 받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4: 그 기절할 뻔했어요, 진짜.
5: 깜짝 놀랐습니다.
6: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설마 외계인?

0: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1: Hello, everyone.
2: Oh my God. 잠깐만, 외계인의 수석. 잠깐만, 외계인의 수석. 마지막. Are you from Earth?
1: Guess who I am.
0: 뭔가 이 거대한 시설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어떤 책임자가 아닐까
3: 했는데 저희랑 되게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서 아, 우리보다 더 먼저 그 살았던 그 사람이구나.
1: You're from here, huh?
4: Harley Quinn?
5: 여기 마스크. Yeah. 마스크. 마스크. Yeah.
3: 생각해보니까 이 테이블 위에 어항은 누가 갖고 왔어요?
4: 그 식물 뭐예요?
6: 반가워요. 저 공원 좀 그냥 포스트 노드.

0: planet. So now imagine we send you, people who, some of you who are not scientists, who can really communicate the experience in very different ways. I think it's critical.
1: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학자 없는 시대는 있었어도 예술가 없는 시대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 나의 직업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한 거구나.
2: 우리가 먼 훗날 지구가 아닌 다른 화성, 다른 행성, 지구가 아닌 어딘가를 갔을 때 과학자나 수학자나 화학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내가 오는 거, 지식이 없는 내가 와보는 거. 그래야 지식이 없는 사람도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온 것 같아요.

0: So the oxygen through the microbes got stuck in the concrete.
1: 와, 산소가 콘크리트에 닿으면 위험한가요?
2: 위험한 게 아니라 콘크리트 자체가 칼슘 옥사이드라고 탄산 산화칼슘이라는 건데 이게 이산화탄소 붙으면 석회질 물질로 바뀌어서 잘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 물질을 쓰는 게 잘못된 선택이었었던 거죠, 설계할 때.
3: And by extension, locking up the oxygen because it was CO2 that was the form that was sequestering, right? Okay, that's what I wanted to clarify.
0: Yeah, two step.

0: Look at that dot. That's here. That's home. That's us. On it, everyone you love, everyone you know, everyone you ever heard of, every human being who ever was, lived out their lives. A mote of dust suspended in a sunbeam. The Earth is a very small stage in a vast cosmic arena. Like it or not, for the moment, the Earth is where we make our stand. It underscores our responsibility to deal more kindly with one another and to preserve and cherish the pale blue dot, the only home we've ever known.
1: Yeah. You made me cry, really.
2: Oh, he's crying.
3: No,
0: oh, that's perfect time. We need to have a group hug. Come on, come on. Oh my God, I can't.
3: Wow.
0: Okay, come on. Group hug, group hug, group hug. The aid by experience. Yay.
2: 소개팅.
3: 되게 좋아하는 문구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느꼈던 거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였어요. 뭔가 천문학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겪은 경험이 연결되는 되게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4: 그 시를 마지막에 읽어주실 줄 몰랐고 또 뭉클하네요. 또 뭉클해요. 진짜 우주 한가운데 먼지 하나 같지만 그게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그 먼지는 지워버리면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곳 위에서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에게 다정할 책임이 있어요.
0: 유기물? 무기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머리를 뒤로 넘겨도 될까요?
5: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6: 아, 너 이거 올려볼까요?
5: 올려도 천천히 하세요.
7: 안전 제일.
6: 됐어요?
8: 맛을 한번 봐봐. 트라피 나왔는데. 새 거야.
9: 스카이로 짜꼬 짜꼬 나츠!
10: 누워. 누워. 머리.
3: 같은 팀이니까 만약에 동선이 형이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버텨줍시다.
2: 아니, 승우 씨 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아!
7: 스트레스 받지 마. 미안해, 선호야.
9: 둘, 셋! 잘 가!
2: 누스다.
11: 여러분은 밀폐된 생태계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씩 시험하며 스스로 답에 도달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식량을 확보하고 해양과 토양을 다시 살려내며 하나의 생명 행성이 작동하고 유지되는 순환의 전 과정을 온몸으로 익혔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과하며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단 한 번의 숨조차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 안에 모든 존재에 기대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곳을 떠날 시간이 왔습니다. 실험기지의 너머에서 펼쳐질 여러분의 여정이 인류의 다음 장이 될 것입니다.
2: 뭐야? 우리 그러면
12: 우리 끝났나 봐요?
2: 끝난 거예요?
3: 나가도 되나 보다.
7: 나가래요.
2: 가래요?
3: 지금 나가요?
11: 생존 가능성을 시험하는 모든 관문을 넘어선 현재. 가장 많은 씨드를 보유한 사람은 김한결님, 비비님입니다.
13: 좋다, 일단 형수 씨가 했다.

0: 저한테 주면은 생창을 하잖아요.
1: 어,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선수예요?
0: 그때 그런 몇 년 만에. 씨앗이 어느 쪽에 있냐면 다 22번부터 27번까지 되고 있거든요.
2: 비비님, 김한결님께 묻습니다. 현재 보유한 시드는 그 수량만큼 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 혹은 그 가치에 상응하는 숲을 지구에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돔을 떠나며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3: 우승 갈지 몰랐는데 현물 가치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물로 진짜 주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숲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4: 저는 그게 더 너무나도 쉬운 선택이었어요.
1: 아, 그러면 숲을 심어야지.
3: 저는 숲을 심을 것 같아요.
5: 더블 숲! 더블 숲!
1: 축하드립니다. 두 분 우승입니다.
6: 와, 숲을 심다니.
7: 숲을 심다니.
1: 멋있다.
7: 고민도, 결정하네.
1: 고민도 안 하고. 너무 멋있다.
8: 예전에는 사실 지구는 엄청 거대하고 저는 너무 작은 개인이니까 제가 어떤 하는 행동이 딱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여기도 사실 충분히 거대한 공간이고 7명이라는 상대적으로 되게 적은 사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더라고요. 바이오스피어 1에서도 내 역할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 내가 이 큰 세계에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큰 책임감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 지구가 바이오스피어 1이니까 언제까지고 제가 살 집이죠.
1: 오케이,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이거. 손 올려주세요. 해볼까요?
8: 네.
1: 갑시다.
3: 갑시다.
1: 집에 갑시다.
9: 하나, 둘, 셋. 쪼.

0: 우리가 다시 한 번쯤은 뭔가 이 지구가 숨을 쉬게 해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한 번 정도는 남아있지 않을까?
1: 인류의 숙제잖아요. 80억 인구와 함께하는 과제. 숨 많이 쉬어가지고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0: 수없는 역사 속에서 지금, 그리고 이렇게 광활한 우주 한 가운데 그 먼지 같은 행성 한 곳 지구에서 태어났다는 거는 그냥 엄청난 우연입니다.
1: 인류에게 집은 지구일 수밖에 없고요.
2: 이 아름다운 지구가 얼마나 이쁜지, 소중한지.
3: 갑자기 눈물 날라. 진짜 그 지구의 소중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4: 기지 찾아가시나요?
5: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기지인 것 같아요.
6: 여기 우주선이야?
5: 이쪽으로?
4: 저희는 일로 갈게요.
5: 일로 가겠습니다.
4: 조심 조심.
7: 펀을 들고 가겠습니다.
4: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8: 세상에.
9: 바다다.

0: 갑니다.
1: 네, 밀어주세요.
2: 인간이 쌀 수 있는 양이긴 해?
0: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아서 이게
2: 미칠 듯이 잘 뭉친다.
3: 이 똥이 이렇게 소중한 자원이구나.
2: 파이팅! 예!
4: 잘가!
5: 예! The Ava experience, yay!
6: 속 엠동!
7: 와우, 와우.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자전거.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3: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4: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4: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3: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4: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3: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4: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3: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4: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3: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4: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4: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3: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4: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3: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4: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0: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가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해볼게요. 저는 여행가라는 말 그대로 여행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여행에서 겪은 일로 책을 쓰기도 하고요. 방송이나 기구활동 통해서 여행지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직접 사람들 만나면서 여행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여전히 제가 하는 이 여행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대신 저는 운이 좋게도 젊은 나이부터 한 10년 가까이 지구의 다양한 세계와 삶을 관찰해왔고요. 여행에서 겪은 이런 낯선 경험들이 제 삶의 태도를 조금씩 바꿔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도요. 야, 저 젊은 청년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정도로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볼 첫 번째 장소는요. 아프리카의 거대한 사바나 병원, 세렝게티입니다. 여러분은 아프리카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너무 멀기도 하고 우리가 거기 문화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저도 사실 똑같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갈 때마다 여전히 그 굉장히 낯설고 이국적인 기분이 들어요.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보고 사는 풍경이랑은 너무 다른 장면들을 만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아프리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행지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얼마나 나에게 낯선 곳인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국적인 기분이 실제로 내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말 멀리 떠나왔다는 기분이 들게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는 너무나도 특별한 장소였고요. 그냥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공항에 도착해도요. 문 열고 이렇게 바깥에 딱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미 영화 세트장 같은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색깔, 음식, 노래, 옷차림, 식생 뭐 하나하나 다 신기한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낯선 경험이 여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다른 문화 속으로 뛰어들게 되면요. 그만큼 평소 내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 내 자리에서만 이렇게 고정되어 살아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내 주변에는 나랑 비슷한 일상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계속 익숙한 일상들만 마주하게 되다 보면요.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되고 마치 인생에 하나의 큰 정답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정답처럼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답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낯선 세계로 뛰어드는 여행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삶의 형태를 조금씩 넓혀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여행이 좋은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요. 아프리카 대륙 자체의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아, 이게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 종단을 할 때도 계속 육로를 이용해서 다녔거든요. 근데 뭐 10시간, 20시간 달리는 거는 너무 흔한 일이고요. 풍경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냥 계속 가다 보면 사막이고 초원이고 그냥 수평선이고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규모가 여행자에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요. 평소와는 다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저는 이게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가까이서 너무 크게만 보다 보면요. 그것이 마치 나와 큰 연관이라도 있는 것처럼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랑은 전혀 관련 없는 한 사람이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괜히 그게 내 삶에 강한 영향이라도 주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아프리카의 광활한 풍경은요.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을 나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것처럼 느끼게 도와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여행에서 이 단절된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랑 계속해서 연관짓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거대한 세계 중심부에 오늘 이야기할 세렝게티가 있습니다. 세렝게티, 다들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죠? 근데 혹시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아세요? 이 세렝게티는요, 현지 원주민인 마사이족의 언어로 끝없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부터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이걸 지도에서 보게 되면요, 이 정도 규모입니다. 전체가 이 세렝게티 국립공원은 아니고요. 주변 세렝게티 생태계 전체를 포함한 영역입니다. 왼쪽에는 아프리카의 가장 거대한 호수, 빅토리아 호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아프리카의 지붕, 킬리만자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렝게티는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사바나 평원이죠. 근데 뭐 이렇게 말해도 뭐 얼마나 큰지 와닿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서울의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제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저는 지금까지 세렝게티에 총 3번 다녀왔습니다. 이런 저한테 세렝게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은 뭘까요? 초원? 동물들? 아니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입니다. 이 세렝게티는 공기가 워낙 맑고 눈앞을 가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름이 참 근사하게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보기 힘든 이 어마어마하게 멋진 구름 풍경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져 내리는 풍경은 뭐 흔하게 볼 수 있고요. 가장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는 다른 지역에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 풍경이죠. 그래서 제게 이 세렝게티는 기본적으로 어떤 곳이었냐면요. 우리가 도시에 있을 때는 항상 지상에 있는 것들을 먼저 보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세렝게티는 항상 하늘을 먼저 올려다보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제가 이 구름 보려고 세렝게티까지 간 건 아니고요. 아프리카 동부의 언어 스와힐리어로 여행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간 거였어요. 원래는 아랍어로 긴 여정이라는 뜻을 가진 사파르에서 변형된 단어인데요.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살면서 익히 들어봤던 사파리입니다. 사파리, 어떤 건지 아시죠? 사륜 지프를 타고 쉴 새 없이 사바나 평원을 달립니다. 차가 정신없이 흔들려서 실제보다 더 빠르게 느껴져요. 사파리라는 말이 여행이라는 뜻에서 비롯된 것처럼 거대한 세렝게티 자연의 세계로 이렇게 한복판에 뛰어드는 거는요, 그 자체로 하나의 특별한 여행입니다. 멀리서 기린이 천천히 목을 흔들면서 지나다니고요, 코끼리 가족이 무리지어서 풀을 뜯고 다닙니다. 또 수천 마리 늑대가 줄지어 다니는 것도 장관이고요. 그런데 세렝게티에서 가장 흔하게 보게 되는 풍경은요, 끝없는 평원 위에 동물들이 아주 작은 점처럼 흩뿌려져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동물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된다기보다는요, 세렝게티에 있으면은 마치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의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거대하다라는 느낌을 24시간 내내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거대한 자연이 주는 기분이 참 좋았어요. 왜냐면은 세렝게티 방문할 때마다 그 거대한 자연이 어쩐지 저를 치유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꼭 세렝게티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때때로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거대한 자연으로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가깝게 붙어서 지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중 한 가지 원인은 서로가 서로를 마주할 때 내 모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금 주변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모습은요, 저의 가장 수많은 모습 중에서 그나마 제일 정상적이고 깔끔한 모습일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나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깔끔하고 정상적인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는 노력은요, 이렇습니다. 나는 사실 쟤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스스로 위안하는 거죠. 이거는 모두가 해보셨겠지만 사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쟤보다 낫다는 근거를 이렇게 스스로 찾기는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요, 반대로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쟤들보다 낫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쟤들도 나처럼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건 도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쟤도 나처럼 별 볼 일 없다는 근거는 찾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죠.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네, 일상을 벗어나서 더 넓은 자연에 가기만 해도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세렝게티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대한 자연은 모두를 작게 느낄 수 있게 해주니까요. 심지어 평소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나 스트레스도 먼지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세렝게티에서 찍은 저의 마스터피스, 걸작 사진도 보여드려야겠죠. 제가 세렝게티에서 찍은 가장 여러분한테 자랑하고 싶은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잘 찍었죠? 실제로 거리가 한 이 앞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차 유리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자 얼굴은 사람 얼굴보다 대여섯 배는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일단은 뭐 어떻게 될까요? 이 영장류의 본능적인 공포감이 앞서고요, 얘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눈 근육, 혈관 하나하나 움직이는 게 다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분이 더 신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네가 어디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렝게티는 그야말로 야생입니다. 사자가 숲을 속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으면요, 근처에 얼룩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하고 뒤에서는 뭐가 쫓아와요? 그쵸, 하이에나가 쫓아오겠죠.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렝게티는 어떤 곳이냐면요, 아무리 버팔로가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어도 고개만 조금 돌리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뼈가 돼서 굴러다니고 있는 곳이죠. 근데 이 사진은 그나마 제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덜 잔인한 모습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제 기분은 어떨까요? 끔찍하고 역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제가 느낀 세렝게티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보면요, 세렝게티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한 땅이었습니다.

자연에서는 죽음이 너무도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는 세계는 다르죠. 사람이 사는 세계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항상 명확하게 구분지어 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옆에 뭐 공동묘지나 화장터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기분이 어떠겠어요? 꺼림칙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세렝게티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이틀 길어질수록 이게 더 이상 끔찍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거대한 자연의 하나의 흐름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도시에서의 삶만을 고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는 항상 사람을 너무 작고 인간 중심적인 하나의 시선으로 세계를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의 시선에서는 늘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그럼 세렝게티에서도 잘 곳을 찾아야겠죠. 제가 세 번째 세렝게티 갔을 때는요. EBS 세계틈이야기랑 팀으로 이렇게 촬영을 가서 이렇게 세렝게티 한복판에 있는 근사한 롯지에서 잤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갔을 때는요. 24살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매일 이런 곳에서 잤습니다. 물론 나무 위에서 잔 거는 아니고요. 이 세렝게티 곳곳에 만들어져 있는 캠핑장입니다. 옆에 지프랑 비교하시면은 이 나무가 얼마나 거대한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저는 이 나무 옆에 비교도 안 되는 작고 귀엽고 앙증맞은 1인용 텐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가만히 침낭 속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거죠. 그러면 흔히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밤이 그렇듯이 눈 깜짝할 새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곧 자동차 전조등도 전부 꺼지고 나면요. 벌써부터 신기합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이 360도 거대한 원 안에 인간의 불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는 오직 하늘의 별만 보이고요. 귀로는 딱 세 가지 소리만 들려옵니다. 하나는 바람 소리, 두 번째는 내가 내 몸에서 내는 작은 소리들, 세 번째 소리는 뭘까요? 네, 짐승들 울음소리겠죠. 근데 원래 소리라는 거는 물체의 방해를 굉장히 많이 받죠. 하지만 평원에는 방해받을 물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멀리서 사자나 하이에나가 울어도요, 내 텐트 바로 위에 올라와서 포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무섭다는 감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감동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역시도 살면서 한 번도 세렝게티 와서 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저도 당연히 여행가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학교에 있는 교실에서 평범하게 공부하는 학생이었고요. 사실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 두려움도 많았어요. 뭐 언어적인 두려움도 크고요. 특히 탄자니아,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들은 단어만 들어도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세렝게티 텐트 속에 누워있는데 그게 그렇게 신기한 거죠. 저는 사람이 살면서 꾸준히 많은 경험과 여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과 감각은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한층 넓혀줍니다. 그리고 사는 세계가 그렇게 넓어질수록 생각의 폭도 훨씬 넓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마음속에 여유를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생겨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여행이라는 것을 그냥 휴양 휴가로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평소에 하지 않던 새로운 시도들에 용기 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구의 풍경 속에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행가 박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 사학자 김봉중입니다.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패권 국가로 떠오른 건 사실 19세기 말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공장도 우후죽순 생기고 기계화 설비도 늘어나고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몰리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죠. 미국은 조용히 제국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면서 결국 국제사회 중심에 우뚝 서게 되죠. 2차 세계대전 막바지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가 등장하는데 이게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미국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되면서 경제 판도가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덕분에 미국은 글로벌 금융을 휘어잡았고 그 힘이 곧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엔 Made in USA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자동차, 전자, 항공 등 산업 전반에서 혁신과 대량 생산이 폭발하면서 미국 제조업이 전성기를 맞았던 거죠.

이번 강의에서는 이 흥미진진한 미국 패권의 여정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은 마치 거대한 산업혁명 파도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놀라운 산업 발전을 했죠.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쉬지 않고 나오고 생산량은 하늘을 찢는 듯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 내 시장만으로는 이 엄청난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연스럽게 해외 시장 개척에 뛰어들게 됩니다. 경제가 커지는 만큼 군사력도 덩달아 덩치가 커지면서 미국 사회에는 팽창주의 정서가 팽배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도 벌고 힘도 키우는 두 마리 토끼잡기 모드로 들어간 것이죠. 특히 철강, 석탄, 기계공업 같은 중공업 분야가 눈에 띄게 발전했는데 그 배경엔 헨리 베서머가 만든 강철 제조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은 샘물 안에 불순물을 쉽게 제거해서 훨씬 빠르고 싸게 고품질의 강철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AI나 반도체처럼 패러다임 완전히 바꾸는 기술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덕분에 건축, 교량, 철도, 해군 함성 등 다양한 산업의 강철이 폭넓게 사용되면서 산업혁명의 원동력 역할을 톡톡히 했죠. 그리고 기계화 덕분에 생산성이 확 뛰었어요. 조립 라인과 규격화된 부품 생산 방식으로 군수품 제조도 엄청 효율적으로 변해서 전쟁 때 무기 보급이 빨라지고 전투력 유지가 쉬워졌습니다. 게다가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자원과 병력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생겼고 군대 움직임과 병참 지원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 통신 기술 발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전신과 전화가 등장하면서 전쟁터와 지휘부 사이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전신과 철도망이 협력하면서 동시다발 작전 조율이 가능해졌죠. 이 모든 기술 발전이 미국의 군사력 강화를 뒷받침하면서 근대적 군사 강국으로 대외 영향력을 넓히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즉, 기술 혁신이 군사력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이게 해외 팽창으로 이어지는 이 공식이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때 미국 정치인들 중에는 엘버트 베브러지 상원 같은 사람들이 국내 소비만으로는 과잉 생산된 상품과 자본을 흡수할 수 없다며 해외 신시장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베브러지 상원은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내 시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외 시장과 투자처, 일자리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또한 해군 전략가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 제독은 이걸 군사력 강화, 특히 해군력 강화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는 공해라 부르는 대양을 장악하는 게 미국 번영의 열쇠라고 보면서 강력한 상선 함대와 전함 함대, 해군 기지 네트워크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해상 권력론은 당시 세어로 루스벨트 같은 정치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미국 정책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세어로 루스벨트는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의 영웅이 되었고 2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곧바로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1890년대 경제가 갑자기 얼어붙더니 1893년 금융공황이 찾아와 미국 경제가 휘청거렸죠.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던 시대가 끝났구나 하고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서부 개척 시대도 거의 마감되는 중이었고 미국은 새로운 개척지가
간절히 필요해졌죠.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인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계기가 1898년 찾아옵니다. 바로 스페인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미국 스페인 전쟁은 모든 미국의 제국주의 꿈이 현실로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카리브해와 태평양에 전략적 해군기지를 확보하고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 같은 해외 영토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신영토들은 만제독이 그린 군사 인프라로서 이제 미국도 제국으로 기지개를 펴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결국 19세기 말 미국은 산업혁명에서 쌓은 경제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군사력까지 키워 해외시장과 군사적 팽창을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신흥 강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미국은 또 다른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을 결정한 것이에요. 말 그대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전쟁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미국은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자 하는 고립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그런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1917년에 독일이 무장 잠수함 작전을 선언하는 바람에 상황이 확 바뀌었죠. 중립국 소속인 미국 배를 가리지 않고 때리겠다는 거니까 거의 군사 도발인 셈이었죠. 그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걸 전 인류에 대한 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과 의회에 참전밖에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1917년 4월 세계 질서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런 멋진 명분까지 얹어서 미국은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참전 이유가 군사적 도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이미 연합국에 엄청난 금융 지원을 해왔고 그 덕에 경제가 전쟁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금융권과 산업계가 이득을 보면서 전쟁 지지 여론도 같이 자라났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전쟁 참여는 꽤 복합적인 셈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완전 딴 나라가 됐습니다. 전쟁 전까지 해외 빚만 잔뜩 지고 있던 나라가 끝난 뒤엔 세계에 돈 빌려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뉴욕은 금융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기서 미국의 위상이 단숨에 바뀌죠.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금융 패권은 어느 나라가 금을 많이 소유하냐에 달려 있었는데 전후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금이 많은 나라가 된 것이죠. 곧 이때부터 미국은 실질적으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고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 1번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사람들 머릿속엔 복잡한 기분이 자리 잡았습니다. 전쟁이 너무 끔찍했고 그 바람에 미국이 먼 유럽 싸움터까지 나서야 했나 하는 의문 같은 게 커졌죠. 더구나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기대했던 평화의 기초인 베르사유 조약이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감이 컸어요.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한테 엄청 징계를 가하는 내용이었는데 미국인들은 이게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무엇보다도 평화협정의 결과로 영국과 프랑스 등의 승전국이 독일 식민지 전부를 나눠 가진 것을 보고 서유럽 열강이 그들의 제국주의 야욕을 챙기는 이 전쟁에서 미국은 들러리만 섰다는 좌절감이 팽배하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들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내세웠던 고립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유럽 구세계와는 상종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는 데 필수라는 생각이 다시 강렬하게 부활한 것이죠. 이런 정서가 1920년대, 30년대 미국 정부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1930년대에는 중립법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전쟁 중인 나라들한테 무기 팔거나 돈 빌려주는 거 막자는 법이었어요. 예를 들어 무기 수출은 완전 금지. 전쟁 당사국과의 금융 거래도 제한했죠. 혹시라도 전쟁에 휘말려서 다시 큰 희생 치른 일 없도록 철벽 수비를 한 거죠. 1939년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국제정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의 중립 의지는 확고했지만 한편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존의 중립법을 교묘하게 변형시켰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 군수물자를 주는 대신 현금 및 운반 정책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미국은 군수물자나 현금을 직접 지원하지 않을 테니 너네들이 필요하면 직접 너네 배를 가지고 와서 돈과 물자를 가져가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1941년에는 무기대여법을 통과시켜서 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직접 참전은 안 하지만 우리가 세계 경제, 군수 생산의 심장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유럽의 상황이 위급해지자 미국은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무기와 군수품을 돈 없이 또는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근데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전쟁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1940년에 만들어진 미국 우선주의 위원회 같은 단체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우리는 유럽 전쟁에 끼어들지 말자고 외쳤거든요. 이러한 국민 여론 때문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마음대로 전쟁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무섭게 군사 팽창을 하면서 상황이 더 꼬였습니다. 1936년 이후 일본은 중국 본토를 침략하면서 힘을 키웠고 미국은 일본을 막으려고 경제 제재와 무기 수출 금지 같은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 마음속엔 여전히 고립주의가 커서 일본에 대해 강한 군사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진주만 공습은 미국이 완전 예상 못한 기습이었죠. 또 미국 해군에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여론이 한순간에 뒤집히죠. 그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치욕의 날이라고 선언하며 의회에 선전포고를 요청했고 의회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던 독일과 이탈리아에도 선전포고를 하면서 미국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전쟁 참전은 미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대공황도 끝나고 엄청난 경제호황과 거의 실업률 제로에 가까운 상태까지 갔습니다. 정부는 전쟁 채권 발행에 소득세 확대까지 해서 전쟁 비용을 충당했고 산업 생산도 미친 듯이 늘어났죠. 미국은 민주주의 무기고라 불리며 세계 생산의 절반 넘는 걸 만들었고 덕분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단순한 강대국 하나가 아니라 자유세계의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냉전 시대를 시작하며 소련과의 양강 구도를 만들고 핵무기로 세계 군사 균형까지 바꿨죠. 또 전쟁 덕분에 미국 사회도 크게 변했습니다. 실업률은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GI 법안 덕분에 전쟁 참전 용사들이 교육과 주택 혜택을 받으면서 중산층이 확 늘었습니다. 정부 역할도 커지고 전후 소비 사회가 활짝 꽃피웠죠. 이 뭐.

네,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엄청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44개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전쟁으로 망가진 세계 경제를 다시 세우고 무역도 활발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며 머리를 맞댔죠. 이 회의에서 나온 가장 큰 성과가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즉 지금의 세계은행을 만든 것입니다. IMF는 나라들 간의 환율을 안정시키고 갑작스런 경제 위기가 올 때 빌려주는 응급대출 서비스 같은 역할을 하게 됐고 세계은행은 전쟁으로 초토화된 나라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랑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힘을 보탰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이것은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금과 연동의 환율을 딱 고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달러가 금 1온스에 35달러에 고정됐고 다른 나라도 자기 돈 가치를 이 달러에 맞추는 거였습니다. 이 덕에 미국 달러가 세계 무역과 금융을 주도하는 핵심 화폐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국제 결제통화에 대해 영국 파운드가 밀려나고 미국의 달러가 새로운 기축통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드디어 미국 패권의 핵심 스위치가 켜진 것입니다. 재밌는 건 이 체제를 만들 때 미국과 영국 간에 살짝 신경전도 있었다는 거죠.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스 케인스는 결제연합이라는 거대한 국제은행을 세우고 방코르라고 하는 새 국제화폐를 제안했어요. 영국의 파운드화도 아니고 미국의 달러도 아닌 새로운 화폐였습니다. 좀 더 융통성 있고 평등한 환율 조정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당시 가장 금을 많이 갖고 있었던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표자들은 안정적인 미국 달러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화폐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며 달러 중심의 안정적인 근 한본위제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협상 결과는 미국 쪽 손을 들어줘서 각국이 자국 화폐를 달러나 금에 고정하는 체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IMF는 각국 환율을 감시하고 위기에 빠진 나라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임시대출기관이 됐고 자본이동도 어느 정도 제한을 했습니다. 이 체제 덕분에 저는 국제경제가 안정이 됐고 미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 질서를 장악한 미국이 그냥 목에 힘만 주고 있으면서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 지도권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미국은 전쟁으로 망가진 유럽에 손을 내밀어서 유럽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셜 플랜입니다. 마셜 플랜은 미국이 막강한 달러의 힘으로 전쟁 때문에 완전 황폐해 있었던 서유럽을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집 다 부서졌죠. 공장 다 망가졌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미국이 나서서 거대한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먹고 살라고 돈 좀 주자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미국은 이걸 냉전 초기에 공산주의 확장을 막는 전략 무기로 썼습니다. 당시 소련이 서유럽 쪽으로 공산주의 세력을 밀고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만약 서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사람들이 자본주의보다는 공산주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돈을 퍼부어서 서유럽을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붙잡아 놓고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념의 방패였던 셈이죠. 마셜 플랜은 진짜 엄청난 구원군 같은 존재였습니다. 식량, 연료, 기계, 공장 재건 자금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덕분에

서유럽 나라들 경제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고 경제가 안정되니까 정치적 안정도 찾아오기 시작했죠. 공동의 경제 재건 목표가 생기면서 서유럽 국가들 사이의 협력과 긴밀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고 이게 훗날 유럽 통합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마셜플랜을 통해 서유럽의 경제 백신을 주입한 셈이었습니다. 그 결과 공산주의라는 악성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서구 자유 진영을 굳건히 지켜냈죠. 그래서 이 계획은 단순한 경제 지원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가 뒤섞인 냉전 시대의 필승 카드였다고 볼 수 있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랑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 덕분에 미국은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중심축 같은 역할을 했죠. 덕분에 미국은 신도도 키우고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와 질서의 시도를 열게 됩니다. 근데 1970년대 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달러는 금하고 1온스에 35달러로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쯤 미국 경제가 살짝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서 미국 보유 금고에 있는 금보다 달러가 훨씬 더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배경은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내전에 개입하면서 막대한 재정 지출과 함께 미국 경제 내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및 무역 적자가 커졌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복지 지출로 정부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기 위한 미국의 금 보유량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국가들이 더 늦기 전에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했고 미국의 금 보유량 부족으로 인해 금 태환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야, 이제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했죠. 이걸 닉슨 쇼크라고 하는데 사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달러는 금과 연결이 끊긴 법정 화폐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보증금 없는 달러가 된 것이죠. 전 세계가 달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긴장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부터 브레튼 우즈 체제도 사실상 끝난 거고 세계는 자유 변동 환율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닉슨 쇼크가 국제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줬지만 그래도 달러는 여전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달러의 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74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페트로달러 체제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자국 석유를 미국 달러로만 거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 덕분에 달러에 대한 국제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석유라는 필수 자원이 달러로 거래됨으로써 전 세계 각국은 달러를 계속 보유해야 했고 이 시스템이 닉슨 쇼크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아닌 미국 경제와 달러의 힘이 글로벌 통화 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20세기 중반 미국 제조업은 말 그대로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른 나라는 쑥대밭인데 미국은 무너지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미국 본토는 전쟁 피해 거의 안 입어서 공장, 기계, 기술 다 살려놓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전쟁 중에 엄청난 생산 능력까지 키웠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 힘이 쭉 이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전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뿌리가 됐던 것이죠. 60년대쯤엔 자동차, 가전제품, 비행기 같은 물건들은 미국의 제조업 황금기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미국인의 심장이랄까? 대량 생산 덕분에 가격은 뚝 떨어지고
중산층 소비도 막 늘었고 해외 수출도 쑥쑥 늘었습니다. 에어컨, 자동 변속기, 파워 스티어링 같은 신기술도 척척 나오면서 자동차 경쟁력이 엄청 강해졌죠. 철강산업은 이 산업들을 촘촘히 연결해주는 든든한 뼈대 역할을 했고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이 대중화되며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근로자들도 중요합니다. 노조가 힘을 얻어 임금도 오르고 생산성도 따라 올라갔거든요. 그 결과 튼튼한 중산층이 형성되고 중산층이 쓰는 돈이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흐름이 만들어졌고 교육받은 인력은 첨단 기술 개발과 제품 혁신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960년대 이후로 미국 제조업 굴뚝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차나 냉장고 같은 물건을 사느라 돈 쓰던 시절이 조금씩 바뀐 거예요. 대신 교육받죠. 여행 다니죠. 건강도 자주 챙기고 이런 데 돈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문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유럽, 특히 일본의 제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차들은 처음엔 저렴한 대신 품질이 좀 별로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일본 사람들이 워낙 꼼꼼하게 만들고 기술도 빨리 배우면서 어느새 일본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쫙 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미국 제조업체들은 긴장하기 시작하죠. 일본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도 내려야 하고 품질도 올려야 하고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국내 사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니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환경 규제라는 것도 금방 생겨나서 공장 돌리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공장 운영 비용이 뛸 수밖에 없던 거죠. 이 시기에 미국 제조업은 일본의 강력한 추격을 떨쳐내지 못하고 점차 일본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흐름이 완전 바뀌게 되었죠. 결국 미국 제조업은 세계 시장에서 점점 비중이 줄어들었고 53년엔 수출 점유율이 29%였는데 76년엔 13%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완전 제왕의 몰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제왕의 몰락이 한순간에 다가오지는 않았죠. 물론 일부 제조업 등에서는 일본의 추격을 뿌리치지 못했지만 미국 경제는 탄탄했고 이에 도전하는 미국의 주적, 소련은 경제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내세우면서 세계화를 본격적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유무역이나 다자주의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지구촌의 이론으로 함께 돕고 살자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똑같은 지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미국 중심의 우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보는 글로벌 경제의 기본판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본 같은 경쟁자들에게 한동안 밀려 고전했지만 90년대부터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적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미국은 다시금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정보 기술, IT 분야였습니다. 새로운 세계 경제의 중심에는 IT 산업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분야에 온 힘을 쏟았죠.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혁신 기술을 앞세워 세계 산업 구조를 순식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죠. 그래서 세계는 다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체계 위에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이 기술을 팔았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이 만든 새로운 산업 생태계와 플랫폼 위에서 전 세계가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제조업에서의 잠시 밀림을 기술적으로 만회하며 경제 강국으로서의 자리를 단단히 굳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단순한 산업혁명을 넘어 글로벌 권력구조까지 재편하는 역할을 했고 미국이 21세기 정보시대의 진정한 보스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이 쑥쑥 커오면서 이 미국 패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긴 하죠. 최근에는 미중 갈등을 신냉전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 새로운 냉전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지금으로선 확실치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군사, 경제, 기술, 그리고 체제 안정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미국의 패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아무튼 중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를 만난 미국이 1990년대 IT혁명으로 한 차원 높은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해서 패권을 유지했듯이 이 위기를 기회로 또 다른 차원의 패권국으로 부활할지 아니면 그 패권이 결정적으로 흔들리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 요령으로 감전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1: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침수 I'm feeling the day Just feeling the day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명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화와 적응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셔야 하는 이유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과 용기가 절실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에서 기상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신방실입니다. 올해 여름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역대급 폭염, 최악의 열대야라는 말이 매일 뉴스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무더웠죠. 8월 말 처서를 기준으로 지독했던 여름 더위가 누그러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니 모두가 처서 매직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처서날에도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해 기상청이 새로운 보고서를 하나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폭염백서. 이전까지 기상청은 태풍백서와 장마백서를 발간해 상세한 분석과 영향, 미래 전망 등을 정리하곤 했는데요. 올해를 비롯해 최근 폭염의 강도와 지속시간이 증가하면서 극한 재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전 사회적인 대응 시스템을 내놓은 겁니다. 올여름이 이렇게 무더웠던 이유는 지구 가열 때문입니다. 지난 8월 기준 11개월간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을 봤더니 산업화 이전보다 1.64도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인류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은 보통 1.5도 온난화라고 불리는데 그 기준을 넘어선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세계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폭염과 가뭄, 폭우, 병충해로 인해 농산물 수확량은 급감했고 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봄에도 이상기후 현상이 극심해서 농작물 파동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올봄은 약과였나 봅니다. 올여름을 지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올해 9월 말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마트 배추값 근황을 알리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진 속 배추 한 포기 가격은 무려 2만 2천 원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마트의 배추만 유독 비싼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올해 여름 날이 너무 뜨거워서 배추 모종을 심는 족족 다 타죽는 바람에 배추 모종을 구하기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공급량이 턱없이 줄어 배추값이 폭등한 겁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김치가 기후변화 때문에 위기에 빠졌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식 배추 중에서도 강원도에서 재배되는 고랭지 배추가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었는데요. 배추는 18에서 21도에서 잘 자라는 채소로 높은 기온에선 배추 심지가 상하고 뿌리가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여름 배추들은 보통 여름 최고 기온이 25도가 넘지 않는 강원도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고도가 높은 강원도 고랭지에도 최근 3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오면서 국산 고랭지 배추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미 2023년 기준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이 2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선 2050년쯤엔 고랭지 배추를 재배할 수 있는 농지가 거의 남지 않을 것이고 2090년이 되면 한국에서 고랭지 배추를 재배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고랭지 배추에만 해당되는 얘길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09년간 대한민국의 연평균 기온은 약 1.6도 상승해 전 세계 평균인 1.09도보다 상승폭이 훨씬 컸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농산물 재배지도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금사과 대란이 일었던 사과입니다. 국내 최대 사과 산지로 유명했던 곳들, 청송, 충주, 예산 등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북 청송에선 농장주들이 기후변화로 전체 과수원의 사과나무 10%가 말라 죽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볼까요? 과거 30년을 보면 한반도 대부분 지역에서 사과 재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어떤가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050년이 되면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하게 됩니다. 207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사라질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올봄부터는 사과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배나 귤 같은 대체 과일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로 인해 대체 과일 가격까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과 가격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들어보니 어떠세요?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나 극한의 날씨 탓에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물가가 치솟는 현상이 워낙 잦아지고 있다 보니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이제 일상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후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밀 가격인데요. 2022년, 2023년은 세계적으로 최악의 가뭄이 일어나면서 밀 최대 공급망 중 하나인 미국에서 밀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와 국제정세가 얽히면서 국제 밀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릴 정도로 밀 생산이 많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밀 수출이 어려워지자 밀 가격이 전 고점을 연일 갱신했죠. 다행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밀을 공급하는 인도가 밀 수출량을 늘리겠다고 나선 덕에 최악의 상황은 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인도에서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이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50도가 넘자 날아가던 새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길을 가던 자동차 타이어가 녹아버리는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이 반복되자 인도 총리가 수출 확대 선언 이틀 만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국내 밀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밀 수출 금지령을 내려버린 거죠. 이후 세계적인 밀 공급망으로 불리는 미국, 우크라이나, 인도에서 밀 공급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이제 전 세계는 역사적인 식량 위기를 맞이할 것이고 더 많은 나라가 자국 경제를 위해 수출을 걸어 잠그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는 식량 대란으로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당장 우리 국민, 내 가족이 먹을 음식이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금은 반도체, 석유가 세계 패권을 좌우하지만 밀과 쌀 같은 식량이 세계 패권을 좌우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아직 한국은 이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부족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들이 사라진다고 연일 보도가 돼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양의 곡물을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 밀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한국의 라면, 빵, 국수 가격이 오르거나 용량이 줄어들겠죠. 기후변화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의 식탁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를 안보 문제로 인식해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기후플레이션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기후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응입니다. 기후변화를 받아들이고 이 변화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적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식량 안보 전략 첫 번째,

변화된 기후에 적합한 작물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온대해서 아열대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일수록 상황은 심각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폭염으로 인해 귤이 노랗게 익어야 할 시기에도 익지 않아 상품 출하가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병충해도 유입돼 방제하는 일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주농업기술원은 기존의 신품종 육성이 맛이나 수확 시기 분산에 집중한 개발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질병에 강한 감귤 등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비단 남부 지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국의 농가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작물 품종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식량 안보 전략 두 번째, 변화된 기후에 대응 가능한 재배 기술 연구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올봄김 가격이 너무 올라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국민 반찬으로 불리는 김값이 오른 이유는 역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수온 상승과 잦은 태풍으로 김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처럼 바다에서 김을 양식하는 게 아니라 육상에 있는 농장에서 생산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는 실제로 국내 한 기업에서 실현하고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바이오 리액터로 불리는 큰 수조 안에 바다와 동일한 환경을 조성해 두고 여기에서 김을 양식하는 거죠. 사계절 내내 김 재배가 가능한 만큼 생산성이 높아 미래 김 양식 산업의 중요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한 기후에도 우리의 먹거리를 지속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때마다 그 숨은 배경에 기후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취재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거대한 변화는 대기와 바다, 땅, 식생 가릴 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개인과 기업, 정부, 국제사회 모두가 나서서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생존과 적응법을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누군가는 사과 대신 멜론이나 망고 먹으면 되잖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고 적응이며 시간과 돈, 생존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오랜 식성을 바꾸고 익숙한 음식과 작별하는 일이 가장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밥상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자로 하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9강입니다. 유언이 뭐죠? 왜 유언을 하죠? 걱정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걱정과 바람이 없다면 굳이 유언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요, 제가 기억하는 아주 감동적인 유언들이 있었어요. 저는 세 개의 유언을 놓고 뽑은 게 아니라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이제 신문에 나거나 어느 책에서 우연히 본 것, 그러한 유언들, 그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유언들이 있어요. 오늘 그러한 유언을 서양에서 두 개, 우리 동양에서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조지 워싱턴의 유언이 있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대통령직이 끝났을 때 미국 시민들은 더 해라, 종신 대통령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런데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의 농장에 있는 버지니아로 가서 거기서 살다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언을 아주 길게 남겼어요. 제가 그 중에 인상 깊은 것을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 내가 죽으면 나의 부채를 즉각 청산해라, 이게 유언이에요. 둘째는 자기 재산을 처분한 거에 대해서 유언을 남겼어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대학의 설립기금으로 이 재산을 쓰라, 그리고 고아원에 기부하는 돈을 이것으로 써라 하는 재산 처분을 남겼어요. 처분 방법을 남겼어요. 셋째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죽으면 국장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국장으로 해요. 나라에서 치르는 장례식이란 뜻입니다. 근데 장례식 하지 마라. 나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지만 장례식 하지 마라. 개인장으로 해라. 그리고 퍼레이드 같은 거 하지 마라. 누가 와서 장례식장에서 연설 같은 거 하지 마라. 아주 조촐하고 간소하게 치러라. 이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은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았어요. 자기 고향 마을에 있는 거기에 조그맣게 묘지가 돼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이래요. 그냥 고향 마을에 있는 묘지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국립묘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조지 워싱턴이에요.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2차 대전 중에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죠. 그때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뛰고, 그래서 프랑스인으로부터 아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드골이에요. 그러니까 전직 장군입니다. 그 위대한 프랑스 대통령 드골이 남긴 유언을 한번 보세요. 1번,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할 것. 국장으로 하지 마라. 국장으로 하지 마라. 대통령이나 장관은 내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 것. 그랬어요. 대통령 일 봐라. 장관들 일 봐라. 이 유언 때문에 드골 대통령의 장례식 때 프랑스의 대통령과 장관들은 참석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네 집무실에서 묵념을 올렸어요. 그러나 두 번째, 2차 대전 중에 나와 함께 전투했던 내 전우들이 온다면 그들은 참석하게 하라, 그랬어요. 셋째, 묘지는 국립묘지 안 들어간다. 이 콜롬베에 공동묘지가 있다. 인구 700명이 안 되는 이 마을에 공동묘지 있다. 나 여기에 묻어라. 그런데요, 그 콜롬베 묘지에는 드골이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 묻혀 있어요. 드골은

참 대통령으로 권세가를로 산것 같지만 아니에요. 고민이 있었어요. 두고래기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선천성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런 병을 앓다가 일찍 죽었어요. 그 딸이 콜롬베이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어요. 유언을 할때 나를 그딸 옆에 묻었다고 그랬어요. 아, 전 그거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찡해서 그 옆에 묻어라. 여기 보이시는 것이 드골 대통령의 묘지입니다. 또 보시기에도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참 초라하죠? 예, 왼쪽에 있는 것이 딸 안느의 묘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드골과 그 부인이 합장되어 있습니다. 예, 비석 있나요? 안 보이시죠? 예, 그의 생년월일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정말 조촐하고 초라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프랑스인들은 두고를 더 잊지 못한다는 사실에 동의가 되시죠? 네, 그 다음 아시아를 보겠습니다. 호지명이라고 아시죠? 베트남의 영웅이에요. 이분이 죽을 때 남긴 유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묘지를 만들지 마라. 내 죽으면 기념관, 이런 거 만들지 마라. 내가 죽은 후에 웅장한 장례식으로 인민들, 백성들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내 시신은 화장하라. 그래서 전국에 북부, 중부, 남부에 뿌려라. 이렇게 유언했어요. 내 무덤을 세운다면 무덤에는 비석, 동상 세우지 마라. 다만 단순하고 통풍이 잘 되는 집이 있다면 집 하나는 지어라.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나무를 한 그루씩 심는 것을 허락해라. 그러면 언젠가는 나무들은 울창한 숲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베트남 국민들은 전쟁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면 1년은 세금을 걷지 마라 라고 유언했어요. 그것도 저에겐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무 절절히 묻어났으니까. 보시겠습니까? 예, 호지명의 묘지예요. 어? 호지명이 말한 거하고 전혀 다르죠? 웅장한 기념관이 있죠? 너무나무나 크죠? 이러한 위대한 기념관과 묘지를 만들어 놓고 시체도 화장하지 않았어요. 방부 처리하고 시체를 이렇게 유류관 속에 보관하려면 굉장히 고급의 기술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0월일 거예요. 베트남에서 못해요. 러시아로 가져가요. 그럼 러시아에서 해가 좋아요. 그러니까 10월 그때쯤 되면 호지명의 시신은 사라집니다. 저기에서. 호지명의 유언이 이처럼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 그건 정치적인 문제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중국에 또 영웅이 있어요. 여러분 등소평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예, 덩샤오핑.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 중국은 빈민국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빈민국이었어요. 과장이 아니고 예, 국민 소득이 증명해요. 빈민국이었어요. 등소평이 권력의 중심에 서면서 중국은 먹고 살게 됐고 지금의 중국이 되는 기반이 마련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인에게 등소평은 아주아주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이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장례식, 연결식 절대 하지 말고 어느 곳이든 나의 분향소를 차리지 마라. 라고 유언을 했어요. 중국이 분향소 차리기 시작하면 중국 전역에 만 개는 차려야 할 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 개는 차려야 되잖아요. 하지 마라. 이 등소평의 유언은 철저하게 지켜졌어요. 그래서 등소평은 묘지가 없어요. 묘비도 없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세계의 유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선조들은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아도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싫으세요? 예, 삼국사기에는 우리 선조들의 유언이 나와 있어요. 유언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래요. 선양, 왕위를 누구에게 계승할 것, 내 다음 왕을 누구에게 준다, 누구로 하면 좋겠다. 이러한 왕위 계승에 관한 유언이 다섯 번 나와요. 그런데 이런 유언 왜 할까요? 자기 자식한테 준다면 절대 할 리가 없죠. 내버려 둬도 그렇게 되니까.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왕위가 이어지길 바랄 때 저런 유언을 남기겠죠. 이게 다섯 번쯤 나와요. 그 다음 장래에 관한 유언이 6회, 6번 나와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인상에 남다는 유언을 쭉 소개해 드렸는데, 전부 장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죽을 때는 장례식이 그렇게 신경 쓰이나 봐요. 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힘들면 어떻게 해? 이 나라 예산 쓰면 어떻게 해? 내가 오만하게 보이면 어떻게 해? 나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면 어떻게 해? 이런 곡선이 드는가 봐요. 장례에 관한 부분이 꼭 들어가 있었죠. 똑같아요. 우리 선조들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유훈이 나와요. 정말 부탁하는 말. 문장이 길어요. 유훈이 나와요. 무엇을 부탁했는지 오늘 직접 읽어봅시다. 첫 번째예요. 선양. 왕위를 누구한테 넘긴다 하는 기록입니다. 신라 유리사금 34년이에요. 내두 아들은 재능이 그를 따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죽은 뒤에는 탈해를 왕위에 오르게 하라. 그래도 사람들이 안들것 같거든요. 아, 그래도 아들로 합시다 할것 같거든요. 한마디 더 붙였어요. 나의 유언을 잊지 말라. 이 유언은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맞춰보세요. 지켜졌어요. 그다음 보실까요? 신라 문성왕이에요. 문성왕이 19년 가을 9월 왕이 병이 들자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했어요. 서부란 의정. 의정은 다음에 왕이 될 헌안 왕을 뜻합니다. 의정은 손왕, 내 윗대 왕의 손자고 나의 숙부다. 나의 작은 아버지다. 그는 효성과 우애가 깊고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보세요.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효성스럽고 우애가 깊고 명민하다. 그리고 관우하고 인자하다. 이만하면 왕이 갖춰야 할 성품은 다 갖췄다고 보는 겁니다. 이에 나는 무거운 책무에서 벗어나 어질고 덕이 있는 이에게 이것을 그것을 맡기려 하는 바 그것을 부탁할 적임자를 얻었으니 다시 무슨 유한이 있으랴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성품도 온화하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품이 좋고 능력을 갖췄으면 정말 정말 정말 훌륭한 인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개는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난 이런 사람 얻어서 나 유한 없다. 아, 죽어도 유한이 없다. 라고 말했어요. 문성왕릉입니다. 아주 왕릉이 편안하게 생겼고 뒤에 소나무 숲이 참 좋죠. 경주에 가면 있어요. 한 번씩 가보세요. 아, 이러한 유언을 남긴 문성왕이 여기에 잠들어 계시구나. 예, 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다음 봅시다. 진성왕, 진성여왕이에요. 진성여왕도 죽을 때가 됐어요. 이렇게 유언했어요. 왕이 측근들에게 근년 이래로 백성의 생활이 곤궁해지고 도적들이 봉기하니 이는 내가 덕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정치가 잘못되면 왕들은 내가 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비가 안 와요.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드는 것도 내가 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왕들이 다른 사람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왕이면 내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도 전부 내가 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숨어 있는 어진 자에게 왕위를 넘겨 주기로 나의 뜻이 결정되었노라. 하고 태자 요. 태자 요니까 자기 아들 같죠? 아니에요. 요는 누구냐면 이 앞에 왕인 헌강왕의 서자예요. 옛날에 왜 서자는 적자로부터 조금 이렇게 도외시되잖아요. 서자면 어떠냐? 훌륭하다. 다음에 왕으로 하라. 이 유언은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네, 정확하게 지켜졌어요. 이것이 진성여왕릉입니다. 저는 진성여왕릉은 못 가봤어요. 다음에 가면 꼭 가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 유언을 한번 보실까요? 장례입니다. 다 화장하라 그랬어요. 장례에 관한 유언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왕릉 있잖아요. 왕릉을 쓰려면 나라 재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왜그 안에 부장품도 넣어야죠. 관도 만들어야죠. 석실도 만들어야죠. 그림도 그려야죠. 또 백성들이 힘들어요. 몇달 동안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장례에 관한 유언을 한 사람들은 전부 화장해라 그랬어요. 화장해서 뿌려라. 자, 그런 유언들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겨울 12월 29일 왕이 별세했다. 시호를 원성이라고 유언에 따라. 유언문은 없어요. 삼국사기에 유언에 따라. 관을 봉덕사 남쪽에 옮겨 화장했다. 이렇게 화장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화장하라는 기록은

하나예요. 이건 한 번이에요. 나머지는 화장에서 동해에 뿌리라고 그랬어요. 세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동해는 신라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징을 갖는 지역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해가 떠오르는 곳, 혹은 용이 오르는 곳, 혹은 이 나라를 보호해주는 신이 사는 곳, 혹은 왜구들이 동해로 자주 쳐들어오니까 내가 막으리라. 이러한 어떤 상징성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덕왕 6년이에요. 6년 봄 정월 왕이 병으로 누웠고 병이 점점 위독해지자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렸으니 다시 무엇을 원망하겠는가? 과인이 죽은 후에는 불교의 법식대로 화장하여 동해에 뿌리라 그랬어요. 동해 뿌려. 화장하면 후손들이 참 편하겠죠? 나라, 예, 재정도 많이 절약되겠죠? 동해에 뿌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문무왕이에요. 왕이 별세했다. 시호를 문무라 하고, 유언에 따라 동해 어구 큰 바위에 장사 지냈다. 이에 따라 그 바위를 대왕석이라고 불렀다. 유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숨을 거둔 후 열흘 후 바깥들 창고 앞에서 나의 시체를 불교의 법식대로 화장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열흘 후가 중요해요. 조선 시대에는 왕이 죽으면 며칠장 했을 것 같아요. 조선 시대 왕은 5개월장을 했어요. 5개월장을 하면 여름 같으면 시신이 부패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왕 시신 옆을 얼음으로 다 채웠어요. 그리고 관을 만들어 놓고 그 외부를 또 얼음으로 채웠어요. 이렇게 해서 시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공사예요. 그렇죠? 화장해서 뿌리라. 그러면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석굴에 묻으라는 유언도 있어요. 왕이 사냥을 하다가 석굴을 보고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여기에 묻고 별도로 능묘를 만들지 말라. 대단하죠? 석굴에 묻으면 화장도 안 해도 돼요. 여기 두고 문 닫아라. 그러면 능묘 안 만들고 하면 국가 재정도 절약되고 백성들도 힘이 안들 것이다. 이 유언은 지켜졌습니다. 아까 워싱턴 유언 생각나세요? 드골 유언 생각나세요? 호지명 유언 생각나세요? 등소평 유언 생각나세요?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장례 절차는 철저히 검소하게 하라. 호지명의 다섯 번째 기억하십니까? 전쟁이 끝나면 1년은 세금 받지 마라. 백성에 대한 생각이 절절히 묻어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과 바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삼국사기에 나타난 왕들의 걱정은 뭐였죠? 나라예요. 이분들의 유언은 삼국사기에 문장으로 쭉 남아 있어요. 문성왕의 유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과인이 미미한 자질로 높은 자리에 처하여 위로는 하늘의 죄를 짓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까를 걱정했으니 밤낮으로 깊은 물과 얇은 얼음을 건너듯 전전긍긍하면서도 세 명의 재상과 여러 신하들이 보좌에 의지하여 왕위를 유지해왔다. 이제 나는 갑자기 병에 걸린 지 열흘이 지났으니 정신이 혼몽하여 아침 이슬보다 빠르게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이제 옛날 왕의 사생관이 나와요. 삶과 죽음에 관한 견해가 나와요. 살고 죽는 것과 시작하고 끝맺는 것은 만물이 위대한 기약이요. 질서요. 이 말입니다.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천명이 부여하는 정해진 몫이다. 그러니 세상에 남는 자가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선덕왕의 유언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선덕왕은 선덕여왕이 아니에요. 선덕여왕의 선자는 착할 선자예요. 여기는 베풀 선자, 펼칠 선자예요. 달라요. 이건 남자왕입니다. 과인은 본래 재능이 없고 덕이 적어서 왕위에 오를 마음이 없었으나 왕 되기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도 있어요. 싫었으나 추대를 피할 수 없어 할수 없이 왕위에 올랐다. 왕위에 오른 이후로 해마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백성의 일상생활이 곤궁하여졌으니 이는 모두 과인의 덕이 백성들이 소망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나의 정치가 하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인이

죽은 후에는 불교의 법식대로 화장하여 동해에 뿌리도록 하라 했어요. 저는 이러한 그 유언을 보니까 정말 비장해지고, 옛날의 왕의 사생관도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구나. 왕 중에는 왕 노릇하기를 싫어한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문무왕의 유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인은 어지러운 때 태어날 운명이어서 여러 번 전쟁을 만났다. 신라통이라는 사람이 문무왕이죠. 네, 전쟁을 만났다. 서쪽을 치고 북쪽을 정벌하여 강토를 평정하였으며 반란자를 토벌하고 화해를 원하는 자와 손을 잡아 마침내 원근을 안정시켰다. 원근 가까운 곳, 먼 곳. 전쟁 중에 죽은 자와 산 자에게 공평하게 상을 주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안팎으로 고르게 해주었다.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에게 공평하게 주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징기스칸의 막강한 군사력이 유지된 핵심 중에 하나를 뭘로 보는지 아세요? 징기스칸은 전략물자를 부하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죽은 자에게는 그 가족에게 줬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부하들은 아무도 공을 나눠준 데 있어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처럼 힘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창고에는 산처럼 곡식이 쌓이고 감옥에는 풀밭이 우거졌으니 이해되십니까? 감옥에 죄수가 없어요. 세월이 좋으니까. 죄수가 없으니까 감옥을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는 풀밭이 우거졌다는 얘기예요. 가히 선조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고 백성들에게 미안할 것이 없다고 할 만하다. 이만하면 나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문왕이. 세월이 가면 산과 계곡도 변하고 세대 또한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니 오나라 왕의 무덤에 어찌 향로의 광채를 볼수 있으랴. 위나라 왕의 서릉에 어찌 동작이란 이름만 들릴 뿐이로다. 이게 오나라 위나라 왕이 호화찬란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걸 뭐 하냐?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옛날 만사를 호령하던 영웅도 마지막에는 한줌 흙이 돼요. 나무꾼과 목동들이 그 위에서 노래하고 여우와 토끼는 그 옆에 굴을 팔 것이다. 맞습니까? 왕릉 있잖아요. 목동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놀아요. 네. 여우와 토끼가 굴을 파요. 그러므로 헛되이 재물을 낭비하는 것은 역사서, 역사책, 삼국사기 같은 역사책, 역사서의 비방거리가 될 것이요. 헛되이 사람을 수고롭게 하더라도 나의 혼백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 능력 그렇게 잘해봤자 내 혼백 살아오지 않는다. 나라 재정만 축낸다. 역사서에서 비방거리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현명하죠? 이러한 일을 조용히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다. 이런 일은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니다. 내 장례식 호화롭게 하지 마라. 나 그거 즐기는 거 아니다.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힘들게 살까를 걱정했어요. 국가의 재정이 낭비될까를 걱정했어요. 백성이 고통받는 거 정말 걱정을 했어요. 무엇을 소망했죠? 무엇을 바랬죠? 국가의 안녕을 바랬어요. 안녕. 그들의 사생관은 뭐죠? 죽음은 하늘의 뜻이다. 죽으면 하늘에 도달한다. 슬퍼하지 마라. 난 너무 좋다. 하늘의 이치에 도달한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선조 왕들의 이러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준 삼국사기를 너무 소중하고 고귀한 자료라고 생각해요. 이런 자료가 아니면 선조들이 그 숨결에, 그 인간됨에 가 닿을 수가 없잖아요. 네, 역사적인 기록이란 이런 것입니다.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선조에게 다가가고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잘못된 건 우리가 고치고, 좋은 건 받아들이는 그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국사기를 고마워하고, 이러한 기록을 남겨준 김부식 선생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미래에너지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에너지라고 하면은 조금은 생소하실 텐데 미래 세계를 다루는 영화에서 자주 등장해서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미래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실제로 뉴스에도 자주 등장해서 핵융합에너지가 더 이상 미래에너지가 아니라 탄소중립 2050 달성과 같은 우리의 에너지 문제의 해결책이 될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미래를 나타내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영화 속의 에너지들은 대개 핵융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파이더맨의 옥토퍼스 박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이언맨에서도 핵융합 에너지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화 속의 에너지가 미래 에너지가 과연 현재 가능한 얘기일 건가 하는 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핵융합 에너지가 지금 현재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실제 우주에 그 밤하늘에 번쩍이 있는 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는 태양 같은 경우에 모두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핵융합 에너지는 미래 에너지이기도 하지만은 자연 속에, 우주 속에 존재하는 그런 에너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무기를 통해서 먼저 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데 사용됐던 원자폭탄 같은 경우도 핵 분열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그 원자폭탄을 갖다가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현재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폭탄보다 더센 폭탄을 아마 여러분들 아실 텐데 그게 바로 수소폭탄이죠. 그런데 이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실제로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수소폭탄을 갖다가 터뜨리는 이런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원자력, 그러니까 핵 분열 에너지하고 핵 융합 에너지의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원자폭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때는 원자폭탄에서의 핵 반응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천천히 일으켜야지만 가능한 천천히 일으켜서 안전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야 가능한 에너지가 되겠고 반대로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수소폭탄을 만들 정도가 되다 보니까 반응이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는 아주 어려운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반응은 아닐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반응을 갖다가 일으켜서 우리가 폭탄으로 현재는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수소폭탄을 갖다가 밤하늘에 있는 별이나 우리를 갖다 비추고 있는 태양과 같은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연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에너지 핵융합은 원자핵의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을 한 방식이 되겠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핵이

이쪽에질 때 나오는 에너지와 핵이 합쳐질 때 나오는 방식이 있을 텐데, 핵이 쪼개질 때는 핵 분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핵이 합쳐질 때 나오는 에너지가 핵 융합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핵 분열인 경우에는 플루토늄이나 우라늄과 같이 쉽게 쪼개지는 그런 물질에 중성자가 때려가 조사되어 가지고 그것이 쪼개질 때 질량이 줄어드는 만큼 에너지로 나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쪼개질 때 중성자가 여러 개가 나와서 이 중성자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핵 반응을 유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폭발적인 반응이 가능해서 원래 이용은 폭탄에서부터 원자 폭탄에서 이용을 하였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인류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반응을 천천히 일어나게 해서 원자력 발전소로 그 개념을 바꿔서 현재는 우리에게 유용한 에너지를 갖다 제공하는 그런 에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핵 융합 반응인 경우에는 반응이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실제로 폭탄을 이용할 때도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 원자 폭탄을 또 터뜨려서 그때 나오는 고온 고압을 이용을 해서 핵융합 반응을 유발해서 더큰 파괴력을 얻는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반응을 어려운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이라든지 이 반응을 제어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돼야 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핵융합 연구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K-STAR 대전에 있는 핵융합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전도 토크막 장치인 K-STAR에서 1억도 플라즈마를 30초 동안 운전했다는 그런 그리고 세계적인 기록을 냈다고 아마 보도한 거를 들으신 분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단지 그 1억도의 플라즈마를 운전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그 1억도 플라즈마를 갖다가 달성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그런 감금 그 모드를 갖다가 찾아서 파이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드를 찾아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이처 잡지에 핵융합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그 발표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K-STAR의 그큰 연구들이 사실은 그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가 핵융합 연구에 참여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후반에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에 스너 79라고 하는 조그마한 토카막을 갖다가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어 가지고 조그맣게 실험을 하고 있었고 그 상태가 90년대까지는 진행이 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90년대까지는 거의 핵융합을 하고 있지 않는 나라처럼 이해가 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해외에서는 50년대 이미 핵융합을 갖다가 에너지원으로 생각을 해서 폭탄이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비밀리에 핵융합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자 폭탄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나오는데 한 5년 정도 걸렸는데 핵융합은 어려우니까 수소폭탄이 나왔지만은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릴 거다. 그렇지만은 그 에너지원을 갖다가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비밀리에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은 프로젝트 메타원이라 해서 맨하튼 프로젝트가 원자력 발전 원자 폭탄을 갖다 만드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메타원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핵융합 에너지를 갖다 얻기 위한 그런 연구를 비밀리에 수행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같이 비밀리에 핵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한 것처럼 잘 진행되지 않아서 10년이 지났는데 성과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년대 후반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서 하자 해서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이라는 기치 아래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갖다가 오픈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 해서 소련하고 영국, 미국이 다 같이 이제 연구 결과들을 내놓다 보니까 큰 발전을 갖다 60년대부터 이제 이루게 되는데, 70년대 오일 쇼크가 나면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져서 핵융합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핵융합 에너지 연구는 급격하게 발전을 해서 사실은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거의 반도체가 발달하는 그런 컴퓨터가 발달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95년에 중간 진입 전략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국가 핵융합 연구개발 기본 계획을 설립을 하고 K-스타를 갖다가 개발하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02년 월드컵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핵융합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중간 진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세계 최고는 안 되더라도 아시아 최고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는 초전도 좌석을 이용한 토커막 장치로는 세계 최대의 장치인 K-스타를 갖다가 2002년 월드컵까지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95년도에 K-스타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이게 늦어져서 2007년에 가서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2007년에 늦게 완성됐지만은 세계적인 수준의 장치를 초전도 토커막 장치 K-스타를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핵융합 연구를 함께 하기 위해서 국제 핵융합 실험로라고 얘기하는 ITER를 1980년대 중반에 레이건하고 고르바초프가 만나서 같이 동서 냉전을 이제 그만하고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같이 하자 그러면서 시작했던 ITER를 갖다가 짓는 거를 2007년부터 그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K-스타를 완공한 그 것이 밑거름이 돼서 우리나라도 그 ITER에 가입을 해서 ITER 건설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ITER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EU하고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가 참여해서 프랑스 까다라시에 짓는데 예산이 그 당시에 시작할 때한 5조 정도를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EU 유럽에 지으니까 유럽이 45%를 내고 나머지 6개 파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개 파티가 9%씩 내서 이 장치를 짓는데 돈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장치에 각각의 컴포넌트를 나눠서 제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핵융합에 대한 어떤 그 충분한 그 기술력과 그런 그 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K-스타를 건설하면서 인력과 그다음에 그 관련 산업들이 산업체들이 그 빌드업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참여를 해서 국제적인 그런 ITER 건설에 참여를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현재는 수행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핵융합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50년대부터 핵융합 연구를 시작해서 지금 6,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가 핵융합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핵융합 반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핵 분열 반응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특별한 원소인 경우에는 중성자가 가서 때리게 되면 쉽게 깨져가지고 그 깨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을 할수 있고 연쇄 반응을 통해서 그 반응이 더 활발한데 핵융합인 경우에는 원자 핵, 그러니까 가벼운 원사의 원자 핵이 서로 만나서 결합을 해서 일어나는 융합을 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보니까 이 원자 핵들이 만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자 핵은 주변의 전자들을 갖다 빼고 나면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서 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끼리는 서로 밀치는 힘이 강력합니다. 특히나
두 개가 아주 가까이 가게 되면 원자핵의 크기가 아주 작다 보니까 둘이 가까이 가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갖다가 줘야지.

있지만 둘이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서로 밀치는 원자핵을 갖다가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높은 압력을 가해 가지고 두 개를 부딪히게 하든지 또는 온도를 높여가지고 빠르게 움직이게 해서 둘이 부딪히게 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이 태양이나 별에서는 중력이 원체 크기 때문에 가까이 밀집해서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핵융합 반응이 쉽게 일어나서 태양 같으면은 중심부 온도가 한 1500만 도 정도 되는데 그 상태에서 핵융합 반응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수소들이 합쳐서 헬륨이 되는 반응이 바로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러한 핵융합 반응을 지구상에 일으키려고 생각해 보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자체가 이렇게 중력이 태양만큼 크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서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핵융합 반응 중에 빠르게 일어나는 그러한 중수소, 삼중수소의 반응을 갖다가 일으키고 이 중수소, 삼중수소의 반응은 한 1억 도 이상의 높은 온도를 줘야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를 갖다가 만들어줘가지고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반응을 해서 힐륨하고 중성자가 나오는 핵융합 반응 중에 가장 그래도 쉽게 일어나는 반응을 지구상에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억 도도 상당히 높은 온도일 텐데 이런 1억 도와 같은 높은 온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광로도 수천 도 정도의 온도인데 우리가 1억 도 정도의 온도를 갖다 이루는 게 쉽지 않을 걸로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전 입자, 전하를 띤 입자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속기를 만들어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를 만들고 그것들이 여러 가지 핵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불가능한 게 아니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 1kV 정도의 전압을 걸어가지고 전자나 이온을 갖다가 가속을 시키게 되면은 1kE의 에너지를 갖다 얻게 되는데 1kE면은 어느 정도의 온도에 해당되냐면은 1000만 도 정도의 온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했던 1억 도 같으면은 한만 볼트 정도의 전압을 갖다 걸어줘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면 1억 도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전기장을 갖다 우리가 가해주게 되면은 이 1억 도 내지는 이상의 그런 온도를 갖다가 얻도록 가열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주파라든지 또는 정전기력을 이용을 한 전기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높은 에너지의 뜨거운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를 가둬두는 것이 또 다시 문제가 될 텐데 가둬두는 것은 별이나 태양처럼 자체가 가진 중력으로 이렇게 가둬지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지만은 지구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서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자기장을 이용해서 가두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 1억 도상의 높은 그런 온도를 갖는 그런 하전 입자들은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 자기장에 의해서 이 움직임이 조절이 돼서 가둬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자기부상 열차처럼 자장을 갖다가 걸어주게 되면 거기에 좌석은 떠 있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고온의 그런 하전 입자들은 자기장을 가해주게 되면은 그 자기장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뜨거운 플라즈마를 가둬두고 거기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핵융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전기장, 자기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자기력을 갖다 이용을 해서 이러한 핵융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핵융합 연구가 해결해야 되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그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를 만드는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해야 할 텐데, 높은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열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들을 갖다가 잘 가두어주는 방법이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안의 온도를 높이려고 제가 불을 열심히 떼도 방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놨다 그러면은 이 방안의 온도는 올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핵융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장을 가하고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가열을 하더라도 이 뜨거운 플라즈마가 에너지를 갖다 바깥으로 잃어버리고 있다면은 온도는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1억도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가둬주기 위해서 별이나 태양 같은 경우에는 중력을 이용해서 가둬주는 거라서 큰 문제가 없는데 지구상에 우리가 자기장으로 뜨거운 플라즈마를 가둬두는 것인 경우에는 자기장 가둠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도넛스 형태로 해서 도넛스 방향의 자기장을 가해서 거기에다가 그 뜨거운 하전 입자인 플라즈마들을 갖다 가둬두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토카막과 스텔라레이터라고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넛스 방향으로 가해진 그 자기장과 함께 도넛스 방향으로 전류를 갖다 흘려줘가지고 새로운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서 그두 개의 자기장이 마치 그 날줄과 씨줄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바구니처럼 해서 자기장의 그 용기가 뜨거운 플라즈마를 가둬두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토카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와 밀도의 플라즈마를 가두는 데 있어서 높은 압력을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장을 이용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둔 그 플라즈마들이 보면은 이온은 잘 가둬주는 편인데 전자인 경우에는 그 안에 나타나는 그 난류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잘 가둬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이런 이제 그 가둬지지 않는 그래서 에너지가 손실되는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전 모드들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케이스타에서 이제 파이어 모드라는 게 발견이 돼서 이제 그 주목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파이어 모드도 될수 있고 또는 이제 H 모드라고 얘기해서 가둠 성능 모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모드들을 갖다가 찾아서 개발을 해서 핵융합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필요한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높은 플라즈마의 압력을 얻기 위해서 전류를 갖다 높이고 자기장을 강하게 가하는 거에다 더해서 장치를 아주 크게 해가지고 그런 성능을 달성을 해서 실제 그 가열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한 10배 정도의 에너지로 핵융합 에너지를 내는 그런 목표로 현재 그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플라즈마의 특성이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데까지 이루어진다면은 그 다음에 이 플라즈마가 내놓는 에너지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를 갖다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블랭킷이라고 하는 거를 핵융합 반응로 주변에 둬가지고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예를 들면 중소소 삼중소 반응에 의해서 힐륨하고 중성자가 나올 때 중성자가 에너지를 들고 나오는데 이 중성자가 들고 나오는 에너지를 갖다가 냉각제, 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액체 금속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냉각제에 그 중성자를 갖다가 쪼여가지고 열을 전달해서 그 냉각제를 갖다가 온도를 높여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스팀을 만들고 터빈을 갖다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방식의 그 장치를 갖다가 발전소를 갖다가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공학 기술들이 더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터 같은

경우에 아까 뜨거운 플라즈마를 만들고 가둬주는 그런 과학적인 어떤 연구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 스텝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높은 열속으로 나오는 그런 에너지들을 냉각을 시켜서 발전기를 돌리는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그 검증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터에 참여하고 있는 핵융합 선진국들 대부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는 핵융합 에너지의 개발 로드맵을 보면은 2050년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터를 갖다가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 이터 건설이 2020년대 후반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거고 2030년대에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된 걸로 예상이 되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실증로를 짓고 핵융합 발전소를 갖다 만드는 거를 2050년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원래 2050년 전을 타겟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터가 조금 늦어지면서 2050년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이터급의 어떤 새로운 장치를 갖다가 만들고 또는 이제 공학 테스트할 수 있는 CFETR이라는 장치를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2050년대 정도에 전력 생산을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인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파일럿 플랜트라는 걸 갖다가 2030년대, 40년대에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50년대 이후에 이제 핵융합 에너지를 쓸수 있는 그런 이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에너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볼수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공격적인 제안을 해가지고 2040년대에 세계 최초로 핵융합 에너지를 전력 생산을 하겠다. 그래서 스텝이라고 얘기해서 Spherical Tokamak for Energy Productio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금 그 론치를 해서 사이트를 갖다가 공모를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 로드맵이라는 게 2050년대 정도로 타겟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느리다고 볼수 있는데 왜 그렇게 느린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터라는 장치가 실제 그 높이가 거의 한 30m가 넘고요. 엄청나게 큰 장치입니다. 큰 장치고 아주 복잡한 장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터를 갖다가 짓는데 초기에 예상했던 비용이 5억 불 정도를 얘기했는데 5 빌리언 정도를 얘기했는데 지금 한20 빌리언 정도의 예산이 생각되고 건설 기간을 이제 10년을 잡았는데 지금 한 20년 이상 걸리는 그런 이제 긴 기간을 이제 요구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복잡하고 큰 장치를 짓다 보니까 그 핵융합이 상당히 이제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비용도 이제 늘어나게 됐고 그런데 이제 그럼 왜 이렇게 크게 짓느냐 하는 거는 이제 성능을 아까 높이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장치가 커져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큰 장치를 짓고 있는 지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은 뉴스에 2030년대 아니면은 뭐 10년 내로 핵융합을 갖다가 상용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아마 뉴스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동안은 원체 큰 장치를 가지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어야 됐기 때문에 한 나라도 못하고 여러 나라가 모여서 하는 국제협력을 통해서 이터 같은 장치를 지어서 핵융합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2050년도 탄소 중립 얘기하고 이런 에너지의 시급성을 생각해 보면은 어렵겠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좀 빠르게 할수 없겠느냐 해서 민간에서 핵융합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뭐냐면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오고 있던 핵융합에 대한 기술의 어떤 혁신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이제 기술 중에 핵융합은 자기장을 이용해서 가둬두는 그런 방식인데 자기장을 아주 강하게 걸수 있는
고온 초연도 자석 기술이 상당히 최근에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형화를 해서 핵융합을 갖다가 빠르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투자를 갖다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은 거의 그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35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토탈 거의 5 빌리언에 육박하는 초기에 우리가 이터를 짓기로 했었던 예산에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그 펀딩이 들어오게 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민간 기업들이 빠르게 핵융합을 달성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MIT에서 나온 스핀업인데 Commonwealth Fusion System이라고 CFS라고 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8 빌리언 거의 2조가 넘는 돈을 갖다가 투자를 받았는데 이터 큰 장치의 자장에 2배 정도 되는 자장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장치를 지을 수 있게 고온 초연도 자석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펀딩을 받았고 2025년까지 그 자석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인풋 에너지보다 더큰 에너지를 내는 그런 스파크란 장치를 만들고 그거를 바탕으로 아까 이터가 10배 정도 에너지를 낸다 그러는데 그 이상의 에너지를 낼수 있는 아크란 장치를 갖다가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일스톤을 가지고 핵융합 에너지를 갖다 가속화하는 그런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여기에 부응해 가지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DOE 랩을 통해서 에너지부를 랩을 통해서 하고 있던 핵융합 연구를 갖다가 오히려 민간이 주도가 되는 그런 핵융합 연구에 국가 연구소들도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거를 더 가속화시켜서 핵융합 에너지가 2030년대, 40년대에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에 느리게 대형으로 가고 있던 걸 갖다 민간이 주도해서 아주 빠르게 작은 사이즈로 해서 핵융합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소형화를 통해서 이제 민간에서 빠르게 핵융합을 구현하겠다. 2030년대, 40년대에 이제 구현하겠다. 그래서 펀딩을 많이 받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영화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그런 그 심장 정도 크기 내지는 손에 잡히는 크기의 아크 원자로 같은 거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가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CFS라는 스타트업이 만들고자 하는 장치가 스파크 장치 다음에는 아크라는 장치를 갖다 만들겠다고 있거든요. 근데 아크의 뜻은 물론 다른 뜻이지만은 어쨌거나 그 영화에 나오는 아크라는 원자로를 갖다가 30년대에 만들어서 핵융합을 구현하겠다는 걸 보면은 영화처럼 이렇게 작은 장치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는 아까 제가 이터가 30m 이상 되는 큰 장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터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핵융합을 구현한다 그러면 실증로 데모라는 장치를 지어서 이제 전기 생산을 실증하고 그다음에 핵융합 발전을 갖다가 가는 그런 이제 그 대형 장치 기반의 국가적인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스파크나 아크와 같은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은 고온 초연도 자석을 이용해서 자장을 높여서 하는 소형화인데 그 장치인 경우에는 크기가 혹시 대전에 있는 K스타를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스파크는 아마 K스타 정도 크기이고 아크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큰 장치니까 여전히 상당히 큰 장치가 큰 크기의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치의 크기가 아마 한 10m 이상 되는 그런 장치로 예상을 할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게 끝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아까 스파크가 1.8 빌리언에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핵융합을 빠르게 구현하고자 나섰다 그랬는데 영국 쪽에 있는 또 다른 스타트업인데 토카막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최근에 1억
그 1빌리언 1억불에 해당되는 펀딩을 최근에 이제 투자를 받게 됐는데, 여기는 고온 초전도 좌석을 쓰기도 하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스페리컬 토러스라고 얘기하는, 아까 우리가 도너스 모양의 이제 토카막 장치를 얘기했는데, 얘는 그 사과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똑같은 도너스인데 가운데가 그 사과 씨 있는 부분이 아주 그 심이 있고, 그 바깥이 지금 이제 뜨거운 플라즈마가 있는 형태로 해서, 같은 핵융합 방식, 비슷한 핵융합 방식이지만 훨씬 더 컴팩트하게, 그러면서 이제 성능이 매우 높은 그런 이제 방식이 가능하다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토카막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1억도 높은 온도를 갖다 달성을 하고, 고온 초전도 좌석을 이용한 장치를 2030년 이전에 만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2030년대에 핵융합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소형화하고 그다음에 기술 혁신을 갖다 활용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저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에서도 비슷한 방식인데, 스페리컬 토러스를 이용한 방법인데, 컴퓨터 기술이 이제 발전한 걸 이용해서 GPU라든지 컴퓨팅 성능이 아주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 토카막 플라즈마를 그대로 시뮬레이션하는, 우리가 보통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는 방식, 거기에다 더 나아가 가지고 사이버 시스템하고 피지컬 시스템이 같이 이렇게 묶여서 연구를 하는 그런 형태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토카막이 가지고 있는 그 가듬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풀어서 아주 소형화하고, 장치를 갖다가 실제 여러 개를 짓지 않더라도 그 코드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제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장 우리가 손바닥만한 그런 핵융합로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이런 연구들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되면 점점 이제 크기가 작아지는 그런 핵융합로가 구현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융합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핵융합을 개발하려고 그러느냐? 그거는 핵융합이 사실은 깨끗한 에너지면서도 무한히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핵융합 발전에 쓰이는 핵융합 반응에 연료가 되는 것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라고 얘기하는 수소의 동위원소들인데, 중수소인 경우에는 우리가 바닷물에서 쉽게 얻을 수가 있고, 삼중수소인 경우에는 중수소, 삼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하고 중성자가 나오는데, 이 중성자를 리튬에다가 때리게 되면은 삼중수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지는 삼중수소하고 바닷물에서 구한 중수소를 갖다가 반응을 시키면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핵융합은 중수소하고 리튬을 갖다가 연료 내지는 원료로 써서 헬륨하고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에너지라는 얘기가 될 거거든요. 근데 헬륨은 여러분들 그 풍선 불때 쓰는 그 헬륨 가스, 그러니까 전혀 무해하고 깨끗하고 반응도 안 하는 그런 녀석이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는 우리가 쓰는 거고, 그 얘기는 그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물론 발생이 안 되고, 나쁜 물건들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더러운 그런 그 부산물이 생기지 않는 그런 깨끗한 에너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사용되는 연료들도 구하기가 매우 쉽다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나오는 에너지는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은 그 중수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바닷물을 욕조 한반 정도 되는 바닷물을 갖다가 그 전기분해해가지고 중수소를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에 있는 리튬 배터리 한 개, 그 정도의 리튬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을 해서 핵융합 반응을 시키면은 200메가와트 정도의 핵융합 에너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200메가와트면 어느 정도냐면은 석탄을 뗀다 그러면 한 40톤을 떼야지 나오는 그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원자력 발전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한 7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그리고 연료로 사용되는 그 중

수소는 삼중수소는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얘는 뭐 거의 뭐 1500억 년뭐 엄청난 기간 동안 우리가 사용할 중수소가 이미 바닷물에 있다고 보니까 무한한 여기라고 볼수 있고, 대신에 리튬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에 사용돼야 되니까 같이 써야 돼서, 근데 지구상에 있는 리튬을 보면 한 3000년 정도 쓸수 있는 양이 매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리튬이 바닷물에는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닷물에는 한 200배 정도 돼서 한 6천만 년 정도 우리가 2만 배 정도 있어서 6천만 년 정도를 갖다 우리가 쓸수 있는 리튬이 들어 있고, 바닷물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바다라고 하는 바닷물이라는 자원의 보고를 이용하게 되면은 뭐 지역의 구분도 없고 쉽게 핵융합에 필요한 연료를 쓸수 있다. 그 얘기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 의해서 유럽이 가스를 갖다가 수입을 제대로 원활하게 못해서 올겨울이 엄청 추울 거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원자력 발전 없고 석탄을 줄이고 가스를 갖다 러시아에서 수입해서 쓰겠다 그랬으면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안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그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쉽게 에너지 연료를 쓸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보면은 무한하고 청정한 에너지원으로서 핵융합이라고 하는 장점을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스파이더맨에서 나오는 것처럼 얘가 폭발한다든지 또는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빨아들이고 뭐 녹여버린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없을지, 아니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원자력 사고 같은 그런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핵분열하고 핵융합,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폭탄을 이제 예를 들었었는데, 사실은 원자력에서 얘기하는 핵분열 반응은 중성자가 일으키는 반응이다 보니까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이 반응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서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얘를 억제해서 해야 되는 그런 반응인데, 반면에 핵융합은 수소폭탄을 갖다가 터뜨리기가 어려워서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수소폭탄을 터뜨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1억도를 갖다가 만들어서 유지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핵융합 반응을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게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핵융합 반응은 일으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폭발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반응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가지고 폭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서 원천적으로 이제 안전한 에너지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부산물로 나오는 게 힐륨 가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핵융합 반응이 멈췄을 때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핵물질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냉각을 해줘야 되는지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서 안전하게 우리가 쓸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핵융합에서도 방사선에 의한 영향은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수소하고 삼중수소 반응을 이용을 하는데, 삼중수소는 한 12년에 반 정도로 줄어들어서 힐륨3로 바뀌어서 이렇게 분기하는, 그런데 전자를 내놓거든요. 전자를 내놓는 그런 이제 방사성 물질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아까 중성자가 들고 나온다는데, 이 중성자가 구조재료라든지 다른 물질을 때리게 되면은 그 물질을 갖다 변화를 시켜가지고 방사능을 조금씩 내는, 방사화시키는 그런 그 성능을 갖고 있거든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자체가 없지는 않지만은 방사선이 나오는 양이 적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방사선이 나오는 걸 적게 하는 물질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중수소는 연료로 쓰기는 하지만은 연료를 갖다가 다 넣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를 갖다가 이용을 하는, 그러니까 만들어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어느 특정 시점에 삼중수소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사능에 대한 부분이 위험이 훨씬 적고, 어떤 정도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전기가 필요하지만은 이런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고 방사선이 나오더라도 낮은 준위의 방사선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잘 막아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는 안전한 에너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2050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지난 정부에 내세웠습니다. 그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2050년도에 탄소 중립 내지는 탄소 발생 양을 네트로 줄이게 0으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미 법제화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능한 나라들은 거의 손으로 꼽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웨덴이라든지 그 다음에 뉴질랜드라든지 일부 나라들만 가능한데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더해서 수력 발전이 거의 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수력 발전과 신재생이 합쳐서 탄소 중립을 갖다가 구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수력 발전이 없는 나라들, 우리나라처럼 수력 발전이 없는 나라들은 탄소 중립 2050을 달성하는 게 아주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2050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 꼽고 있는 독일만 해도 독일은 오히려 뭐냐면은 원자력을 이제 줄이다 보니까 석탄을 많이 떼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이제 프랑스는 원자력을 한70% 정도 하면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서 스웨덴만큼은 아니더라도 꽤그 탄소 중립 2050에 가까운 그런 나라인데 아까 영국이 상당히 이제 그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린 게 영국 같은 경우는 법으로 탄소 중립 2050을 갖다가 했는데 실제로 영국은 북해에서 나오는 가스하고 풍력을 이용해서 그를 처음엔 달성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어렵다는 게 독일과 마찬가지로 가스도 역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넷제로가 이제 불가능해서 원자력을 갖다가 예전에는 처음으로 이제 상용화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불구하고 프랑스에다 팔고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원자력을 갖다가 다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핵융합을 해서 이 탄소 중립 2050에 가겠다는 그러한 이제 계획을 최근에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 중립 2050을 생각해 보면은 핵융합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탄소 중립 2050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거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다 떠올리시는 거는 우선은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이 있을 거고요. 풍력이나 태양광은 비싸더라도 당연히 이제 써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는 맞을 겁니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풍력과 태양광 같은 그 재생에너지 가지고 있는 친환경성에 더해서 가격, 그러니까 경제성도 물론 있겠지만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에너지 시큐리티 관점에서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태양광이나 풍력은 연료를 수입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이 재생에너지가 에너지를 내는 시기가 기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기후 조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에너지들을 가둬둘 수 있는 그 배터리라든지 저장 장치가 없이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계속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원자력 발전만큼이나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어서 에너지 시큐리티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핵융합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50 탄소 중립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는 핵융합이 큰 역할을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은 앞서 민간 기업들이 나서고 있는 것처럼 공격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도 핵융합을 2030년대, 40년대에 빠르게 달성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0: 있습니다. 예, 우주 에너지라고 우리가 핵융합을 얘기했는데, 미래에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할 때, 또는 우주로 우리가 거처를 옮겼을 때,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 에너지가 핵융합이 될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갖다가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우주 기지를 얘기할 정도의 미래까지 내다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먼 미래가 되겠지만, 그때 우리가 핵융합을 쓸수 있으려 그러면 그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 2050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정도로 핵융합 에너지가 개발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들을 고려해 보면은 핵융합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미래 에너지가 갖춰야 되는 그런 경제성이라든지 환경 친환경성이라든지 에너지 안보라든지 더해서 안전한 그런 에너지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특히 아마 탄소 중립 2050에 기여하려면은 경제성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핵융합은 연료는 바닷물에서 가지고 오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싸게 구할 수가 있으나, 자장으로 우리가 가둬두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자장의 대형 초전도 자석 같은 걸 갖다가, 만들어서 장치를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장치를 만드는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그 초기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잘 돼서 경제성이 확보돼야 되겠다. 그리고 핵융합에서 나오는 반응의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도 하고 필요한 연료인 삼중수도 만들어내는 그런 블랭킷과 같은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잘 개발을 해서 이런 그 장치들을 그 바꾸는 주기를 갖다가 교체 주기를 갖다가 길게 하게 되면은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성을 확보하게 되면은 미래 에너지로서 자리가 잡혀서 결국 탄소 중립 2050에 기여를 할 거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주로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가깝게 보면은 달 탐사가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달은 힐륨3가 아주 많습니다. 힐륨3가 많은데 그동안은 제가 가장 쉬운 핵융합 반응으로 중수소 삼중수소 반응을 말씀드렸는데 중수소하고 힐륨3의 핵융합 반응도 중수소 삼중수소 반응만큼이나 많은 에너지를 내고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에너지도 그렇게 비교적 적은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결국은 달 기지를 생각해 보면은 달에서도 우리가 충분한 연료를 얻을 수 있고 달 기지의 핵융합 발전소도 생각해 볼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주 여행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주선의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은 아주 오랜 동안 우리가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아주 높고 그래서 전체 우리가 우주선이 싣고 가는 에너지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이 적어야 될 텐데 그런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거는 원자력 발전보다도 7배 정도 핵융합이 더 높으니까 핵융합이 아마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 중에는 가장 높지 않을까. 이거보다도 더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거는 사실은 그 스타트랙에 나오는 에너지인데 물질하고 반물질. 얘는 두 개가 반응하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량 전부가 에너지로 바뀌는 핵분열이나 핵융합은 핵반응에 의해서 질량이 줄어드는 만큼 에너지를 바뀌는데 얘는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실제 영화에서 보면은 UFO의 에너지는 아마도 물질 반물질일 거다. 그러니까 먼 미래로 보면은 물질 반물질 얘기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그 미래의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원은 아마 핵융합이 될 거다.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가 우주 여행이나 우주 기지에 사용될 날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거부로까지 만들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지난 정부에 내세웠습니다. 탄소 중립 2050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로서 개발이 되어 뉴스로 접할 수 있는 날이 곧올 것으로.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황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합니다.

구성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바일 관련된 주제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워낙 많은 것을 요즘에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주제들이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모바일 메시징, 즉 모바일 책 기능이 있는 그런 앱들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자, 그다음 그만큼 많이 이용하는 그 빈도에 있어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뱅킹 쪽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뱅킹이라고 하면 꼭 은행권 앱뿐만 아니라 뭐 증권사 앱이라든가 요즘 뭐 가상 자산에 해당하는 뭐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같은 거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뭐 돈을 넣고 빼고 뭐 결제를 하고 약간 이런 쪽이라고 생각해서 좀 총괄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바일로 뭔가 결제하는 그런 로직, 즉 모바일 뱅킹이라고 이름은 칭했으나 실제 더 많은 영역을 우리가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가상 무슨 계좌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계좌가 있어야만 이 모바일 뱅킹이 되는 거죠. 그냥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거를 인터넷 뱅킹으로 또 전환한다든가 같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물론 이제 인터넷 은행들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인터넷 뱅킹을 할수 있게끔 설정하는 뭐 계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동사를 이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Do 동사를 씁니까? 써요. Do mobile banking. 씁니다. 근데 그냥 사용하다 의미로도 use mobile banking. 저 모바일 뱅킹 해요? 그럴 때 do you do mobile banking? Do you use mobile banking? 둘다 씁니다. 자, 일단 기본 동사부터 처리하고 들어갈게요. 들어보세요.
1: Use mobile banking. Do mobile banking. Use mobile banking. Do mobile banking.
0: 오케이? 자, 그다음에 온라인 은행 계좌를 이제 이야기할 때 넣을 수 있는 표현이죠. 그냥 은행 계좌를 뭐라고 합니까? Bank account라고 하잖아요. Bank account. 요 앞에다 online 넣어가지고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그것이 기존 은행의 온라인 계좌를 튼 성향의 그런 성격이든 아니면 아예 인터넷 은행이어가지고 그 자체가 그냥 온라인 뱅크 온라인 계좌 성격이든 간에 online bank account. 뭐그 부르는 말은 크게 차이가 날것 같지 않아요? 그죠? account 자체가 계좌란 뜻으로 알고 계시니까 자 들어볼게요.
1: Online bank account. Online bank account.
0: 자 그다음에 거래를 이제 하려다 보면은 이제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공인인증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계좌 비밀번호 네 자리가 있고 대부분 이제 요즘에 여섯 자리 비밀번호 같은 걸 씁니다, 그렇죠? 비밀번호 같은 건뭐 OTP 성향일 수도 있고 그냥 요즘에 그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형식의 이제 비밀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PIN이라는 단어는 꼭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건 몇번 해드렸었어요. 저희 매일 10분 영어에서도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예요. 개인 식별번호의 약자인데 주로 네 자리입니다. 대부분 네 자리를 PIN이라고 불러요. PIN, 즉 통장 비밀번호 뭐예요? What's your PIN? 이래 물어봐요. What's your PIN?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PIN Number라고 잘안 하는 게 Any Number예요. 그냥 PIN이라고 하면 돼요. What's your PIN? 그다음에 뭐 press your pin이라고 하겠죠? 상대방한테 비번을 물어보지 않는 나는 password는 그래요 뭐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 숫자 특수 문자 조합일 수도 있고 이런 걸 그냥 일반적으로 password라고 부르긴 부릅니다, 그렇죠? 네, 숫자 조합인 경우가 많죠 은행권은. 자, password 들어보세요.
1: Pin, password, pin, password.
0: 코드란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passcode. 패스코드 그런 단어도 존재한다는 건 알아두세요. 그렇죠? 그것도 비밀번호라는 뜻입니다. 자, 문장 내볼게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죠? 온라인 계좌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need an online bank account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니까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다는 use나 do 하면 되겠네요.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to use mobile banking. 그죠? 온라인 계좌 개설을 해야 모바일 뱅킹을 할수 있다.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옹호하기 위해서 to use mobile bank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to use mobile banking.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to use mobile banking.
0: 여기 있는 계좌의 돈을 저쪽 계좌로 옮기는 거. 은행권 간의 이동일 수도 있겠지만 은행권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니면 뭐 암호화폐랑 연동돼 있는 계좌로 뭐 이런 식으로 자금 이체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체를 할때 쓰는 단어가 transfer란 단어입니다. 요거 저 교통수단 갈아탈 때할 때도 쓰는 동사죠. 몇 차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지 오늘은 모바일이라고 하는 큰 이용 서비스 안에서 뱅킹 쪽을 하다 보니까 또 나온 거예요. 뭐 transfer funds. 선생님, 이 펀드란 단어는 좀 뮤추럴 펀드처럼 굉장히 큰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때도 쓰죠. 근데 이 펀드 언제 써요? 그냥 돈이에요. 네. 돈도 그냥 펀드라고 그래요. 펀드. 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내 개인 돈을 여기서 옮길 때 이 자금이란 말을 꼭 기업만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 개인들도 자금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니까 transfer funds. 펀드가 뭐라고요? 자금이라고요. transfer funds. S 붙여서 일반화 들어볼게요.
1: transfer funds. transfer funds.
0: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송금하다라는 말을 이제 할 때 우리 그냥 보내다라는 동사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send. send money 하면 돈을 보내다죠. 그러니까 send는 누구나 다 아는 동사니까 송금할 때 많이 쓰는 동사가 wire입니다. wire. 저게 도대체 뭡니까, 선생님? wire는 그냥 철사 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직접 무슨 지폐가 날아가서 그 사람 손아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전신환으로 바뀌어가지고 회선을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wire 자체가 동사로 쓰이면 전신환 형태로 바꿔서 누구한테 쏴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wire가 무슨 뜻이에요? 송금하다예요. 돈을 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은행권이나 금융권에 쓰는 말입니다. Wire money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뒤에 사람 나오겠죠? 들어보세요.
1: Wire money to. Wire money to.
0: 오케이. 자, 요금 납부는 pay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돈을 결제하고 요금을 납부하거나 그런 말은 pay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payment라는 말을 붙여봐서 make payments. Make payments. 이 형태로 딱 읽으세요. 계속 써야 돼요, 여러분. 그냥 pay만 쓰지 말고 make payments 들어보세요.
1: Make payments. Make payments.
0: 자, 그럼요. 문장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금이체나 요금 납부를 매우 쉽게 할 수 있다. 뭘 이용하면? 휴대폰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요. 버튼 하나 정도 몇 개 누르면 뭐 결제라든가 아니면 자금이체가 되기 때문에 자, you can으로 넣어서 그냥 쉽게 할게요. You can transfer funds and make payments. Quite easily. 자, quite도 강조사죠? 제법 쉽게 할 수 있다. You can transfer funds and make payments quite easily. 자, 들어볼게요.
1: You can transfer funds and make payments quite easily. You can transfer funds and make payments quite easily.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꼭 은행권 앱 아니라 여러 금융사나 여러 증권사 자기 어떤 금융거래 관련된 앱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계좌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앱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Manage, 관리하다. Multiple, 그 다음에 accounts. Manage multiple accounts. 여러 금융권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는 그런 앱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들어볼게요.
1: Manage multiple accounts. Manage multiple accounts.
0: 다수란 얘기고요. 자, 연중 무휴 접근이 가능하다. 이건 왜 하냐면 은행 문이 닫고 나서도 은행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이점이잖아요. 연중 무휴란 단어 숫자 표현 하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24/7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하루 24시간 주 7일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24/7 그냥 읽으면 됩니다. Have access 24/7 접근 권한이 있다. 연중 무휴 365일입니다. 그죠? Have access 24/7 이것도 알아둘게요. 들어보세요.
1: Have access 24/7. Have access 24/7.
0: 자, 문장에 넣어보면 이 앱을 이용하면 다수의 계좌를 관리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다 편리함에 관련된 문장이네요, 오늘은. It's easier to manage multiple accounts if you use this app. If you use this app. 이 앱을 이용하잖아?

0: 여러 계좌를 한 앱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편하다. It's easier to manage multiple accounts if you use this app. 됐죠? 들어볼게요.
1: It's easier to manage multiple accounts if you use this app. It's easier to manage multiple accounts if you use this app.
0: 좋습니다. 오늘 정리할게요. 자, 온라인 은행 계좌는 온라인 앞에 붙여주면 되죠. Online bank account. 오늘 모바일 뱅킹 얘기하다 보니까 반드시 얘기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1: Online bank account. Online bank account.
0: 요금 납부하다. Make payments 했었죠? 들어볼게요.
1: Make payments. Make payments.
0: 자, 모바일 앱 중에 여러 계좌를 관리하게 도와주는 그런 앱도 있으니까 Manage Multiple Accounts 요거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 Manage multiple accounts. Manage multiple accounts.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정리가 됐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EBS 이앱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톡방에 오픈 단톡방이에요.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similar but confusing words. Coworker versus colleague. Coworker versus colleague.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단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Coworker 그리고 colleague. 생각해보면 원어민들도 이거를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쓰다가 저거 쓰다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오늘 확실하게 제가 구별해드립니다. Coworker 그리고 colleague 차이점이 뭘까요? 자, 첫 번째는 coworker입니다. 이거는 직장 동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Co 그 다음에 worker, worker, coworker. 그래서 잘 들으시면 이 K 발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coworker, coworker, coworker. Very good. Okay. coworker. coworker 같은 경우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입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냥 모두 다 co-work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I get along with all my co-workers.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네, 좋아요. coworker. 직장 동료입니다. coworker.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나는 옛 직장 동료들과 연락해. I keep in touch. 나는 계속 연락해. With my old coworkers. 옛 직장 동료들과.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그래서 예전에는 같은 회사에서 다 같이 일했던 이제 동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coworkers. 이거는 나중에 설명 더 해드리는데요. 상관없이 뭐 팀장, 부장 뭐 등등등 이게 다 coworkers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내 모든 동료들과 잘 지내. I get along with all my coworkers. Okay? So when we're talking about coworkers, rank doesn't matter. Okay? So you can call your superior. Okay? 상사들한테도 coworker라고 해도 되고, and you can call people under you coworkers as well. Okay? As long as you work in the same company.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 get along with all my coworkers. I get along with all my coworkers.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다른 부서의 동료를 만났어.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그래서 아직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근데 다른 부서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같은 회사니까 coworker.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네, 좋아요. 이번에는 colleague로 가볼게요. colleague, 동역은 동정 업계 종사자. 이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colleague. 네, 스펠링은 매우 복잡하지만 이게 불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스펠링은 복잡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call, 그 다음에 league. L-E-E 뭐 G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lleague. Colleague.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nuance difference. Okay, colleague. 비슷한 분야의 직종에서 일하는 동료 혹은 동종 업계 종사자를 뜻합니다. Okay, so coworker 같은 경우는 직급 상관없이 다한 회사에서 일하면 그냥 coworker라고 해도 되는데요. 이 colleague 같은 경우는 다 같은 직급 이해돼요.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도 물론 colleague도 되지만 다른 회사에서도 같은 직급이면 이것도 똑같이 그냥 colleague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Okay? So you can call a person a colleague if they are in sort of the same work line of work and same rank as you. You can call a person a colleague within your company, but and they can also be from a different company or organization as well.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My colleagues and I are working on this project.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colleague, 동료, 동종업계 종사자, colleague.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내 직종에 많은 동료들을 만났어.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그래서 그 같은 직종에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동료들을 만났다. 그래서 colleague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co-worker라고 할수 없어요. 같이 일을 하는 거는 아니니까. I met my colleagues in my industry.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colleagues and I are working on this project. 내 동료들과 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그래서 colleagues끼리 일할 수도 있죠. My colleagues and I are working on this project. My colleagues and I are working on this project.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이 사람은 내 친구이자 동료야. 내 친구 겸 이제 동료이죠.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coworker, 직장 동료. work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그러니까 부사

부서는 상관없고, 그리고 직급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면 co-worker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colleague는 물론 함께 일하는 사람은 colleague라고 해도 되는데, 같은 직급이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뭔가 동종 업계에서 종사자도 다 colleague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 오케이. 확실하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Great work,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Hi Megan.
1: Hey Henry.
0: Good to see you.
1: Hi there.
0: I'm doing good. Thank you for asking. mm-hmm.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technology죠.
1: Mm-hmm.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technology.
0: 네, 테크놀로지, 기술 또는 전자기기 등을 가리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Mm-hmm.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소개할게요.
1: Okay, so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us in many ways.
0: Technology라는 명사의 형용사 형태가 technological. 강세가 살짝 옮겨갑니다, 뒤쪽으로. Mm-hmm. 아무래도 한 음절 늘어나다 보니까
1: yeah.
0: 한 단계 뒤로 갔어요. Technological mm-hmm. advances affect us in many ways.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Mm-hmm.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조던 씨입니다.
0: 네, 미국 분이죠. 조던 씨의 mm-hmm. 이야기를 듣고 공부할 거예요. 그 전에 짧게 요약한 문장 하나 준비했거든요.
1: Alright, 조던 씨 나와주세요.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0: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문장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So Jordan said,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0: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하면 mm-hmm. 우리가 매일 볼 수는 없는 방식으로, 우리 눈에는 매일 보이지는 않는 방식으로란 뜻이고요. Mm.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그런 형태, 매일 보이지는 않는 형태로
1: right.
0: 영향을 준다고 요약해 줬습니다.
1: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1: 렛츠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items that we use day to day, like computers or my phone that I'm using to film this video right now.
1: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ies in ways that we don't even think of.
2: Technological advances, 둘 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단어인데요. 먼저 기술적인
1: technological, technological.
2: 그리고 전진, 발전.
1: Advance, advance.
2: Advance는 또 이제 미리 뭔가를 할 때도 쓰는 말이어서 you do something in advance, 미리 한다. 아니면 you can make an advance payment.
1: Yes.
2: 미리 돈을 낼 수도 있어요. 선 결제.
1: You can pay in advance.
2: 그래서
1: advance your career. Move forward in your
2: 그렇죠.
1: career.
2: Advance your career. 동사로도 명사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ies.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사회들을 영향을 줍니다. In ways that we don't even think of. 아까 요약 문장에서는 we don't see every day.
1: Right?
2: 매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라고 했는데 we don't even think of. 생각조차 안 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줘요.
1: That's 사실, true. Yeah. Like cleaning water.
2: Yeah. Cleaning water? What do you mean?
1: I mean like how we turn on the faucet and clean water comes out.
2: 아,
1: I'm
2: clean,
1: sure there's technology that cleans the water,
2: yeah, yeah.
1: but we don't think about it.
2: Clean water, you mean?
1: Yeah.
2: Yeah, yeah, yeah. I thought you were saying cleaning water.
1: Oh, no, yeah. no, no, no.
2: Okay. 그래서 진짜 깨끗한 물을 바로 뭐
1: yeah.
2: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예전에 비하면 기술 발전으로 이룬
1: yeah.
2: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줄 텐데요. 먼저 설명이 좀 나옵니다. 자, 다음 줄.
1: She says, there's things that are obvious, personal items that we use day to day.
2: 네, there's things, 물론 there are things가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구어체에서는 there's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things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꿔주지 않는다고 설명드렸었죠. There's things that are obvious.
1: obvious.
2: 네, 눈에 딱 뻔히 보이는 것도 있어요. Personal items that we use day to day.
1: Day to day.
2: Every day.
1: Every day. Daily.
2: Daily, on a daily basis.
1: Mm-hmm.
2: 매일, 날마다를 가리키는 표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매일 사용하는 것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For example, she says, like computers or my phone that I'm using to film this video right now.
2: 컴퓨터라든지 딱 보면 기술 발전했구나 알 수 있잖아요.
1: Uh-huh.
2: Or my phone that I'm using to film this video right now. 지금 이 비디오를 찍는 데 사용하고 있는 제 휴대폰 같은 거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But there are also other technological advances that we don't see every day, but that really improve society as a whole. For example, I listen to a true crime podcast, and sometimes they talk about crime cases from 20 or 30 years ago.
1: But there are also other technological advances that we don't see every day, but that really improve society as a whole.
2: 네. But there are also, 그리고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기술 발전도 있는가 하면 other technological advances that we don't see every day,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But, 눈에 보이지 않지만 that really improve society.
1: As a whole.
2: 네.
1: As a whole.
2: 사회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주고 있는 기술 발전들도 있어요. 예를 또 들겠죠?
1: And she says, for example, I listen to a true crime podcast and sometimes they talk about crime cases from 20 or 30 years ago.
2: 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팟캐스트를 들어요라고 하면서 어떤 종류, 어떤 카테고리를 말했죠?
1: True crime podcast. 네. So about
2: true.
1: crime.
2: 네, true라는 것 자체가 진정한, a true friend. 그럴
1: yeah.
2: 때도 true가
1: 쓰이...
2: I wasn't asking.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럴 때도 true가 쓰이지만
1: yeah.
2: 여기서는 실제로 일어났던 거를 가리킵니다.
1: Yes, yeah. so in this case, they're actually real crimes. They're not, you know, fantasy or made up, you know?
2: 그래서 true가 이제 사실에 입각한 거를 가리켜서 영어에서는 우리가 흔히 그 시험 볼 때나 쪽지 시험에 OX 퀴즈 내잖아요.
1: Right.
2: 그걸 영어로는 OX라고 안 하고
1: We say true, false quiz.
2: 네, T하고 F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맞다.
1: T. O,
2: O에 해당되는 거는 T.
1: T.
2: 그다음에
1: F.
2: 틀렸다 하면은 아니다 하면 F를 선택하고 X가 물론 아니에요라고 할 때 당연히 No로 인지가 되지만 책에서 어떤 뭐 다 표시할 때 꼭 V뿐만 아니라 X 표시할 때도 있어요.
1: Oh, yeah.
2: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아니다 틀렸다라고 X를 표시하는 것보다는

0: 덜 쓰이다 보니까
1: Yes.
0: 주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엑스표시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TF가 많이 쓰인다. 그때 true, 실제 맞다.
1: Or false.
0: Yeah, false.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실제 일어났던 범죄에 대한 팟캐스트를 듣는데, And sometimes they talk about crime cases, 범죄 사건들, from 20 or 30 years ago, 20, 30년 전의 범죄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1: All right, let's find out more.
2: And they talk about certain evidence that couldn't be tested back then because technology wasn't able to test small sample sizes or something like that. But nowadays, crime technology has advanced so much.
1: And they talk about certain evidence that couldn't be tested back then.
0: 그리고 이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여기서 데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고요.
1: Yep.
0: Talk about certain
1: Evidence.
0: Can
1: 에비던스.
0: you count evidence?
1: You can have a piece of evidence,
0: 네.
1: but evidence in and of itself is not countable.
0: 네. 그래서 one evidence, two
1: No.
0: evidences라고 하지 않습니다.
1: Piece of evidence.
0: 네. A piece of evidence, two pieces of evidence. 그래서 이제 세지 않고요. That couldn't be tested back then. 이 30년 전에는 테스트할 수 없었던, 시험할 수 없었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 Oh, so why couldn't it be tested? We know the answer, but let's read. Because technology wasn't able to test small sample sizes or something like that.
0: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or something like that 이렇게
1: Yeah,
0: 되니까.
1: just, you know, the technology wasn't good enough.
0: 맞아요. 딱그 얘기예요.
1: 예.
0: 그때는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었던 거라든지
1: Right.
0: 테스트할 수 없었던 증거들을 이제는 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technology wasn't able to test small sample sizes or something like that. 그냥 굳이 생각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small sample sizes, one piece of hair,
1: Yeah,
0: maybe. Yeah.
1: or like a little tiny drop of blood, not
0: Yeah.
1: even visible to the eye, but they can find it on a microscope.
0: 네. 그런 거 진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이 예전에는 충분히 이용될 수 없었는데 이제
1: Yeah.
0: 기술이 발달했겠죠. 그래서
1: 진짜. But nowadays, crime technology has advanced so much.
0: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걸 못했는데 이제는 nowadays 요즘에는 crime technology라고 했어요. 이건 좀 오해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1: Oh, so the criminals can rob banks better, right? They've got better guns and stuff,
0: Maybe.
1: right?
0: Not really, actually, in
1: No.
0: this context. 이
1: No.
0: 문맥에서는 crime investigation technology 정도가 될
1: Right.
0: 거예요. 그래서
1: Like the technology they use for forensic science, which is the science of like figuring out crimes and DNA and stuff.
0: 네, 요즘에 이제 우리말로도 포렌식이라고 그냥 하던데, 그래서 forensic, 그래서 지금 이 crime scene, 범죄 현장을
1: Yeah.
0: 조사를 하고 지문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 기술을 여기서는 그냥 crime technology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게 has advanced so much.
1: That's true.
0: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1: True that.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2: It's so much easier to get DNA and match it to possible culprits. And that helps people get justice for certain crimes that are committed.
1: It's so much easier to get DNA and match it to possible culprits.
0: It's so much easier. 훨씬 쉽습니다. 쉬워졌습니다. To get DNA, DNA 정보, 유전자 정보를 구해서 and match it, 연결시키는 거예요. To
1: Possible culprits. Culprit.
0: possible culprits, 범인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Culprit, culprit 아까 단어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인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데 어떤 그냥 원인, what was the culprit?
1: Yeah, what was the culprit like?
0: Like you have a
1: How did it, what was the reason?
0: Yeah,
1: Like,
0: what
1: how
0: was
1: did
0: the
1: it turn
0: reason?
1: out?
0: 그렇죠. 어떤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1: Yeah, so like, what was the culprit? It was the screw. It
0: 네,
1: was loose.
0: 그렇죠. 그래서 고장의 원인을 가리킬 때도 가볍게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일상 생활 속에서 누가 그런 거야? Who was the culprit? 이렇게 가볍게도 쓰는데 이 문맥에서는 말 그대로 진지하게 범인이에요. 그래서 범인일 수도 있는 사람과 연결하는 게 훨씬 쉬워졌고요.
1: Lastly, she says, and that helps people get justice for certain crimes that are committed.
0: 그것이 that helps people get justice. Get justice라고 하면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범인을 처벌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9년에 또 이제 여기는 Anglo-Saxon gold, silver, jewelry를 찾았는데 the value 3.2 million pounds today. 자, 오늘 따지면은 53억 되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 사실 돈도 돈이지만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면은 되게 특이하죠. 이게 Roman pepper pot 후추통이에요. 은으로 만들었는데 아, 친구들 내 후추를 담으려고 이렇게 근사하게 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친구들 옛날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후추가 흔하지만 옛날 옛날에는요 후추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귀한 소중품이라. 이렇게 아주 근사한 페퍼파트를 만든 거예요. Alright, so let us continue reading. Why do people bury treasure? People bury treasure to keep it safe. The Hoxton hoard was buried at a time when the Romans occupied Britain and may have been hidden from Saxons, Angles, and other raiders. The Staffordshire hoard was buried by Saxons to hide it from Viking invaders. This piece of gold from Staffordshire hoard is shaped like a bird. It may have been part of a shield. 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보물을 묻었나요? 이 안전한 곳에 이렇게 숨긴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침입자들이 많으니까 막 서로 막 훔치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Hoxton Hoard는 이 로마인들이 숨긴 거예요. 누구한테 숨겼냐? Saxon, Angles, and other raiders. The second word is raider, raider, 침입자. 그리고 이 Staffordshire Hoard는 또 누가 숨겼냐? Saxons들이 숨겼어요. 왜냐하면 이 바이킹들이 또 쳐들어 오니까 또 바이킹들이 또 뺏어갈까 해서 아마 서로 다 계속 숨기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이요 그림 요이 사진을 보면은 이 새처럼 모양으로 이렇게 뭔가를 발견을 했는데 이제 금으로 돼 있죠. 그래서 학자들이 아마 이 이게 방패에 장식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Alrighty, let's continue reading. Where else do people find treasure? Around 3 million shipwrecks are believed to lie under the world's oceans and rivers, some carrying treasure. In 2015, divers spotted a group of gold coins lying on the seabed by the port of Caesarea on the Mediterranean Sea. Archaeologists found over 2,500 gold coins, bronze statues, and objects from a trading ship which sank around 900 years ago. A diver recovering gold coins from the seabed. 네. 또 땅에서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닷속에 아니면은 뭐강 밑에 이런 보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보면은 around 3 million shipwrecks are believed to lie under the world's oceans and rivers. 자, 약 300만 척의 이 난파선 shipwreck. Shipwrecks, 난파선. 이런 배들이 이 바다나 강 밑에 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그런 배에 또 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2015년에 지중해, Mediterranean Sea에서 금화도 찾고, 그리고 bronze statues, 동상도 찾고,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림 보면은 diver 있네요. 이 seabed, 해저에서 이제 금화를 또 찾았고, 아, 이래서, 이 보물 찾기, 이게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lright, so we a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정말 대단한, 물건들을 찾고, 이 물건 통해서 우리 역사를 더잘 알게 될 수가 있죠. Okay. Alright, we will continue the story next time. Thank you for reading with me, and I'll see you soon.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 정말 우리 생활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네.
0: 아,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1: 맞아요.
0: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더위, 그리고 습도의 콜라보. 이거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만들어봤습니다.
1: 진짜 이 더운 날씨에 습도까지 더해지면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0: 장난 아니에요. 네. 누가 손을, 뭐 친한 친구가 내 목에 올려놨다. 그래도 벌써 싸움이 날 것 같은.
1: 진짜로. 제발 돈 터치
0: 미. 오케이. 그래서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잘 들어보시고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어허,
0: 머리가
1: 너무
0: 녹는다.
1: 더워서.
0: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이건데요. 일단 습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1: 그쵸?
0: 사실 오늘 핵심은요. 어떤 상황일 때난 너무 싫더라. 라는 것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1: 아, 매 상황에 쓰일 수 있겠네요, 정말.
0: 그럼요. 그럼요. 응용 충분히 가능한 패턴들 준비해 놨으니까 영어로 다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날씨가 덥다고 짜증만 내지 말고요. 날씨 덥다는 얘기 영어로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짜잔!
0: 도전!
1: 더워. 오늘 멋 부린다고 이런 것도 해가지고 진짜.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진짜.
0: Have you got a headache?
1: 아니. 머리가 아이스 라면은 워터.
0: 아이스 라면?
1: No. 머리가 멜팅. 멜트.
0: Murray?
1: My head melting.
0: Your
1: So
0: head?
1: hot. Because of hot.
0: Oh, yeah.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Oh, tell me about
1: 스티커처럼.
0: it. Oh.
1: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 습할 때 진짜 너무 싫어.
0: In English?
1: English? The weather
0: Yeah.
1: is 막 스티키
0: Sticky.
1: 스티키 어어 스티키 아이 헤이트
0: You hate
1: 아
0: sticky
1: 아이
0: weather.
1: 헤이트
0: I couldn't agree more.
1: agree more
0: I couldn't agree more.
1: 유유유 투?
0: 미 투. 예. It's so sticky and
1: 너무
0: disgusting.
1: 더워. 이것도 벗어야겠다. 더워. 끈적끈적해.
0: 아이고, 결국 빙수 드시러 가셨어요?
1: 그게 좋죠. 예. 그러니까 뭐라도 뭔가 이 더위를 삭힌다는 것은 참 좋은
0: 좋습니다.
1: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이 더위, 뭐 추위, 이렇게 날씨 관련돼 가지고는 할
1: 그쵸.
0: 말이 굉장히 많아요.
1: 아,
0: 생각보다
1: 맞아요.
0: 뻔하게 춥다, 덥다를 훨씬 넘어갈 수 있는 게또 우리 왕초보 영어입니다.
1: 네.
0: Alright, 가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1: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0: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1: I couldn't agree more.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너무 더워서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3: 정말 이 머릿속에 네. 있는 모공으로 다 땀이 터져가지고
2: 네.
3: 정말 더울 때 막 그렇거든요.
2: 이게 네.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진짜 이런 식으로 실제로 표현을 하게 돼요. 뭔가 머리 맞아요. 안에 그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죠. 너무 더워서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뇌가 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3: 그렇군요. 네. I feel like my is melting. 머리가 녹는다.
2: 아, 제가 그러면... 방금 힌트를 살짝 드렸습니다.
3: 뇌예요? 뇌? 뇌예요? 아, 그러면 head가 아니겠네요.
2: 오.
3: So, 그럼 brain으로 가볼까요?
2: 오,
3: 또 뇌면 brain이죠.
2: 아, 네. brain이죠.
3: 우리 왕초보 영화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두 brain이시잖아요.
2: brain입니다.
3: Yeah.
2: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3: 오.
2: 정답? 맞습니다.
3: 아.
2: There you go. head가 녹는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3: 네.
2: brain, 뇌가 녹으면서 한마디로 뭐냐면은 나는 I can't think straight. 똑바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3: 아,
2: 정신이
3: 그렇구나.
2: 없는 거예요.
3: 어.
2: 그만큼 덥다라는 걸 표현을 했고요. 자, brain 뒤에 여기 녹는 거 뭐라고 했어요?
3: melting.
2: 그렇죠. melt라는 동사. 이것도 일반 동사입니다. So
3: 네.
2: melt. So 진행형이니까 당연히 something is melting, right?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어보다도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3: 네.
2: 했는데 여기 중요한 패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브레인이 멜팅한다. 근데 그게 진짜 멜팅하고 있는 거예요?
3: 아니죠.
2: 아니죠.
3: 네.
2: 그렇죠? 근데 앞에 보면 알 수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3: I feel like.
2: I feel like. 이거 무슨 뜻일까요?
3: 나 그런 기분이야 마치.
2: 맞아요.
3: 예.
2: 이게 진짜는 아니지만 정말 그런 기분이 든다. 어떤 기분이다. So I feel like 하고 나서 평소문을 쫙 쓰는 거예요.
3: 어허.
2: 평소문 문장을 쫙 써버리면 그 내용인 것처럼 기분이 든다. 그게 진짜이든 아니든. Right?
3: 네.
2: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3: Ignore.
2: Ignore 한다고 해요. 근데 왜 이런 기분 있잖아요.
3: 네.
2: 나 있잖아.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그냥 나 기분 탓인가?
3: 오.
2: 이런 거 있죠. 지나가는데 왠지 나를 안 보는 것 같고.
3: 아.
2: Right? 이거
3: 예.
2: 한번 해볼게요. 나는 기분이 들어.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자, 처음이니까 이거 한번
3: 예.
2: 해보세요.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있다. 진행형으로 어떻게 해요?
3: She is ignoring. Me.
2: Me.
3: Yeah.
2: 그러면은 걔를 섞어보세요. 난 기분이 들어.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기분이 드네.
3: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2: Really?
3: Oh,
2: 이러면서,
3: yeah.
2: right? I feel like she's ignoring me.
3: Mm-hmm.
2: 뭔가 화가 났나 보지 뭐 이럴 수도 있죠. 자, how about this?
3: Yeah.
2: 실패하다가 뭐예요?
3: 실패하다, fail.
2: Fail. 나는 실패하고 있어. 진행형으로 하면.
3: I am failing.
2: Right?
3: Yeah.
2: 자, 이럴 때 가끔 있어요. 나는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3: Yes.
2: 그래서 나 있잖아. 뭔가 내가 실패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3: I feel like I am failing.
2: 그죠. I feel like I'm failing. Sometimes we feel that, you
3: yes.
2: know?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Right? 자, 이래서 I feel like 뒤에다가 사실은 원래 I feel like 명사 이런 패턴도 있어요.
3: 네.
2: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요. 그냥 평소문, 주어부터 출발하는 평소문을 넣어주시면 그런 기분이 든다.
3: 네.
2: Al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미션은 이 평소문을 얼마나 잘 쓰느냐,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느냐가
3: 오.
2: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 feel like she's ignoring me.
3: I feel like she's ignoring me.
2: I feel like I am failing.
3: I feel like I'm failing.
2: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해드리자면 My brain is melting이라고 하는 거가 제가 억지로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자주 쓰는 표현이다. 뭔가 스트레스로 멍해지다. 아니면 뭐 더위로 멍해져. 결국에는 너무 덥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3: 그쵸, 그쵸.
2: Okay? You guys,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3: 네.
2: 그런 느낌이다. So,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3: Oh,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2: Al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같이 더운 거죠.
3: 네.
2: 혼자 덥진 않잖아요.
3: 그렇죠.
2: And he or she says, 말도 마라. 난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어. 떨어지질 않아.
3: 그래서 우리 맨날 이거 셔츠 붙였다 뗐다 이거 100번 하잖아요.
2: 어떤 분 보면은 네. 등에 붙은 상태로 땀이 많이 나잖아요.
3: 맞아요.
2: 그래서 이분은 지금 회색 셔츠인가 블랙 셔츠인가 헷갈릴 때 있어요.

0: 조금 올 블랙이
1: 아우,
0: 되어
1: 완전히
0: 계시죠.
1: 블랙.
0: 예.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등.
1: 일단은 얘는 모른 걸로 할게요. 하고
0: 네.
1: 여기서부터 갈게요. My shirt is
0: 내 셔츠가 sticking,
1: 뭘것 같아요?
0: 스티커 같은 거잖아요.
1: 오.
0: 스티커를 sticking, ing 붙여가지고 달라붙고 있어.
1: 어디예요?
0: 내 등에. 그러면은 등이니까 back이겠네요. Yes, my back.
1: BACK.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오, 느낌 괜찮은데요?
0: 네.
1: 가보겠습니다. 예스.
0: Ooh.
1: 우리 등이라고 하는 거 back이죠. 여러분, 이 허리 waist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0: 예.
1: 이거는 그 둘레를, 허리 둘레를 얘기를 하잖아요.
0: 아하.
1: 뒤쪽이 아닙니다.
0: 네.
1: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달라붙었어. 이거는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 진행형이라면 지금 한참 달라붙어 있다.
0: 그쵸.
1: 진행형으로 쓴 거고요.
0: 에.
1: 붙다라고 하는 거 동사를 뭘 썼죠?
0: stick.
1: stick 썼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스티커에서 딱, 스티커가 여기서 나왔다고 보면
0: 그쵸.
1: 되겠습니다. Right.
0: 네.
1: 자, 여기서 stick에 과거형 PP 형태, 붙었다, 그리고 PP 형태. 어떻게 쓸까요?
0: 가만 있어봐. CK로 끝나는 애들은
1: 네.
0: 저기 크게 막 변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근데 stuck은 그 명사가 있지 않나요?
1: 네?
0: stuck이에요? 그러면? stuck. stuck. 갈까요?
1: 표정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0: 불안해요.
1: 아유, 틀리면 어떡합니까?
0: 맞아요. 뭐.
1: 벌금이 뭐 엄청난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왜 이렇게 목숨 걸까요?
1: 그러니까요. 아,
0: 예.
1: 근데 좋아요. 뭔가 신중한 느낌.
0: 예.
1: Right, so stick, 그다음에 stuck. 정답. Perfect. Very nice. 이것도 근데 이제 놀라울 일이 아닌 게 이게 나름대로 패턴이 살짝 있어요.
0: 근데
1: 아주
0: 저
1: 살짝.
0: 진짜 이번에 감으로 간
1: 처음
0: 거거든요?
1: 본 거죠.
0: 네.
1: 오케이. So, 실제로 스틱이 왕초보 영어에서도 처음 소개되는
0: 아,
1: 동사입니다. 스틱
0: 예.
1: 달라붙다. 그다음에 stuck 과거형. 그다음 PP 형태도 stuck. 자, 그런데 얘만 알면 너무 심심해요. 도대체 어디에 달라붙다라고 쓸 때는 뭘 쓰면 될까요? 전치사.
0: 보니까 투가 있네요.
1: to가 있죠.
0: 네.
1: Okay, so stick to 어디 이렇게
0: Yes.
1: 해주면 명사에 달라붙다라는 뜻이
0: 아하.
1: 됩니다. 예를 들어, shirt가 등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과거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shirt가 내 등에 붙었다.
0: 아,
1: 과거형으로.
0: my shirt,
1: 그 shirt.
0: the shirt stuck my back.
1: 아, 전치사가 하나.
0: stuck to my back.
1: 그렇죠. The shirt stuck to my back. How about this? 그 검이 내 신발에 붙고 있어. 달라붙고 있어.
0: 오,
1: 진행형으로요. The
0: the gum is
1: is.
0: sticking to my shoes.
1: 그렇죠. 보겠습니다. There you go. 자, 이런 식으로, 아, stick to라고 하는 거. 참고로, stick to 무엇 하잖아요? 이건 나중에요. 어떤 내가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고수하는 거 있죠. 뭐 다이어트 플랜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
0: 네.
1: 어딘가에 고수하는 것도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0: 아.
1: 그건 for later.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stuck to my back.
0: The shirt stuck to my back.
1: The gum is sticking to my shoes.
0: The gum is sticking to my shoes.
1: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그 전에 tell me about it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0: 네.
1: 이거는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있는 표현이에요.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말해봐. 이거는 뭐냐면, 직역을 하면, 나에게 말해봐. 나 이미 나도 공감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되면서, 말도 마라.
0: 더 이상
1: 이런
0: 말이
1: 느낌.
0: 필요 없지.
1: 네. 그래서 읽을 때,
0: 아하.
1: 진짜,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0: 네.
1: Tell me about it.
0: 궁금해서 그러면 안 돼.
1: 궁금해. 이게 아니에요. Tell me about it. Rolling your eyes. 눈을 막
0: Tell
1: 굴리면서.
0: me about it.
1: 그렇게 가줘야 돼요. 자, 가볼게요.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0: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1: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1: 자, 오늘의 핵심 문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0: 어허.
1: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자, 어떤
0: 네.
1: 상황일 때 너무 싫대요? 자, 일단 한번 나눠보세요.
0: 자, I hate it. 나는 그게 싫어. 여기 나눌까요? When the weather is 습할 때. 어, when이 뭐 할 때니까요.
1: 네.
0: 어, 습할 때가 어, 저 알았는데요.
1: 자, 습한 게 형용사로 뭘까요?
0: Foggy는 아니에요.
1: Foggy. Foggy. Okay.
0: 예, Foggy는 약간 안개 그런 거잖아요. 습할 때. 생각이 났어요. Humid.
1: 오!
0: 와.
1: H-U...
0: M-I-D.
1: M-I-D.
0: 예.
1: Humid. Humid. All right. 자, 여러분들은 다른 어, 형용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각자 어, 다른 걸 갖고 있을 수 있는데
0: 예.
1: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ll right. Oh,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Perfect, perfect, perfect. 사실은요, 저는 좀 놀란 게
0: 예.
1: 보통은 더운, 추운, 시원한 이런 걸 많이 알고 있거든요.
0: 맞아요.
1: 이상하게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Humid는 네. 제일 기본인 표현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뭐가 꿉꿉한 기타 등등이 있지만
0: 네네.
1: 일단 얘를 이길 수는 없어요.
0: 어, 갑자기 생각났어요.
1: Humid, right? 네. 그리고 참고로 비슷하게 이렇게도 해요. 아, 날씨가 끈적거린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까 붓다가 sticky였죠?
0: 네.
1: 걔를 좀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형용사로?
0: 어, sticky?
1: Sticky.
0: 오.
1: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습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0: 네.
1: 사람 아, 끈적거려. 그건 이제 보통 피부에 느껴질 때 많이 그렇게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Sticky도 가능해요. 오. 자,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이거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데 난 그
0: 예.
1: 상황이 싫다라고 할 때 쓰는 패턴이 오늘 나와 있어요. 자, hate은 누구나 알아요. 그렇죠?
0: 예.
1: 그런데 대부분 이것만 알죠. I hate you. I hate that.
0: 맞아요.
1: She hated it. 이런 식으로 명사를 싫어하다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럴 때는 평소문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0: 어.
1: 자, 그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I hate it. 쓰고 나서
0: 예?
1: 그 다음에 when 평소문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나는 너무 싫어
0: 오.
1: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I hate it. 그런데 여러분들 이 it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0: I 저도, hate it when도 어, 돼요?
1: 그렇죠. I hate when 이렇게도
0: hate
1: 가능합니다.
0: When.
1: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I hate when 이게 더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또 구어체에서는 it을 넣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넣어도 되고 빼도 괜찮지만 중요한 건 when은 빼면 안 돼요.
0: 그렇죠.
1: Alright, so oh, I hate when 어쩌고 or I hate it when 어쩌고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0: 네.
1: 추운 거 좋아하세요?
0: 어, 나 너무 추우면 저는 움직이길 싫잖아요.
1: 네.
0: 이불 속에만 들어가 있고
1: 누구나
0: 싶잖아요.
1: 이거 싫어하잖아요.
0: 네.
1: 춥다라고 할 때 it's 뭐라 그래? It's
0: cold.
1: 그러면 나 추울 때 너무 싫어.
0: I hate it when it's cold.
1: 그렇죠. I hate it when it's cold.
0: Yes.
1: 진짜 원어민 같은 느낌이에요.
0: 자,
1: 이번에 이거 해볼게요. 나 있잖아. 그녀가 거짓말을 할 때 너무 싫어.
0: I hate it when she lie.
1: Lie?
0: Z.
1: 그렇죠. 얘도 맞춰줘야 돼요. 3인칭 단수
0: 예.
1: she와 함께. So, 얘는 고정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en 뭐뭐 할 때, when 뭐뭐 할 때,
0: yep.
1: 얘도 뭐예요? 결국에는 평소문 얼마나 빠르게 나오느냐입니다.
0: Alright,
1: so 표정까지도 같이 해주면서 you guys, okay? 읽어볼게요. I hate it when it's cold.
0: I hate it when it's cold.
1: Oh, I hate it when she lies.
0: I hate it when she lies.
1: Alright, and again, 얘를 빼고 해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So 예를 들면 I hate when she lies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응용 안 해볼 수 없고요.
0: 네.
1: 어려운 응용이 아니에요.
0: 어, 지금 응용된 거 아닌가요?
1: 아, 아니에요. 얘는 약간 기본이고.
0: 응용을 얼마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1: 평생 하고 싶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따뜻할 때 너무 좋아. 이러고 싶은 거예요. 자, 싫어하는 게 hate이면 그 완전 반대로 막 너무 좋은 건 뭐라고 할까요?
0: I love it.
1: Yes.
0: yes.
1: 그러면 나 따뜻할 때 너무 좋아.
0: I love it when it's warm.
1: 그렇죠. I love it when it's warm.
0: 맞아요.
1: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0: 네.
1: 물론 like를 써도 됩니다. 가능하고요. 얘도 it 빼서 그냥 I love when it's warm. 이것도 가능은 해요.
0: 네.
1: 오케이?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아, 나 막 이런 거 너무 싫어. 이런 느낌으로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1: All right.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0: yeah.
1: left. 하나 더 남았는데요.
0: Mm-hmm.
1: 전적으로 공감한다.
0: 아하.
1: 이거는 공감 안 할 수가 없죠.
0: 그렇죠. I couldn't more.
1: 그렇죠. 저 주위에서도 나는 약간 습한 게 좋던데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0: 잠깐만요. 전적으로가 이게 완전 나는 진짜 다 동감해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 저 맨날

0: 날 퍼펙틀리로 쓰든 토럴리 totally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I couldn't totally
0: Totally more.
1: more.
0: 근데 말이 이상하죠?
1: 네, 너무
0: 알아요.
1: 이상해요.
0: 예.
1: 네.
0: 근데 할수 없어. 더 이상 뭘할수 없단대요. 부정할 수 없단가 보다. 나는 예, 표현이 항상 좀 애매하잖아요. 또 의역을 해놓으셔가지고
1: 굉장히 고민하셨네요.
0: 헷갈리게. I couldn't. 더 이상은 내가 이거를 부정할 수 없다.
1: 부정하는 게 뭐예요?
0: 부정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몰라요.
1: 알겠습니다. 부정할 수 없군요.
0: 예.
1: 자, 오늘은요,
0: 부정.
1: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들 보세요.
0: 예?
1: I couldn't 뭐뭐 more. 정답은 agree입니다.
0: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대요?
1: 네. 자, 일단 agree, 동의하다인 건 알고 계시죠?
0: 알죠,
1: agree, 동의하다.
0: 알죠. 예.
1: 자, 그런데요, I couldn't agree more 이라고 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동의할 순 없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만큼 나 완전 동의해.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랑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내가 더 동의할 수 없을 정도야.
0: 네네네네.
1: 느낌
0: 이해돼요.
1: 왔나요?
0: 이보다 더 동의할 수가 없을 건 내가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1: 그럼요.
0: 이런 느낌.
1: 이거, 누구도 이거보다 동의 못할
0: 아,
1: 걸.
0: 그러니까요.
1: 이런 느낌이
0: I couldn't agree
1: 되겠습니다.
0: more.
1: Right. 자, 그리고 이 agree 관련된 표현 나온 김에 이거 혹시 여러분들 복습하셨는지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됩니다.
0: 아우,
1: 슬기
0: 테스트 참
1: 씨도요.
0: 좋아하셔요.
1: 네.
0: 예.
1: agree가 들어가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최근에. 아, 우리
0: Agree.
1: 서로 생각이 다른 거 인정해야겠네.
0: 그래요?
1: We have to agree to.
0: Agree to each other.
1: 아니야.
0: Agree to agree.
1: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0: 달라요? Agree
1: To
0: to
1: 뭐한 것을? 무슨 agree?
0: 다름을.
1: 그러니까 agree가
0: 아,
1: 아니라?
0: agree to
1: Yes!
0: disagree. 예. 아, 그러네요. 아, 기억나네요.
1: 자,
0: 아.
1: 보겠습니다.
0: Yes.
1: 맞아요. 이상하죠, 말이. 처음
0: 예.
1: 보시는 분들은 이상할 수 있어요. Agree to disagree. 서로 disagree는 뭐예요?
0: 반대되는 거죠.
1: 맞아요.
0: 동의하지
1: 동의하는
0: 않는
1: 게
0: 거.
1: 아니라 동의하지 않다예요.
0: 예.
1: 서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 동의하자. 이 얘기는 우리 둘이 다른 거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자, 다른 것을.
0: 좋은 말이에요.
1: 네, 그래서 agree to disagree라는 표현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0: 네.
1: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도 이러면서 봐요. 다음번에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agree 나올 때마다 이걸 톡톡 던져드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기억은
0: 그렇죠.
1: 나겠죠.
0: 그러면서 내게 되는 거죠.
1: Yes. 이거 저 개인적으로도 며칠 전에 소셜 미디어에서
0: 예.
1: 이걸 실제로 댓글에 쓰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만큼
0: 오.
1: 흔한 표현이에요. Alright.
0: 네.
1: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사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면
0: 응?
1: 얘는 토시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0: Yes.
1: 그대로예요. I couldn't agree more. 이러면 이거보다 더 동의 못한다. 결국 너무 동감한다. 이런 뜻이
0: 예헤이.
1: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연기해 볼까요?
0: Yes.
1: 오케이. 얘는 왜냐면 응용하는 부분이 거의 아니기 때문에요. Let
0: 네.
1: me show you. 읽어볼게요.
0: Exactly. I couldn't agree
1: 그렇죠.
0: more.
1: 제가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는 좀 페퍼로니 피자가 파인애플 피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0: Yeah,
1: Exactly. More. 이런
0: exactly.
1: 느낌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야, 걔 너무 못되지 않았어? 나
0: I couldn't agree more. 그래.
1: 친구 막 얘기하면서 자, 미니 못됐다라는 뜻이거든요.
0: 맞아요.
1: 자, 그랬을 때
0: Oh, I couldn't agree more.
1: She's
0: She's
1: so
0: so mean.
1: mean. 이런 식으로. So again, 뭔가 연기하듯이 연습하는 게좀
0: 그
1: 중요합니다.
0: 상황에 녹아나서 또 연기를 하다 보면 이 단어를
1: 음흠.
0: 더 이상 이 뜻으로 무조건 알 수밖에 없겠어요.
1: 맞아요.
0: 예, 전적으로 동감한다라는 뜻으로.
1: 연기하셔야 돼요.
0: 네.
1: 그리고 I couldn't라고 돼 있는데 얘는 과거형이어서 couldn't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감정을 더 많이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0: 네.
1: 사실은 I can't를 써도 괜찮아요. I can't agree more. 하지만 관용적인 표현은 얘가 훨씬 더 감정 표현에 조금 충실하다.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Okay? So 여러분 가볼게요. I couldn't agree more.
0: I couldn't agree more.
1: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아, 머리가 녹는 거.

0: 같은
1: I feel like my brain is
0: 기분이야.
1: melting.
0: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Very nice.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2: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0: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2: I couldn't agree more. I couldn't agree more.
0: 네, 입으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보실래요?
0: 네, 첫 번째 중요합니다.
1: 네.
0: I feel like
1: 아하.
0: 평소문입니다, 여러분. 주어부터 가야 돼요.
1: 네.
0: 난 실패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1: I feel like I am failing.
0: 그렇죠. I feel like I'm failing. 자, 두 번째. 아,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자, 나는 기분이 드는데 내 뇌가 녹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그렇죠. There you go. Mm-hmm. 하나 더요. 걔가, 그녀가 이렇게 해볼게요.
1: 네.
0: 그녀가 날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0: There you go.
1: Mm-hmm.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 feel like I am fail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자, 다음은요. I hate it when 병소문. 아, 추울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it's cold.
0: 그렇죠. 걔가, 그녀가 거짓말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she lies.
0: 그렇죠. lies. 그것도 매칭해주고요.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humid. 읽어볼게요. I hate it when it's cold. I hate it when she lies.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4: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3: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4: I couldn't agree mor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Oh,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2: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2: I couldn't agree more.
1: Yeah. Oh, so hot.
0: Oh.
1: Wow.
0: Oh, great job. Oh, 너무 시원해진 느낌이에요.
1: 네네. Mm-hmm. 프레시한 공기가 갑자기 나를 감싸네.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건 흥미롭게 들리네요. Mm-hmm.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at sounds interesting.
0: 그렇죠. 형용사 나올 때는 like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1: 네.
0: 거.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I hate it when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아, 난 더울 때 너무 싫어. 나 더울 때 너무 싫어.
1: 아하.
0: 이거 영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인데요.
1: 그쵸.
0: 어떻게 보면 목이 우리 사실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1: 아, 재밌네요.
0: 오늘은 가정에서 벌어진 모기가 아닙니다.
1: 오, 그럼 어디요?
0: 캠핑장이요.
1: 캠핑장 모기는 또 세요.
0: 어, 또 강력합니까?
1: 왜냐면은 캠핑장이 보통 이렇게 산 주변에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산모기는 또 되게
0: 아 약간 와일드하군요.
1: 아 맞아요.
0: 아 제가 캠핑을 다녀보질 않아가지고
1: 네.
0: 그 밖에서 어떤 느낌일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 그 친구들이 굉장히 강력하군요.
1: 항상 밖에서 그 산 주변에서 모기에 물리면은 그 물린 그 부위가 엄청 크게 보호르던데요.
0: 아 저의 집에
1: 경우.
0: 있는 것보다 훨씬 더
1: 네,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0: 강력한 느낌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o, 캠핑장 모기와의 전쟁.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1: 응?
0: 그죠? 긍정적인
1: 아,
0: 마인셋이에요.
1: 그쵸, 그쵸, 그쵸.
0: 예,
1: 아니, 생각은
0: 뭔가.
1: 그렇게 할수 있는데, 진짜 헌혈이 아니라 모기한테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헌혈할 이유는
0: 그냥
1: 없으니까.
0: 아예 자포자기한 거예요.
1: 그래요,
0: 네. 자,
1: 예.
0: 두 번째 미션은, 아니, 그런데 왜 목이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아유!
1: 아, 진짜
0: 이런 느낌.
1: 신기해. 저도
0: 그렇죠.
1: 그 생각 많이 한적
0: 이게
1: 있거든요.
0: 또, 근데 그 진화적으로요. 그게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얼핏 들은 건데요. 가볍게 함으로써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조심을 해야 뭐 인식하게 했다. 뭐 근데 그 정확한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1: 네네네. 그런 말도 있나 보죠.
0: 있다. 그죠? 자, 목이 물린데, 이런 것도 영어로 할수 있어야겠죠.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 캠핑장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래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Doggone!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1: 어? 텐트?
0: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1: 어, 안에 모기 진짜 많아. 맞아. 나도 여기 물린 것 같은데. 어, 근데 뭐,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0: What?
1: 헌혈, 헌혈.
0: 헌혈?
1: 헌혈. Blood share. Blood share. With mosquitoes. It's okay.
0: It's okay.
1: Mosquito alive. Okay. Keep it up, mosquito. Right?
0: What?
1: 근데, 모기 물린 데는 왜 그렇게 가려운 거야?
0: 하?
1: 어? 모기, 콕! 간질간질? Why?
0: What?
1: Why?
0: Oh,
1: Why?
0: why?
1: 모기, 크, Why? Itchy, itchy.
0: Why is it bite? Oh, why is it itchy?
1: Oh,
0: Ah,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1: Between
0: Between my toes.
1: your toes? 그거 진짜
0: Ah.
1: 가려운데 어떡해. 나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0: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휘 많이 가져가실 거예요.
1: 좋습니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3: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Mm-hmm.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은 나와 있어요.
2: 그쵸?
1: 근데 텐트 안에 모기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미리 이게 뭔가 했어야, 잠갔어야 되는데.
2: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뭐 달팽이집 같은 모기향 있죠.
1: 맞아요, 맞아요.
2: 그거를 위험하지 않는 소리에서 피워놔야 돼요.
1: 미리 해놔야 돼요.
2: 맞습니다.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1: 오.
2: 텐트 안이니까요.
1: 네.
2: 안쪽에. So 그러면 텐트를 써볼까요? 이거 네. 맞죠?
1: 제 생각에는 오늘 이거 비워뒀으면
2: 네.
1: 그 사이에 이렇게 익히진 못했을 거기 때문에
2: 너무 감사해요.
1: 아우 정말입니다.
2: 이렇게 배려심 많은 선생님과 우리 함께 영어를 배우니 얼마나 우리가 쭉쭉 늘어요, 그죠?
1: 느낌이 이상한데요, 기운이? 네.
2: 무슨 말씀이세요?
1: 자, T-E-N-T, tent, 정답 맞습니다.
2: Yeah.
1: Alright. 자, 지금 보면 텐트에 어디에 모기가 많은 거예요?
2: 텐트 안쪽에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강조하려고 뭘 썼죠?
2: Inside.
1: Inside. 오케이. 안쪽 면인 거예요. Inside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런 안쪽을 얘기를 할 때 둘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in을 더 많이 써요.
2: 네.
1: 짧잖아요. 근데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막 짜증났을 때, 이 안에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는 inside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2: 아.
1: Do you understand?
2: Yes.
1: Right? So in the tent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오랜만에 기본적인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2: 네.
1: 많은 mosquitoes들이 텐트 안에 있다죠?
2: 있다.
1: 뭐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했죠?
2: There are.
1: There is or there are. 이렇게 했습니다. 자, there는 해석하지 않아요. 거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2: 그쵸?
1: 그냥 있답니다. Alright? 근데 우리가 익숙한 게 there is 단수명사
2: 네.
1: 이렇게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2: 네.
1: 예를 들어서 there's a dog in the room
2: 예.
1: 이런 식으로 한 마리 얘기를 하는 거에는 익숙하지만 이렇게 복수 형태로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상하게 입영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So 그럴 때는 is가 아니라
2: are.
1: There are 뭐뭐들
2: 예.
1: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데 서머 캠프나 이런 데 보면 액티비티들이 많잖아요.
2: 그렇죠, 재밌어요.
1: 네, 활동하는 거. 그래서 엄청 많은 그런 액티비티들이 있어.
2: There 어때요? are so many activities.
1: 그렇죠.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right? 이렇게 복수형으로 쓸 수 있겠고요.
2: 네.
1: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들판이라고 할 때 field를 씩니다.
2: Field.
1: Alright. 그래서 그 field에 말들이 있다.
2: 예.
1: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들판에라고 할 때 in the field라고
2: in
1: 쓰거든요.
2: Field.
1: 그러면은 어떻게 쓸까요?
2: There are
1: 말들.
2: Horses.
1: 그렇죠.
2: In the field.
1: The field. Alright. So 중요한 거 복수로 쓸 때는 is 아니라 다시 한번
2: are
1: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복수를 얘기를 할 때 가끔가다 is를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2: 네.
1: 이게 이제 회화체 구어체에서는 좀 flexible하게 쓰기도 해요. 융통성 있게.
2: 예.
1: 하지만 우리는 맞춰주기.
2: 네.
1: Right? 읽어보겠습니다.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2: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1: Oh, there are horses in the field.
2: There are horses in the field.
1: Alright, 자, 질문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Yeah.
1: 있잖아, 거기 고양이들이 많아?
2: 자,
1: 많은 고양이들이 있니? 그리고 거기에는 마지막에 붙이면 돼요.
2: 아.
1: 자, 질문이죠, 지금.
2: 예. Yeah.
1: 어떻게 할 것 같아요?
2: Are there so many cats? In there?
1: 그냥 there 하시면 돼요.
2: Oh.
1: Are there many cats there? 이렇게 하면 됩니다.
2: 대화가 두 번 들어가니까 뭔가 이상해요.
1: 좀 어색하죠, 네. 그렇죠? 오케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긴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고 할 때는 there are, there is를 쓰는데
2: 네?
1: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is there, are there?
2: 에헤.
1: 이 두 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순을.
2: 네?
1: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는 항상 여러분 마지막에. There. 정은 정말 거기에란 뜻이에요.
2: 그렇죠.
1: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2: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1: 네, 근데 상대방은
2: 네.
1: 우리의 미션이죠.
2: Mm-hmm.
1: 굉장히 쿨합니다. 뭐 헌혈 좀 해도 되지 뭐.
2: 아,
1: 그러니까 괜찮지 뭐. 많이 온 거예요. 캠핑에
2: 그쵸?
1: 와서 익숙한 네. 거죠.
2: 이 정도 모기는 감수해야지. 캠핑 와서 약간 이런 마인드.
1: 이게 또 하나의 그거야.
2: 아, 캠핑.
1: 이거 또 경험이야.
2: 그죠, 그죠. I don't mind. 나는 뭐 신경 안 써. A little blood. 약간의 피. 피를

0: 주는 건가? 그죠?
1: 그러니까 이게 의역을 제가 한 거예요. 굉장히 의역했어요.
0: 예.
1: 헐, 좀 해도 괜찮지 뭐. 이거는 직역을 하면요. 뭐, 피를 좀 이렇게
0: share해도.
1: 하는 거,
0: 아.
1: 뭔가 주는 거, 그런 거나 뭐 별로 신경 안 쓴다.
0: 왠지 이거 뒤에 동사 원형.
1: 오케이.
0: I don't mind share a little blood.
1: 지금 느낌이 막 그림이 그려져요.
0: 네, 피 공유하는 거.
1: 이거 모기한테 어떻게 좀 하나
0: 드려?
1: 드릴까요?
0: 분량
1: 예,
0: 알아.
1: 드릴까요? 어떻게 같이
0: 예.
1: 좀 이런 느낌인데.
0: 피
1: 자,
0: 1ml에 5,000원 드려요.
1: 그렇습니다. 자,
0: 예.
1: 이건 제가 의역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기 씨도
0: 네.
1: 힘들었을 거예요. 자, 제가 사용한 건
0: 네.
1: 기증하는 거였습니다.
0: 아,
1: 헌혈 한마디로
0: 헌혈이란
1: 진짜 말 그대로.
0: 말을.
1: 그래서
0: 아.
1: 저는 donate이라는 동사를 쓸 거예요. 근데 모양이 조금 ing가 들어가긴 했죠. 근데
0: I don't mind 다음에 ing였나 보다.
1: Yes, donate이라는 동사 들어보셨어요?
0: 들어봤어요. 예.
1: donate이라고 하는 건 여기선 P니까 헌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증하다 이런 식으로도 되고 돈도 donate를 할 수가 있죠.
0: 그쵸?
1: donate 그러면은 기부하다가 되겠습니다.
0: 근데 사실 donate란 동사보다는 아마 많은 분들이 donation은
1: donation,
0: 그거는 익숙하실 것
1: 기부금
0: 같아요.
1: 같은 거. Right.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의도로 뭔가를 나누고 주는 것을 얘기를 할때쓸 수가 있겠죠.
0: 네.
1: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blood가 나왔는데요.
0: 예.
1: blood가 뭐예요? blood.
0: P.
1: P.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저 실수 엄청 많이 본 게, 피는 blood인데, 피를 흘리다란 동사가 있습니다. 얘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네.
0: bleed 아닌가요?
1: 뭘까요? bleed.
0: bleed.
1: 볼게요.
0: bleed. 오,
1: 맞습니다.
0: 맞네요.
1: 이두 개를 반대로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0: 아.
1: blood로 동사를 막 하려고 하시거나 이런 케이스 많아요.
0: 저도 사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이게 그거 아닌가요? 했을 것 같아요.
1: right. 제가
0: 예.
1: 아마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지 않았으면
0: 오.
1: bleed인가
0: 몰랐을 것
1: blood인가
0: 같아요.
1: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명사, 얘는 딱 봐도
0: 동사.
1: 동사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패턴. 아마 이거 왕초보 영어에서 거의 최초 수준일 거예요. right.
0: 어렵잖아요.
1: 근데 아마 원어민들이 하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
1: 상대방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 저 괜찮아요. 저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은 뭔가를 꺼리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 donating 하는 거, 나뭐 별로 신경 안 써. 뭐 괜찮, 꺼리지 않아. 이게 의역이 되면서 괜찮아. 이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얘가, 제가 이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바꾼 건 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0: 그쵸.
1: 나는 이 행동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왜냐면 마인드가 계속 마음에 담고 있고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나 그런 거안 한다. 의역돼서 ing 해도 괜찮아요. 이런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0: 그게 그 말이네요, 정말.
1: 맞아요. 그런데 왜 의역을 제가 잘안 쓰냐면은
0: 예.
1: 이 I don't mind 이거를 의역을 해서 괜찮아 이래버리면 나중에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Do you mind 어쩌고 이렇게 했을 때
0: 아,
1: Yes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0: 헷갈린다.
1: 그러나? 이게 헷갈려요.
0: 아, 네.
1: 제가 진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역으로 느껴주세요. 아,
0: 예.
1: mind 하는 게 이렇게 꺼리는 느낌이구나.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기다리는 거안 꺼려요. 저안 꺼려요. 기다리는 거.
0: I don't mind waiting.
1: 그렇죠. I don't mind waiting. 누군가 물어봤겠죠. 뭐, Do you mind waiting? 뭐 이런
0: 그쵸,
1: 식으로, right?
0: 그쵸.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그거 공유하는 거 꺼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음식 같은 게 있어요.
0: 예.
1: 근데 같이 좀 이렇게 먹는 거 어때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나도 내 거를 같이 공유할 테니까 당신 것도 좀
0: 오.
1: 공유 이렇게 해서
0: 무조건
1: 약간
0: 음식은 그렇게 먹어야
1: 살짝
0: 돼요.
1: 짬뽕과 짜장면의 느낌?
0: 그 짬짜면으로 시키기 조금
1: 애매할 수 있거든요.
0: 속상하니까 너 짬뽕 나 짜장 이렇게 해갖고
1: That's
0: 나누는
1: right.
0: 게 정겨워요.
1: 저는
0: 네.
1: 꺼리지 않는데요. 그거를 공유하는 거.
0: I don't mind sharing it.
1: 그렇죠. I don't mind sharing it. You can take some. 이런 식으로, right?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직역 느낌으로 가주세요. 오케이? 자, 한번 가볼게요. Oh, I don't mind waiting.
0: I don't mind waiting.
1: I don't mind sharing it.
0: I don't mind sharing it.
1: 아, 그런 거 꺼리지 않는다. 자,
0: Yes.
1: 그리고 제가 방금 살짝 해보긴 했지만 질문형을 한번 해볼게요.
0: 네.
1: 그러면은 밖에서 기다리시면 꺼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0: 불편하실까요?
1: 그런 거
0: 약간 이런
1: 있잖아요. 그러니까
0: 느낌.
1: 뭐 예를 들어서 밖에 택시가 오는데
0: 아,
1: 그걸 놓칠 수가 있으니까
0: 그쵸.
1: 당신은 꺼리나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할까요?
0: Do you
1: Do you
0: mind?
1: mind 밖에서 기다리는 거?
0: Do you mind waiting outside?
1: 그렇죠. Do you
0: 오.
1: mind waiting outside? 괜찮죠?
0: 네네.
1: 원어민들이 엄청나게 예의 있게 많이 쓰는 표현이
0: 오,
1: 되겠습니다.
0: 그러게요.
1: 직역을 했어요. 그렇죠?

0: 네, 보세요. Do you mind waiting outside를 의역을 했다고 칠게요.
1: 네.
0: 밖에서 기다리셔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의역을
1: 어,
0: 했어요.
1: 그쵸?
0: 그러면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려고
1: 예.
0: Yes. 이거는 뭘까요?
1: 어, 난 꺼려요.
0: 꺼려요. 저안
1: 예.
0: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You know what I
1: 우와.
0: mean?
1: 그
0: So,
1: 대답을 그러면은 반대로 해야지 긍정이군요.
0: 그러니까 반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 예.
0: 그냥 받아들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직역으로 꺼리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1: 예.
0: 꺼리실까요? 이러면 No.
1: No, it's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okay.
0: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의역으로 억지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네, 자 다음은요.
1: 네?
0: 아, 그런데 왜 목이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1: 그쵸. 이게 가끔 궁금할 때가
0: 이렇게
1: 있어요.
0: 손톱으로 이렇게 막 십자도
1: 십자가,
0: 긋고 뭐 난리
1: 예, 침
0: 나잖아요. 아,
1: 바르고,
0: 다 그렇죠? 아, 저만
1: 예.
0: 그런 거 아니군요.
1: 다 똑같아. 만국공통일걸요?
0: 맞아요.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가려워?
0: 가려워.
1: 그죠?
0: 이것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1: 예. 자, 왜 이렇게 목이 물린 거는 가려울까? 그쵸? 그건데,
0: 가려운 거를 아시는 분 거의 못 보긴
1: 막
0: 했는데
1: 그건데, 아, 그거 막,
0: 스크래치?
1: 아니,
0: 스크래치 아니에요?
1: 스크래치는 상처예요. 상처.
0: 오케이.
1: 예, 스크래치는, 예, 상처고, 제가 이 정도 알거든요. 이거 알거든요.
0: 저 약간 충격적입니다.
1: 뭐
0: 아,
1: 이런 느낌.
0: 충격적인 일 뻔했습니다. 말을 바꿀게요.
1: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생긴 거 없어 봤는데.
0: 맞아요. 어디서 보긴 한것 같은데.
1: 어깨 너머로.
0: Alright, 자
1: 예.
0: 볼게요.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1: 아니구나.
0: 자,
1: 이거.
0: 정답은
1: 아우.
0: itchy.
1: 아.
0: 와, 그래도 저 IT 갔을 때 대박 이랬어요.
1: 아, 어디서 봤거든요,
0: 아,
1: 제가.
0: 근데 이렇게 조금씩 가는 거예요.
1: 예.
0: 아, 네, 슬기 씨. 오, 좋습니다.
1: 예.
0: 자, itchy가 itchy, 이게 가려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 예.
0: 얘는 형용사이면서 강세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 오?
0: itch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itch 이게 아니에요.
1: 응?
0: 오케이? itchy, itchy
1: 오?
0: 이런 느낌 봐야 돼요. 왜냐면 itch 이래버리면 y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동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1: 아.
0: 자, 여러분들 강세 안 줘볼게요.
1: 예?
0: itchy, oh, itchy.
1: itchy. itchy.
0: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mosquito bites들이라고 했는데
1: 네.
0: 이 mosquito bite 자체가 이게 왠지 bite가 물다란 동사잖아요.
1: 그거 아니었어요?
0: 근데 얘는 명사입니다. 네.
1: 아.
0: 그래서 a mosquito bite 하면 하나겠죠.
1: 예.
0: 그렇게 하면은 모기에게 물린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뿅
1: 아.
0: 된 거. 그리고 복수 여러 개다. 그럼 복수로 mosquito bites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특이하죠,
1: 우와.
0: 그렇죠? Right.
1: 예.
0: So mosquito bites들을 왜 so itchy 해라고 했고요. 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형용사 앞에 지금 itchy 앞에 뭐 붙었어요?
1: So.
0: So. 자, 이것은 뭔가 정도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죠.
1: 네.
0: 하지만 무조건 부정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so 형용사 엄청나게 itchy하다 혹은 이렇게나 그렇게나 뭐뭐하다 해서
1: 네.
0: 뭔가 좀 정도를 높여주는 느낌인 거예요.
1: 아하.
0: 왜 그렇게나 이치한 거야? 그렇죠?
1: Yes.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왜이 안에 그렇게나 이렇게나 더운 거야? 자, 왜이 안에 그렇게나 더운 거야? Is it 해야 되죠. 왜냐면은
1: 에.
0: 날씨를 얘기라고 뭐 온도를 얘기라니까.
1: Why is
0: Is
1: it
0: it 엄청 덥대요.
1: so hot
0: 이 안에
1: inside
0: in Here,
1: here?
0: right. 그러면, why is it so hot in here? Why is it
1: Oh.
0: so hot in here? So, 여기서 역할, so라고 하는 건 정도가 좀 올라간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뭐 엄청, 뭐 이렇게나, 그렇게나, 라는 느낌. 자, 이걸 볼게요. 왜 그는 그렇게나 화가 나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화난 거뭐 쓸까요?
1: Upset?
0: 뭐,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써도 돼요.
1: Mad?
0: 응? 오케이.
1: Yeah. Why is he so mad?
0: 그래서, why is he so mad? 그렇게나 이렇게나 엄청 이런 느낌 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Why is it so hot in here?
1: Why is it so hot in here?
0: Why is he so mad?
1: Why is he so mad?
0: All right. 자, 이것도 가볼게요.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All 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And that is...
1: No.
0: 안 돼. 모기가 방금 내 발가락 사이를 물었어.
1: 아, 큰일 났다.
0: 최악인 것 같아.
1: 이거는 정말...
0: 와...
1: 와... 이게 조금 보기 안 좋거든요, 거기 긁는 게.
0: 그쵸, 그쵸. 그, 이,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1: 그러니까요.
0: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에 이제 배가 저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1: 아, 그렇군요.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발가락.
0: 발가락은 뭐죠, 우리?
1: finger가 손가락인데요.
0: 그쵸.
1: 발가락은 뭐죠?
0: 그, 진짜로 finger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발가락 잠깐만 생각이 왜 안 나지? 이럴 때
1: 있죠. foot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도 hand랑 finger랑 다른 것처럼.
0: That's right.
1: foot. 오, 와 발가락은 너무.
0: 자, 저기 뭐야 금요일 다음에 무슨 요일인지.
1: Saturday.
0: 우리 말로 무슨 요일이죠?
1: 토요일.
0: 자, 힌트 드렸습니다.
1: 토요일이 왜 힌트예요? 토요일이요? 토. 아. 네. 네. My toe!
0: 애매하게 기억날 때 힌트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정답.
1: 아, toes.
0: 네, toes. It's okay. 자, 일단은 T-O-E 자체가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알고 계셔도 아, 맞다, 내가 왜 기억 못했지? 이럴 수 있어요. 반복, 아직 노출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1: 네, okay? 네.
0: So, toe. 발가락, 이거는 이제 finger랑 똑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1: Yeah.
0: 자, 그리고 당연히 발가락 두 개 사이에 물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toes를 썼겠죠. 자, 여기서 지금 과거형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bite. 얘가 아까 전에는 mosquito bite가 물린 곳이라고 했었죠.
1: 네.
0: 그 물린 데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말 그대로 물다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방금 물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1: Yeah.
0: 그래서 우리가 bite 현재형, 그리고 과거형도 뭐 있긴 하지만 PP 형태까지 한번 여러분 교재 정리해볼게요.
1: Bite, bit, bit 아니에요? Bite, bit, bit.
0: Bite, bit, bit. 오케이. 오,
1: yeah.
0: 평소에 보통 이 길이 많이 보시던데 오늘은 약간 좀...
1: 그러네요. 잠깐만요. 아
0: 그렇죠. Bite, bit, bitten.
1: 간과했네요.
0: Right. PP 형태로는 이렇게 됩니다.
1: 네.
0: 이 모기가... 쏘는 게 아니래요. 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입이래요. 그래서 그걸로 문대요, 이렇게.
1: 어머머머머머.
0: 충격적이죠.
1: 진짜 싫어요.
0: 너무 싫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1: 너무 했어요. 싫어요.
0: 상상해 보세요. 아, 그래서 바이트인 겁니다.
1: 모기는 그냥 아예 그냥 주변에 없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0: 아, 너무 너무 무서워요.
1: 에이.
0: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So a mosquito 한 마리가 just bit me. 나를 바이트 했잖아요. 근데 내 toes 사이에라고 했는데 between이라고 하는 게 뭐뭐?
1: 사이.
0: 사이에. 그래서 between이라고 하는 건 between A and B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1: 네.
0: 아니면 between 어떤 복수 명사 이런 게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아.
0: Alright.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를 쓰게 되면 뭐뭐 사이에. 내 발가락들 사이인
1: 사이에.
0: 거죠. 그렇죠?
1: 자,
0: so for example, 내 손가락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손가락들이라고 해야겠네요.
1: Between my fingers.
0: Alright.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1: Between you and me.
0: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그래서
0: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 A and B 느낌인데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게 날 물었어. 내 손가락들 사이에. 아, 이것도 최악이거든요. 자, 그건 날 물었다. 어떻게 해요?
1: It bites me.
0: 과거로?
1: It bit me.
0: 내 손가락들 사이에.
1: Between my fingers.
0: 그렇죠. 자, 이거 해볼게요. 이건 너와 내 사이의 일이야. 이거 있잖아요. 이건 그냥 앞에 this is만 넣어주면 돼요. 이건 너와 내 사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아, this is between you and me.
0: That's it. This is between you and me. 이거는 진짜 영어에서 딱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1: 비밀 이야기할 때.
0: This is between you and me, alright? 이렇게 또 이왕이면 표현 알아도 줘도 나쁘지 않겠죠?
1: Yes.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bit me between my fingers.
1: It bit me between my fingers.
0: This is between you and me.
1: This is between you and me.
0: 본문 갈게요.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1: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All right, 또 동영상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0: 괜찮지 뭐.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아이,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So itchy,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3: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2: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직역으로 해서 I don't mind doing something. 나 꺼리지 않는다.
1: 오케이.
0: 가보겠습니다. 나 기다리는 거 안 꺼려. 뭐 기다려도 괜찮아 정도가 되겠죠.
1: I don't mind waiting.
0: I don't mind waiting.
1: Mm-hmm.
0: 나 그걸 나눠 먹는 거 안 꺼려. 한마디로 뭐 나눠 먹어도 괜찮다.
1: I don't mind sharing it.
0: I don't mind sharing it.
1: Yep.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그러니까 나는 꺼리지 않는데요. 약간의 피를 헌혈하는 거.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I don't mind waiting. I don't mind sharing it.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다음은요. So 형용사. 그렇게나 뭐 이렇게나 뭐 한. 자 갈게요. 걔는 그는 왜 그렇게 화가 났어? 화나 있니?
1: Why is he so mad?
0: So mad. 이 안이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덥지? 주어를 is로 잡아야죠.
1: Why is it so hot in here?
0: You got it.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자, 모기 물린 곳은 mosquito bites, 그리고 itchy가 가려운 거죠.
1: Why are...
0: But why?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Why is he so mad? Why is it so hot in here?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3: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4: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3: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5: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1: Are you okay?
0: Great job, you guys.
1: 놀랐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내가 몇 개 가져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brought a few.
0: I brought a few. A few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인데요.
1: 네.
0: I don't mind 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직역을 드릴 거예요. 의역 버전 아닙니다. 난 마유랑이라는 거 안 꺼려. 난 마유랑이라는 거 안 꺼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이럴 수 있어 괜찮아. 이 정도가 되겠죠.
1: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한번 why로 물어볼 겁니다. 우리 흔히 그냥 그것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게 중요한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니, 그게 왜 중요하지? 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왜 영어가 중요해요? 왜 패턴이 중요해요? 왜 역사가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왜 그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왜 그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라고 물어볼 때는요. Why is 무엇 important?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볼 수 있죠. 역사가 왜 중요하죠? 이런 질문들을 바로 Why is 무엇 important?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 is important? 이 표현은 쉽게 씁니다. 아, 그거 중요해. 그거 중요해. It is important. 하지만 왜 그게 중요하죠? 라고 얘기를 물어볼 때는 아, 그거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 구조로 why is what important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what is importan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무엇이 복수일 때는 무엇 are important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냥 무엇을 그냥 단수로 간단하게 하나로 칭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질문 한번 해보죠. 그게 중요한가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쵸? 어순이 달라져서요. Is 무엇 importan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그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바로 앞에 why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y is 무엇 important?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렇죠.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라는 이유를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무엇 자리에 어떠한 것을 넣어서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역사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역사를 영어로 그렇죠. 바로 history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why is history important?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면은 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y is history important? 한 번만 더. 시작. Why is history important?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History is important. 역사는 중요하다. Why is history important? 왜 역사가 중요한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술술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Why is 무엇 important?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왜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라고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건강은 그렇죠. 명사로 바로 health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Why is health importan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y is health important? 한 번만 더. 시작. Why is health important? 왜 건강이 중요한가요? 라는 표현은 Why is health important?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자꾸 발음을 important 이렇게 안 하고 important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T 소리를 살짝 는과 비슷한 소리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important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약간 미국식 사운드로 importan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번에 listening 차원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행복이 왜 중요해요? 라고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죠. 행복한이라는 이제 여러분이 상태를 얘기를 할 때는 happy라는 형용사를 얘기를 하시면 되지만 그거의 명사의 형태는요. happiness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y

0: is happiness important?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왜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y is happiness important? 한 번만 더. 시작. Why is happiness important? 왜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왜 가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가족이라는 거는 그쵸? Family 넣어주시면 되니까 Why is family important?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y is family important? 한 번만 더. 시작. Why is family important? 왜 가족이 중요한가요? 라는 부분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물어보실 때는요. Why is 무엇 important?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y is history important? Why is history important? Why is health important? Why is health important? Why is happiness important? Why is happiness important? Why is family important? Why is family important?
0: 행복이 왜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으로 Why is happiness important? 라고 배웠잖아요. 지금까지는 왜 그것이 중요해요? 라고만 물어봤다면 그것이 왜 당신에게 중요해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에게 중요한지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요. 살을 조금 더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게요. 당신한테 왜 행복이라는 게 중요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y is happiness important?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하지만 누구에게 라고 얘기를 할 땐 전치사 to 붙여주세요. 그래서 to you, to us, to m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저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to 대상을 붙여주신다라는 거 떠올려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y is happiness important to you?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to you가 될 때는 당신이고 to me가 될 때는 나, to us는 우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to 붙여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역사가 왜 중요해요? 라는 거를 Why is history important?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다가 다 역사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었다면 그게 왜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땐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is로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y is it importan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뒤에 어떠한 행동을 붙여주시면요.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y is it important to learn English?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영어를 배우는 게 역사를 배우는 거니까 to learn histor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Why is it important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행동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Why is it important to 동사가 될 수 있다는 거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y is it important to learn English? To learn history? 라고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왜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Why is what important? 요거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great and wonderful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 그 중에서도요, 딱 한 문장으로 정말 자신감이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자, 오늘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Let's go and find out in the first round, which 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그냥 딱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내 생각에는 그건 그 지점에서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근데 굉장히 어렵고 긴 것 같지만 핵심은 뭐뭐 하지 않아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으면 그게 뭐뭐 하지 않아 라는 뜻으로요. 무엇이 뭐뭐 하지 않다. 이게 바로 핵심이고요. 자, 이걸 가지고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it doesn't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는 백날 외워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Totally meaningless. 아시겠죠? 그런 점에서 it should be meaningful. 언제 의미가 있을까요? 더 연습할 때 의미가 있겠죠? So,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실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요리법을 알고 있지만 말로만 듣는다면 실제 요리를 해보지 않고 운전을 해봐야 되는데 직접 도로주행을 하지 않고 설명만 듣는다면 의미 없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실제 말을 하셔야 되고요. 입을 열고 Please open up your mouth and repeat after me. Before that, you can give it a try. 자, 그건 효과가 없어. 뭐 최근에는 효과 혹은 효과 다 좋은데요. 어쨌든 뭐뭇이 없다, 안아 다 좋습니다. 효과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단어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이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거는 해봐야 의미가 없다 해서 보통 it doesn't work 이렇게 W-O-R-K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죠. 효과가 없다는 뜻으로 it doesn't work 진짜 많이 쓰인 표현이죠. 성가시지 않아.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It bothers me. 그러면 나 짜증나. 귀찮아. 이런 뜻이지만 it does not. It doesn't bother me. 됐죠? 자, 그리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면 문제가 되다는 it matters.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it doesn't matter.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거는 말이죠. 예, 도움이 되질 않아요. 아유, 도움이 안 되네. 그러면 it doesn't help. It doesn't help. 그래서 뒤에 대상이 없더라도요. 이 뜻은 뭐냐면 그거 소용이 없어. 예, 이런 얘기인 거죠. 예, it's not helpful.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네 가지 나왔고요. 요걸 가지고 여기 보고 읽으시면 예,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You are wasting your time. So look at me. 자,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1번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그거 효과가 없어. 자, your turn. 네, it doesn't work. 거기다 강조하시려면 it doesn't work at all. 전혀 효과가 없다. 작동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거 나 성가시게 나를 하진 않아. Okay, your turn. 맞습니다. It doesn't bother me. It doesn't bother me. 물론 아 발음은요. 바 하는 것은 미국식 발음이고요. It does not. It does not bother me. It bother me.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발음하시면 영국식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bother 아니면 bother 이렇게 발음하시면 바로 되겠습니다. It does not matter. 이것도 역시 똑같이 영국식 발음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를 보시고 한번 미국식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그거 문제가 안 돼 라고 해서 your turn. 네,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됐죠, 여러분? 네. 누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건 문제가 안 돼. 그럼 뒤에다 붙이시면 돼요. It doesn't matter. Who's wrong or right? 이거잖아요, 여러분. It doesn't matter who's wrong or right. Just beat it, beat it, beat it. 하면서 예전에 나왔던 뭐예요? 마이클 잭슨의 Beat It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연결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it doesn't matter 많이 쓰이는 표현. 자, 맨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그렇죠? 도움이 안 돼요. 왜 그 사람 그런 짓을 해서? 자, 절 보시고 한번 ready, your turn. 맞습니다. It doesn't help. It doesn't help. 이거 help 이렇게 붙이시면 안 돼요. 발음이 help 하고 누가 옆구리를 살짝 help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하셔야 P 발음이 다음에 우 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으나 우 소리. help 이러면 들릴 것 같지만 다른 단어하고 또 인식을 해요. 아시겠죠? 뭐 Winnie the Pooh. 곰돌이가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It doesn't help. 됐죠? 자, stop. 아, step 2. stop 아니고요. We shouldn't stop there. 예. Okay, we have to keep going. 자, 그래서 내 생각엔 그건 그 지점에서 정말 앞뒤가 맞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뭐뭐하지 않으니까 it doesn't, it doesn't 그렇게 시작되겠죠. 그래서 I think 하나 붙여보세요. 내 생각엔 I think it really doesn't. 그 다음에 이치에 들어맞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되게 생각보다 쉬워요. add up이에요. add up. 네. ADD가 더하다고요. 덧셈 할 때. up이 전부란 뜻이잖아요. 끝까지 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수치가 나중에 100%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안 맞네. 그래서 계산해서 나온 표현입니다. Hey, it doesn't add up. 그러면 구어체에서 야, 이거 이치에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말이 안 돼. 이런 뜻으로 제일 영화나 미드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죠? So, I think it really doesn't add up.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니까 there까지 쓰시면 연결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이제는 익숙해져서 더 이상 신경 쓰이지가 않아. 아까 뭐였어요? 신경 안 쓰여. It doesn't bother me. 그렇죠? 예, 바로 뭐에서요? Because 익숙해진 거죠. I'm used. I'm used to it. 그래서 anymore 하나 붙이시고 because I'm used to it. It doesn't bother me anymore because I'm used to it. 발음이 used, 드가 아니고 used to라고 들린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Because I'm used to it. 마지막으로 쌤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It doesn't matter. 아까 나왔죠? 예, 뭐라고요? That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Sam's not helping us. Sam is not helping us. 참고로 Sam은요, 예, Samantha라고 하는 사만다를 줄여서 Sam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Samuel, 사무엘을 줄여서 Sam이라고도 하니까 남녀 이름 공통적으로 쓰인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왔던 중요 문장 두 가지 버전으로 try it again.

Alright, let's try it again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내 생각엔 그 지점에서 그게 이치 안 맞는다니까.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그랬더니, 맞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자, 그렇다면, here we go. I think it really doesn't add up there. 이렇게 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맞아, 맞아. Right. Something is wrong.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겠죠? 자, 여기 나오는 it doesn't가 add up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거 하나 정리하시고요. 반복하시면 도움 되겠죠? 자, you know where to go, right? Our website ebse.co.kr. 수고 많으셨고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and confidence. Thanks a lot.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의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